이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만해선사의 영전에 꽃을 올리는 헌화 순서를 갖겠습니다. 먼저 만해선사의 법손이신 법진스님과 유가족 대표 한영숙 여사님, 손자 정재홍님께서 헌화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항일 독립선열 선양단체 연합회 회장이신 함세웅 이사장께서 헌화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북부 보훈지청 이희정 지청장께서 헌화하시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만해 한용운 선사 추모 82주기 전국 청소년 문예 공모전 시상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만해 선사의 정신은 미래 세대에게 이어질 때 더욱 빛을 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전국의 청소년들이 문학과 예술을 통해 만해 한용운 선사의 독립 정신과 나라 사랑의 가치를 표현하고 그 뜻을 오늘의 언어와 감성으로 계승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모든 학생 여러분께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한 무대입니다. 먼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퓨전 국악그룹 비단이 무대에 오릅니다. 비단은 우리 전통 음악의 아름다움에 현대적인 감성을 더해 한국의 문화유산을 세계에 알리고 있는 대표적인 국악 컨텐츠 그룹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만해 한용운 선사의 숭고한 삶과 독립정신을 기억하며 그 뜻을 미래 세대와 함께 이어가는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이제 그 마음을 음악에 담아 올리는 추모 공연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공연은 만해 선사의 자비와 평화, 나라 사랑의 정신을 예술로 승화한 특별

이어서 BTN 남성 중창단 무대가 이어집니다. 만의 선사를 향한 존경과 그리움을 노래합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룡사 해조음 합창단과 BTN 남성 중창단이 함께하는 합동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무대는 만해 선사의 자비와 나라 사랑의 정신을 음악으로 봉헌하는 음성 공양입니다. 오늘 추모 달해제의 감동을 더욱 깊게 만들어줄 아름다운 무대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추모 달해제의 마지막 의식인 사홍서원을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을 향해 합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홍서원은 홍룡사 해조음 합창단과 BTN 남성 중창단의 선창으로 함께 올리겠습니다.

0: 이제 2026 만의 한용운 선사 원적 82주기 추모 달에
1: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2: 미국 올 적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절에는 자주 못 가니까 스님 법문으로다가 안정 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방울 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카피로 생각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공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 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0: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구람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2: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귀의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장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중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3: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 섰습니다.
4: 예수님! 네, 예수님!
5: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4: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은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6: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0: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랑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 천년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3: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아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에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0: 오늘은 어디로 가는 거야?
1: 청주 용화사.
0: 그런데 왜 용화사란 이름에 절이 많은 걸까?
1: 그야 당연히. 너 용화가 뭔 뜻인지 알아?
0: 아니.
1: 용화란 미륵 부처님의 세상이라는 뜻이야.
0: 아, 알겠다. 용화사란 이름에 절이 많은 건 미륵 정토를 너무 가고 싶어서인 거지?
1: 딩동댕! 청주 용화사는 일곱 개의 신비로운 석굴이 있는 미륵 사찰이야. 일곱 개의 석굴은 신라 선덕 여왕이 세웠던 호국 사찰 산회사에 모셔져 있던 건데 홍수로 소실됐다가 조선 고종 때 발견하게 됐지. 고종은 그 일곱 미륵이 발견된 무심천 곁에 사찰을 짓고 이름을 용화사로 짓게 됐대.
0: 아,
1: 자 그럼 우리의 미륵 정토를 위하여 수리수리 마하수리 절따라 전설따라 용화사로 고고. 독실한 불자였던 고종의 후궁 엄비는 꿈에서 천둥이 요란하게 치더니 문 밖에서 아름다운 풍악 소리가 들리자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는데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2: 세상에, 어찌 저런 일이?
1: 일곱 빛깔 무지개가 펼쳐지더니 하늘에서 일곱 미륵과 일곱 선녀가 내려온 거였죠. 미륵과 선녀들은 내당에 들어와 슬픈 목소리로 엄비에게 말했습니다.
3: 그대에게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일곱 미륵이 지금 공경에 처해 있답니다. 그러니 엄비께서 우리를 위해 큰 절을 지어주세요.
2: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연을 말씀해 주십시오.
3: 그 사정은 청주군 지주 이복을 불러 물어보세요.
1: 일곱 미륵은 당부의 말을 남긴 채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엄비는 그제야 꿈에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청주군 지주 이희복도 엄비랑 똑같은 꿈을 꾸게 되었죠.
3: 부디 우리를 구해주게. 자네는 청주에 있으니 우리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있을 테니.
1: 엄비는 고종 임금에게 꿈 이야기를 했고 고종은 미륵이 말한 청주 지주 이희복을 궁으로 불러들였는데 이희복으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4: 그게 무슨 말이냐? 똑같은 미륵 꿈을 꾸었다고. 이건 예산일이 아니구나. 당장 내려가 이 일의 진상을 조사해보거라.
1: 이희복은 꿈에서 본 늪을 찾기 위해 청주 곳곳을 누비다 우연히 무심천에 다다르게 되었는데
5: 여기다! 여기가 꿈에서 본 그 늪이야. 당장 이곳에 물을 퍼내거라.
1: 7일 동안 물을 퍼내자 무심천 바닥이 드러났고 꿈에서 본 거대한 일곱 개의 석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4: 참으로 신비한 일이로다. 어찌 이곳에 저 큰 미륵이 일곱이나 묻혀 있었을꼬. 당장 미륵의 말씀대로 큰 절을 짓고 이름을 미륵 정토의 세상 용화사로 하여라.
0: 늪에서 꺼낸 미륵이라길래 작을 줄 알았는데 자그마치 2층 높이라니.
1: 어마어마하지.
0: 그런데 어쩌다 그 큰 미륵불들이 무심천 아래 묻힌 걸까?
1: 궁금하냐?
0: 응.
1: 그럼 미륵상이 묻히던 신라 선덕 여왕 때로 돌아가 보지 뭐. 고고! 신라 선덕 여왕은 국력을 키우기 위해 고민하다 법력이 높은 스님을 찾아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6: 화랑과 군사들은 우리 신라의 큰 기둥입니다. 이 기둥이 튼튼해야 할 텐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7: 신라 화랑과 군사의 무술 실력은 삼국 최고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지금은 심신을 단단히 다스려야죠.
6: 어찌하면 심신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7: 사찰을 짓고 수행을 시키십시오.
1: 그 사찰의 이름이 바로 산회사였습니다. 선덕여왕은 산회사에 일곱 미륵을 지어 화랑들의 수행처로 삼았는데, 안타깝게도 잦은 산불과 대홍수 때문에 사라지고 말았죠. 하지만 무심천에 묻혔던 미륵불들은 수백 년이 지나 다시 빛을 보게 되었고 용화사에 안치되게 되었답니다. 어? 동이 네가 웬일이냐? 책을 다 보고.
0: 야, 내일이 시험이야.
1: 시험? 무슨 시험?
0: 역사 시험.
1: 근데 그 책은 도선비기 아니야? 도선비기면 풍수지리 책인데.
0: 맞아. 운수가 좋아지는 법을 배워서 시험 운을 좋게 만들려고.
1: 뭐? 요행을 바라다니. 도선국사께서 그런 꼼수를 쓰라고 그 책을 쓰신 게 아니거든.
0: 그런가?
1: 좋아. 그럼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도갑사.
0: 도갑사?
1: 응. 전라남도 영암 월출산에 위치한 도갑사는 신라 때 스님인 풍수의 대가 도선국사께서 호국의 기운을 담아 지은 천년 고찰이야. 그래서 도갑사엔 국보로 지정된 해탈문을 비롯해 다양한 시대를 만나볼 수 있는 문화재가 가득하다고.
0: 당연히 풍수도 좋을 테고.
1: 당연하지. 그럼 바로 절따라 전설따라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도갑사로 보호. 신라의 최씨 청년은 우연히 냇물에 떠내려오는 오이 하나를 발견하곤 주워서 맛있게 먹고 집으로 향했는데, 그날 밤 아주 신기한 꿈을 꾸게 되었죠.
7: 이 아이는 훗날 내가 데려갈 터이니 그동안 네가 맡아 키우거라.
1: 꿈을 꾼 후 처녀의 몸에 태기가 돌더니 열 달 뒤 처녀는 건강한 산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7: 처녀가 혼인도 안 하고 아일라. 당장 갖다 버리거라.
8: 버릴 수 없습니다.
7: 이 애비를 화병으로 죽이려는 게냐? 당장 버리지 못해.
1: 결국 처녀는 울면서 아이를 숲속에 버리고 말았습니다.
8: 미안하다 아가야. 차마 부모의 명을 어길 수가 없구나.
1: 집에 돌아온 최씨 처녀는 아이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움 때문에 그만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그러길 며칠, 최씨 처녀는 다시 뒷산으로 향했죠.
8: 가엾은 아이, 극락왕생이라도 빌어줘야지. 어떻게 이런 일이?
1: 처녀의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죽었을 거라 생각한 아이가 수많은 비둘기들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있었으니까요. 최씨 처녀는 아이를 데려와 정성껏 키웠고, 아이가 13살이 되던 해 문수사를 찾았습니다.
9: 이 아이는 보통 인물이 아닌 듯합니다. 좋습니다. 이 아이를 제가 데리고 있지요.
1: 문수사에서 자라난 아이는 훗날 풍수지리의 대가이자 선승인 도선국사가 되었답니다.
0: 잠깐! 문수사라니? 도선국사가 자란 곳은 도갑사라며?
1: 도선국사께서 중국 유학을 다녀온 다음에 문수사를 고쳐 도갑사라고 지은 거야.
0: 아!
1: 동이, 너 부연이 뭔지 알아?
0: 부연 설명할 때 그 부연 아니야? 덧붙이다?
1: 오, 맞아! 바로 그 말의 시초가 이 도갑사 처마에서 나왔다고. 무슨 사연인지 궁금하지?
0: 뜸들이지 말고 빨랑 얘기해줘.
1: 좋아. 그럼 부연에 관한 이야기로 고고! 신라 헌강왕은 월출산에 사찰을 지으라 명령하고 명목이라는 노인에게 대웅전 석가리를 맡겼습니다.
2: 쉬면서 하세요. 나무만 벌써 500개나 자르셨습니다.
10: 상냥일에 맞추려면 밤낮 없이 일해야지.
1: 그런데 상냥일을 며칠 앞두고 웬일인지 노인은 식음을 전폐하고는 몸져 누워버렸죠.
2: 무슨 걱정이 있으시길래 일이 괴로워하십니까?
10: 아휴, 내가 큰 실수를 저질렀지 뭐냐.
2: 실수라니요?
10: 석가래 말이다. 분명 자루 재면서 잘랐는데 나무가 모두 석가래 도면보다 짧지 뭐냐. 다시 만들자니 시간도 없고 나무도 없고.
1: 시아버지를 도울 수 없어 답답해하던 며느리는 며칠 후 우연히 집 앞에 처마를 쳐다보게 되었는데요.
2: 잠깐, 저 석가래?
8: 그래, 그거야!
2: 아버님, 석가래 두 개를 덧붙이면 어떻겠습니까?
10: 덧붙이다, 부연하다. 그래, 그거야! 나무를 늘릴 수는 없지만 이어붙일 수는 있으니까.
1: 그렇게 두 석가래를 곡선으로 이은 도갑사의 건축 양식은 우리나라 최초의 부연식 지붕 양식이 되었답니다.

0: 뱀이다! 몽아, 딴 데로 가자!
1: 저건 물지 않는 뱀이니까 걱정 마.
0: 그게 아니라 징그러워서 그래. 꼬불꼬불.
1: 수양이 덜 됐네. 뱀도 생명이거든. 쟤도 지금 살려고 열심히 움직이는 거라고.
0: 그러네.
1: 자, 뱀도 보았으니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뱀에 얽힌 이야기를 가진 비암사로 떠나보는 거 어때?
0: 비암사? 이름이 특이하네.
1: 세종시 운주산에 있는 비암사는 원래 신라 사찰이다, 백제 사찰이다 말이 많았어. 그러다 국보인 아미타불비상에서 비암사가 백제의 국왕과 대신 그리고 백성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는 기록을 발견했지.
0: 그럼 백제 사찰인 거네.
1: 맞아. 비암사는 천년을 이어온 백제의 마지막 종묘 사찰이야. 지금도 매년 영산대제를 봉행해 백제의 왕과 유민들을 기리고 있지.
0: 진짜? 그럼 어쩌다 백제 마지막 사찰이 된 거야? 이름은 왜 비암사고?
1: 궁금하면 바로 절따라 전설따라 출발하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비암사로 고고! 비구니 스님들이 거처하던 비암사에 어느 날부턴가 밤이면 한 청년이 찾아와 탑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2: 저 청년 말입니다. 어째서 아무도 없는 밤에만 탑돌이를 하는 걸까요?
3: 궁금해 말고 그만 들어가 자거라.
2: 네, 스님.
4: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1: 밤새 탑돌이를 한 청년은 날이 밝자 스님에게 다가와 물 한 모금을 청했습니다.
2: 궁금해 죽겠네. 저기 탑돌이를 어째서 밤에만 하시는 겁니까?
1: 스님의 질문에 청년은 말없이 웃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 청년의 모습에 스님은 더더욱 청년의 사연이 궁금해졌죠.
2: 몰래 뒤를 밟아봐야겠어.
1: 그렇게 스님은 청년의 뒤를 따라 숲으로 가게 되었는데
2: 왜 마을이 아니라 숲으로 가는 거야? 설마 산적 같은 건가? 아닐 거야. 굴러 들어가잖아.
1: 스님은 망설이다 결국 청년을 따라 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굴 안에 들어가자마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죠. 뿌연 연기와 함께 청년이 뱀으로 변해버렸거든요.
4: 왜 나를 따라오셨습니까? 100일 동안 아무도 몰래 탑을 돌면 사람으로 환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면 사람으로 환생할 수 있었는데 스님이 저를 보셨으니 이제 다 틀렸습니다.
2: 미안하다. 내 호기심이 네 환생을 막았구나. 내 탓으로 일이 되었으니 이제 평생 너를 돌보며 이 죄를 속죄하마.
1: 그 후로 스님은 자신의 호기심 때문에 사람이 되지 못한 뱀을 돌보며 평생을 살았답니다.
0: 하루만 참았음 사람이 되는 건데 뱀이 너무 불쌍해.
1: 뱀이 징그럽다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0: 근데 이 돌단 말이야. 뱀을 따라 만든 거 맞지?
1: 진짜 그러네. 그런데 아니야. 이건 백제의 눈물이 담긴 운주산성이거든.
0: 백제의 눈물?
1: 궁금하지? 그럼 바로 660년 역사의 현장으로 고고! 660년, 백제는 나당 연합군에 의해 안타깝게도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백제의 백성들은 떠도는 유민이 되었죠.
4: 이제 이 나라를 빼앗겼으니 우린 어디로 갔단 말이냐.
2: 울고만 있을 거예요. 어떻게든 나라를 되찾아야지.
4: 맞아. 백제 부흥을 위해 끝까지 싸우자고.
1: 그렇게 백제의 유민들은 군대를 조직해 운주산성으로 모여들었고 백제 부흥군을 조직해 끝까지 싸웠는데 결국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2: 나라는 잃었지만 우린 살아남았으니 죽어간 백제인들의 극락 왕생을 위해 불비상이라도 세워줍시다.
4: 그럽시다. 비암사의 탑을 만들고 그 위에 불비상을 모십시다.
1: 그렇게 백제 유민들이 만든 비암사의 불비상은 지금까지도 나라를 지키다 죽어간 백제인들의 넋을 위로하고 있답니다.

0: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의 봉안리에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의 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운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안녕하세요. 산말리입니다. 오늘은 SNS에서 난리났던 일몰이 정말 멋진 충북 사찰 여행지를 직접 다녀왔어요. 보통 이런 경치를 보려면 꽤 힘든 산행을 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이 멋진 풍경을 단 5분의 산책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충북 제천에 있는 정방사입니다. 정방사는 해발 1016m의 금수산자락에 있는 천년고찰이에요.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창건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오래전부터 충북 일대에 이름난 기도명당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곳입니다. 정방사 여행의 장점은 아주 편한 접근성인데요. 금수산 아래 능강계곡을 지나 사찰 바로 밑 주차장까지 차량으로 올라갈 수 있고, 주차장에서 사찰까지는 5분 정도만 걸어 올라가면 정방사에 오를 수 있는데요. 다만 도로폭이 좁은 편이라 초보 운전자에겐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서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5분의 산행으로 멋진 경치를 볼 수 있어서 즐겁고 편안한 여행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정방사는 눈에 보이는 모든 곳이 절경인데요. 직접 가보니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아름다웠고, 무엇보다 산사에서 내려다 보이는 청풍호와 주변 산이 만들어낸 풍경이 정말 환상적이에요. 마치 병풍처럼 사찰 전체를 감싸고 있는 암벽도 장관이고요. 탁 트인 하늘 아래 멋지게 드러난 암반,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멋진 사찰 절경을 가벼운 산행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정방사 여행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정방사의 정각들도 정말 멋진데요. 가장 먼저 정방사의 대웅전인 원통보전이 보이고요. 왼편으로 좁은 길이 하나 이어지는데 그 길을 따라가 보면 절벽 아래에 숨겨진 듯 자리한 작은 기도 공간이 있습니다. 바위 틈 아래의 작은 공간이지만 예전부터 아는 사람만 아는 기도 명당으로 소문난 자리라고 해요. 저도 소원 하나 빌어봤는데요. 거대한 자연 안반의 기운을 받아서 2026년 새해에는 저희 채널이 잘 풀릴 것 같습니다. 대웅전 옆에는 약사열의 불과 석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절벽과 함께 어우러진 불상과 탑의 풍경도 이번 여행에 즐거움을 더해주었어요. 다음은 개인적으로 정방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지장전입니다. 이곳은 후불탱화를 안반에 새겨 지장보살을 모시고 있는데요. 안반에 금색으로 새겨진 후불탱화와 이를 바탕으로 모셔진 지장보살상은 정방사만의 고유한 매력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정방사의 곳곳을 정신없이 살펴보다 보니 어느덧 노을이 금수산 능선을 천천히 물들이기 시작했는데요. 정방사는 일출 일몰 명소로 SNS에서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는 곳이기도 해요. 절벽 아래의 정각들이 붉은 노을빛과 함께 어우러진 풍경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절경이니까 꼭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정방사의 멋진 노을을 보여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할게요. 정말로 좋은 곳이니 충북 여행하면서 꼭 들러보시고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0: 후배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진실한 수행자가 될 수 있는지 자비로서 가르쳐 주십시오.
1: 그 목적은 오직 만듭니다. 성불하고 또 중생을 위해서 모든 진사를 주고 남을 위해서 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만약 성불을 한다 자기를 위해서 저에게 진사를 위해서 유도하고 실제로 유도야.

0: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6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갑작스런 입적으로 사부대중 모두를 놀라게 했던 만당 스님의 일주기 추모 다례제가 지난 주말 영광 불갑사에서 봉행됐습니다. 만당 스님의 빈자리를 아쉬워하는 불자들의 간절함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장병들의 건강한 군생활과 불심 증진을 위해 육군훈련소 호국 연무사를 찾아 수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치열한 외교 전선에서 팽팽한 긴장 속에 살아가는 주한 외교대사와 가족들이 남양주 봉선사를 찾았습니다. 국적과 언어는 달랐지만 비움으로 채우는 행복을 몸소 체험하며 긴장을 풀고 마음의 평화와 마주했습니다. 세계적인 유명 인사들이 한국에 오면 찾는 사찰 음식 명가 진관사. 사찰 음식 국가 무형유산 지정 1주년을 맞아 사찰 음식 명장 스님들의 특강이 이어지고

0: 좋아하는 아이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선명상을 기반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한국형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이 발간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해 갑작스런 입적으로 사부대중 모두를 놀라게 했던 만당 스님의 일주기 추모 다례제가 지난 주말 영광 불갑사에서 열렸습니다. 생전 초늠을 아끼며 종단 대소사를 챙기고 불사와 포교에도 남다른 업적을 남겼던 만당 스님의 빈자리를 아쉬워하는 불자들의 간절함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호남지사 조용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취암당 만당 종사의 일주기 추모 다례제가 지난 4일 용광 불갑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종단의 주요 소임자와 중앙종회의원,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지자체 관계자 등 전국에서 사부대중 1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문중 원로스님과 총무원장 진우스님, 중앙종회의장 주경스님을 비롯해 교구본사 주지, 인연 깊은 도반스님들이 영전에 향과 꽃을 올리며 일주기를 추모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만당스님을 행동하는 행선수행자로 기억했습니다. 오직 공심으로 1분 1초도 자신을 위해 쓰지 않는 지독한 정진력의 소유자라며 누구보다 믿고 의지했던 만당스님의 부재에 황망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2: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우리 만당스님의 원력과 공덕 그리고 스님이 뜻하는 생각, 마음 잘 길이길이 이어서 가겠습니다.
1: 중앙종회의장 주경스님도 하와 중생을 실천하며 치열한 수행자로 살았던 만당스님의 마지막을 회고했습니다.
3: 부처님 가르침에 정통했고 또 열반하기 당일날도 신도들과 더불어서 티벳 성지순례를 가기 위한 그런 보살의 길, 또 순례의 길을 준비하였습니다.
1: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을 억누르며 불갑사 주지 덕상 스님은 대중의 화합과 정진을 다짐했습니다.
4: 저희를 비롯한 상자 일동은 오늘 스님의 일주기를 맞이하여 스님의 영단 앞에 후기 합장하고 하심하는 마음으로 스님께서 남겨주신 이 불갑사 도량을 화합 중의 정신으로 더욱 굳건히 지켜나가겠습니다.
1: 만당 스님은 1964년 구례에서 태어나 고려대 법학과를 나와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중 불갑사 수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습니다. 법전보다 불전 읽는 것이 더 좋았다는 스님은 2001년부터 불갑사 주지를 맡아 가람을 일신하고 백제불교 초전지 마라난타사 대작불사에도 매진했습니다. 총무원과 교구본사 소임을 두루 거치고 중앙종의 부의장으로 종단의 현안을 막힘없이 해결했습니다. 말년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으로 템플스테이와 사찰 음식 세계화에 앞장서며 부처님 제자로 한치의 부끄럼 없는 수행자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BTN 뉴스 조용수입니다.
0: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장병들의 건강한 군생활과 불심 증진을 위해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를 찾아 수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상진 스님은 3천여 장병들에게 직접 계를 내리고 군포교 발전 지원금도 전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박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5: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법석을 향해 입장하자 육군훈련소 장병들이 뜨거운 환호로 맞이합니다.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가 지난 4일 연무관에서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을 증명법사로 수계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에는 태고종 전북교구 총무원장 연수 스님과 재경부장 현웅 스님, 사서실장 도희 스님, 홍보부장 법진 스님을 비롯해 상진문도의 스님들이 대거 동참해 새로운 불자로 거듭난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상진 스님은 군 장병에게 삼기위계와 오계를 설하고 수계는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일이라며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6: 부처님의 계를 받으면서 모든 잘못을 멀리하고 바른 생활을 하는 것은 천년 동안 어두웠던 밤에 불을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5: 법문에 이어 연비의식을 진행하고 수계증과 단주를 수여하며 불자로서 첫 출발을 응원했습니다.

0: 오늘 이 수계법회가 여러분들에게 큰 앞길에 밝고 맑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그러한 날들이 되기를 이 법사 스님은 간절하게 축원 올리겠습니다.
1: 한편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장병들의 신행활동을 돕기 위해 호국연무사의 수계법회 후원금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폭염 속에서도 장병들은 옥외를 받으며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국가에 헌신할 것을 부처님 전에 서원했습니다. BTN 뉴스 박대규입니다.
2: 치열한 외교 전선에서 매 순간 팽팽한 긴장 속에 살아가는 주한 외교대사와 가족들이 남양주 봉선사를 찾았습니다. 국적과 언어는 달랐지만 비움으로 채우는 행복을 몸소 체험하며 긴장을 풀고 마음의 평화와 마주했는데요. 국경을 초월해 불교로 하나가 된 현장에 이지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 왼발을 안쪽으로 깊숙이 밀어넣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내뱉기를 반복합니다. 낯선 자세에 다리는 조금 저려오지만 눈을 감은 이들의 표정엔 이내 진지함이 감돕니다. 국제포교사회가 남양주 봉선사에서 지난 4일부터 1박 2일간 6개국 주한외교사절단을 초청해 템플스테이를 진행했습니다.
4: It feels very, we can feel the difference, like in the room, everyone is very focused and respectful, and there's this aura being good and all that, so it's a very special experience.
3: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회의 테이블 대신 나란히 앉아 같은 공기를 나누는 법당은 그 자체로 색다른 소통 공간이 됩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쉼없이 달려온 사절단이 한자리에 모여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겁니다.
5: 1박 2일 동안 이렇게 같이 수행도 하고 하면서 이 각국에 오신 대사님들이 사실은 자기 그들 간에 이렇게 소통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리를 또 마련해주는 그러한 취지가 있다고.
3: 한국 불교를 단순히 보고 즐기는 관광이 아닌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수행으로 마주한 시간. 사절단은 스님의 안내에 따라 경례를 걸으며 봉선사의 한글 산문과 비석에 얽힌 역사를 배우고 두 손을 모아 합장하며 사찰의 전통 예법을 몸소 익혀나갑니다. 이미 한국 사찰의 매력에 깊이 빠져 템플스테이를 정기적으로 찾는 단골 사절도 있을 만큼 산사가 주는 아늑함은 국경을 불문하고 깊은 편안함을 선사합니다.
6: Every time I'm looking forward to participating in because it's time for me to relax, to collect my mind. It's kind of a retreat for the soul.
3: 사절단은 커다란 당목을 직접 밀어 범종을 울려보며 한국 사찰 의식에 담긴 평화의 염원을 마주합니다. 묵직한 종소리가 온 산사에 길게 번져나가는 순간을 함께 지켜보는 이들의 눈빛에는 말로 다 못할 울림이 스쳐 지나갑니다. 여기에 정갈하게 차려진 저녁 공양을 함께 나누며 사찰 음식 특유의 담백한 자연의 맛과 비움의 지혜도 함께 경험했습니다.
4: I think it's the great way to promote this understanding and to exchange the cultures and the mentality and the spirits and everything because it helps us deeper into the history of the nation and to understand people, their behavior, their traditions, customs, everything.
3: 산사에서 직접 몸으로 체험한 평화는 국적과 언어를 넘어 서로를 이어주는 부드러운 외교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2: 세계적인 유명 인사들이 한국에 오면 찾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사찰 음식 명가 진관사인데요. 사찰 음식 국가 무형유산 지정 1주년을 맞아 명장 스님들의 특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진관사 회주 개호 스님이 나섰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7: 고즈넉한 북한산 자락을 벗어난 진관사표 전통 레시피가 서울 안국동 사찰음식 문화체험관에 펼쳐지자 건물엔 깊은 산사의 향기가 가득 찹니다. 오신채와 인공 조미료 없이 제철 오이의 아삭함과 콩보년의 담백함으로 여름철 생기를 깨우는 밥상. 사찰음식 국가 무형유산 지정 1주년 기념 명장 릴레이 특강 두 번째 순서로 진관사 회주 개호 스님이 나섰습니다. 전 세계 VIP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던 명장이 도심 속 대중을 향해 마이크를 잡고 손을 걷어붙였습니다.
8: 우리 몸이 자연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자연이 살아 숨쉬는 맛이 산사 음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음식 받을 때 단조로움에서 담백한 맛이 산사 음식이다. 양념을 가하지 않는 요리가 아니에요.
7: 개호스님이 선보이는 서리태 콩국수와 오이소박이 물김치. 콩을 삶고 재료를 손질하는 스님의 도마위 수행에 참가자들은 카메라 셔터를 누르고 수첩을 채워나갑니다.
9: 일단 개호스님의 레시피를 알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음식을 대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배우면 배울수록 더 그 깊이와 깨달음을 알게 돼서 앞으로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7: 이 척척 완성해내는 스님을 따라해보지만 귀로 듣는 설명을 손끝으로 옮기기란 또 다른 법.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는 서툰 손짓들이 이어지자 보다 못한 개호 스님이 직접 참가자들 사이로 나섰습니다.
10: 이럴 때는 넓은 그릇에다가
11: 양푼이 큰 거에
10: 저런 데다 양은 그릇에도 확 시키는 게 제일 빨라요. 이게 도자기이기 때문에 안 식어집니다. 이런 거 이렇게 쓸 때는 좀 어슷어슷하게 식어주면 좋아요. 요것도 납작납작하게 썰어봐요.
7: 스님의 친절한 원포인트 레슨에 서툴던 손길들은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이 자리엔 젊은 불교 열풍을 증명하듯 젊은 청년들의 진지한 참여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해외 귀빈을 비롯한 세계인의 입맛을 매료시킨 손맛을 직접 배우려는 열기는 세대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12: 일반 음식은 약간 간이 센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먹으면 물리는 경향이 좀 있긴 한데 사찰 음식은 간이 깔끔해가지고 먹어도 질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13: 이런 불교 굿즈가 굉장히 좀 화제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종교 자체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해서 사찰 음식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7: 세계적인 기후 위기와 환경오염으로 신음하는 지금 사찰 음식에 담긴 불교 정신과 가치는 이렇게 대중 속으로 깊숙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국가 무형유산 지정 1주년을 맞아 산사를 나온 명장 스님들의 손맛이 지친 현대인들의 건강한 생명의 가치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2: 스마트폰 과다 사용과 무한 경쟁 속에서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 건강에 심각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호소하는 아이들이 급증하고 있는 건데요. 선명상을 기반으로 종교의 벽을 넘어 아이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한국형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이 발간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14: 친구와 눈을 맞추는 대신 스마트폰 액정만 들여다보는 교실. SNS 속 가상세계에 몰입할수록 타인과 마음을 연결하는 법은 잊어가고 무한 경쟁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아이들의 마음 건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실제 지표 역시 위험 수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10대 미만 아동 우울증 진료 환자가 118%, 10대도 83%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돼 아동 청소년의 정서적 위기가 위험 수위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사후 치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선명상 기반의 인성교육 지침서가 발간됐습니다. 조계종과 동국대 YG 캠퍼스 아동인성교육연구소가 종교의 벽을 허물고 공교육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관계중심 통합적 사회정서 교육 교재를 발간했습니다.
15: 우리 아이들이 무너진 뒤에 치료하는 사후 치료가 아니라 스스로 마음의 힘을 길러내기 위해 이겨낼 수 있는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교육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런 선명상 기반으로 한 사회정서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종교의 벽을 넘어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한국형 마음 교육 프로그램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14: 종교적 색채를 배제해 명상 교육이 공교육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쇼폼 콘텐츠 등 즉각적이고 자극적인 매체에 고립된 아이들에게 모든 것이 연결돼 존재한다는 걸 깨닫게 하고 교류하며 참고 견디는 힘을 길러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6: 사회성과 정서도 발달시키면서 내면으로 자신의 귀를 기울여서 소리를 듣기도 하고 필요한 것들을 해주기도 하고 또 타인을 이해하는 도구로 삼기도 하고 그러면서 연결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름이 관계중심 통합적 사회정서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활동의 기반은 관계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 교재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놀이 중심의 마음숲 탐험대, 고학년을 위한 회복 탄력성 게임 마음 항해 일지, 청소년의 정체성 탐구를 돕는 내 안의 빈칸을 찾아서 등 발달 단계별 스토리텔링으로 구성됐습니다. 학생용 워크북과 교사용 지도서 6권은 전국 100여 개 학교 300여 선생님과 3천여 학생을 대상으로 배포돼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교재와 병행할 교구로 어린이 일본 명상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선생님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학교 현장뿐 아니라 전국 사찰의 어린이 청소년 법회 현장에서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책은 아이들이 스스로의 마음의 힘을 길러 세상이라는 바다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2: 문경 한산사 용성선원에서 정진하며 4부대 중 수행공동체 불의선회를 이끌고 있는 월암 스님이 서울에서 대중과 만났습니다. 신간 효효선의 출판을 기념한 법석에서 스님은 쉼없이 앞만 보고 나아가는 현대인을 위한 안심법문을 전했습니다. 보도에 윤호섭 기자입니다.
11: 7월의 첫 주말인 지난 4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 로비가 인파로 북새통을 이룹니다. 긴 장사진을 친 사람들의 손에는 저마다 똑같은 책 한 권이 들려 있습니다. 책 이름은 휴휴선. 선가에서 오랜 세월 전승돼온 쉬고 또 쉰다는 뜻의 휴휴라는 철학을 바쁜 현대인에게 알기 쉽게 전하기 위해 발간된 신간입니다. 평생을 제방선원에서 수선안거하며 정진한 문경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 스님의 저서로 스님의 친필 사인을 받기 위한 사람들이 발디딜 틈 없이 찾아왔습니다.
17: 스님 법문을 듣고 난 이후에는 불교에 대한 모든 것들이 제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와 있고 그 마음에서 손과 발과 입으로 나오는 것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11: 이어진 법회에서 월암 스님은 근기론을 내세우며 상근기와 하근기를 구분하는 한국불교의 오랜 관습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스님은 특히 신도들을 하근기로 치부하며 선빵 문고리만 잡고 돌아가게 만들었던 풍토를 악습이라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재가불자들 역시 눈치 보지 말고 수행의 주인공으로 당당히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8: 물리적인 저 선빵이 아니고 내 몸이 내 마음이 있는 그곳이 선빵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한 생각 일어난 그곳이 선빵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육조 스님의 선빵에 대한 정의입니다.
11: 만공선사의 어록을 빌려 간장 맛이 짠지 단지만 구분할 줄 안다면 누구나 참선할 수 있다며 수행의 문턱을 낮춘 월암 스님. 화엄경에 나오는 꿈속 강물 비유를 통해 강물에 휩쓸리지 않고 빠져나오려는 노력보다 꿈에서 깨어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참선 역시 이를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 꿈을 깨고 나면 본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본래 무사의 철학을 강조했습니다.
18: 네가 지금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꿈속에서 괴로운 것이고 꿈속에서 나고 죽음이 있는 것이다. 너는 본래 침상에 편안히 누워있다.
11: 바쁜 일상에서 앞만 보고 달리며 정신적 탈진을 겪는 현대인들. 쉼 없이 허우적거리는 고통의 꿈에서 깨어나 참된 내려놓음을 안내하는 지혜의 지침서가 깊은 위로를 건네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2: 마산청법사가 사찰 음식에 담긴 수행과 생명살림의 의미를 되새기는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정법사는 지난 4일 경내 수자타에서 사찰 음식 장인 법송 스님을 초청해 이 음식은 어디서 왔는가를 주제로 사찰 음식 특강을 열었습니다. 정법사 주지 광우 스님은 세계적으로 사찰 음식의 가치를 전하고 있는 법송 스님을 모시게 돼 뜻깊다며 사찰 음식에 담긴 지혜를 배우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찰 음식의 철학과 생명 존중의 가치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한 대전 영선사 주지 법송 스님은 르꼬르동블루 파리와 런던 강의를 비롯해 BTN 불교TV 절밥 한 끼에 출연해 사찰 음식의 가치를 전하고 있습니다. 7월 6일 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은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대구 산모사주지 동훈입니다. 60여 년 수행 법력과 회안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부처님 45년 설법을 불자님 두 손에 담아 드리고자 다시 섰습니다. BTM 불교TV를 매주 시청하시면서 부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0: BTN 투어에서 7월 26일 일요일 경상북도 예천으로 특별한 순례를 떠납니다. 깊은 산사에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 수행의 향기가 머무는 천년 고찰, 예천 용문사 국보 대장정과 천년의 지혜를 품은 윤장대, 고요한 산사 속에서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의 숨결을 만납니다. 새롭게 국보의 가치를 인정받은 계심사지 5층 석탑, 천년의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중생의 길을 밝혀온 국보 앞에서 잊고 있던 마음의 평화를 만나보시죠. 이번 순례에는 BTN 가족기도 도원스님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의 뜻깊은 시간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은 수행이 되고 한 번의 합장은 기도가 되는 시간. BTN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소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3: 이익을 위해 사귀고 교제한다. 목적 없는 친구는 얻기 어렵다. 이익에 밝은 사람 순수하지 않으니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엔용 주견무진신 변예사모전 일인

강인능사팔 연등이도 성지 참배동 참리자 능각기 다겁생내외 소유지업장 실계소멸불법문중

제망중중 무진산보자존웅건작법안기묘원자우복이 설명향이에 청종옹이에 수제제체 수미건성감인기해자강 국조

백양삼처시론 만지신봉축 유아 대한민국 국운용창 남북 평화통일 속성치

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선부주 해동 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사시불공예배 동참인연공덕으로 재불보살님 가피지묘력으로 광급일의지우금일 일체소작지제업실계소멸 불법문종 시인심경고발보리심영불태전속성정가 광도인천지대원시의합은 각기 각각 등복이 범어사 창건일의 지우금일 제대선지시 역대 조사 강령 범어사 도량내외 일체 유주무주 각열이 열명영가 나무 서방정토 극락세계 칭견비타마정수기 도노무생 법인지 이대원 범어사 참배인연공덕으로 범어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사방추리왕환상봉길경 불봉제 관제구설 삼재 팔란 사백사병 일시소멸 일일요 천상지경 시시무배

계지제수상고월복해의 왕량지대원연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응.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는 즐겼지.

0: 오랜만이다, 여기. 와, 그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아, 난 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뭐,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1: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하냐?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일하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밥은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그러니까.
3: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1: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타줘.
0: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0: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1: 그래. 알았어.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다음에.

0: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1: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2: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1: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 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따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백중 우란분절이 불교를 상징하고 있는 5대 명절 가운데의 하나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일,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도도를 중심으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불교의 가치관을 보다 더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백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상조가 돕겠습니다.
3: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2: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렴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4: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법보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5: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6: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 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5: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의 백년 동안

0: 나무판 앞 뒷면에 1511종, 6802권에 달하는 불교 경전을 빼곡하게 새겨놓은 81258장의 기록물, 바로 팔만대장경이라고 알려진 세계 기록 유산 고려대장경판 및 재경판입니다. 자, 고려대장경은요, 13세기에 고려 왕조가 제작한 불교 경전이고요, 재경판은요, 고려대장경을 보완하기 위해 해인사에서 제작한 추가본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고려대장경판 및 재경판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아, 2007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이 고려대장경판 및 재경판은요, 다음과 같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첫째, 당대 최고의 인쇄 기술과 간행 기술을 보여주는 사례로 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다. 아, 각각의 판목에 통일된 서체로 하나하나 아름답게 새겨진 글씨에서 이 제작된 후 700여 년이 훨씬 지난 오늘날에도 완전한 판본을 찍을 수 있는 내구성. 야, 이것만 봐도 13세기 당시에 정말 우수한 기술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한문으로 번역된 대장경 중 가장 정확한 판본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아시아 여러 곳에서 이 불교 경전이 전해져 왔지만요, 산스크리트어로 만들어진 이 원본의 내용을 완벽하게 보존하고 있는 것은 고려대장경이 거의 유일합니다. 이런 이유로 당시 주변국이요, 고려대장경의 이 판본과 목판을 요청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사본과 함께요, 목판 판각 기법하고 기술, 그리고 이 종이와 먹 등의 제조 기술도 전파되면서 동아시아 문화와 문명의 수준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 데 기여했죠. 마지막으로요, 이 고려대장경판 및 재경판은요, 오늘날에도 판본을 찍어낼 수 있을 만큼, 오, 도대체 몇백 년이 흘렀는데, 그죠? 원형 그대로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 15세기에 건립된 해인사 장경판전이 바로 그 비밀의 열쇠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해인사 장경판전은요, 대장경 목판 보관을 목적으로 지어진 세계에서 유일한 건축물입니다. 건물의 배치, 창의 위치와 크기, 통풍, 적절한 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한 구조, 실내 온도와 습도가 균일하게 유지되도록 배열된 판가 등 정말 탁월한 과학성으로요, 대장경판이 오늘날까지 변경되지 않고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지켜왔습니다. 자, 오늘날 이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서 온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 자원으로 재탄생하고 있는 이 고려 대장경판 및 재경판. 아, 정말 이 지나간 과거의 유산이 아니고요, 우리 곁에 여전히 살아 숨쉬는 역사 그 자체 문화입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

0: 이름이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부처님이 내리신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경기도 청평.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달마공원 관음사는 불자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와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방생은 업장 소멸, 액난 병고 퇴치, 소원 성취에 좋습니다. 달마공원 관음사는 도보 2분 거리에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공덕을 쌓는 방생과 천도를 해드립니다. 병고 액난에서 벗어나고 반야지혜가 솟아나는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에서 드리는 기도와 방생을 통해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2: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0: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1: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주범맹범 팔심공다명범포 불설양마천궁구엄양마천궁예참공 십행공야무진강 불설도설천궁구엄도설천궁예참공 십회향급십지품 십정

지방 삼세 부처님과 84,000 금법보와 보살 성문 스님 내게 지승기비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구별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굳고 욕심내어 온갖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봄으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활력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옵건대 부처님이 거시고 보살님 내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더 가사이다. 이 세상에

귀와 눈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안들고 청정범행 닦고 닦아쓰리 같이 엄한 계율 털끝인들 범하리까 점자는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 판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람일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겸만겸 의심 금고 마군 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올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까 온갖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독가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살

벙고산 광명어코 신통보연의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내 여윤의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역 끌러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칼날 영꽃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 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맺고 빚진이들 가증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할 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건코 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사온들 이내 소원 다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0: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1: 미국 올 적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절회를 자주 못 가니까 스님 법문으로다가 안정 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강웅 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카피로 생각합니다.

0: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스님! 네, 스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해요. 지금도 마음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울산 백양사 지선 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화림산책.
1: 벽안당 법인 대종사의 법문을 회고하다. 경봉조사 위상족, 경봉조사의 대를 이은 맏상좌가 되어 천성산 내원선원에서 조사 관문을 격파하셨네. 조계 종단의 정화불사에 온몸을 던지셨고 청백가풍으로 육한장을 떨치셨네. 영축산 통도사의 진정

0: 유명한 사표이셨으며 안과 밖이 한결같고 항상 정묵으로 바라보시었네. 법좌에 올라 법문하실 때는 주장자를 높이 드시고 부처와 조사의 심인을 바로 보도록 열어보이셨네.
1: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히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3: 탄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하남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4: 우리의 정해선원은 이곳 하남도량에서 승가를 위한 원대한 서원을 세우려고 합니다. 일생을 부처님의 법에 따라 수행하고 중생을 위해 포교하셨으나 정작 자신이 머물 곳은 살피지 못하신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정해선원에서는 종단의 차별 없이 안락한 승방의 건립을 위한 불사를 하려 합니다. 모든 종단의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회향하실 수 있는 정해선원 하남도량의 승방 신축불사,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이 지극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발언드립니다.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꼭 출가라는 것이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진짜 호심 출가, 정말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그런 마음으로 임하신다면 출가의 그 마음, 정신이 계속 함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 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 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드레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0: 조선 왕실의 전통이 깃든 흥천사에서 백중 49일 영가 천도 기도를 봉행합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영가를 천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밌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붓다회의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0: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지키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0: 깊이 닮아도 행복한 붓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불국토 상조 영가를 극락세계로 인도해 부처님 품 안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기원하는 불교 장례 문화. BTN 불교 TV의 자회사인 불국토 상조는 사라져가는 불교식 장례 문화 정착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영가의 극락 왕생을 기원하는 것은 살아있는 후손들에게는 참다운 효행이며 나아가 불자로서 가족 신행 공동체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임종에서 발인까지 복잡하고 까다로운 장례 절차를 가족의 마음으로 전문 장례 지도사가 함께합니다. 총 25개 종단 및 단체와 제휴를 맺은 불국토 상조는 대한민국 최고의 불교 전문 장례 서비스를 제공함과 더불어 불자님과 가족분들의 마지막 길을 부처님을 모시듯 지극한 마음으로 배웅합니다. 불자의 길 마지막까지 지켜드리는 것이 불국토 상조의 마음입니다.

0: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는 거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만 그냥 바로 딱 집어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1: 인재의연 선사의 노록인 인재록은 전통적으로 의력분야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0: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1: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로고 유황 임제로 15번째 시간입니다. 스님들이여, 거대들이 법과 같기를 바란다면 반드시 대장부여야 한다. 만약 힘없이 따라다닌다면 불가능하다. 깨어진 그릇에는 재호를 담을 수 없는 것과 같다. 큰 그릇이라면 반드시 남에게 속지 않고 이르는 곳마다 주인이 되고 선 자리가 모두 진실해야 한다. 스님들이여, 이름을 따라가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름 따라가면은 습관이죠. 습관적으로 생각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스님들이여 하든지 뭐 부처님 하든지 보살님 하든지 뭐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이게 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말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원래 여기는 뭐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없지만 뭐 자기 본래 자기랄까? 자기 본래 면모 또는 뭐 근원 근본 이 어떻게 할수 없는 게 있어요. 변하지 않고 항상 늘 있는 우리가 뭐 생각을 어떻게 하든 뭘 보고 뭘 듣든 말을 어떻게 하든 그와 상관없이

항상 있는 게 있습니다. 요게 이제 한번, 요것이 한번 이렇게 자기한테 한번 확실하게 이렇게 확인이 돼야 돼요. 이게 와닿고 이게 확인되면, 어머, 이거는 이렇게 늘 살아있는 현실이지만, 뭐라고 할 수는

여기에 이제 통하는 걸 우리가 불교의 가르침이라 그러고 불법이라 그러기도 하고 깨달음이라 하기도 하고 해탈이라 그러기도 하고 열반이라 그러기도 하고 여기에 통하는 겁니다. 다른 뭐가 뭐 다른 건 없어요. 또 이걸 우리가 뭐 본래 마음이다, 뭐 본성이다 그래 말하기도 하고 이게 다 있습니다 누구한테나. 그래서 사실 이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어렵진 않고 가면 이제 여기에 안 통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마음을 뭐 먹어야 되느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무슨 수행을 해야 되느냐,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고, 그냥 뭐, 앉아 있을 때나, 서 있을 때나, 뭐,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때나, 시끄럽게 떠들 때나, 이거는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통해야 돼. 여기에 통해야 늘 하루 24시간 살아가면서 뭐 온갖 일이 다 있는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늘 여유할 수가 있어요. 여유하다는 게 이건 늘 똑같으니까 이건 늘 변함없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통하는 걸 이제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요걸 이제 한번 통하도록 이끌어 드리는 겁니다. 이 법, 이걸 이제 보통 불법이라 그러니까, 이걸, 법을 말한다 해서 법문이라 그러고. 하여튼 요일 하나 있어. 요거 아니고는 다 이제 말이고 생각이에요, 그냥. 생각으로 이러쿵저러쿵. 생각 속에는 또뭐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나 기분 같은 것도 포함되겠지. 어떤 뭐 기분이 어떻다, 뭐 느낌이 어떻다. 뭐. 네, 그런 거는 이제 그때그때 지나가는 일이고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늘 변하지 않는 일은 요거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요것에 한번 통달이 되고 요게 통해 가지고 이제 이게 자기한테 이제 현실이 돼야 돼. 현실. 현실이 되면 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현실이 아니면은 생각으로 상상을 해야 되니까 그건 다 망상이에요. 현실은 딱그 드러나 있는 현실은 우리가 뭐 무슨 생각을 하든 생각과는 관계없이 그냥 늘 드러나 있는 현실이죠. 어떻게 말하든 어떻게 생각하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여름에는 30도 넘어가는 그런 더위 속에서 말로는 생각으로는 시원하다 뭐 춥다 이럴 수도 있거든. 근데 실제로는 더위가 지금 그 온도 더위는 그대로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나 생각은 막 지멋대로 하는 거니까 그거는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현실이 중요한 거예요. 현실이 이 현실이 자기한테 이렇게 확실하게 한번 통해서 이게 와닿아야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현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눈에 보이거나 귀에 들리거나 이런 대상은 아니고 이제 이거는 어떤 그런 분별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뭐 불가사의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쨌든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한테는 이게 현실인 겁니다. 이걸 마음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제 불성이다 뭐 그런 말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대들이 법과 같기를 바란다. 법과 같다는 건 이제 여기에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한자로 그게 엿법이란 말, 엿법하다 이렇게 요도 엿법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엿법이라는 것은 같을 여자의 법법자니까 법과 같다 이 말은 여기에 통해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현실로서 이렇게 드러나 있다는 뜻이에요. 법이 있고 내가 있고 이러면 내가 법을 쳐다보고 저기 법이 저렇구나 이거는 법과 같은 게 아니라 그건 자기 생각하는 거지. 법과 같았다는 것은 내가 따로 없고 법이 따로 없어가지고 그냥 법이 드러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법과 같은 거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중생들이라는 거는 항상 내가 여기 있고 저 상대가 저기 있어가지고 저거는 뭐 저렇고 이건 이렇고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죠. 그렇게 또 생각도 하고 그렇게 느끼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건 항상 상대가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이 진실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엿법하다 하는 거는 뭐 내가 따로 없고 법이 따로 없고 그냥 이제 하나로 통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논리 법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이 이게.
그래서 법과 같기를 바란다면은 반드시 대장부여야 한다.

아, 왜 대장부여야 한다 하느냐, 그 밑에 말이 붙어 있죠. 만약 힘없이 따라다닌다면 불가능하다. 힘없이 따라다닌다. 뭘 따라다니겠어요?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자기 느낌이나 기분, 자기 생각, 그걸 따라다니는 게 이제 중생이니까. 그렇게 따라다니면 그건 뭐, 깨달음이 예법할 수가 없고, 깨달음이 있을 수도 없고, 그걸 우리가 보통 미혹하다 그래요. 미혹하다. 미혹하다. 이런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이런 것에 홀려가지고, 혹해가지고, 그거 따라서 자기를 잃어버리고, 이제 그런 걸 따라다닌다. 그걸 옛날 선사들이 말할 때는 중생이 자기를 잃어버리고 사물을 따라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를 하고. 사물이란 꼭뭐 눈에 보이는 사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느낌, 뭐, 생각, 뭐, 이런 거 다, 모든 게 다. 예법하려면은,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제 그렇게 하면 그건 중생들이고, 자기의 법을 잃어버리고, 뭐, 그런 경계를 따라다니는 거니까. 이제 예법하려면은 한번 여기에 통해야 돼요. 그 생각을 가지고 아는 게 아니고, 여기 통일 때는 이제 생각이 끊어진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막 생각이 막 생각이 사라진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도, 여기 어쨌든 이게 불가사의한 일이고, 한번 여기에 통하면은 자기가 이래 생각하든 저래 생각하든 생각과 관계없이, 뭐 생각을 막 생각을 우리가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생각을 이라든 저라든 그 관계없이 이제 이게 드러나는 거니까, 이게 또 드러나면은 저 요는 뭐 안팎이 없고 내가 따로 없고 법이 따로 없어요. 그 예법하다는 건 내가 따로 없고 법이 따로 없고 안팎이 없어야 돼. 주관객관이 없어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이게 현실로서 딱 드러나 있는 거지. 이제 그런 경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뭐 방법이 없고 요령이 없고 길이 없어요. 다만 이제 뜻이 있는 것이 뭐 길이 나타난다고 자기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런 법문을 듣고 이래 하다 보면은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공부라는 거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이렇게 되는 것이지 자기가 애써서 이루어내는 게 아니에요. 세속일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이루어내는 거고. 그래서 그걸 이제 조작한다 해서 유의법이라고 그러거든. 그런데 우리 이 출세간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애써서 이룰 게 없다 해서 무의법이라고 그래요. 할 일이 없다고 그래요. 저절로 되는 겁니다. 뜻이, 예? 이런 이제 원을 가지고 꾸준히 법문을 듣고 공부하면은 저절로 돼요. 이제 그런 이제 어떤 뭐 진지하다 할까? 어떤 그런 면이 있어야 되겠죠. 이거 뭐 공부라는 게 장난삼아 하는 게 아니고, 꼭 한번 진짜로 그런 걸 경험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마음속 깊이에서 그런 뜻이 있으면은, 그게 진짜로 원한다면 이루어진다. 뭐,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진짜로 깨달음을 원하고 해탈을 원한다면 그건, 이루어지는데, 그래도 이제 그거를 좀더 쉽게 이루려면은 자기 혼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선지식의 법문에 참여해가지고, 그 법문을 듣다 보면은 따라오게 되니까, 선지식이란 것은 이 속에서 생각을 벗어나서 이 속에서 살면서 이걸 자꾸 가르쳐 주는 게 선지식이거든. 그게 법문이니까. 법으로 통하는 문을 열어놓고 이 자꾸 이제 이렇게 이끌어 드린 데 그래서 법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법법자의 문문자예요. 법으로 통하는 문을 열어놓고 이쪽으로 이렇게 안내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법문을 듣다 보면은 저절로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게 통하는 그런 날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망상입니다. 공부에 전혀 도움이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뭔가, 아, 요래 하면 깨달을 수 있겠구나. 내가 이래 해봐야지. 저 그런 어떤 답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생각이고 망상인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영원히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몰라, 이거는. 알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르고, 모르는, 어떻게 할, 뭐, 뭔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법문을 들으라는 거지. 법문을 들으면은,
이쪽으로 모르는 길을 안내를 해드리니까

알수 없는 길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알고 가는 길,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알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길 없는 길이고 뭐문 없는 문이다 뭐 맨날 그런 얘기를 하거든. 알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냥 뭐 모르면서 가다 보니까 저절로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밝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힘없이 따라다닌다면 불가능하다. 매 그냥 습관대로 이제 생각 따라서 자꾸 이렇게 생각만 따라다니면 그건 뭐 깨달음이 불가능하다. 예법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깨어진 그릇에는 재호를 담을 수 없는 것 같다. 재호라는 게 뭐, 우리는 먹어보진 않았지만은, 무슨 음료수라 그래요. 인도에서 막 굉장히 맛이 좋은 음료수라 그러는데, 음료수니까 액체죠. 그러니까 그릇에 담으려면 그게 깨어지지 않은 그릇이라야 되지. 깨어진 그릇에는 액체를 못 담죠. 뭐, 비유적인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자꾸 그 자기 습관대로 살아온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대로 생각 따라가고 감정, 기분, 욕망 뭐 그런 것만 따라다니고 살면은 중생을 면할 수가 없다. 이 우리가 이걸 한번 체험을 하고 체험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런 우리가 이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그런 이런 걸 경계라고 그러거든 불교에서 경계라고라는 그런 단어를 써요. 뭐, 대상이라 할 수도 있고, 객관이라 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따라다니는 이제 그 습관 속에 살다가 한번 그걸, 거기서 벗어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게 이제 해탈이거든요. 깨달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견성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해봐야, 아, 이제 어떤 것이 이제 생각을 벗어나는 길인가 하는 게 자기가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이제 밝혀지는 거지, 이게. 큰 그릇이라면 반드시 남에게 속지 않고, 여 남이라는 게뭐 다른 사람이란 뜻보다도 바깥에 대상들에게 속지 않고, 이르는 곳마다 주인이 되고 선 자리가 모두 진실해야 한다. 이 유명한 구절이죠. 많이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입처 개진 수처 작주 하는 그런 말인데, 이거는 이제 순서가 수처 작주 입처 개진 이래 돼 있네. 그러니까 만약 큰 그릇이라면은 대장부라면은 남에게 속지 않고 이 말은 안 따라다닌다. 근데 이 말도 생각을 벗어나는 경험을 안 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뭘 따라간다 그러고 뭘안 따라간다 하는지 이 생각을 벗어나는 한번 체험을 해보면은 이제 이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없고 남이 없고 아니 없고 바깥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따라간다는 말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근데 이제 그래서 아무 뭐 문제가 없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뭐 아직까지 습관적으로 생각 따라가는 그 힘이 있으니까 또 자기도 모르게 또 생각을 따라가거든. 이 체험을 한다 해도. 그럼 생각 따라가면은 벌써 내가 또 따라가네. 이제 그때는 이제 아는 거야. 따라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예. 안 따라갈 때는 아무 문제를 못 느끼는데 생각을 따라가면은 뭔가 굉장히 불편하고 불안하고 뭔가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은 뭐 따라가냐 안 따라가냐 이런 말들은 자기가 경험을 해봐야 왜 따라간다 그러지? 그 말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전에는 뭐 맨날 따라만 댕겼는데 맨날 따라만 갔는데 안 따라간다는 말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말 자체를 알 수가 없는 거지. 생각을 여기서 한번 그런 생각을 벗어나고 나다 남이다 뭐 아니다 밖이다 하는 이런 분별에서 벗어나 버리면은 그런 경험을 해보면은 이건 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런 불만 불안 뭐 문제를 느낄 수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이게 뭐 한번 체험했다고 해서 뭐 완벽하냐? 그게 안 되거든. 완벽한 게 아니라 겨우 이제 한 1, 2% 안 따라가고 98%는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또 그냥 가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자리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또쑥 끌려가면 또막 굉장히 불안하고 뭔가

뭔가 좋지가 않아. 막, 굉장히 불쾌하죠. 그러면 이제, 아, 내가 이렇게 또 따라가면 안 되지 하고 또, 그래, 발버둥을 치다 보면 또이 자리로 돌아와. 그럼 또 아무 문제가 없어. 이제 이런 경험을 계속 반복하게 되거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자꾸자꾸 익숙해지면은 자꾸자꾸 덜 따라가게 돼요. 그게 이제 98% 따라가다가 96% 따라가다가 94% 따라가다가 뭐 이런 식으로 쫙쫙쫙 따라가는 게 이제 줄어들지 시간이 좀 걸리지만은. 그 나중에는 거의 제로 안 따라가게 돼. 그런 때가 온다고 언젠가는 그게. 꽤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은. 안 따라가게 되면 이제 안팎이 없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늘 이제 자기 벌려면 뭐, 자기 근원에서 살수 있게 된다고. 예. 그래서 이러는 곳마다 주인이 되고 선자리가 모두 진실하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주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 주인의 반대는 하인이거든. 주인은 자기 자유가 있죠.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으니까. 근데 하인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주인 따라다니게 되지. 그러니까 하인이 아니라 주인이 된다. 이 말이죠. 그걸 뭐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거든. 내가 사물을 뿌리느냐, 내가 사물에 뿌림을 당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말하게 돼요. 중생들은 다 뿌림을 당해 자기 그 말하자면 주인으로서 힘이 없고 자기 생각 따라가 생각이 주인이 돼 있고 감정이 주인이 돼 있고 뭐 욕망이 주인이 돼 있고 그럼 뭐 따라만 댕겨야 되는 그 하인이지 그러니까 생각 따라가면 생각이 주인이고. 감정 따라가면 감정이 주인이고, 그죠? 욕망 따라가면 욕망이 주인이고, 뭐. 그럼 맨날 하인 노릇밖에 못 하는 거지. 근데 이제, 한번, 생각을 벗어나서 이렇게 통해가지고, 이 자리에서 이제 살수 있는 힘이 생기면은, 안 따라가게 되거든. 안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조금씩 생긴단 말이죠. 그럼 이제 내가 주인이지. 예. 내가 이제 아무 데도 안 따라가면은, 그럼 뭐, 생각이 일어나고, 욕망이 일어나고, 무슨, 그런, 뭐, 감정이 일어나고 하더라도, 그건 이제 안 따라가면은, 그건 이제 더 이상 뭐, 나를 괴롭히질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필요할 때 그냥, 뭐, 생각은 쓰고, 뭐, 기분이나 욕망 이런 거는 뭐, 그냥 별거 아닌 거고, 그러니까 생각은 우리가 또안할 수가 없으니까, 필요할 때는 써야 되니까, 생각은 그냥 필요할 때 써먹는 이제 그런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생은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고, 뭐,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뭐, 어디에, 생각이나 기분이나 욕망이나 이런 게 주인이 되어 있고, 자기는 맨날 그거 따라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중생이라. 그럼 부처는 뭐냐면, 이제 지가 주인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얘기야. 이르는 곳마다 주인이 된다는 말이죠. 안 따라간다. 아무것도 안 따라간다는 거죠. 따라가는 것이 없이 늘별 일이 없이 살수 있다는 거예요. 이르는 곳마다 주인이 되고 선자리가 모두 진실하다. 그러면 안 따라가면은 진실이란 게 뭐냐면은 여여한 이 법이 진실이거든요.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이런 건 자꾸 이렇게 변해가니까 그걸 진실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진실 진리, 이런 참 진짜가 들어가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진리라고 그러면은 한국에서도 통하고 중국에서도 통하고 어디 뭐 유럽에서도 통하고 뭐 하늘에서도 통하고 땅에서도 통하고 다 통해. 그게 진리지. 서울에서 통하는데 경기도에서는 안 통해. 그러면 그 우리가 진리라고 안 하거든. 그런 거를. 예. 진리라는 거는 모든 곳에서 다 변함이 없이 통하는 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변하는 걸 진리라고 하질 않아요, 우리가. 변하지 않는 걸 진리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통해 보면은 이거는 뭐 변할 수가 없는 거거든. 왜냐? 이거는 어떤 무엇이 아니에요. 생각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눈에 보는 것도 아니고 뭐 귀에 들리는 소리도 아니고 어떤 무엇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공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무엇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공이다 또는 무일물 한 물건이 아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 말을 할때 이거를 법을 얘기를 할때 그러니까 변할 뭐가 없어 허공이 변합니까? 그 변하지를 않거든 변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가 아니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무엇이 아니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진

라고 그러지, 진여. 이걸 우리가 보통 불교 용어로는 진여라는 참되고 여야하다 이런 말이거든. 진, 참 진짜에 같을 여자니까. 그러니까는 진실한 것은 늘 변하지 않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진여란 말 자체의 뜻이 그런 뜻이에요. 진여라고 하는 게 여는 같을 여자 맨날 똑같다는 말안 변한다는 거고 진이란 것은 이제 참 진짜니까. 그러니까 진여 이걸 진여라고 그러거든. 예. 그러니까 이 자리 여기에 통해 가지고 여기 익숙해지면은 늘 여여하다 그래 여여하다 말을 많이 하잖아. 늘 똑같다 이 말. 변하는 게 없다 이 말이죠. 예. 그 겉모습은 다 변하죠. 겉으로는 뭐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어떤 느낌, 기분, 감정, 생각 이런 건 계속 달라지고 변해가니까 그런 걸 우리가 이제 허망하다고 그래요. 허망한데 이거는 뭐 허망할 수가 없어. 이거 뭐 맨날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통해서 여기에 이제 이걸 체험하는 걸 깨달음이라고 그러고 해탈이라고 그러고 여기에 통하면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열반이라고 그럽니다. 열반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거든. 정멸이란 뜻이 한자로 정멸이라고 번역을 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통해서 이게 이제 한번 자기한테 현실이 되는 거예요. 다가오는 것이 있기만 하면 모두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그대들이 한순간이라도 의심한다면 곧 마귀가 마음속으로 들어올 것이다. 예컨대 보살이 의심할 때에는 삶과 죽음의 마귀가 기회를 얻을 것이다. 단지 생각을 쉬기만 하고 다시 밖으로 구하지 말고 사물이 다가오면 비춰보라. 다가오는 것이 있기만 하면 모두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은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다가오는 게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그러니까 색깔, 소리, 냄새, 맛, 느낌, 생각 이런 것들이지. 늘 우리가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으니까. 육식을 통해서 뭐 육진 경계를 뭐 경험한다. 뭐 우리가 뭐 어렵게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색깔을 이 계속 끊임없이 다가오고 소리가 어? 늘 끊임없이 다가오고 냄새도 그죠? 늘뭐 우리가 냄새도 다가오고 뭘 먹으면 이제 혀로 맛도 이제 봐야 되고 육체에서 뭘 느끼는 것도 늘 있고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이게 이제 다가오는 것들이 전부 다. 여기 이걸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는 이제 이걸 따라가지 마라 이제 이런 말인데. 굉장히 방편의 말이에요. 이제 하여튼 이거를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잘못 이해를 하면은 그러면 뭐 눈을 감고 귀 막고 코도 막고 그러니까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냄새도 안 맡고 맛도 안 보고 느끼지도 않고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딱 앉아가지고 막 무의식 의식이 끊어져서 돌부처처럼 앉아 있으면 되는 건가?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 그건 죽은 사람이지. 그건 깨달은 사람이 아니지. 그래 되면 그건 이제 죽은 사람이지. 그 깨달은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지. 그런 식으로 돌부처처럼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살아서 할일다 하고, 볼거다 보고, 들을 거다 듣고, 냄새 맡을 거다 맡고, 맛볼 거다 맛보고, 느낄 거다 느끼고, 생각할 거다 생각하고, 말할 거다 말하고, 뭐. 그냥 살아있는데, 뭐가,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항상 아무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이제 이게, 우리가 해탈 열반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 일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오직 경험을 통해서, 불가사의하지만 경험을 통해서 실제, 이제 경험해보면 이제 자기가 이제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게 현실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가오는 것이 있기만 하면 모두 받아들이지 마라. 이제 이런 말들은 방편으로 이제 하는 말인데 이제 오해를 할 여지가 있긴 하죠. 그냥 뭐이 말대로 같으면 막 돌부처처럼 막 가만히 뭐 죽은 사람처럼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걸로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희한하지만은 한번 여기서 분별을 벗어나는, 생각을 벗어나는 이런 해탈의 체험, 이런 견성의 체험이라고, 이런 붙이는 이런 체험을 하면은 세상 일이 다 그냥 그대로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게 현실이 됩니다. 이게. 희한하게 그렇게 돼요. 예. 뭐 설명이 안 됩니다.
세상 일을 늘 끊어, 늘, 늘, 응?

그대로 다윗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 뭐 들리는 그대로, 뭐또 살아가면서 할 일도 그대로 다 하고 있고 다 있는데, 그런데 항상 아무것도 없어. 이게 이제 점차점차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설명이 안 돼. 이해도 안 되고 그냥 그렇게 돼요. 그냥 그게 그게 이제 그 말을 해놓은 게 바로 반야신경이잖아. 오온이 전부 공이다 하는 겁니다. 오온이라는 게 온갖 일들이거든. 오온이라는 게 이런저런 물질적이건 정신적이건 온갖 일들, 오온이라는 건 물질적인 정신적인 모든 것 이런 뜻이거든. 간단하게 말하면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온갖 것들이 있는데 전부 다 공이라고,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 이제 현실이 돼요. 근데 뭐 그거는 뭐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그냥 그런 현실 속에서 그냥 사는 거지. 그냥 그게 불가사의라고 할 수밖에 없어. 불가사의한 일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재가 지금 다가오는 것이 있기만 하면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뭐가 다가오더라도 아무것도 다가오는 게 없다 이 말이죠.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게 없다 이런 말입니다. 다가오는 것이 있기만 하면 모두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그대들이 한순간이라도 의심한다면, 의심한다는 게뭔 뜻이에요? 이건 뭐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의심은 딴게 아니에요. 의심한다는 거는 뭐지? 하는 거니까 그거 생각하는 거야. 알고 싶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알고 싶어 하는 순간에 바로 악마의 손아귀에 들어간다. 뭔 말이냐? 중생의 세계에 떨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출세가는 알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알수 있는 게 없어요, 여기는. 근데 출세가는 일을 알고 싶어서 머쥐하고 이렇게 헤아리고 따지기 시작하면 바로 망상으로 떨어져 버린다고. 예.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그대들이 한순간이라도 의심한다면 곧 마귀가 마음속으로 들어온다. 마귀의 손아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중생의 세계는 생각의 세계거든요. 모든 걸 생각으로 뭐지?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구나. 그렇게 살고 있잖아 우리가 중생이라는 게. 그런데 중생의 삶을 벗어나는 이 출세관, 중생의 세계를 세관이라고 하는데 출세관은 생각을 벗어나는 겁니다. 알수 있는 게 없어요. 아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냥 분명한 살아있는 현실로서 드러나 있지만 아무것도 아는 건 없어요. 단지 이렇게 살아있는 현실이고 깨어있는 현실이야. 밝게 드러나는 현실인데,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떤 생각도 이게는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대들이 한순간이라도 의심한다. 생각을 따라서 알고 싶어 한다면, 의심한다는 건뭘 알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생각을 가지고 알고 싶어 한다면, 곧 마귀가 마음속으로 들어올 것이다. 예컨대 보살이 의심할 때에는 삶과 죽음의 마귀가 기회를 얻는다. 기회를 얻는다는 게 나를 끌고 갈 기회를 얻는다 이 말이지. 보살은 이제 원래 깨달은 중생이란 뜻인데, 깨달았지만 아직까지 부처라고 할 수는 없어요. 공부가 그만큼 원만하지 못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생각을 벗어난 체험을 했는데, 분별을 벗어난 체험을 했는데 아직까지 힘이 없어. 체험을 하고 뭐 적어도 10년, 20년 공부를 해야 이제 어느 정도 힘이 생기는데, 그전에는 이제 중생의 습관이 그대로 많이 남아있거든. 비록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걸 경험을 해도 여전히 중생의 그 습성이 남아가지고 뭐 중생으로서의 삶을 많이 살죠. 그걸 이제 자꾸자꾸 공부가 오래 시간이 지나고 더 깊어진다는 거는 이제 중생으로서의 습성은 자꾸자꾸 심해지고, 이제, 자기 이 자리, 진여사성이라고 그러면 진여사성이 조금씩 더 밝아진다고 할수 있는 거죠. 이게 더 힘이 생기는 거니까. 그 이제 보살이라는 게 그런 공부 중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살은 뭔가 이런 일이 있네 하고 체험을 해서 이제 이 속에서 살려고 애를 쓰는데, 그래도 중생의 그 습관이 남아가지고 또 생각이라는 놈이 계속 뭐가 어떻게 되는 거고, 법이 뭐고, 깨달음이 결국 뭐가 깨달음이고 하고 자꾸 이제 자기도 모르게 그 습관적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걸 따라가는 순간에 바로 이제 망상 속에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네, 그런 말이죠. 예, 근데 보살이 의심할 때는 삶과 죽음의 마귀가 이제 망상 세계가 삶과 죽음의 세계예요. 생각의 세계, 분별의 세계가 바로 삶과 죽음의 세계입니다. 불교 공부를 우리가 항상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공부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그걸 이제 생사윤회를 해탈하는 일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근데 생사라고 하는 게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다, 이게 다 생각세계입니다. 생각세계, 생각 속에 있을 때 그게 이제 자기한테 그런 게 현실이 되죠. 이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냐면은, 아 그러면은 생각 세계 속에 있는, 생각 세계 속을 사는 사람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데, 그럼 생각을 해서 딱 벗어나 버리면은 태어남도 없고 늙음도 없고 병든도 없어서 완전히 이제 삶과 죽음이라는 게 없어져 버리거나, 이렇게 이제 언뜻 그렇게 생각이 될 거예요. 왜? 그게 생각이거든. 생각은 항상 이거 아니면 저거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인 거라. 그게 중생의 사고방식이란 말이죠. 이거 아니면 저거. 색이면 색이고, 공이면 공이고, 뭐 중생이면 중생이고, 부처면 부처고, 세간이면 세간이고, 출세간이면 출세간이고. 둘 중에 하나라고 자꾸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게 중생의 이분법적 사고방식. 그게 망상입니다, 그게. 그럼 우리가 견성을 한다는 건 이제 불이법에 통하는 건데, 이분법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 거라. 그게 생각을 벗어나는 것, 벗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벗어나면은 그렇게 둘로 딱그 갈라져 있질 않아요, 세계가.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없는 거지, 생각을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이렇게 되질 않는다고. 우리가 생각을 벗어난다 하니까 뭐, 아, 그럼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사는구나,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게 바로 이분법적 사고방식. 실제로는 어떻게 되느냐? 생각을 벗어나면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없고, 생각이 없는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함과 생각하지 않음이 둘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불이중도라고 하는 우리 부처님의 세계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오로지 직접 경험을 해봐야 돼, 직접. 직접 겪어봐야 된다고. 경험해보면은 자기한테 그런 현실이 드러나니까, 뭐 이해할 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현실, 그런 현실 속을 사니까, 아, 원래 이렇구나 하는 게 이제 인정이 되고 적응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을 벗어난다라는 거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극복한다는 뜻이지, 생각을 안 한다, 이분법적 사고방식은 생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 자꾸 그런 식으로 보잖아요. 그게 중생이 사고방식이라고. 이게 우리가 분별을 벗어나면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는데, 근데 생각이 없어. 원래부터 없어요. 아무 생각,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볼거 보고, 들을 거 듣고, 생각할 거 생각하고, 말할 거 말하고 다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불이중도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나타내는 게 이제 색적시공, 공중시시해 이런 말이거든. 이거는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해보면은, 아, 자기가 그게 현실이 되고, 이 현실 속에서는 이제 생로병사도 별로 의미가 없고, 생로병사를 벗어난다는 것도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둘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반신경에도 무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 일도 없고, 무생로병사진,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고 죽는 일이 없어지는 일도 없다. 그런 구절이 나오거든, 반신경에 보면은.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직접 어쨌든 한번 얘기 통해 봐야 돼요. 뭐 다른 얘기 다 필요 없어요. 직접 한번 체험을 해보면은 저절로 자기한테 현실이 됩니다. 예컨대 보살이 의심할 때에는 삶과 죽음의 마귀가 기회를 얻을 것이다. 단지 생각을 쉬기만 하고 다시 밖으로 구하지 말고. 생각이 쉬어지면 돼. 생각에서 벗어나면 돼. 생각이 쉰다는 건 생각 안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분법적 사고를 벗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이 중도에 통달하는 거예요. 그걸 견성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단지 생각을 지키면 하고 다시는 밖으로 구하지 마라. 밖으로 구하고 구하면 이제 생각을 따라가는 거니까 생각을 지키면 하고 이분법적 사고를 따라다니지 마라. 그러면 이제 지혜가 생겨. 불이 중도 이제 그런 안목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면 그 지혜를 가지고 사물이 다가오면 비춰보라는 세상을 이제 보는 겁니다. 이제 말하자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분법적 사고를 벗어난 불이 중도의 안목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사는 게 이제 말하자면 해탈한 사람, 깨달은 사람의 삶이다 이 말이죠. 그 겉으로 보면 똑같아. 근데 그 마음이 다른 거죠. 그거는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런 불가사의한 체험을 해보면은 저절로 갖추어지게 됩니다. 불가사의한 체험이 있으면 저절로 갖추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체험이라는 거는 뭐 이제 견성이라고 그러는 건데 견성이라는 건 불이 육교단경에 꼭 그런 말이 다 나옵니다. 참그 육교단경이 좋은 경전이에요. 견성이 뭐냐? 그 불이법이다. 그런 얘기 나오거든. 이분법적 사고를 극복하는 게 견성이다 이 말이죠. 그런 체험인 거예요. 이 체험이라는 게. 그러면 이제 그런 안목을 조금씩 갖추게 되고 근데 이제 참 쉽진 않아. 왜? 습관이라는 게 평생의 습관이 그게 쉽게 잘안 고쳐져요. 이게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경험을 하면서 이제 점차 이렇게 이제 달라지는 거죠. 이게 자꾸 자기가 이걸 경험 이런 생각을 벗어난 체험을 하고 이제 이런 일이 있네 하고 이제 자꾸 여기 익숙해지면서 조금씩 이제 달라지는 그런 그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대들이 다만 지금 작용하는 것을 믿기만 하면은 하나 일도 없을 것이다. 지금 작용한다는데 작용한다는 건 작용이란 말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활용, 이것은 뭐 작용이라고 이렇게 한자로도 그래 돼 있는데, 그냥 살아있다. 죽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살아있다. 그럼 뭐, 이 법인 거지. 법이라 했다고, 뭐, 마음을 해도 좋고. 현실이단 말이에요, 현실. 살아있다는 말은 뭐냐, 현실이다, 이게. 현실로서 이렇게 이제, 돌아다 있는 거죠, 이게. 근데 작용하는 것을 믿기만 하라는데 이제 이게 좀 말이 이제 방편으로 이제 얘기하는 사실 뭐 믿는다 하는 건 없고 그런 게 아니고 체험이 일어나면 이게 현실이 되니까 여기에 적응을 하는 거예요, 적응. 이 현실에 아주 낯선 현실이죠. 지금까지 이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생각 속에서만 살다가 생각을 벗어나서 이런 이제 새로운 이제 현실을 경험하게 되고 여기에 이제 적응을 해 가는 겁니다. 믿는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 현실로서 이 현실이 드러나 있으니까 의심할 수는 없어요. 의심할 수는 없는데 이제 아직 이게 너무 힘이 약하니까 또 자꾸 생각을 따라가. 그러니까 이제 아이 생각 따라가면 불편하고 이 자리에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여기에 더 익숙해지고 싶고 여기서 벗어나고 싶지 않죠. 근데 힘이 없으니까 그게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자꾸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씩 익숙해져가지고 힘이 생겨요. 그거지 뭘 믿니 안 믿니 그런 건 아니고 당연히 현실로서 드러난 걸 의심할 수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뭐 믿음이란 말도 뭐할 수는 있겠죠. 이 법은 현실로 이렇게 명백히 드러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의심이 생길 수가 없어요. 의심이란 건 생각 속에 있을 때 맞나 틀리나 이렇게 하는 거고 현실로서 딱 드러나 있는 걸 어떻게 의심을 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생각만 아니라면 현실로 드러나 있으면 뭐 의심할 건 없어. 이렇게 분명하고 명백한 일이니까.

0: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중생구제와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2: 이제 정해선원은 원대한 소원을 세웠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 포교하였으나 정작 기거할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모든 종단의 스님들을 위한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작은 보시가 큰 복덕으로 휴양될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 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 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0: 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구람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은 더 외로워졌다. AI 시대, 인간의 길을 다시 묻다. 퇴우정념 스님의 신간, 퇴우정념 시대를 깨우다. AI 시대와 한국 불교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민족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732-2403번입니다.
2: 삶이 다하는 순간 우리는 끝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불교는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여정의 시작이라고. 불에 태워보낸다는 뜻을 지닌 다비는 육신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불교의 장례 의식입니다. 탐욕과 집착으로 이루어진 이 몸, 잠시 빌려 쓴 인연의 그릇을 내려놓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 장작 위에 정성스럽게 모셔진 육신은 엄숙한 의식 속에서 불길과 마주합니다. 타오르는 불꽃은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고 번뇌를 태워 없애는 수행의 상징입니다.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것은 사라짐이 아니라 다음 생을 향한 또 하나의 흐름입니다. 의식은 경건하게 이어지고 남겨진 이들은 고요한 마음으로 떠나는 일을 배웅합니다. 슬픔 속에서도 존재의 이치를 되새기며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님을 배워갑니다. 다비는 이별의 의식이면서 깨달음을 향한 마지막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진리. 그 속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지금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타오르는 불꽃 앞에서 비로소 또렷해지는 물음. 다비는 말없이 전합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라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인연의 길 위에서 또 다른 만남이 이어질 것이라고.

0: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 후에 금낙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12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m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광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4: 백중 우란분절이 불교를 상징하고 있는 5대 명절 가운데의 하나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일,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도도를 중심으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불교의 가치관을 보다 더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백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5: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6: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5: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름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

0: 그림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아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에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 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그 생여보심 무염조건은 줄 쪼 끊어야 되겠죠? 무슨 줄로? 그렇죠. 빨간 줄로 이렇게 끊으세요. 빨리 보라고 빨간 줄. 그 다음에 해양성취라. 이제 신심성취, 수행성취, 해양성취. 그 다음 뭔 성취가 나와야 되겠어요? 그렇지. 정덕성취. 아, 여러분들 천재야, 천재. 에이? 여기 제목이 안 나와서도 알아야 돼. 그죠? 믿음이 성취됐으면은, 그 다음에 수행을, 신, 해. 아, 믿음이 성취되면 저절로 알려고 노력해야 되고, 알려고 하면 의욕이 있어야 되고, 예? 의욕이 있다 보면 실천이 되는 것이고, 알아지고 실천이 되다 보면 해양은 수행의 마무리 단계예요. 그러나 십행품이면 십행품은 행의 입학이고, 행의 종착은, 터미널은 십향품이에요. 예? 깨달음에 들어가는 처음으로 깨달아 들어가는 길 있잖아요. 그죠? 그 첫 깨달음은 온 계공의 한이지. 그 이제 무조건 한해면 안 돼요. 그 사람 한해지요. 그러면 아니지. 아니지 아니면 한해지. 그거 아니고 한이지. 한이지. 예. 그 뭘 잘 모르면 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많이 주고 살아 하잖아요. 그죠? 한경에 뭐 우리가 모르면 무조건 대놓고 미소. 소위보다 신 것이 웃는 거라. 예? 악을 쓰는 것이 아니고 악을 왜 쓰노? 자, 그 다음에 해양성취라. 해양성취가 무엇이냐? 온갖 구 일체 지지고라. 온갖 지혜의 지혜를 일체 지지를 구하는 일체 지혜의 경지를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체지를 구하는 경지를 그 다음 대목부터 자세하게 나눴죠. 구열의력, 부처님의 힘과 무해 두려움 없음과 불공불법이라 중생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의 불공불법 있잖아요. 부처님의 불공일체지의 경지를 마음으로 가나면서 그것을 구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구제바라밀 조도법고라. 모든 바람일과 조도법,

범법과 도를 돕는 도를 돕는 법, 그죠? 큰 근간과 그다음에 옆에 가지치기 가지가 있고 잎사귀가 있잖아요. 지엽적인 거, 지엽적인 것을 우리 조도품이라 하죠. 자 보세요. 사람에는 제일 위에는 이렇게 리자 중에 머리가 있어요. 몸통 이쪽까지는 허리가 있어요. 밑에는 하체 부분은 다리가 있어요.

몸통까지 말해 보면 뭐 머리 허리까지 말해 보면은 이게 이제 근간이 뿌리가 되고 손가락 손톱 요 뭐 그렇게 요는 매니큐어 치라고 그러면서 쪼잔한 거지 머리 염색하고 이런 머리 염색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뭘 해야 돼요? 수행하는 사람이니까 숨 쉬는 방법 예? 예. 자꾸 그거부터 이제 계속 연습해야 되죠. 모든 바람일과 돌을 돕는 법을 연구한다. 모든 장에 이제 막힘 없이 자유롭게 일체 지혜의 경계를 구하는 것이라. 바람일 행위 장에 없는 것이잖아요. 바람일 행위 장에 없는 것이다. 왜 그랬죠? 무집착을 바람일이라 하잖아요. 무착을. 예? 바람일은 성불 지르라. 집착하지 않으면서 부처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라.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 등기들이 이재첨강이라 아첨하고 속이고 천곡 심은 불실이라 아첨 잘하고 니가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아주 남자 잘 속여서 그 빨리 온 날로 많어 이렇게 해야 되네 예? 하고야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왜 말을 그래 하노 그게 아첨하고 속이려고 하면은 의심이 많거든. 그 고음처럼 좀 둔하게 코끼리처럼 느릿하게. 예. 여기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천천히 그래야지. 촐싹되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촉발이다 그래요. 촉발라. 첨광. 아첨과 속임을 여인다. 그게 아첨과 속인데 여기서는 이제 보시바라미를 이 아첨에 이런 단데. 아첨하고 보시 바람일 중에는 두 가지 이제 허물이 있는데 얍삽하게 입에 발린 말 많이 하고 아첨하고 왜곡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어떻냐 누가 자기한테 뭐 돈을 좀 빌려달라든지 뭐 차를 빌려달라든지 시간을 빌려달라고 이러면은 겉으로는 막 적당 아이고 내가 도와줘야 돼 그건 도와줘 아이고 가만히 있어 봐라 내가 뭐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하는 방법을 이렇게 꾸미지만 마음 실제로는 주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아첨합니다. 제가 연구해본 바에 의하면 어디 불사한다. 뭐 무조건 해버리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무슨 대사를 튕기고 있거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 다 그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심성이 먹다 남은 찌꺼기 주는 사람하고 남 오면 커피 새로 내는 사람 내는 사람하고 달라요. 우리 전에 했던 법무사 방장 스님 예, 도인 스님이신데 어떤 데 제가 이렇게 그분보다 대중들보다 늦게 이제 올라가고 이러면 이제 커피 타임 다 끝났잖아요. 옆에 이게 커피 이렇게 남아서 이렇게 타르 냄새 나는 거 찌꺼리기 있잖아요. 그거 절대 안 주십니다. 새로 다 언제 갔다 새로 싹 갈아가지고 사람에 대한 배려가 느끼는 게 아 저런 것이 깨달음이구나. 깨달음이 다른 게 아니고 저런 것이 자비고 사람에 대한 배려와 장엄과 관찰 왜 나는 저게 안 되지?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 왜 나는 안 되지?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아첨하고 왜곡된 사람들 절대 그게 안 돼 그게 몸에 인이 100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게 아니고 남을 배려하는 게 몸에 100개가 있어요 일체 중생 성불하는 게 이런 게 있잖아요 항상 그렇게 돼가 있어요 그렇죠. 여설 능행고라. 그러면은 말한 대로 행하는 까닭이라. 보시 바람일에 두 가지 허물이 있는데 하나는 뭐라 했습니까? 구걸하는 사람 보고 그럴듯하게 하지만은 마음으로는 진짜 주고 싶지 않다. 두 번째 여설 능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래 한대 해놓고 안 하는 거라 사기치는 거라 거짓말하고 이미 주겠다고 약속해놓고도 아, 그때하고 내하고 지금 행복이 똑같나 이래 보는 사람 있잖아요. 70년대에 우리 석유 파동이 나서 건축 자재가 이제 필요할 때 친구끼리 건축 자재 철근을 빌렸어요. 그래가지고 나 석유 파동이 나니까 갑자기 3배, 5배 띠뿐 거야 이제. 예? 그 철근 좀 돌려줬으면 좋겠다 그랬잖아. 그때 오르기 전에 가보로 줘보는 거라. 그럼 한 사람 망해야 되잖아요. 그 큰 집을 다 이제 아파트 같은 거 올려놓고 이런 처음 시작이 그죠? 예? 야 친구 사야 그걸 갖다 올라는 거 그냥 봤나? 이딴 대로 해야지 친구 좋다는 게 뭐고요? 어이? 친구 좋다는 게 뭐예요?

올라온 가격으로? 그게 친구예요? 어떻게 친구예요? 코를 얍삽하다니까. 우리 거꾸로 생각하는 게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상호 싫어라. 진실한 말을 모두 보호하는 가닥이다. 진실한. 지게 바람이를 뭐라 하죠? 시라 바람이를 하죠? 보시 바람이를 뭐라 하죠? 남 달라 하면 다 줘라. 단나 바람일. 달라, 줘라. 지게 바람이를 시라, 시라. 욕심을 좀 시라. 인욕 바람이란 참아라, 참아라. 열받지 말고 꺼진 재처럼 찬재 바람일. 비리아 바람일, 그 다음 선나 바람일. 에? 네 중심이 제대로 선나 안 선나 잘 살펴봐라. 이거야. 삼매? 이게 게으른 첫째가 이제, 예, 거짓말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본래 받은 계율을 어기고 또 잘못을 덮어두면 안 된다. 자, 부처님의 진실한 말을 잘 지키는 길은 뭡니까? 항상 여자, 싫어자, 불강어자, 불의어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거 잘 지키는 게 우리 지계바람일입니다. 자, 불어 열에 가거라. 열의 가문을 더럽히지 않는 연거다. 부처님의 가문을 더럽히지 않는 연거는 인욕바람일이요. 이거는. 자, 법문을 이렇게 설해도, 어우, 그걸 어떻게 그렇게 육바람일, 십바람일로 이렇게 딱 해놓은 거예요. 인욕바람일은 찬재바람일을 했죠. 식은 재, 열받지 말고 찬재바람일. 예? 조그만 불심만 있어도 다시 열받아요. 싹 꺼버렸대. 그렇다면 이제 보살이, 또 우리가 이제 화엄경을 보면서 부처님의 집을, 열의 가문을 어떻게 오염시키고 있는가, 이 문수선을 어떻게 오염시키고 내 마음을 어떻게 오염시키고 있는가, 다른 사람 괴롭히고 다른 사람 어지럽히는 행위, 예? 남 골치 아프게 하는 행위, 남한테 따지는 행위, 이것이 내가 열의 집에 몸산다 이 말이죠. 평생토록 머슴살이 하다 간다 잘못하면. 그 열의 집은 어디입니까? 중생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열의 집에 사는 사람이다. 너 집 어디고? 열애가. 열애가를 갖다 어른 선생님 그 화엄경 다 그 봉경식 할 때 그거 했죠. 생기주라고 했죠. 예? 생기주, 장량성태, 거룩한 성태, 부처님의 탯줄이 이어지는 데가 열애가거든. 장량성태. 그 장량성태 하지 못하더라도 지어 미워 심원이라도 역제이건 하면은 영이 도종하여 세세 불락악취라. 영 처음에 수행해서 법성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 해도 그래도 우리 공덕을 성근 공덕을 자꾸 중생을 이롭게 하는 쪽으로 마음을 써야 된대요. 멀리 살피고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고 계시겠지만은 어른 스님 이렇게 살아가시는 모습을 유심히 보시면 돼요. 왜 쓸데없이 끝도 없이 책을 찍는, 아무도 안 읽는 책을. 만 명 중에 한 명만 읽으면 된다. 만일 결사 아니에요. 부처님의 집을 더럽히는 것은 남을, 타인을 괴롭히고 선한 일 안 하면은 내 마음을 더럽히는 길이다. 예? 불사 보살 계고라. 보살의 계율을 버리지 않는 것. 보살의 계를 버리지 않는 것은 뭐냐? 보살의 계라고 하는 건 정진바람이에요. 정진바람이에요. 예? 매우 너무 길고 멀어서 지키기 어렵고 행하기 어렵다는 걸 보고도 물러서는 마음이 안 생겨야 된다. 예? 부지런히, 부지런히. 그 다음에 생 일체 지심하여 일체 지혜의 마음을 내어서 여 산왕 부동고라. 산왕과 같이 동하지, 부동심이라. 그 부동지는 제 팔찌가 부동지라 하잖아요. 그죠? 일체 법을 구할 때는 어떤 태풍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무엇은 부서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제가? 그래, 허공이 부서질 리가 없다. 허공 같은 마음을 처음 닮아가는 단계가 무생법이니, 무생이라 하기도 하고 부동이라 하기도 그래요. 예, 무생이니까 부동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무생은 완성을 얘기하고, 부동은 이제, 예, 부동으로, 무생으로 가는 완성이 이제, 부동이 처음 시작되는 게 팔지보살부터. 이때부터 무의식을 안다고 그래요, 무의식을. 무의식을 알면 어느 정도냐, 자, 보세요. 여기에 먼지가 허공에 꽉 차가 있는데, 이걸 허공에 가까운 먼지 대해서, 이 먼지가 있어요.

거진이라 그래요. 밝은 햇빛이 쫙 들어오면 먼지가 있는 줄 아는데 그 정도가 된 사람들이 부동지라 하거든, 부동지. 예? 그전에 사람들은 일곱 지는 뭐냐? 요동지라. 예? 온 개공이 해 때도 요동치는 거래. 먼지는 요동치는 거하고 오염시키는 거하고 두 가지의 허물이 있거든. 이 허공에 무슨 문제가 있냐, 이러면 가만히 두고 그들이 있으면 문제 어떨 것 같아요? 한 1년 지나면은 보얗게 내려앉아 있다니까. 미세먼지. 그걸 우리가 미세번뇌라 그러죠. 그걸 업식심이라 그러고 미세유주라 그래요. 미세하게 흘러가서 앵간한 걸 안 보인다. 그 현미경을 덜 받아봐야 보일 정도. 그 현미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동진 거라. 그러면 자기가 내가 언제 죽을 건지 살 건지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까지 이제 환하게 색자재로 이제 깨뜨려 보는 거죠. 그 전에는 이제 뭐 자 그래서 이게 산란심이 싹 가라앉아 버려야 돼. 응. 또 남을 분별하는 마음도 싹 가라앉아요. 부동심이죠. 온갖 나불나불하고 생각으로 잔머리 굴려가면서 에? 머리 굴리는 소리가 자갈밭에 탱크 굴러가는 소리처럼 난다 하잖아요. 탱크. 불사 일체 세간사하고 일체 세간의 일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래도 다 끝났다 하지만 중생을 버리지는 못한다. 묘유로 살아야 된다. 그죠? 성취 출세간 도구나. 이건 출세간 도는 진공이에요. 이건 묘유 진공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내가 다 공부가 끝났다 해도 절대 일체 중생을 버리지 않는다. 예. 끝까지 완성한다. 수행과 공도 중도에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이걸 우리는 뭐라 하죠? 오늘 그 멕시코한테 이겨야 될 텐데 중꺽마 하잖아요. 중꺽마. 예? 중도에 꺾이지 않는 마음. 그게 이제 보현 행운이를 중꺽마 하죠. 왜 운동선수들 많이 쓰잖아요. 왜 펜싱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자기 체면 걸듯이 중꺾마. 절대 중간에 꺾이지 않는 마음. 지금 우리가 그런 마음이죠. 아니, 40년 전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니까. 중꺾마. 근데 환경을 갖다가 이제 보름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이어와서 펼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 이와 같이 이제 해양이 성취되면은 정진에서 원만한 해양이라고 한다. 집조 보리분법 호대 무염족이라 보리를 돕는 조도법을 모으되 우리 또 37조도품도 있잖아요. 그죠? 제 사지 염해지 같은 데서 그런 거 팔정도 같은 거 칠각지 같은 거 오근 오력 같은 거 예? 그걸 부지런히 도와가지고 그러니까 잎사귀가 또 무성하고 힘이 좋고 이러면은 또 뿌리도 튼튼해지고 그렇죠. 서로 상호 보완적인 것이죠. 우리가 중추신경을 다치면은 어디를 자꾸 이렇게 만집니까? 중추신경을 다치면 말초를 자꾸 이렇게 회복하잖아요. 그죠? 자꾸 꼼지락꼼지락 해야 돼. 이 말초가 잘 말 안 들으면 뭘 어디에 다 펴야 되겠어요? 중추신경을 자꾸 아 그렇잖아요. 물리치료 할 때도 손가락이 잘 안 논다 그러면 이렇게 중추를 자꾸 만지고 예? 손가락도 해야 되겠죠. 요금 해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예? 자 행동이나 말이 좀 거칠다 뭘 자꾸 다스려야 되겠어요? 참선하고 염불하고 마음을 이렇게 잘 쓰도록 자꾸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마음이 좀 잡념이 많고 이러다 보면 어때요? 말도 잘 안 해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돼요. 내 마음이 좀 산란하고 좀 편백하고 이렇다 하잖아요. 그럼 바깥의 행동을 혓바닥을 딱 닫아버리고 손가락을 딱 모아가지고 참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깥의 걸 나부대는 걸 갖다가 그다 보면은 안에 마음이 조금 가라앉게 되고 안에 마음이 또 산란스러우면은 서로 왔다 갔다 이렇게 보안관계가 돼야 되잖아요. 야! 상구 상상 수성 도구라 항상 상상하고 수성한 도를 구하는 연구원이라 잠시도 끊어짐 없이 우리는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꿈과 이상이 전혀 다른 인생입니다.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그 마음을 늘 이렇게 일체지의 경지를 향해 구해나가는 것이다. 불자야 보살마살이 그 다음 대목 넘어갑니다. 10가지 대원으로
성취 여시 정치 지법이라. 이와 같이 깨끗이 다스린 지혜법을 성취하는 것을 이름하여 안주 보살 한의지라. 보살 한의지에 두루 편안히 머무른다 한다. 그 한의지에서 우리가 또 무엇을 구하느냐? 일체 지위를 구하는 것이다. 무엇을 가나느냐? 부처님의 힘과 두려움 없음과 불공법을 가나에 구하는 것이다. 저 앞에 우리 배웠잖아요. 예. 또 무엇을 구하느냐? 바람일에 집착 없는 법을 또 구하고. 예?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바람일에 집착 없는 것을 장애 없이 차별 없이 구하고. 예? 처음에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욕구가 있어야 되고, 의욕이 있어야 되고. 그럼 그 의욕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고, 말뚝신심 가지고 저처럼 한참 열심히 하다가 안 하니까 우리 은사선생님께서 니 요즘 와 그러노 열심히 안 하노 제가 신심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니 신심 어떻게 붙었다 떨어졌다 하노. 신심이란 건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가짜 신심이고 진짜 신심은 선제동자가 53선지식 찾아가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진짜 신심은 구의 말 투아웃에 예? 마지막 그 공 하나 남았을 때까지도 포기하지 않는 게 신심이라. 그래서 분리 문수사리 조카라. 문수사리 보살의 발밑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미 초발심시 변성정각이라. 예? 처음이 정각이 끝날 때까지 똑같은 항심 있잖아요. 항심이라.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욕구의 정진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over and over again. 정진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난관이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길 텐데 그때마다 우리는 방편을 잘 써야 돼요. 방편을. 에이? 방편을 안 쓰고 중생은 뭘 썼냐? 욕심 많으면 편법을 쓴다고. 편법. 에이? 세금 띠묻고 연말 정산할 때 안 내는 거 내라 하고 막 이상한 짓 많이 하잖아. 그런데 우리가 편성하는 게 많죠. 그 세금 내면 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내 많이 내가지고 그래도 좀 없는 사람들 조금 도와주는 게 있는가 보다. 이 생각하면 그 생각도 내서는 안 되지만 내면 좋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 언젠가 되게 어렵고 힘들고 이럴 때 뭐 어찌 성지순례를 가야 되는데 관광감 스님 관광감 욕들을 먹습니다. 아니다 갑시다. 타이어 공장도 먹고 살아야 되고 버스 기사도 먹고 살아야 되고 관광 가이드도 그죠? 떡집도 먹고 살아야 되고. 아니 그렇잖아요. 그 절도 또 먹고 살아야 돼. 어려울 때 뭐 가는 게 뭐 어때서? 안 그래요? 어려울 때 서로 니도 안 하고 나도 안 하고 꽁꽁 장갑으면 어떻게 해요? 다 굶어 죽어야 되네. 쓸 만큼 쓴다 이거죠. 자, 믿고 의욕 있고 정진하고 우리 다 아는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실천이 안 될 뿐이에요. 환경 뭐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는 거야? 믿음과 의욕과 부지런함과 이 방편이라는 것은 우리 흔히 이랍니다. 요령이 있어야 된다. 요량이 있어야 된다 하잖아요. 요량, 헤아릴 요자, 헤아릴 양자. 어느 만큼 간장을 여야 될지, 소금을 여야 될지. 그 나물 문칠 때 항상 지금 눈물 찔찔하지만 눈물 염도로 해라 하잖아요. 섬섬하게. 예? 나물, 나물. 그죠? 그 국거등 낄 때 지 국 그 짜게 먹는다고 짜게 하면 누가 먹을 수 있나? 그럼 또 물 타가 먹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구절 넘어가 봅시다. 불자야 보살이 한의지에 머물고는 이러한 큰 원과 큰 용맹과 이러한 큰 작용을 능히 성취한다. 이른바 어떤 작용이 광대하고 청정하고 결정한 아르마리를 낸다. 지극한 믿음으로 청정하다는 것은 부처님에 대한 공경과 존중이 깊어진 걸 청정이라 그래요. 그걸 결정해라고 하는 것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쪽으로 내 인생을 향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 믿음이 확고하기 때문에 결정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저는 그렇습니다. 확신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런데 끝도 안 되는 게 지도 확신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되지. 예? 안 되지도 있네요. 아니지 안 되지. 일체 공양직으로 일체 모든 공양거리로서 공경 공양 일체 제불이라. 부처님께 공경하고 공양한다. 모든 부처님이라고 하는 일체 제불이라고 하는 것은 응심불 보심불 법심불이라.
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 어복 친구하는

공양하는 거 이해한 공양, 또 남들 공경하는 것도 공양이고 남들 또 믿음으로 닦고 계행을 지키고 수행하는 것도 공양이에요. 이 공경이라고 하는 것도 남 시봉 잘 하는 것도 공경이고 공경하는 것도 남이 손님이 오면 잘 맞이해주고 잘 바래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남에 대한 존중이고 공경이고 진짜 공경은 내가 수행을 해서 내 자체가 그냥 사람이 수행하는 자체가 세상에 대한 공경이죠. 예? 그 어른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한테 예의를 먼저 갖춰라. 어릴 때 저희는 대학원에 있을 때 선생님한테 그 말씀 드리면서 아주 충격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계속 자기 자신에게 예의를 지켜라. 저는 그것을 이제 뒤에 훗날에 강의할 때 이렇게 하죠. 그걸 우리는 자존심이라고 한다. 자기를 존경할 줄 알아라. 그 자기를 존경 못하니까 자만심. 예? 자만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니 내 건 줄 알지? 내 누군 줄 알지? 나도 자존심이 있는 사람인데 아니야. 그건 자만심이야. 그렇죠? 자만심과 자존심은 자존심은 남에게 져주는 겁니다. 누가 집니까? 착한 사람이 져요. 예? 착한 네가 참아라 하잖아요. 잘 참고 잘 지고 지는 게 그게 이제 자존심 있는 사람들한테 나오는 소리. 자존심 없는 사람들은 죽으면 죽었지만 나는 이렇게 못 산다. 모든 부처님한테 이제 빠짐없이 그 공양을 올리고 공경을 빠짐없이 행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영무유여 강대여 벗겨라. 남음이 없게 하는 것이니 강대하게 벗겨와 같고 구경여 허공이라. 완벽한 것은 구경은 퍼펙트예요. 터미네이터 터미널 여 허공이라. 완전히 구경여 허공이라. 끝없기는 허공보다 더 완벽한 게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삶아도 삶기기를 하나 끓여도 끓기기를 하나 막 잡아 째도 째지기를 하나 찔러도 찔리기를 하나. 법계와 같이 이렇게 강대하다는 것은 모든 성근 가운데서 강대하시 예, 강대 이것도 좀 한자 다 해석해야 돼. 사실은 흐은 것 같이 끝이 없다는 것은 무상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한량없는 공덕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흐은 같다 진미래자 하여 오랜 세월이 끝나도록 모든 급 동안에 쉬지 않는다. 일체 급수의 무유휴식이라. 그러니까 망상은 끝날 날이 있지만은 진심은 끝날 날이 없어요. 왜? 본래 없기 때문에. 망상은 어디에 기대세요? 항상 진심에 기대가 있지만 진심은 더 이상 다른 데 기댈 데가 없거든. 별이나 다른 전부 허공에 붙어서 기대가 있지만 허공은 다른 데 기댈 데가 없어요. 예? 허공은 무소이라 더 이상 기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경전을 얘기할 때 무조건 허공에다 비유하는 거예요. 허공에다가 약인 욕식 불경계 당정기여 여허공이라. 그대여 삼세 제불에 약인 욕식 불경계라. 부처님의 경계를 부처님의 경계를 알고 싶은가요? 당정기여 여허공이라. 그대 마음을 당정 깨끗하게 허공처럼 맑혀봐라. 예? 그게 안 되지. 자. 이게 크다고 하는 거는 복전도 커야 되고 공양하는 일도 커야 되고 마음도 커야 되고 또 공덕을 또 거두어들여서 중생을 포섭하는 것도 커야 되고 씨앗을 심는 것도 커야 돼요. 예? 쨈맨한 거 뭐 탱자나무 씨앗 하나 심어놓고는 낙낙장송이 소나무 씨앗 되기를 바랄 수는 없잖아요. 예? 매출이 알아 가지고 거기서 타조가 나올 리가 없다. 한경 십지품 그려놨죠. 가릉빙가는 알 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창궁을 나르는 독수리보다 낫다 하거든. 가릉빙가 있잖아요. 예. 그래 부처님은 한 발짝 안 움직이고 제자리에 가만히 있어도 구만리 나르는 중생보다 훨씬 손오공보다 나은 거라. 예? 그런 얘기를 다 해놨지. 기세가 다르다 하거든. 기세가. 그게 꿈과 이상이 다른 거예요. 어쩌다 우리가 환경을 보게 됐는가. 꿈과 이상이 다르대. 그러니까 시간의 길이도 다른 거라. 조그만 호수를 갖다 놓고 굉장히 뭐 소양강이나 저지 충주댐이나 이런 데 굉장히 호수 크잖아요. 거기 가서 와 바다만큼 넓다니까 시우세우세 바다 부산 안 가봤나. 한강 내려다보고 막 한강 뷰 했었거든. 해운대 뷰 못 봤나. 예? 급이 다르다 급이.
비교할 것

비교해야지. 메르츠 지가 뭐 뺏다고 했다고 고래하고 지가 비교할게요. 그래. 아이고 참. 환경하고 비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 이 하암의 인생은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 뭐 그 받아들이게 조금 뭘 해야겠지. 그리고 공양 원리도 모든 부처님이 해보잖아요. 1불, 2불, 3, 4, 5불이 아니고 이정성은 이어 무량 천만 불소. 공양을 어떻게 할 거냐? 한도 끝도 없이 해버리고, 예? 공경은 어떻게 할 거냐? 남김없이 해버리고. 그 법계 회향이라 하잖아요, 우리.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오늘은 두 번째나 이렇게 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열 개 달라고 했는데. 또 큰 서원을 세우되 원수 일체 불법륜이라 큰 원을 세우기를 일체 모든 부처님의 법륜을 받아 지니다. 법륜을 받아 지니는 것은 뭡니까? 자, 만유제 보살님. 법륜을 받아 지니는 것은 뭡니까? 부처님이 경전을 받아 지니는 건 뭡니까? 정명남. 부처님의 법륜을 받아 지니는 건 수지, 독송, 서사, 해설. 예? 그게 뭐 어렵노? 경전을 뺏겨 쓰고 경전을 다 또 남에게 공양도 잘 올리고 경전 공양도 법 공양도 책 공양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잘 올리고 그리고 읽고 또 외우고 이게 이제 그 법륜을 받아 쓰는 거야. 수지하는 게. 우리가 사경 마치고 나서 또 사경할 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법륜을 받아지는 거야.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법을 쓰라는 게 바로 법륜을 받아 지니는 거예요. 예? 여기서 아무도 안 들어도 한 사람은 듣거든. 예? 안 들을 수가. 그 자기에게 자기의 법문을 계속 해주고 그 자기가 자꾸 읽어주고 눈으로 읽어주고 귀로 들어주고 입으로 말해주고 경전을 계속 독송하다 보면은 음성이 익어지고. 왜? 익은 과일이 맛있잖아요. 예? 경전 읽는 것도 생연불보다 익은 게 좀 좋아요. 예? 근데 막 음성이 안 돼가지고 원섭일체 불벌이 무당무다듯이 그래 한 사람도 있고 별 소가 다 있어. 원섭일체 불벌이 하며 이렇게 촤악 이러면 자기 마음도 차분해지고 그죠? 일체 부처님의 보리를 거두어진다. 보리는 세 종류가 있어요. 성문보리, 영각보리, 불보리. 우리 무슨 보리? 싹다보리. 원어 일체 재불교라. 일체 부처님의 교법을 보호하여 지이다. 소성이 됐든 대성이 됐든. 소성은 대성보다 작아서 소성이 아니라 소성을 딛고서 대성으로 가는 길이 있는 것이에요. 서로 상대적이고 배척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소성이 있어야 돼요. 어릴 때는 젖먹일 때는 젖을 먹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유식을 먹고 그죠? 그 다음에 밥을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말도 배우지도 않았는데 난 대성이다. 에라이 대성이다. 입맛 대성이 한 만원. 대성이 어떤 게 대성이? 대성은 바로 일성이고 대성은 바로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을 대성이라 그래요. 불성. 누가 뭐 대성 대성 한다고 진짜 대성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소성에 맞으면 그 후회할 것도 없고 언젠가는 나도 대성을 꿈꾸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법화경이나 하암경에 나오는 부처님의 10대 제자들이 전부 성문영각이라서 부처님의 이 보살 정신을 잘 알아듣지 못했다 하지만은 그분들 다 어떻게 평합니까? 비록 성문영각이라 하지만은 부처님 10대 제자보다가 더 하암경을 더 잘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그분들은 이미 자기들이 다 보살의 경지에 있으면서도 우리 수준에 맞춰서 보살로 하연하신 분들로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야 좌타일시 성불대라고 하는 거죠. 하도 말 안 되니까 있는 우리 범주 내에서도 보살을 찾지만은 하안경이나 법화경이나 이런 데 보면 외래 보살들, 예? 외인 구단들 있잖아요. 우리 한국 선수끼리 하면 또 재미없으니까 좀 잘하는 사람들 바깥에서 외국 선수들 하나씩 뽑아오잖아요. 좀 환경을 받는가 봐.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하나 꾸려가지고 또 가고 그렇잖아요. 자, 부처님의 교법을 보호하여 준다. 우리 수행하는 동안 여러 가지 장애 어려움도 있지만은 수행법을 잘 지키고 보호하고 그 내가 잘못된 것이 경전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자기가 수행하다가 경전이 이해가 안 가고는.

지가 이해 안 가지, 경전이 이해 안 되는 것은 언젠가는 다 이해되게 돼 있어요. 예? 자, 보세요. 벌거지도 하나 이렇게 있으면은 이치를 보면은 알로 있을 때나 그 유충으로 있을 때나 애벌레로 있을 때나 그죠? 애벌레로 있을 때나 그 다음에 번데기 과정을 거쳐서 어른벌레로 성충으로 있을 때나 유충으로 있을 때나 성충으로 있을 때나 그 일리평등하게 구더기로 있을 때나 똥파리로 있을 때나 똑같다 이거예요. 이치는 똑같지만은 사실은 다른 거죠. 구더기하고 똥파리는 똑같은 놈이지만은 이치는 똑같이 흘러가지만은 태중이 있는 아나 연세 지금 꼬부라 들어가지고 이제 100세 된 노인이나 똑같은 한 생명의 이는 진리는 이치는 하나로 흐르고 있고 그건 없는 것이니까 그걸 갖다가 진공이라고 하고 그렇지만 그 진리가 사실화되고 모양화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아 이것이 절대 둘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 아까도 월드컵 가지고 했지만 이건 종체기용이요 수병 기체다. 연세 드시면은 병에 드는 거에 대해서 달게 받아들여야 되고 늘는 거에 대해서 달게 받아야 되니까 보톡스 맞다 안 되면 이제 봉침 맞아가지고 봉톡스도 맞고 봉톡스 알아요? 벌침. 자 별 우스운 얘기도 아닌데 이상하네. 일체 원지 일체 제 불법이라 모든 부처님의 불법을 받아지이다 하나니 강대하기가 법궤와 같고 끝없기가 흐음과 같아서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진멸해지도록 일체 급수의 무유 휴식이라 절대 쉬지 않는다. 그러니까 첫째는 모든 부처님이 설하신 가르침 아까 수도라의 가르침을 차례로 이어받아 법륜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두 번째는 세 종류의 깨달음을 얻어서 바른 깨달음을 이룬다. 수행을 닦고 나가 여실하게 해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성취다. 이것이 이제 세 가지 성취다. 자, 이제 두 번째 대원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제 거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만 부처님을 가르침을 이어받아서 아주 보존하고 잘 교법을 보존해야 돼요. 가르침을 보존하는 방법이 뭐라 했죠? 읽고 쓰고 외우고 해설하고 예? 우리처럼 이렇게 계속 공부하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존하는 거잖아요. 이게 잘못돼 보면은 저기 서당 문화처럼 그 향교 이런 데 있잖아요. 그죠? 박제 문화가 되어버린다고. 예, 저기 박물관에 가가지고 있는 박제 문화가 되잖아요. 그 우리는 계속 염불해야 되고 강경해야 되고 참선해야 되고 또 실천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강의해야 되고 그리고 깨달음을 또 정득해야 되고 그 정득하는 방법 가르치는 방법 자 이렇게 해서요 교도와 정도라는 게 있어요. 예? 교법과 정법. 예? 교법과 정법. 교법은 이론이에요, 이론. 정법은 사람이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말이 고와야 되고, 눈빛이 고와야 되고, 손길이 따뜻해야 되고, 예? 요것이 정덕으로, 정법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이다. 그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돼요. 말은 그럴싸한데, 아까 뭐 했죠? 생여보심 또 이제청강하여 다음 대목 뭡니까? 여설 수행이라 말과 같이 실천할 수 있는 것은 한의지에서부터 된다는 거예요. 그 십향품까지는 좀 버거운가 봐요. 그 어진 사람한테까지는 버거운데 거룩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까지 삼업이 똑같다는 거예요. 정삼업 진언이 돼가 있는 거예요. 우린 정삼업 진언이 안 되니까 뭐랍니까? 정삼업 진언 옴 사바바바 수다 살바 달바 사바바바 수도함 뭐 그런 거 막 하잖아요. 그죠? 사바사바 해가면서 막 그렇게 한다 우리가 이제. 정구업 진언 수리수리 마수리 몸수리 마음수리 말수리 다수리 싹다수리 사바 만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수행의 길을 보호하고 수행하는 법까지 이제 잘 이제 세워놓은 것이 요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끝났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다음 달에는 이제 세 번째 넘어갑니다.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0: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를 지냈지.

0: 오랜만이다, 여기. 그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아, 반 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뭐,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1: 진짜.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하냐?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밥은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믹스커피가.
0: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1: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타줘.
0: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0: 아,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1: 그래, 알았어.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다음에.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마음은 눈물이에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4: 남해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5: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짝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 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년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오래걸 다할지어다.
4: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재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복음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6: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재 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 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 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7: 자, 안녕하세요. 자연수입니다. 드라마 붙다 또 부활했습니다. 여기서 몇 번을 틀어주는지 잘 모르겠는데 55부작 굉장히 길고 뭐 그렇긴 한데 왜 그러면 이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게 자하고 콤파스에 의해서 세상이 반듯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날 같이 가치관이 혼란스럽고 다양한 생각들이 나올 때

어떤 기준점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읽어본 부처님 생애와 관련된 내용들이 한 100권이 넘어요. 저는 지금도 사실은 새로운 책이 나오면 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으로서 가장 좋은 안경이 부처님의 생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드라마 부다가 굉장히 잘된 인도에서 공을 많이 들인 작품이면 분명합니다. 교육적 효과라든지 계몽적 효과, 그 다음에 불교가 어떤 종교라는 것을 쉽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의미 시사점이 존재한다는 생각은 합니다. 2500년 전의 현실을 어떻게 구현해낼 거냐라고 하는 것은 거의 창의적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벤져스급의 작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의 최선의 노력은 다 한 가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용될 수 있겠지. 어떤 것들은 일회성으로 사용되고 어떤 것은 이렇게 스테디셀러 같이 갈 수 있는 것은 그 노력이 빛을 발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있어서 이러한 드라마 부다가 의미를 가지는 것은 부처님께서는 왜 출가하셨겠는가? 그리고 그분은 사실 많은 것들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왕자로서 태어나고 아무리 나라가 조금 작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왕인 계승설 1위자로서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좋은 조건이에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처님께서 계속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카시산 비단이 아니면 입지 않고 우리 집에서는 하인들에게도 쌀밥에 고기 반찬을 줬다. 그래서 충분히 풍족하다라는 걸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왜 그 풍족한 분이 출가하느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행복 추구,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행복 추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갇힌 자유 속에서의 풍족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는 행복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거기에 이제 흐르고 있는 게 중생을 제도해서 내가 풀어졌다면 그들도 풀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 녹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사회에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 물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장을 이루어서 안정적인, 그러니까 불편함이 없는 정도를 이루고 있지만 행복 만족도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보다 더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더 피폐해진 게 현실입니다. 작은 것으로 가지고도 갈등을 일으키고 진짜 사소한 걸로도 많이 싸우시고 인간관계들이 끊어지고 있는 시절들이에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향이 중요한 것이다. 물질에서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얼마를 가졌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나의 삶의 자세는 무엇인가. 그리고 연세가 드신 분들 입장을 고려해 본다면 더 이상 물질이나 육체적인 것을 확장시킬 수 있는 여력은 없다고 생각해요. 축소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경제의 축소, 그 다음에 건강의 축소, 그 다음에 인간관계의 축소입니다. 그 축소시절에 내 본래 모습으로서, 내 본래 면목으로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항상함을 반조해 볼 수 있는 게 드라마 부다가 줄 수 있는 지금 현대사회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드라마 부다는 계속 반복되고 있어도 새로운 옹고지신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방향을 설정을 잘 못해서 갈등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돈에 집착을 하고 어떤 분들은 건강에 집착을 하고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어떤 거는 사회적 위치에 집착을 합니다. 왜?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대우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지만 부처님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고 그 안에서 또 다른 가치를 제시하려고 했었고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혼자 있어도 편안하고 같이 있으면 활락하고 그리고 삶과 죽음을 관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죽음 넘어서까지도 가지고 갈 수 있는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드라마 부다를 보시면서 거기에는 이제 사문유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부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 돌아가시는 이야기, 그 다음에 갈등에 대한 이야기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바달타와의 갈등 이런 얘기들, 그래서 왕궁에서의 이런 투쟁 부분,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출가하기 전까지 있었던 소소한 갈등들, 그거는 드라마니까 만들어내는 요소들이거든요. 각술쟁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술을 겨루어서 결혼을 한다, 뭐 이런 요소들.

그런데 실제로 제바달타나 부처님은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서로 경쟁 상대나 이런 것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허구적인 요소들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더 재밌었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기존에 나오지 않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작가가 가공해서 끌어올리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삼국지로 얘기하면 적벽대전이 재밌는 이유는 적벽대전은 존재하지 않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최대한 상상력들을 많이 부과하면서 넣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더 오히려 더 재밌었었고, 일반 분들이 보시기에는 흔히 이제 불교에서 전해지는 스토리 구조 상에서 나오는 뭐 사문유관이라든지 아마 성도가 어떻게 보면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성도 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드라마 부다가 예전에 리틀 부다를 약간 영향을 받지 않았나? 사실 그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는 화살을 쐈을 때 그게 꽃잎으로 바뀌고 이러한 묘사들이 기록에는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거와 관련해서는 사실 시각적으로 앞에 선행한 어떤 자료들이 있으면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결점들이 조금은 존재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고방식의 다른 점들 같은 거는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도적인 어떤 사고방식들, 인도에서 그 꽁냥꽁냥 하는 그런 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리우드라고 하는 거고, 인도 문화와 관련해서 제일 재밌는 게 마살라 이제 향신료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건데, 중간에 뜬금없이 춤추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뭔가 싶은,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왜 갑자기 이렇지? 라고 하는데,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판소리도 비슷해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창을 하다가, 얘기를 하다가 창을 하다가, 그래서 그런 식의 문화 패턴들을 오늘날까지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재밌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질적이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익숙한 거고, 그리고 우리께 꼭 맞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냥 차이가 있는 거지. 그들은 그들식으로 해석하고 우리는 우리식으로 해석하고. 한 줄로 얘기하면 제가 좋아하는 논어 대목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볼리비도생이라고, 근본이 바로서야 도가 생한다 라고 하는 거고, 자기의 본질적인 것이 확고해졌을 때, 그리고 그것은 불교도들에게는 부처님이에요. 드라마 부다를 통해서 내 본질이 확고해지면 나이가 들어도 흔들림은 없고 더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래서 볼리비도생 말하고 싶습니다. 자, 잊을만 하면 다시 찾아오는 드라마 부다 또 나왔습니다. 저는 이 컷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이거 스티브 잡스도 이 정도의 창의력은 없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꺼지지 않는 것은 그 나름의 웅건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드라마 부다를 보시면서, 그리고 아니면 전에 보셨더라도 한 번 더 보시면서 스스로를 환기하고 부처님을 표준으로 삼아서 마치 관세음보살이 아미타불을 이마에 정대하고 모시고 다니듯이 부처님을 가슴에 품고 사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면 가피는 충만하고 모든 안 좋은 일은 사라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7월 말에 새롭게 방영되는 드라마 부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즐거움과 함께 의미, 그 다음에 공덕이 깃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려 보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즉현도량 무명사 051-9441-7499.

현재원 황승현 황지연 부채 미국 텍사스 거주 윤희성 마크성 보니 김앤드류성 엘리성 앨런성 부채 전남 순천시 청소령 김정님 정현준 정현진 부채 전남 해남군의 조영대 정경엽 주상범 부채 대구 남구의 주숙희 박상호 박성환 박도환 서해석 한명규 부채 서울 강동구의 주영희 주영주 조범내 최윤희 조연서 조연호 조연재 조봉내 유주연 조현승 부채 서울 용산구의 추원철 장은자 추영 박민영 주다영 김재영

제유양열연가 서울정동구의 김태근, 황윤주, 김동욱, 김수민, 부채, 대구동구의 노재현, 이태선, 노영교, 김수진, 노은호, 부채, 대구서구의 도영호, 이상희, 도경석, 이지연, 소현지, 도유진, 박나영, 박재성, 부채 서울 용산구에 문상훈, 강영순, 문대니, 문, 앤디, 부채, 서울 강남구에 백일남, 권민자, 배재숙, 부채, 서울 은평구에 배재근, 김희진, 배유준, 부채, 서울 강남구에

화성시 이지인 성시연 홍예리 성기연 성기창 박준영 성다운 성지연 부채 부명산업 사업본창 경기도 시흥시 이진성 김양선 남택민 남택진남 윤석 부채 서울 송파구의 이현정 임유정 이서연 부채 서울 강서

대구서구에 주금태 한병시 조수옥 보채 경기도 화성시에 비덕열 오영순 비서남 비용한 차수영 이말순 피해경전 보채 서울과 낙구에 한정수 안춘자 한재훈 한재민 연규순 보채 경남 고성군에 허준이 민숙 허상우 김은경 김경은 허소영 정화령 허옥이 홍석 허찬영 허아윤 허동원 보채 극나광생발원

거기 곽호안영가 유경남복이 찬우영가 이민석복이 이재영 이재욱영가 태하령 일체영가 이점석복이

성령님의 가호하는 힘을 입어 몸에는 일체의 병고와 행란이 없어지고 마음은 일체의 탐망과 어리석음이 영원히 사라지며 사대가 강건하고 육군이 청정해지고 악인은 멀어지고 귀인을 만나며 자손은 창성해지고

매달 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탁해.

0: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 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산말리입니다. 최근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영화 속 엄흥도의 염원이 이루어진 걸까요? 영화를 보고 단종아리를 호소하는 사람들로 단종의 유배지인 영월이 역사 이래 최대 성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영화 속 감동을 넘어 실제 단종의 유배지 영월을 찾아가 그 외롭고 비참한 마음을 느껴보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영월 단종 유배지 투어 총정리, 단종의 흔적을 쫓으며 느낀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여행은 산말리가 추천하는 루트, 단종 유배의 시간순으로 단종의 흔적을 따라가 봤는데요. 단종의 첫 유배지인 청령포를 시작으로 단종이 승하한 장소 관풍원과 자규루를 보고요. 단종의 시신을 거둔 어몽도가 단종을 모신 곳 장릉을 관람하고

관람한 뒤 단종의 영산대제를 모시는 단종의 원찰, 보덕사를 들를 예정이에요. 그리고 단종과 관련된 또 하나의 장소, 금강정과 낙화암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단종의 첫 유배지, 청령포로 떠나보겠습니다. 이곳은 청령포 주차장인데요. 아침인데도 차가 이렇게 많은 걸 보니 전 국민이 단종아리 중이라는 게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주차된 차들을 따라 쭉 걸어가시면 매표소가 나옵니다. 청령포를 가려면 무조건 배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데요. 티켓비는 개인 기준으로 성인 3,000원. 그리 비싸지 않은 편이었어요. 저도 표를 구매하고 드디어 단종의 첫 유배지 청령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삼면이 서강으로 둘러싸이고 뒤로는 육육봉 봉우리로 막힌 천연감옥. 이곳이 바로 왕위를 빼앗긴 소년왕이 가마와 배를 갈아타며 도착한 청령포인데요. 청령포는 국가지정문화재 대한민국 명승 제50호로 단종이 세조에 의해 노상군으로 강봉된 뒤 유배생활을 하기 위해 도착한 첫 유배지예요. 배를 타기 위해 줄이 꽤 길게 서 있는데요. 저는 평일에 오픈런으로 방문해서 20분 정도 기다렸는데 편집하면서 보니까 요즘에는 1시간도 넘게 기다린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저도 배를 탔는데요. 운항 시간은 2분? 잠깐 건너는 정도라 멀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배에서 내리면 이렇게 울창한 소나무 숲길을 지나 단종이 생활했던 단종어가로 향하게 되는데요. 신기한 건 단종어가 주변 소나무들이 단종어가를 향해 마치 절을 올리듯 자라 있었어요. 나무들도 단종을 향한 충절을 다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며 단종어가에 도착했습니다. 단종어가는 왕이 생활했던 곳이 맞나 싶을 정도로 소박하고 단아했습니다. 사실 지금은 단종이 살던 당시의 어가는 없고 단종이 머물렀던 당시를 재현해서 복원한 것이라고 해요. 내부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파란 비단 옷을 입고 책을 읽는 단종이 있습니다. 저는 모형인데도 소박하게 앉아있는 모습이 어딘가 슬퍼 보이네요. 반대편으로는 곤룡포와 시녀의 옷이 걸려 있었어요. 어가 앞으로는 단묘제 본부시 유지라고 쓰인 금표비가 있는데요. 이게 영조의 친필이라고 해요. 영조가 1726년에 단종의 유배지를 보호하고자 일반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비와 비각을 세운 것이라고 합니다. 단종은 사후 241년 만인 숙종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노상군에서 단종이라는 묘호를 되찾았는데요. 영조는 부왕인 숙종의 뜻을 이어받아 단종에 대한 추모 사업을 가장 적극적으로 펼친 임금이라고 합니다. 단종어가를 지나 오른편으로 향하면 커다랗게 두 개의 가지로 갈라진 소나무가 있는데요. 천연기념물 제349호로 지정된 청령포 관음송이에요. 단종은 유배 당시 이 나무의 갈라진 틈에 앉아 고향인 한양을 생각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요. 그런 단종의 비참한 울음을 보고 들었다고 해서 볼, 관, 소리, 음자를 써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관음송을 지나 산책로를 올라가면 잘 쌓여진 돌탑이 하나 나오는데요. 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쌓은 이 돌탑은 단종이 한양 땅을 그리며 쌓았다고 전해져요. 문득 돌탑이 진짜 한양을 향해 있나 궁금해서 지도를 켜봤는데요. 탑의 방향이 얼추 서울을 향해 있었어요. 단종의 그리움이 한양을 향해 방향을 잘 잡은 것 같아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청령포를 쭉 둘러봤는데요. 평일인데도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편안하게 관람하시려면 아침에 오픈런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다음 장소로 가볼까요? 첫 유배지 청령포를 지나 도착한 이곳은 단종이 승하한 장소, 관풍원과 자규루입니다. 1457년 여름,
청령포의 큰 홍수

0: 수가 나자 단종은 이곳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는데요. 이곳은 원래 영월 객사의 동원이었어요. 지방 관청의 집무실 같은 곳이죠. 이곳에 머물면서 단종은 자주 자규로에 올라 자신의 처지를 담은 자규시를 읊었습니다. 한 마리의 원통한 용이 궁중을 나와 외로운 몸 그림자가 첩첩 산 중에 짝을 잃었네. 밤마다 잠을 청하나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해마다 하늘 지우려 하나 하는 끝이 없네. 두견새 소리 끊어진 새벽 달만 하얀데 피눈물 흐르는 봄골짜기엔 지는 꽃마저 붉구나. 하늘은 어찌하여 저 슬픈 하소연을 듣지 못하는가. 어찌하여 수심 많은 사람의 귀만 홀로 밝은가. 그리고 1457년 10월 24일 이곳에서 17 소년 왕이 차가운 마지막 숨을 거두었는데요. 그날 밤의 적막함이 60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몽도가 단종의 시신을 수습해서 모신 단종의 무덤, 장릉인데요. 입장료는 성인 2,000원으로 저렴한 가격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네.
0: 표를 끊고 입장하면 가장 먼저 단종 역사관이 보여요. 이곳은 단종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단종의 모든 것이 잘 전시되어 있는데요. 장릉을 둘러보시기 전에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관을 나와 안쪽으로 가다 보면 어몽도 정려각이 나오는데요. 이곳은 1726년에 영조가 단종을 지킨 어몽도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세운 곳입니다. 이쯤 되면 영조가 다시 보이기도 하는데요. 자기 아들 빼고 다 챙긴 아무튼 단종의 시신을 거둔 자는 삼족을 멸한다는 세조의 엄명이 두려워서 모두가 외면할 때 목숨 걸고 왕의 시신을 거둔 호장 어몽도는 의의를 행하다 화를 당함은 달게 받겠다며 이곳에 단종을 암장했습니다. 그의 충절 덕분에 60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단종을 기억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에 문득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몽도 정려각을 나와서 조금 걷다 보면 이런 이정표가 나오는데요. 장릉을 보려면 이정표를 따라 조금 걸어 올라가야 해요. 길이 길지는 않은데 경사가 조금 있어요. 저는 괜찮았는데 아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조금 힘들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길을 따라 걷다 보니 드디어 장릉이 나왔습니다. 장릉은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데요. 조선의 왕릉 중 서울과 경기도를 벗어나서 위치한 유일한 왕릉이에요. 오랜 시간 노상군의 묘로 방치되어 있다가 1698년 숙종에 이르러서야 단종으로 복위되며 장릉이라는 이름을 얻고 왕릉의 격식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평지에 가까운 곳에 조성되는 일반 왕릉과 달리 장릉의 능침은 산줄기 서쪽 언덕 매우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요. 어몽도가 단종의 시신을 이곳까지 옮기면서 어떤 기분이었을지 생각하며 꽤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아래로 내려오면 단종의 충신들을 기리는 장판옥과 배식단, 그리고 단종의 제향을 지내는 정자각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매년 단종문화제 기간에 단종제향을 올린다고 해요. 올해 단종문화제는 4월 24일 금요일부터 26일 일요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고 하니 이 기간에 맞춰서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장릉에서 나와 좌회전을 하면 도착할 수 있는 이곳은 단종의 명복을 비는 원찰, 보덕사입니다. 영조가 단종의 은혜에 보답하라며 직접 이름을 내린 곳이죠. 이곳에는 일반 사찰과 달리 아주 특별한 정각이 있는데요. 마치 단종이 유배지에 타고 온 가마를 연상하게 할 만큼 작은 정각, 바로 단종 어각입니다. 가장 먼저 단종이 백마를 타고 있는 탱어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이 그림은 단종이 승하하던 날 충신 추익한의 꿈에 나타난 단종의 모습을 그린 그림인데요. 꿈에서 단종은 산신이 데려간다며 백마를

타고 태백산을 향했다고 전해져요. 그래서 그 이후로 태백산의 산신은 단종의 모습으로 모셔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종어각의 중심에는 국가표준영정 제100호 단종의 영정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보덕사에서는 이곳에서 매년 단종의 넋을 기리는 단종대왕 영산대제를 지낸다고 해요. 17세의 어린 나이에 억울하게 왕위를 빼앗기고 비통한 죽음을 맞이한 단종의 넋이 이곳에서 편안히 잠들기를 바랍니다. 단종 영산대제 역시 단종문화제 기간에 함께 열리니까 꼭 방문해 보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은 금강정과 낙화암입니다. 단종이 관풍원에서 사약을 받고 승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단종을 모시던 신녀와 종복들이 이곳에서 투신하여 순조한 곳이에요. 곳곳에는 그들을 기리는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단종의 시신을 거둔 어몽도가 이곳 금강정 근처에서 슬피 울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져요. 낙화암은 보시다시피 암석이 많이 훼손되어 있는데요. 최근 영월군에서 관광개발 사업으로 이곳에 모노레일을 설치하기 위해 공사를 진행하며 훼손된 것이라고 해요. 개발도 좋지만 역사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부서진 낙화암을 보며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저는 영월 서부시장으로 향했는데요. 한 순댓국밥집에서 맛있는 국밥과 순대를 먹으며 허기를 달랬는데 아주 꿀맛이었습니다. 이곳 외에도 곳곳에 맛집이 많으니 영월 방문하시는 분들은 이곳에 한번 들러보세요. 오늘 이렇게 단종 유배지 투어를 하며 영월의 곳곳을 다녀봤는데요. 비운의 왕 단종과 그를 지키던 충신들의 충절을 직접 느끼면서 저는 단종통이 더 심해졌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0: 다시 찾아온 드라마 굿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굿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굿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1: 장래 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주미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주년에는 BTN 불국토 상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부국토 3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지금부터 80년의 회향, 100년의 발언, 국태 민안, 국민 대화합을 위한 대한불교 법화종 창종 8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불법승 3부에 귀의하는 3귀를 봉송하는 시간 가져보려 합니다. 4부 대중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면에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묘법연화경 열애수량품 자아계를 다 함께 봉송하겠습니다. 자료집 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아계는 부처님의 생명은 영원하며 언제나 중생 곁에서 다양한 방편으로 깨달음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집전 스님의 목탁에 맞춰서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봉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자, 계속해서 대한불교 법화종이 걸어온 창종 80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종단의 현재와 새로운 미래를 밝히는 봉행사가 있겠습니다. 대한불교 법화종 총무원장이신 관효 스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1: 오늘 대한불교 법화종 총본산인 안정사에서 창종 8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하게 되니 참으로 크나큰 환희와 감사의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희 대한불교 법화종이 지난 80년은 묘법연화경의 일승 묘법을 받들어 법화종도의 법등을 이어온 시간이었습니다. 창종주 해일정각 대조사께서 일승법화의 큰 원력을 세우신 이래 본종은 시대의 굴곡 속에서도 부처님의 정법을 홍포하고 사부대중이 신행을 이끌며 한국 불교의 한 줄기의 법맥을 지켜왔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길이 늘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종단 안팎의 어려움도 있었고 법화 종문이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련은 우리에게 참회와 정진이 계기가 되었고 종헌종법이 질서를 바로 세우며 승가 공동체의 화합을 회복하는 소중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오늘 법석은 단순히 지나온 세월을 기념하는 자리가 아니라 지난 80년의 공덕을 회향하고 새로운 100년의 원력을 세우는 뜻깊은 출발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창종 80주년을 맞아 세 가지 원력을 새롭게 다지고자 합니다. 첫째, 화합하는 종단을 세우겠습니다. 화합은 승가의 생명이며 종단의 발전의 근본입니다. 서로를 탓하기보다 함께 세우고 갈등보다 원력을 앞세우며 모든 종도의 사부대중이 한 마음으로 법화 종문이 중흥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둘째, 투명하고 안정된 종무 행정을 이루겠습니다. 종헌종법에 따른 질서 있는 종무 운영, 공정한 회계와 기록 관리, 시대에 맞는 행정체제 정비를 통해 종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종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통은 지키되 운영은 새롭게 하고 원력은 깊게 하되 실무는 더욱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넷째, 총보산 안정사를 법화종문의 중심도량으로 장엄하겠습니다. 안정사는 본종이 법통과 종도지 원력이 모이는 귀처입니다. 이 도량을 수행하고 수행과 안정, 포교, 교육과 문화, 사경과 신행이 함께 살아 숨쉬는 총본산으로 가꾸어 후대 종도들이 자랑스럽게 찾을 수 있는 법화 종문이 성지로 성역화해 나가겠습니다. 창종 80주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 지난 80년의 법화 인연을 가슴에 새기고 다가올 100년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시다. 부처님이 자비와 묘법연화경이 경력으로 오늘 이 법석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이 삶과 도량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80년을 한번 돌아보고 새로운 100년을 향한 종단의 원력을 밝혀주셨습니다. 화합하는 종단, 그리고 투명하고 안정된 종단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대한불교 법화종 원로의장 보명 스님의 치사 순서입니다만, 무더운 날씨와 원활한 법회 진행을 고려해서 치사 전문은 오늘 배부해드린 기념 자료집에 수록된 말씀으로 가름해 보겠습니다. 법맥의 등불을 이어주시고 화합의 원력을 당부해 주신 원로의장 보명스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대한불교 법화종 중앙종회의장 성림스님의 환영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0: 변화경. 불기 1570년 6월 28일 대한불교 파종 총무원장 관효 합장.
1: 네, 소중한 말씀.

0: 안녕하십니까. 중앙종회의장 성림입니다. 방금 우리 사회자님께서 일일이도 소개하신 그 내용 그분들 대단히 환영하고요. 방금 총원장 스님께서 말씀하신 그 네 가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환영사는 부처님께서 세존 좌도량하면은 비어천일출이라고 했습니다. 태양이 천 개 뜬 것과 같다 했습니다. 오늘같이 무더운 날 부처님의 이러한 광명으로서 여러분 환영사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1: 네, 정말 짧고 굵게 부처님의 광명으로 환영사를 가름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대한불교 법화종 창종 80주년을 축하하는 귀한 말씀을 청해 들어보려 합니다. 먼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이시며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이신 진우 스님의 축사입니다. 오늘 축사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회장이시며 대한불교 관음종 총무원장이신 도각 스님께서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환영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한국불교의 소중한 등불인 대한불교 법화종 창종 80주년을 맞이하여 국태민안과 국민대화합을 발언하는 사경대법회를 사부대중의 지극한 원력으로 운행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이 거룩하고 장엄한 법석을 정명하여 주시는 종정스님과 총무원장 간여스님을 비롯한 법화 종문의 모든 사부대중 여러분께도 따뜻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행사가 오법연화경의 위없는 일성묘법을 받들어 정법의 전등을 면면히 법화종이 지나온 찬연한 역사를 조명하고 다가올 미래 100년을 향해 도약하는 위대한 원력의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반목과 갈등을 넘어 화합과 상생으로 나가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지금 우리 사회의 동체 대비의 마음으로 국민의 마음을 평안하게 심의회를 전하고 마침내 국민의 평안과 합의라는 대원력을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란합니다. 다시 한번 대한불교 법화종 창종 80주년 기념 사경대법회 봉행을 사부대중과 함께 거듭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도량에 부처님의 자비광명과 가피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감로의 마음을 축원드립니다. 불기 2570년 6월 28일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장 진우 대독.
1: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법회 자리가 새로운 100년을 향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법화정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회장이시며 한국불교태구종총무원장이신 상진 스님의 축사입니다. 중국 일정 중이셔서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신 스님을 대신해서 한국불교태구종교육원장 재홍 스님께서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0: 삼보에 귀의하옵고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 누리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한불교 법화 중 창종 80주년 기념법회의 원만한 봉행을 한국불교 태구종 종도들과 함께 진심으로 경하드립니다. 시대의 격동과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법화 종문의 법등을 지키며 수행과 포기의 길을 이어온 것은 역대 조사 스님들과 대덕 스님들 그리고 법화 종도들의 굳건한 신심과 원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법화종이 받드는 회삼교율의 가르침과 태고종이 지향해온 원융화합의 정신은 차별과 대립을 넘어 모든 존재가 한 마음으로 상승해야 한다는 점에서 서로 같이 통합니다. 두 종단은 전통의식과 불교 문화를 계승하고 대중 가까이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사부 대중의 화합과 사회의 평안을 위해 정진해왔다는 점에서도 매우 친근한 도반 종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종단이 80년의 역사를 이어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창종 80주년은 지난 역사를 기념하는 데 머무는 자리가 아니라 그 공덕을 회향하고 미래 100년을 향한 새로운 서원을 세우는 출발점입니다. 다시 한번 대한불교 법화종 창종 8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종정예하를 비롯한 모든 대덕스님들과 법화종도 여러분의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법석에 동참하신 모든 사부대중의 가정과 도량에도 부처님의 자비광명과 묘법연화경의 공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 한국불교 태구종 총무원장 상진 대독.
1: 다음은 박완수 경상남도 지사님의 영상 축사를 보겠습니다. 정면의 화면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2: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상남도 지사 박완수입니다. 대한불교 법화종 창종 80주년 기념법회를 우리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해로 창종 80주년을 맞이한 법화종은 격동의 현대사 속에서도 호국불교의 정신으로 우리나라의 버팀목이 되어 주셨습니다. 특히 오늘은 지난 80년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불자님들이 정성으로 새겨오신 사경을 봉헌하는 자리이기에 그 의미가 더욱 깊습니다. 이번 불사를 계기로 종단의 원력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 국민 대화합의 밝은 등불이 되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1: 계속해서 창종 80주년의 공덕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는 자비 나눔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대한불교 법화종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통영시에 쌀 100포를 전달합니다. 네, 사부대중 여러분께서는 큰 박수 보내주시고요. 저희 사진 촬영을 위해서 중앙에 서 주시고요. 앞쪽에는 카메라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산교구 종무원에서 대한불교 법화종 창종 80주년을 맞아 종단 발전기금 1,200만 원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전달자는 부산교구 종무원장 용암스님이시고요. 대한불교 법화종 총무원장 관효스님께서 전달받으시겠습니다. 용암스님께서는 무대 중앙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종단의 발전기금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소중한 마음을 담아서 기념촬영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쪽에 있는 카메라 바라봐 주시면서 환하게 한번 미소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창종 80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100년을 향해 법화행저가 걸어갈 길을 밝히는 법어를 종정예하 벽상당 암현대종사께서 내려주시겠습니다. 사부대중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어에 앞서 입정이 있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목탁 소리에 맞춰 모든 생각을 잠시 내려놓은 채 고요히 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한 자리에 모이셨으니 이곳 안정사가 오늘은 이름 그대로 아주 안정된 도량이 되었습니다. 이곳 안정사는 참으로 깊은 인연을 가진 도량입니다. 신라시대 원효대사께서 창건하셨다고 전해지고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조사 스님들과 주석 대덕 스님들의 수행과 원력이 쌓여온 천년 고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안정사 마당에 모인 것도 조그마한 우연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대한불교법화종 총본산 안정사의 창종 8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하는 종정의 소임을 맡은 사람으로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무법연화경의 일성묘법을 받들어 모든 중생이 본래 갖춘 불성을 깨닫고 각자의 삶 속에서 부처님의 길을 걷게 하려는 원력이 바로 우리 종단의 창종 정신입니다. 우리 대한불교법화종은 해방 이후 이 나라 불교계에서도 가장 이른 시기에 창종의 깃발을 세운 종단입니다.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법화의 가르침은 받들고 창종 주 해일 정각 대조사의 원력을 이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 점은 우리 모두가 소중히 기억해야 할 자부심입니다. 이제 우리는 종단이 다시 세워야 할 길도 여기에 있습니다. 법화경을 읽고 사경하고 설하고 실천하는 대중이 살아날 때 종단은 다시 살아납니다. 창종 80주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법석에서 다시 창종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름만 이어온 종단이 아니라 정신을 새롭게 밝히는 종단이 되어야 합니다.

0: 변화경이 가르침을 지키되 낡은 습관에 물들지 않고 전통을 받들되 시대의 고통을 예민하지 않으며 종년종법의 질서를 세우되 자비와 합의 정신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총본산 안정사에 모인 이 공덕이 모든 중생에게 회양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불교 법화정이 다시 창종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가 회안하고 국민이 화합하며 모든 사부대중의 가정과 도량에 부처님의 자비 강령이 늘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1: 법화종문이 다시 창종하는 마음으로 묘법의 등불을 밝힐 수 있도록 귀한 법어를 내려주신 종정예학께 지극한 예경을 올립니다. 자, 이어서 저희 참석한 모든 사부대중의 뜻을 모아서 대한불교 법화종의 전 종도를 대표해서 전대영 연화사 신도회 회장님께서 발언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2: 발언문,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절에 발언하옵니다. 삼계 대도사이시며 사생의 자부이신 시아본사 석가모니 부처님이시여, 오늘 저희 대한불교 법화종 사부대중은 총본사 안정사의 한마음으로 모여 창종 8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하옵니다. 지난 80년 동안 묘법 연화경의 일승 묘법을 받들고 법화종문의 법등을 이어오신 창종주 해일정과 대조사님과 역대 종정예하 선대 큰스님들, 그리고 이름없이 정진해오신 모든 법화행자들의 공덕을 깊이 찬탄하고 감사드립니다. 창종 80주년의 이 법석이 지난 세월을 기리는 자리이자 새로운 100년의 여는 출발점이 되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발언하옵니다. 이 공덕을 누리게 회향하오며 함께하신 4대 사부대중의 몸과 마음이 안온하고 각 가정과 도량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과 묘법 연화경의 공덕이 충만하시기를 소원하옵니다. 나무 석가모니 불, 나무 석가모니 불, 나무 시야 본사 석가모니 불, 불기 2570년 6월 28일 대한불교 법화종 종도 일동.
1: 사부대중 여러분께서는 선자세로 잠시만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마지막 순서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사홍서원을 다 함께 봉송하겠습니다. 사부대중께서는 마음을 모아서 합장한 상태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회를 마무리하고 저희 이제는 노래로 이 자리를 이어가 볼까 합니다.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감사합니다.
1: 반갑습니다. 정홍길입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어서 통영의 정취와 법화종 창종 80주년을 축하하는 환희의 무대를 맑은 목소리로 전해주실 분입니다. 가수 정서주 씨를 따뜻한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0: 저는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1: 꽃은 피기 전에 시드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나를 몰라도 부처님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0: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새로운 삶과 희망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 승가 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3: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2: 최초의 스님

0: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2: 만불사 경내에 들어오면 3층으로 지어진 전각이 보이는데 세계 최초로 1만 불이 새겨진 황동만불 대범종이 있는 범종각입니다. 우리나라 목조 건축의 대명사인 쌍봉사 3층 목탑을 그대로 재현하여 건립하였는데요. 높이가 20m인 범종각은 1만 부처님을 범종 표면에 새겨 울려 퍼지는 종소리만큼 보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에 대한 경외심이 우러나는 곳입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조선 왕실의 전통이 깃든 흥천사에서 백중 49일 연가 천도 기도를 봉행합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연가를 천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BTM 붓다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밌는 불교 연애. BTM 붓다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M 붓다회의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3: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0: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바라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4: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5: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0: 장래 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1: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2: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상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상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4: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장민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와 인공관절 수술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아 무릎이나 어깨처럼 일상에 많이 쓰이는 관절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이 관절 통증은 초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 없이 지내다 보면 통증은 더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술 없이 통증을 완화하고 또 기능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세 시대 무릎 어깨 관절 질환의 비수술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관절 건강에 대한 내용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도 들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오늘은 정말 관절 쪽에서 가장 최신 지경과 함께 우리 환자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제일 따끈따끈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 똑똑한 AI 인공지능으로 무릎 검사도 할 수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준비된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우리 MC님은 어떤 사진이신 것 같아요?
0: 엑스레이 사진인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진은 단순한 엑스레이 사진이 아니라 네. 엑스레이를 우리 AI가 판독한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AI가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은 우리 알파고가 의사가 되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그림이나 고양이 사진 같은 걸 만장을 보여주면서 애한테 이거는 고양이야라고 가르쳐 주듯이 AI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엑스레이 판독을 만장 이상 보여주면서 이거는 이렇게 무릎 사진이 이렇게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학습된 프로그램인데요. 말 그대로 인공지능 판독 시스템은 정형외과 전문의, 특히나 이 명의들이 판독한 이 퇴행성 관절염은 요건 1기야, 요거는 2기야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한 그 AI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엑스레이 영상이 입력이 되면 우리가 이제 뼈의 윤곽선은 어떤 건지 네. 또 연골이 얼마나 남아서 간격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또는 다리가 얼마나 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된 인공지능이 단 10초 만에 판독을 해서 알려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0: 네, 예전에 바둑계 알파고가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제 의료계에도 AI가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수만 명 넘는 환자들의 케이스를 학습한 AI가 내 무릎 상태를 정확하게 판독해준다는 거죠?
1: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마치 수만 명의 명의들이 내 엑스레이를 보고 판독해주는 이러한 비슷한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갑자기 제 무릎 주치의가 수만 명이 생긴 든든한 기분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베테랑 의사들의 경험과 노하우, 촉이라는 게 있는데 과연 AI가 이런 걸 따라갈 수 있을까요?
1: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의료진은 경험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사람은 컨디션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하루에 100명이라는 환자를 봤을 때 초기에는 이제 집중과 피로가 없지만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마지막에 보려고 할 때는 네.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피로도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사람은 피로와 집중력을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판단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인공지능은 사람과 달리 피로를 느끼지가 않고요. 집중력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언제나 같은 기준으로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사람의 눈으로는 판독하기 힘든 0.1mm의 차이나 0.1도의 각도 차이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이나 감 같은 느낌이 아니라 숫자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점이 사람과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라는 병원에서 진료보는 것과 또 B라는 병원에서 진료를 봤을 때 똑같은 검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차이가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굳이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고민하고 또 비용과 시간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어느 병원을 가도 동일한 검진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점이 더 이상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입니다.

0: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무릎 건강 검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엑스레이 검사랑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1: 네, 우리가 환자분이 겪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따로 번거롭게 더 추가적으로 검사해야 되거나 이런 건 없지만 병원에 오셔서 이 엑스레이를 찍고 1, 2분만 딱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은 분석의 깊이가 완전히

0: 기억도 안 나고 그러지만 네. 인공지능 검진은 내 무릎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일종의 내 몸의 설계도를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대기 시간 후에 너무나도 짧은 진료 시간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진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진료 시간 안에 내 무릎의 상태를 결정하고 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때 정확한 이 프로그램이 데이터가 빛을 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아주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진단에서 감이나 촉, 느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결국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리의 정렬입니다. 다리가 바르게 똑바른지 아니면 O자형 다리인지 X자형 다리인지를 구별해 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뼈와 뼈 사이의 연골의 정도, 남아있는 정도의 관절 사이의 간격을 체크하게 되는데요. 무릎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측정해서 이게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골극이라고 해서 뼈의 변형이 된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뼈 끝에 가시처럼 도단한 부분이 얼마나 심한지를 꼼꼼하게 0.01mm까지도 체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해서 내 무릎 상태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또는 관절염이 몇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숫자로 한눈에 볼 수 있게 검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원장님 설명을 천천히 듣고 보니까 저도 이거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자 입장에서 아, 나 이거 받기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0: 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결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결과지를 제공해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아, 내가 이거를 이제 결과지를 예를 들면 관절의 신호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지에 초록색이면은 괜찮은 상태, 그리고 노란색이면은 주의를 해야 되고 예방하고 관리받아야 되는 상태, 또는 빨간색에 위험 주소에 들어가게 되면 신호등이 난 정말 위험한 상태구나, 빨리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색깔별로 해서 초록, 노랑, 빨강으로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신호등처럼 이제 색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확 와닿을 것 같은데요.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인공지능으로 내 무릎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AI 관절 신호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해 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려온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연세부터 여쭤볼게요.
2: 원래 60 하나예요.
1: 아, 60대 초반이시고 어디가 불편하신지 네. 스튜디오에 양혁재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통화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0: 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2: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0: 예,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2: 오른쪽 무릎이
0: 예.
2: 그 한 15년 됐다 하는데 수술했는데
0: 아.
2: 연골이 너덜너덜해가 그거 정리해가고 이사 주는 수술했는데
0: 네네네.
2: 원장님 갑자기 여가 아파가 계단도 못 내려가겠고 막 통증이 심해서 잠도 못 자고 그래갖고요.
0: 네. 예.
2: MRI를 한번 찍어봤는데
0: 네네네네.
2: 수술했는 자리가
0: 네.
2: 연골이 고가 앞에 오른쪽에 안쪽에 고가 네. 연골이 다 다름없다 하더라고요.
0: 아이고 이제 연골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시죠? 예.
2: 네, 그죠. 근데 인공 연골을 반 정도
0: 네.
2: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0: 아, 예. 하여튼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어머님. 지금 네. 상황을 보니까 이제 연골판이 15년 전에 찢었다가 그걸 이제 다듬는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연골판이. 그 네. 없어진 상태에서는 이제 위아래 연골이 이제 그나마 완충 역할을 해줬었는데 이 15년의 세월을 못 견디고 연골마저도 다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경우는 이제 관절염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사기. 우리가 이제 연골 상태가 뼈가 드러날 정도로 해서 심한 사기 정도 됐다는 얘기인데요. 요거를 네. 이제 어머니 연세가 아직은 61세셔서
1: 그러니까요.
0: 인공관절은 보통 우리가 65세 때부터 보통 권하는데 61세는 어머니 나이는 너무 젊으세요.
2: 예. 네.
0: 그래서 잘못 또 인공관절을 섣불리 얹어 있다가는 잘못돼서 또 혹시나 너무 고생하시면 또 남은 여생을 또 계속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무조건 바로 덥석 이제 인공관절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내 무릎 상태를 그대로 좀 살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하나는 또 이제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인공관절 말고도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무릎 연골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아직 어머니 나이 때는 인공관절보다는 줄기세포를 먼저 권할 것 같습니다. 네.

0: 네, 어머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1: 그 연골 주사를 3번 맞았는데 그거 맞고 나니까
2: 네.
1: 걷는 데는 괜찮은데 계단 내려갈 때가 아파요.
2: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주기세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연골살 맞았으면은 조금 효과를 봤다는 거는 내 무릎 안에 연골이 좀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좀 더더, 경험한 의료진을 찾아보시면 아마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
1: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2: 네, 어머니 힘내세요.
0: 네. 우리 어머니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권유를 받으셨는데, 아직 60대 초반이세요. 벌써 인공관절 수술하시기엔 좀 너무 이른 감이 있잖아요. 그쵸?
2: 네, 맞습니다. 이게 너무 섣불리 인공관절을 했다가는 이게 이제 수술이 잘못되거나 또 젊은 나이 때 했으면은 남은 여생의 한 20년이나 30년 뒤에 또 잘못돼가지고 또 수술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수술 하나를 하더라도 항상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경험을 여러 사람 의사의 얘기를 들어보고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0: 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수술을 권유받으셨을 정도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되신 단계로 보이는데, 저희가 앞서 살펴본 AI 건강검진 시스템으로 만약에 관리를 하셨다면은 이렇게까지 안 오셨겠죠?
2: 맞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 어머님 나이가 61세시면 이제 40대나 50대 때부터 미리미리 AI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체크하고 관리 받으셨다고 하면 이제 아마 여기까지 이게 수술까지 갈 정도의 아주 안 좋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0: 네. 어머님께서는 아직 6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무릎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줄기세포 이식술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관심 갖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화 연결 계속됩니다. 네, 원장님, 나이 들수록 피해갈 수 없는 게 주름, 그리고 또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 싶은데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다 같은 관절염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진행 단계가 있다고요.
2: 네, 맞습니다. 우리가 관절염의 단계는요, 보통 1기부터 4기까지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상 관절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안쪽과 바깥쪽 우리가 이제 관절 간격이 일정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이 우리가 이제 2기나 3기가 되는 것은 뼈와 뼈 사이 간격이 정상보다도 한50% 감소되거나 75%까지 감소되는 것을 2기랑 3기라고 진단하게 되는데요.
0: 네.
2: 이때가 정말 골든타임,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잘 관리를 하시게 되면 수술까지 안 가면서 평생 내가 건강한 내 무릎을 그대로 쓸수 있는 단계고요. 이때 잘 관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아플 때 오시게 되면은 4기까지 만들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아플 때 오시게 되면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결국은 이 뼈와 뼈가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까지 가는 인공관절 같은 이런 큰 수술, 아픈 수술을 하게 되니까요. 초기 단계에 빨리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 볼수 있겠습니다.
0: 네. 이렇게 나도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된다고 하면 치료를 시작하셔야 될 텐데, 요새는 치료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담 없이 접근해 볼수 있는 치료법들이 많은 분들에게 주사 치료가 될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증식 주사 치료는 어떤 치료법인지부터 알아볼까요?
2: 네, 증식 주사라는 것은요, 무릎 관절이든 어깨 관절이든 모든 관절은 인대라는 조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0: 네.
2: 근데 그 증식 주사에 따른 말로는 인대 강화 주사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인대를 이제 재생을 통해서 인대를 회복시키고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대는 무릎 관절도 아주 복잡다단하게 여러 인대들이 있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통해서 초반에 어느 쪽 인대가 내 통증을 유발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약제 주입을 아픈 부위에 정확하게 주입하고 나면 한 2, 3일 정도는 약간 염증 반응으로 약간 뻐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겪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면역 반응이 새로운 조직이 증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1회에만 거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에서 5회 정도 반복적으로 시행됐을 때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고 오랫동안 재발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나을 수가 있습니다.
0: 그렇다면 증식주사 치료 뭐 입원해서 받아야 하는 건지, 통원 치료가 가능한 건지 많은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특징들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2: 네, 증식주사의 치료의 주로 특징은 아주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일상생활하면서 당장 내일 출근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무릎이 갑작스럽게 불청객처럼 통증이 와서 다음날 일할 거를 걱정하게 되는 분들이 갑자기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계라가 걸려 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통증 때문에 일을 못 할까 봐 걱정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이 증식주사는 간단하게 당일날 치료하고 통원으로 갈수 있는 가장 치료법이라 할수 있겠고요. 흉터가 없고 주사 치료기 때문에 통증이나 이 붓기나 이런 상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이 2, 3일 뒤부터 샤워가 가능하고요. 안정성에 있어서

0: 저도 우리가 이제 비교적 검증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든 간에 혹시나 만 명당 한 명꼴이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 그 치료는 좀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이 증식사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관절염의 진행을 막고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해 준다는 것이 또 그런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수술 통보를 받았다가 이렇게 주사 치료만으로 좋아지시면 너무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릎 치료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대혈 줄기세포가 뭘까요?
0: 네, 이 제대혈이라는 건요, 앞에 우리 증식주사랑은 달리 없는 연고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의료기술이 생기면서 우리가 애기 탯줄, 태반에서 뽑은 성체 줄기세포가 있는데요. 이 성체 줄기세포는 사람과 사람, 내 몸이 아닌 신생아에서 뽑은 거지만 타인과에도 면역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체 조혈 모세포라는 성체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배양을 해가지고 이게 특화돼서 인대랑 연골, 뼈로 재생될 수 있는 그 과정을 준비가 땅돼 있는 줄기세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을 찾아가서 재생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제한이 없고 내가 나이가 70대, 80대, 90대라 하더라도 이 제대로서 뽑은 줄기세포를 이식하게 되면 나이에 제한 없이 또 손상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이 넣게 되면은 재생을 유도해 볼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자, 그렇다면 줄기세포 이식술 그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 될지 역시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일단 무릎 아프시면 연골 주사부터 맞아보시잖아요. 점점점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거 느낄 수 있거든요.
0: 네,
1: 이분도
0: 맞습니다.
1: 그러신 경우 같아요.
0: 네, 여기 어머님도 이게 연골사를 열심히 나는 진짜 몇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관리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치료 효과가 이게 6개월도 안 가고 한 2, 3개월도 안 가고 점점 이제 2, 3주도 안 가서 일주일도 안 가서 이제 무릎이 아프고 밤에 통증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아프다 보니까 계단은 더더군다나 오르기 힘들고 야,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치료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큰 마음을 먹고 이제 좀더큰 병원에 오셔서 치료 방법을 찾으셨던 분인데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정밀하게 카메라를 보면서 관절경을 보게 되면
1: 네.
0: 연골이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이렇게 뼈가
1: 벗겨졌어.
0: 드러난 부분들이 보인다.
1: 네.
0: 이제 이런 부분들이 뼈와 뼈가 맞닿으면서 아무래도 불편감을 유발하다 보니까 연골 주사로는 효과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이식 수술을 권했고요. 그래서 이식을 통해서 아직은 나이가 60대니까 줄기세포를 통해서 내 무릎을 그대로 살려서 쓰는 것이 훨씬 더 결과가 좋다 말씀드리고 시술을 시행했고요. 18개월 뒤에 이제 경과를 보러 오셨는데 1년 반이 지났더니 기존에 무릎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기존에 불그스름했던 부분이 기존 더 하얗게
1: 네.
0: 기존에 없던 연골보다 이게 더 새롭게 자란 연골들을 볼 수가 있어서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히 달라진 결과도 너무 좋고 만족하고 잘 지내신 그래서 나중에 휴에 인공관절까지 안 가게 할수 있던 아주 좋은 사례 중에 한 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지금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2: 저요?
1: 네.
2: 49년생.
0: 49년생.
1: 49년생이시고,
0: 네.
1: 어디가 불편하신지 양혁재 원장님과 통화 나눠볼까요?
0: 네,
2: 네.
0: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2: 제가 안녕하세요. 아이고,
0: 네.
2: 목소리만 들어도 반가워요.
0: 아유, 저도 반갑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목소리만 들으면 안 아프실 것 같은데,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2: 아니,
0: 네.
2: 저기, 뭐야, 무릎을
0: 네.
2: 한쪽 다리는 네 번을 수술했어요.
0: 네 번을요?
2: 네. 아니, 두
0: 아이고,
2: 번은
0: 네.
2: 자라서 다시 한번한 거고요.
0: 네.
2: 또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으스러져갖고.
0: 아이고, 네.
2: 그래서 네 번을 수술했는데 그 다리는 안 아프, 그 다리는
0: 안
2: 수술을
0: 아프고,
2: 안 아픈데
0: 네.
2: 이쪽 다리가,
0: 반대쪽 다리가, 네.
2: 네,
0: 네.
2: 아파요. 그래가지고.
0: 이게 이제 수술을
2: 아직
0: 여러 번,
2: 병원에는
0: 네.
2: 그냥 뭐 수술해라 막 이런 소리는 안 들었어요. 그냥
0: 네.
2: 병원에 가서 그냥 주사만
1: 가벼운
2: 맞고
1: 치료만 받고 계신
2: 물도
1: 상황이고,
2: 빼고
1: 네, 물도 빼고,
2: 또 저기 여기 영양제를
0: 네,
2: 저기
0: 주사를
2: 일주일에 한
0: 맞았어요?
2: 번씩 맞는 거
0: 네,
2: 그거 맞고요.
0: 어때요?
2: 그리고는
0: 근데 뭐 주사 효과가 있나요, 어머님?
2: 근데 맞을 때한 달은 효과가 있어요.
0: 아, 한
1: 네, 한
0: 달은.
1: 달.
2: 네.
0: 한
1: 효과
0: 달은
1: 짧은 것
0: 조금 너무
1: 같아요.
0: 짧은 것 같은데, 이게
2: 네.
0: 보통은 뭐, 그래도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한 뭐, 2, 3개월에서 한 5, 6개월은 가야 되는데, 이게 한 달밖에 안 가고, 이게 점점 또 이제 더 악화되면은 우리가 이제 한 뭐, 일주일도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아무래도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님 진찰을 해봐야 알겠지만, 수술을 네 번이나 했던 다리

0: 쪽을 아끼려다 보면 아무래도 의식적으로 반대쪽 다리를 쓰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월에 못 이겨서 이 반대쪽 다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좀 빨리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고 관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아마 연골수술이나 이런 거에도 효과가 한 달밖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관절염이 한 3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 정도 예상이 되는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2기나 3기 정도의 단계에서는 어머니 동네에서 이제 간단한 연골수술이나 이런 게 맞을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릎에 좋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수적인 재생을 유도해 줄수 있는 주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머님이 동네에서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거나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좀더 전문 병원이나 큰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네.
1: 그러지 않아도 아유 그
0: 네.
1: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서
0: 아, 예.
1: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0: 네.
1: 전화 먼저 번에도 드리고
0: 아, 예.
1: 이번에도
2: 네, 전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머니. 오히려 이 아픈 다리를 위해서 희생한 멀쩡한 다리에 이제 통증이 찾아오신 상태인 건데 또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 등이 도움이 될수 있다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 주사 치료에도 종류가 굉장히
0: 네,
2: 다양하더라고요.
0: 맞습니다.
2: 어머님 맞으시는 연골 주사랑 또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주사랑은
0: 네.
2: 차이점이 큰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이게 연골사를 많이들 맞고 오시는데요. 실제로 이 연골사는 영양제, 우리가 이제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치료제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할 때 관리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연골사만 맞는다고 해서 내가 연골이 좋아지거나 없는 연골이 생성되는 건 아니라서 윤활 역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혹시나 연골사 맞고도 안 좋다고 하면 좀더 적극적인 치료를 반드시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재생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증식 주사나 여러 가지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면 생각보다 결과도 좋고 수술까지 가는 것을 예방해 볼 수도 있습니다.
2: 어머니 다행히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말씀 들으셨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빨리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치료 쪽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0: 네,
2: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 지킴이, 여러분들의 건강 내비게이터 유정현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장민정입니다.
0: 자, 우리 민정 씨. 네. 아, 요 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앙!
1: 네?
0: 들어보셨습니까? 요거 요 소리 KTX 아닙니다. SRT 아닙니다. 바로 이만큼 열차처럼 빠른 게 바로 세월한 얘기겠습니까?
1: 아, 맞습니다. 야,
0: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정말.
1: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각종 퇴행성 질환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0: 그래서
1: 네.
0: 오늘 제가 듣기로는 이 척추질환이 굉장히 그 치료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1: 맞습니다. 맞습니까? 이 척추질환은요, 완쾌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하나? 아니면 다른 어떤 치료가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척추를 책임져 주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입니다. 해마다 척추 질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통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특히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허리와 척추에 대해서 원장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원장님, 우선 우리 신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척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자세히 살펴보면요.
1: 네.
2: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가 디스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는 머리에서 내려오는,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신경이 팔과 다리로 연결되어 우리 몸을 움직여주게 됩니다.
1: 네.
0: 저 원장님, 사실 여기 척추 질환에도 뭐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네, 척추 질환은 대표할 수 있는 두 가지 질환이 있는데요. 한 가지가 협착증이고 한 가지가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협착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척추 내로 신경이 다니는 한 가지 통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통로들이 퇴행성 변화 때문에 여러 변화를 거치면서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이 눌리고

0: 그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 주시면요.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왼쪽의 두 MRI 영상은 정상적인 신경 통로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영상이 이제 좁아진 신경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 특히 걸으실 때 허리나 양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네.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래서 조금만 걷다가도 앉아서 쉬고 싶은 그런 병이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나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그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이렇게 노랗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터져 나온 신경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 부위로 편하게 지나가야 될 신경들이 잔뜩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되는데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무척 힘들어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1: 성현 씨 조금 전에 네. 허리 약간 통증이 있는 것 같다, 협착증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있는데요. 병원에 빨리 갈수록 부담이 적은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원장님 그 단계적 치료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0: 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을 가면 시술이나 수술을 무조건 권한다고 오해하고 계신데요. 네. 절대 아닙니다.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단계 치료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1단계 보존적인 치료에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운동치료 그리고 신경차단술 등의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일찍 내원하시면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통증을 치유해서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단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2단계의 비술적인 치료 방법에는 신경성형술, 그리고 증식주사치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수이긴 하지만 이 1단계와 2단계 치료를 아무리 거듭받아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방법에는 인공디스크 치환술, 척추 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2: 수술을 하지 않고 척추를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라고 하면 바로 대표적으로 뭐 주사 치료가 있을 텐데요. 원장님, 증식 주사 치료법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척추도 구성하고 있는 인대와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아서 그것이 완전하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통증이 되고 그것이 만성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는데요.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내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보통 허리 통증 하면은 엄청 뭐 크고 부담스러운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가 그렇죠. 주사 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좋다. 좀 편해지는 것 같은데 이 증식 주사 치료는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걸까요?
0: 네,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에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은 그 염증 반응을 이기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치유를 거쳐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이 탄탄하게 강화되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점 튼튼해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2: 자, 통증 완화는 뭐 기본이고요. 물론 뭐 기능성까지 개선된다는 증식 주사 치료. 참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0: 네, 수술 없이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방법인데요. 간단한 치료로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이용한 치료이기 때문에 흉터가 없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어서 안정성이 높은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고요. 치료 범위가 무척 넓습니다. 경추와 흉추, 요추, 우리가 여러 관절에 대해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치용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보니 반복적인 치료가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실제 이 증식주사 치료 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원래 어떤 증상을 가지고 계셨고 얼마나 네. 좋아졌는지

0: 그 예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사례가 67세 어머님의 사례인데요. 이분께서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사실 이 치료, 저 치료 다 받아보셨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증식주사 치료가 잘 맞으셨나 봐요.
1: 네, 67세 여자분이신데요.
0: 네.
1: 한쪽 팔과 팔이 너무 아프고 저려서 무척 힘들었던 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경추 MRI상에서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생겼던 분인데요. 약을 아무리 세게 먹어도 신경차단술을 받아도 그리고 심지어는 신경성형술까지 받아도 증상이 지속되어서 너무 힘들었던 분인데요. 수술을 권유받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치료에 여러 단계가 있는 걸 꼭 명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분은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네. 그 문제를 해결했던 분입니다. 치료를 거듭거듭 받으면서 통증이 정말 계단처럼 단계단계 적어지게 되었고요. 6회 치료를 마친 이후에는 처음 통증이 정말 씻은 듯이 좋아져서 지금은 일상적인 생활을 잘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수술을 받지 않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그러니까. 무척 만족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0: 네. 자,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사례들 만나봤고요. 오늘은 김욱하 원장님과 허리 통증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2: 네.
0: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3: 네네.
0: 네, 어머니 연세부터 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3: 50년 528여.
0: 50년생이시고.
3: 네네.
0: 네, 저희 김욱하 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니까요. 어머니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3: 저 허리가 네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저기 드렸습니다.
1: 안녕하세요, 어머니.
3: 네네.
1: 네, 걸을 때 허리만 아프세요?
3: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이제 이렇게 뭐 주저앉아야 될 정도로 200m 정도를 못 걸어요.
1: 아, 네. 혹시
3: 서서 일을 할 때도
1: 네네.
3: 너무 힘들어서 서서 일하기가
1: 네. 혹시 그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통증은 동반되진 않고요?
3: 네네.
1: 아,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는 허리가 아프세요?
3: 앉아 있을 때 괜찮아요.
1: 누워 계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네요.
3: 누워 있을 때도 뭐 크게 뭐 이렇게 이제 잠잘 때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서 있을 때 하고 그 걸을 때가 제일 네네. 힘들어서.
1: 어머니 그럼 걸으실 때요.
3: 네.
1: 처음에 딱 일어서서 처음 걸으면 그때부터 아프세요? 아니면 좀 걷다 보면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나요?
3: 네네네. 좀 있다가.
1: 아 그렇죠. 아 네. 어머니 혹시 이게 저기 척추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3: 네네.
1: 협착증이나 말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3: 이제 저거를 찍어보니까
1: 네.
3: 허리가 이렇게 뭐 휴 있다 그러더라고요. S자로.
1: 네네네네.
3: 그래서 뭐 디스크도 조금 보이고
1: 네.
3: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1: 어머님 혹시 정밀검사 받아보셨어요?
3: 네. 검사를 하고 주사를 한 14, 5만 원짜리를 몇 번 이렇게 한 달에 한 뭐 2주일에 한 번씩 맞아본 적이 있어요.
1: 최근에 맞진 않으셨고요?
3: 그러니까는 그 맞은 지가 딱 금년 요맘때 같아요.
1: 아, 1년쯤 되셨네요.
3: 네,
1: 어머니
3: 네,
1: 그
3: 네.
1: 주사 맞고는 좀 괜찮으셨어요?
3: 주사 맞고 크게 이제 이렇게 저기 그 네 번째 맞았을 때까지도 저기가 없어서
1: 네.
3: 이제 그 어디죠? 서울 그 병원을 가봤어요.
1: 네.
3: 근데 그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 앞에 보신 선생님이 잘 보셨습니다 하시면서
0: 네.
3: 수술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아 이제 근육을 많이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0: 근육을 키워라.
1: 네네네.
3: 근데 허리 아프니까 운동을 할 수 없었어요.
1: 어머니 그 저기 그 허리가 이제 휘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측만증이 좀 있다는 얘기인데요. 측만증 때문에도 당연히 뭐 허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어머님의 지금 핵심은 협착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바뀔 것 같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뭐 측만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이제 협착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주사 치료만 가지고는

0: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2단계 치료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운동은 너무 당연히 계속 하셔야 될 문제이고요. 지금 어머니께서는 그 2단계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셔야지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 네.
0: 자료 영상을 좀 챙기시고요.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병원을 좀 찾아가셔서 어머님의 증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를 듣고 어머님한테 꼭 맞는 좀 다른 치료를 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치료를 받아서 지금 느끼시는 그런 통증을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2: 근육을 키워라라는 답변이 조금 답답하셨던
3: 많이
2: 모양이에요.
3: 답답하죠.
2: 네, 그래서 아마 어떤 다른 치료를 받으실까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치료도 있을까요?
0: 네, 이 협착증 때문에 이제 아니면 또 이제 측만증 때문에도 힘들어하실 때,
2: 네.
0: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1단계 치료를 많이 받으셨을 테니까요. 2단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실 텐데, 그중에서도 우선적으로는 증식주사 치료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척추의 약화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님께서도 이런 증식 주사 치료나 아니면 또 2단계 치료 중에서 다른 방법들이 또 적절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에서 다시 좀 면담을 하시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또 그런 치료를 받으셔서 통증을 좀 해소하면 좋겠습니다.
3: 자, 방금 우리 김국환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저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굉장히 뭔가 귀에 뭔가 느낌이 왔거든요.
2: 네.
3: 왠지 아프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는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3: 원장님.
0: 네. 치료와 연관된 통증을 줄이고요.
2: 오.
0: 정밀함을 무척 높인 최소 침습 치료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되겠습니다. 한쪽 방향을 통해서는 40배가량 확대할 수 있는 내시경을 집어넣고요. 다른 한쪽 방향을 통해서 세밀하게 조정이 가능한 치료 도구를 넣어서 척추의 여러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2: 네, 우리 성현 씨 말대로
3: 네.
2: 아프지 않은 치료법일 것
3: 아픈 거 제일
2: 같고.
3: 싫어요, 제일 싫어.
2: 네,
3: 네.
2: 또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0: 네, 절개를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근육과 인대 손상을 최소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에 통증이 적을 뿐만 아니라 회복도 빠르고 일상생활에 복귀도 빠르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특히 여러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고령인분 그리고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2: 오.
0: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2: 네.
3: 양방향 내시경술은 물론 뭐 통증도 적고 그리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으면서 근본적인 치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최고의 치료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어떤 환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리면 좋을까요?
0: 네. 척추의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 협착증과 디스크를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이나 만성 질환을 여러 가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수술받기 힘드실 텐데요. 이런
2: 네.
0: 분들한테도 좋은 치료가 될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척추 수술을 받은 이후에 문제가 재발한 경우에도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효과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2: 네. 그렇다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실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좋아지셨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실로 사례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 네.
2: 80대 초반 아버님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5년 동안이나 통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0: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분께서는 요추 3번과 4번 사이, 그리고 4번과 5번 사이 협착증으로 고생하셨는데요.
2: 네.
0: 예, 처음에는 이제 1단계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점점 이제 그 치료 효과가 없고, 그래서 이제 2단계 치료 중에서도 신경성형술까지 받았지만 오히려 증상이 더 나빠져서 정말 힘들었던 분입니다. 걷는 게 너무 안 되니까 이제
2: 네.
0: 모든 게다 싫어지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이럴 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좁아졌던 신경통로가

0: 넓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걸으실 때의 허리나 양쪽 엉덩이 다리의 저림감이 거의 스승 듯이 나왔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1: 네, 연세가 수술받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잘 해결해 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2: 예, 예.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2: 저요?
3: 네.
2: 67이야.
3: 어허.
1: 60대 후반.
3: 자, 60대 후반이시면 참 이렇게 뭐 집안 일부터 하시기 많이 힘드실 겁니다. 네. 자, 어떤 이유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2: 아니, 허리가 39에 제가 척추 수술을 했는데요.
1: 오, 네. 39살에.
2: 네, 지금 한 30년 거쯤 되는데. 지금은 이게 걸음 걷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3: 어허.
2: 한 5분 정도를 걷기가 힘들어요.
3: 야.
1: 네, 5분 정도도 걷기가 힘드신데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4: 안녕하세요, 어머님.
2: 예, 안녕하세요.
4: 혹시 걸으실 때 뭐 어디가 아프신가요?
2: 예, 허리가 아파요. 많이 아프고 이 오른쪽으로 이 엉치 쪽으로 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5분 정도를 못 가고 주저앉고 그러거든요.
4: 어머님, 그럼 저기 앉아있거나 누워계실 때도 허리가 아프세요?
2: 예, 앉아있는 거는 조금 나아요. 근데 걷기가 힘들고.
4: 네네.
2: 있고 저기 왜 허리에 차는 거.
4: 네.
2: 그거 아니면은 걷기가 더 힘들고.
1: 보조기 채우시고. 네.
2: 네. 예, 그리고 이렇게 똑바로 눕지를 못해요.
4: 허리가 아파서요, 어머니?
2: 예, 예. 그 전에 제가 세 번을 했었거든요, 허리를.
4: 네.
1: 시술을요?
2: 예, 예.
4: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걸으실 때 이제는 5분밖에 못 걷는다 그러시는데 이게.
2: 예, 5분도 못 걸어요.
4: 예.
3: 아이고.
1: 너무 젊으신데.
4: 더 많이 심해지신 거죠, 이게?
2: 예, 예.
4: 그 최근에 혹시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셨을까요?
2: 아니, 검사 안 해봤어요.
4: 아, 왜 안 하셨어요?
2: 옛날에 하던 병원을 가야 되는데 거기 원장님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1: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셔서.
4: 예, 그렇죠.
2: 네. 예, 그래서 딴 데는 가기 싫죠.
4: 근데 어머님 지금 이제 나이가 67세밖에 예. 안 됐는데
2: 예.
4: 5분 걷는 것도 힘들다 그러시면 앞으로 이게 그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머니.
1: 그러니까요, 네.
2: 예,
4: 그래서 병을 더 키우시는 것보다는
2: 예.
4: 하루라도 빨리 상황 파악을 해서 치료를 받아서 잘 다니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물론 이제 어머님의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가까운 전문병원을 좀 찾아가셔서요. 정밀 검사를 받으시고요. 아마도 이전에 치료받았던 그 부위의 주변 부위가 나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것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이런 증상을 유발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딘지를 찾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전처럼 수술을 꼭 하지 않고도 어머님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수술에 대한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꼭 가까운 전문병원을 더 놓치지 마시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2: 근데 그때 원장님,
4: 네.
2: 지금은 수술 안 하고 그냥 치료를 할 수 있는.
1: 아, 수술 없이.
2: 세 번 이상 허리를 하지 말라고.
1: 그러니까요.
4: 아, 네네. 어머님, 그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2: 네.
4: 척추질환, 뭐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척추질환을 수술을 통해서만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질환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정말 수술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전문병원을 꼭 가십시오. 그래서 1단계 치료도 있고 2단계 치료도 있기 때문에 3단계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치료를 통해서 어머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두려움 갖지 마시고 꼭 가까운 전문병원 찾아가십시오, 어머님.
1: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5: 감사합니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통해서 지구 어느 곳이든지 다 부처님의 그 좋은 사상을 보고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스님의 100명 목소리로 포교를 할 수 있다고 이래 봅니다.

0: 불국토 상조. 영가를 극락세계로 인도해 부처님 품 안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기원하는 불교 장례 문화. BTN 불교 TV의 자회사인 불국토 상조는 사라져가는 불교식 장례 문화 정착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영가의 극락 왕생을 기원하는 것은 살아있는 후손들에게는 참다운 효행이며 나아가 불자로서 가족 신행 공동체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임종에서 발행까지 복잡하고 까다로운 장례 절차를 가족의 마음으로 전문 장례 지도사가 함께합니다. 총 25개 종단 및 단체와 제휴를 맺은 불국토 상조는 대한민국 최고의 불교 전문 장례 서비스를 제공함과 더불어 불자님과 가족분들의 마지막 길을 부처님을 모시듯 지극한 마음으로 배웅합니다. 불자의 길, 마지막까지 지켜드리는 것이 불국토 상조의 마음입니다.
1: 일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2: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공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구람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3: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0: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2: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3: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1: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3: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1: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0: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1: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기.

0: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분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장례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삼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5: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6: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5: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단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7: 고객님 대환 대출 대상자세요.
8: 정말요?
7: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9: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8: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10: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8: 설치했어요.
11: 당했다!
12: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13: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8: 이게 뭐야?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간 거야?
14: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분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사부 대중은 과거 천년 이래 천년 천년을 세우다 원력을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영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불교 중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궁유창으로 세상 모든 이들이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자매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자매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자매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자매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의견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부처님의 법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0: 뇌종양입니다.
1: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부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부처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2: 선생님, 이 사람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1: 기적이 찾아왔고 희망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0: 여보, 절에 같이 갑시다.
1: 기도와 보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3: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복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부를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의 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2: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통일 신라 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히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 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6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갑작스런 입적으로 4부대 중 모두를 놀라게 했던 만당 스님의 일주기 추모 다례제가 지난 주말 영광 불갑사에서 봉행됐습니다. 만당 스님의 빈자리를 아쉬워하는 불자들의 간절함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장병들의 건강한 군생활과 불심 증진을 위해 육군훈련소 호국 연무사를 찾아 수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치열한 외교 전선에서 팽팽한 긴장 속에 살아가는 주한 외교대사와 가족들이 남양주 봉선사를 찾았습니다. 국적과 언어는 달랐지만 비움으로 채우는 행복을 몸소 체험하며 긴장을 풀고 마음의 평화와 마주했습니다. 세계적인 유명 인사들이 한국에 오면 찾는 사찰음식 명가 진관사. 사찰음식 국가무형유산 지정 1주년을 맞아 사찰음식 명장 스님들의 특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진관사 회주 개호 스님이 비법 전수에 나섰습니다. 스마트폰 과다 사용과 무한 경쟁으로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호소하는 아이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선명상을 기반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한국형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이 발간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0: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해 갑작스런 입적으로 사부대중 모두를 놀라게 했던 만당 스님의 일주기 추모 다례제가 지난 주말 영광불갑사에서 열렸습니다. 생전 초늠을 아끼며 종단 대소사를 챙기고 불사와 포교에도 남다른 업적을 남겼던 만당 스님의 빈자리를 아쉬워하는 불자들의 간절함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호남지사 조용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취암당 만당 종사의 일주기 추모 다례제가 지난 4일 용광 불갑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종단의 주요 소임자와 중앙종회의원,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지자체 관계자 등 전국에서 사부대중 1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문중 원로스님과 총무원장 진우스님, 중앙종회의장 주경스님을 비롯해 교구본사 주지, 인연 깊은 도반스님들이 영전에 향과 꽃을 올리며 일주기를 추모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만당스님을 행동하는 행선수행자로 기억했습니다. 오직 공심으로 1분 1초도 자신을 위해 쓰지 않는 지독한 정진력의 소유자라며 누구보다 믿고 의지했던 만당스님의 부재에 황망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2: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우리 만당스님의 원력과 공덕, 그리고 스님이 뜻하는 생각, 마음 잘 길이길이 이어서 가겠습니다.
1: 중앙종회의장 주경스님도 하와 중생을 실천하며 치열한 수행자로 살았던 만당스님의 마지막을 회고했습니다.
3: 부처님 가르침에 정통했고 또 열반하기 당일날도 신도들과 더불어서 티벳 성지순례를 가기 위한 그런 보살의 길, 또 순례의 길을 준비하였습니다.
1: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을 억누르며 불갑사 주지 덕상스님은 대중의 화합과 정진을 다짐했습니다.
4: 저희를 비롯한 상자 일동은 오늘 스님의 일주기를 맞이하여 스님의 영단 앞에 후기 합장하고 하심하는 마음으로 스님께서 남겨주신 이 불갑사 도량을 화합 중의 정신의로 더욱 굳건히 지켜나가겠습니다.
1: 만당 스님은 1964년 구례에서 태어나 고려대 법학과를 나와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중 불갑사 수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습니다. 법전보다 불전 읽는 것이 더 좋았다는 스님은 2001년부터 불갑사 주지를 맡아 가람을 일신하고 백제불교 초전지 마라난타사 대작불사에도 매진했습니다. 총무원과 교구본사 소임을 두루 거치고 중앙종회 부의장으로 종단의 현안을 막힘없이 해결했습니다. 말년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으로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 세계화에 앞장서며 부처님 제자로 한치의 부끄럼 없는 수행자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BTN 뉴스 조용수입니다.
0: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장병들의 건강한 군생활과 불심 증진을 위해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를 찾아 수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상진 스님은 3천여 장병들에게 직접 계를 내리고 군포교 발전 지원금도 전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박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5: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법석을 향해 입장하자 육군훈련소 장병들이 뜨거운 환호로 맞이합니다.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가 지난 4일 연무관에서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을 증명법사로 수계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에는 태고종 전북교구 총무원장 연수 스님과 재경부장 현웅 스님, 사서실장 도희 스님, 홍보부장 법진 스님을 비롯해 상진문도의 스님들이 대거 동참해 새로운 불자로 거듭난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상진 스님은 군 장병에게 3기 위계와 5계를 설하고 수계는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일이라며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6: 부처님의 계를 받으면서 모든 잘못을 멀리하고 바른 생활을 하는 것은 천년 동안 어두웠던 밤에 불을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5: 법문에 이어 연비의식을 진행하고 수계증과 단주를 수여하며 불자로서 첫 출발을 응원했습니다.
6: 오늘 이 수계법회가 여러분들에게 큰 앞길에 밝고 맑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그러한 날들이 되기를 이 법사 스님은 간절하게 축원 올리겠습니다.
5: 한편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장병들의 신행활동을 돕기 위해 포국연무사의 수계법회 후원금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폭염 속에서도 장병들은 옥외를 받으며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국가에 헌신할 것을 부처님 전에 서원했습니다. BTN 뉴스 박대규입니다.

0: 달랐지만 비움으로 채우는 행복을 몸소 체험하며 긴장을 풀고 마음의 평화와 마주했는데요. 국경을 초월해 불교로 하나가 된 현장에 이지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 왼발을 안쪽으로 깊숙이 밀어넣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내뱉기를 반복합니다. 낯선 자세에 다리는 조금 저려오지만 눈을 감은 이들의 표정엔 이내 진지함이 감돕니다. 국제포교사회가 남양주 봉선사에서 지난 4일부터 1박 2일간 6개국 주한 외교사절단을 초청해 템플스테이를 진행했습니다.
2: It feels very, we can feel the difference. Like in the room, everyone is very focused and respectful, and there's this aura being good and all that. So it's a very special experience.
1: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회의 테이블 대신 나란히 앉아 같은 공기를 나누는 법당은 그 자체로 색다른 소통 공간이 됩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힘없이 달려온 사절단이 한자리에 모여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겁니다.
3: 1박 2일 동안 이렇게 같이 수행도 하고 하면서 이 각국에 오신 대사님들이 사실은 자기 그들 간에 이런 소통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리를 또 마련해 주는 그러한 취지가 있다고.
1: 한국 불교를 단순히 보고 즐기는 관광이 아닌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수행으로 마주한 시간. 사절단은 스님의 안내에 따라 경례를 걸으며 봉선사의 한글 산문과 비석에 얽힌 역사를 배우고 두 손을 모아 합장하며 사찰의 전통 예법을 몸소 익혀나갑니다. 이미 한국 사찰의 매력에 깊이 빠져 템플스테이를 정기적으로 찾는 단골 사절도 있을 만큼 산사가 주는 아늑함은 국경을 불문하고 깊은 편안함을 선사합니다.
4: Every time I'm looking forward to participate in it because it's time for me to relax, to collect my mind. It's kind of a retreat for the soul.
1: 사절단은 커다란 당목을 직접 밀어 범종을 울려보며 한국 사찰 의식에 담긴 평화의 염원을 마주합니다. 묵직한 종소리가 온 산사에 길게 번져나가는 순간을 함께 지켜보는 이들의 눈빛에는 말로 다 못할 울림이 스쳐 지나갑니다. 여기에 정갈하게 차려진 저녁 공양을 함께 나누며 사찰 음식 특유의 담백한 자연의 맛과 비움의 지혜도 함께 경험했습니다.
2: I think it's the great way to promote this understanding and to exchange the cultures and the mentality and the spirits and everything because it helps us deeper into the history of the nation and to understand people, their behavior, their traditions, customs, everything.
1: 산사에서 직접 몸으로 체험한 평화는 국적과 언어를 넘어 서로를 이어주는 부드러운 외교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0: 세계적인 유명 인사들이 한국에 오면 찾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사찰 음식 명가 진관사인데요. 사찰 음식 국가 무형 유산 지정 1주년을 맞아 명장 스님들의 특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진관사 회주 개호 스님이 나섰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5: 고즈넉한 북한산 자락을 벗어난 진관사표 전통 레시피가 서울 안국동 사찰음식 문화체험관에 펼쳐지자 건물엔 깊은 산사의 향기가 가득 찹니다. 오신채와 인공 조미료 없이 제철 오이의 아삭함과 콩보년의 담백함으로 여름철 생기를 깨우는 밥상. 사찰음식 국가 무형유산 지정 1주년 기념 명장 릴레이 특강 두 번째 순서로 진관사 회주 개호 스님이 나섰습니다. 전 세계 VIP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던 명장이 도심 속 대중을 향해 마이크를 잡고 손을 걷어붙였습니다.
6: 우리 몸이 자연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자연이 살아 숨쉬는 맛이 산사 음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음식 받을 때 단조로우면서 담백한 맛이 산사 음식이다. 양념을 가하지 않는 요리가 아니에요.
5: 개호 스님이 선보이는 서리태 콩국수와 오이소박이 물김치. 콩을 삶고 재료를 손질하는 스님의 도마위 수행에 참가자들은 카메라 셔터를 누르고 수첩을 채워나갑니다.
7: 일단 개호 스님의 레시피를 알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음식을 대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배우면 배울수록 더 그 깊이와 깨달음을 알게 돼서 앞으로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5: 이 척척 완성해내는 스님을 따라해보지만 귀로 듣는 설명을 손끝으로 옮기기란 또 다른 법.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는 서툰 손짓들이 이어지자 보다 못한 개호 스님이 직접 참가자들 사이로 나섰습니다.
8: 이럴 때는 넓은 그릇에다가
9: 양분이 큰 거에
8: 저런 데다 양은 그릇에도 확 시키는 게 제일 빨라요. 이게 도자기이기 때문에 안 식어집니다. 그런 거 이렇게 쓸 때는 좀 어슷어슷하게 식어주면 좋아요. 요것도 납작납작하게 썰어봐요.
5: 스님의 친절한 원포인트 레슨에

0: 서툴던 손길들은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이 자리엔 젊은 불교 열풍을 증명하듯 젊은 청년들의 진지한 참여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해외 귀빈을 비롯한 세계인의 입맛을 매료시킨 손맛을 직접 배우려는 열기는 세대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1: 일반 음식은 약간 간이 센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먹으면 물리는 경향이 좀 있긴 한데 사찰 음식은 간이 깔끔해가지고 먹어도 질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2: 이런 불교 굿즈가 굉장히 좀 화제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종교 자체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해서 사찰 음식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0: 세계적인 기후위기와 환경오염으로 신음하는 지금 사찰 음식에 담긴 불교 정신과 가치는 이렇게 대중 속으로 깊숙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국가 무형유산 지정 1주년을 맞아 산사를 나온 명장 스님들의 손맛이 지친 현대인들의 건강한 생명의 가치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3: 스마트폰 과다 사용과 무한 경쟁 속에서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 건강에 심각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호소하는 아이들이 급증하고 있는 건데요. 선명상을 기반으로 종교의 벽을 넘어 아이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한국형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이 발간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4: 친구와 눈을 맞추는 대신 스마트폰 액정만 들여다보는 교실. SNS 속 가상세계에 몰입할수록 타인과 마음을 연결하는 법은 잊어가고 무한 경쟁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아이들의 마음 건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실제 지표 역시 위험 수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10대 미만 아동 우울증 진료 환자가 118%, 10대도 83%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돼 아동 청소년의 정서적 위기가 위험 수위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사후 치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선명상 기반의 인성교육 지침서가 발간됐습니다. 조계종과 동국대 YG 캠퍼스 아동인성교육연구소가 종교의 벽을 허물고 공교육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관계중심 통합적 사회정서 교육 교재를 발간했습니다.
5: 우리 아이들이 무너진 뒤에 치료하는 사후 치료가 아니라 스스로 마음의 힘을 길러내기 위해 이겨낼 수 있는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교육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런 선명상 기반으로 한 사회정서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종교의 벽을 넘어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한국형 마음 교육 프로그램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4: 종교적 색채를 배제해 명상 교육이 공교육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쇼폼 콘텐츠 등 즉각적이고 자극적인 매체에 고립된 아이들에게 모든 것이 연결돼 존재한다는 걸 깨닫게 하고 교류하며 참고 견디는 힘을 길러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6: 사회성과 정서도 발달시키면서 내면으로 자신의 귀를 기울여서 소리를 듣기도 하고 필요한 것들을 해주기도 하고 또 타인을 이해하는 도구로 삼기도 하고 그러면서 연결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름이 관계중심 통합적 사회정서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활동의 기반은 관계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 교재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놀이 중심의 마음숲 탐험대, 고학년을 위한 회복 탄력성 게임 마음 항해 일지, 청소년의 정체성 탐구를 돕는 내 안의 빈칸을 찾아서 등 발달 단계별 스토리텔링으로 구성됐습니다. 학생용 워크북과 교사용 지도서 6권은 전국 100여 개 학교 300여 선생님과 3천여 학생을 대상으로 배포돼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교재와 병행할 교구로 어린이 일본 명상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선생님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학교 현장뿐 아니라 전국 사찰의 어린이 청소년 법회 현장에서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책은 아이들이 스스로의 마음의 힘을 길러 세상이라는 바다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3: 문경 한산사 용성선원에서 정진하며 4부대 중 수행공동체 불의선회를 이끌고 있는 월암스님이 서울에서 대중과 만났습니다. 신간 효효선의 출판을 기념한 법석에서 스님은 쉼없이 앞만 보고 나아가는 현대인을 위한 안심법문을 전했습니다. 보도에 윤호섭 기자입니다.
7: 7월의 첫 주말인 지난 4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 로비가 인파로 북새통을 이룹니다. 긴 장사진을 친 사람들의 손에는 저마다 똑같은 책 한 권이 들려 있습니다. 책 이름은 휴휴선. 선가에서 오랜 세월 전승돼 온 쉬고 또 쉰다는 뜻의 휴휴라는 철학을 바쁜 현대인에게

0: 알기 쉽게 전하기 위해 발간된 신간입니다. 평생을 제방선원에서 수선안거하며 정진한 문경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스님의 저서로 스님의 친필 사인을 받기 위한 사람들이 발디딜 틈 없이 찾아왔습니다.
1: 스님 법문을 듣고 난 이후에는 불교에 대한 모든 것들이 제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와 있고 그 마음에서 손과 발과 입으로 나오는 것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0: 이어진 법회에서 월암스님은 근기론을 내세우며 상근기와 하근기를 구분하는 한국불교의 오랜 관습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스님은 특히 신도들을 하근기로 치부하며 선빵 문고리만 잡고 돌아가게 만들었던 풍토를 악습이라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재가불자들 역시 눈치 보지 말고 수행의 주인공으로 당당히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 물리적인 저 선빵이 아니고 내 몸이 내 마음이 있는 그곳이 선빵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한 생각 일어난 그곳이 선빵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육조 스님의 선빵에 대한 정의입니다.
0: 만공선사의 어록을 빌려 간장 맛이 짠지 단지만 구분할 줄 안다면 누구나 참선할 수 있다며 수행의 문턱을 낮춘 월암스님. 화엄경에 나오는 꿈속 강물 비유를 통해 강물에 휩쓸리지 않고 빠져나오려는 노력보다 꿈에서 깨어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참선 역시 이를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 꿈을 깨고 나면 본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본래무사의 철학을 강조했습니다.
2: 네가 지금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꿈속에서 괴로운 것이고 꿈속에서 나고 죽음이 있는 것이다. 너는 본래 침상에 편안히 누워있다.
0: 바쁜 일상에서 앞만 보고 달리며 정신적 탈진을 겪는 현대인들. 쉼 없이 허우적거리는 고통의 꿈에서 깨어나 참된 내려놓음을 안내하는 지혜의 지침서가 깊은 위로를 건네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3: 마산청 법사가 사찰 음식에 담긴 수행과 생명 살림의 의미를 되새기는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정 법사는 지난 4일 경내 수자타에서 사찰 음식 장인 법송 스님을 초청해 이 음식은 어디서 왔는가를 주제로 사찰 음식 특강을 열었습니다. 정법사 주지 광우 스님은 세계적으로 사찰 음식의 가치를 전하고 있는 법송 스님을 모시게 돼 뜻깊다며 사찰 음식에 담긴 지혜를 배우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찰 음식의 철학과 생명 존중의 가치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한 대전 영선사 주지 법송 스님은 르꼬르동블루 파리와 런던 강의를 비롯해 BTN 불교TV 절밥 한 끼에 출연해 사찰 음식의 가치를 전하고 있습니다. 7월 6일 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부처님 교화 공원이 있는 대한불교 조계 중 화성 신흥사. 6년의 고행을 끝내고 고요한 선정 속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은 노교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후 인생에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소년 야사를 제도해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야사의 친구들도 출가해 아라한과를 얻게 하셨죠. 그리고 56명의 제자들에게 전도 부촉을 선언하셨습니다.

없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그대들 또한 그러하니, 비구들이여,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 세상 모든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화성신흥사 백인의 전법사단은 조전 법륜을 재현하며 새로운 전법 포교의 원력을 함께 나눕니다. 부처님 11분, 존자님 7분, 교화 제자 등 총 1250여 명의 여법한 모습이 당신을 맞이하는 곳.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한 번만 걸어보십시오. 부처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 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미터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4: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5: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은 더 외로워졌다. AI 시대, 인간의 길을 다시 묻다. 퇴우 정념 스님의 신간, 퇴우 정념 시대를 깨우다. AI 시대와 한국 불교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민족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732-2403번입니다.

0: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장래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주미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100주년은 BTN 불국토 삼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중 기간 동안 불국토 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100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질문 하나 읽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요즘 아들의 결혼 문제로 큰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아들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이 영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챙기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걸 읽어보고 아 이게 구체적으로 뭔 소린가 이게 좀 잘 모르겠어가지고 GPT, 챗 GPT 보살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뭔 얘기냐? 이게 좀 구체적인 예가 어떤 게 있을까? 아들이 결혼하는데 아빠가 엄마가 마음이 영 좋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런 답을

하더군요. 그러니까 확 이해가 되더라고요. 며느리감이 마음에 안 들거나, 며느리감이 좀 심하게 말하면 본인이 생각한 조건에 좀못 미치거나, 심지어는 마음이 영안 좋은 걸 보니까 이혼을 한번 갔다 온 사람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또 자녀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외국인이어서 뭔가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종교가 달라가지고 뭔가 좀 마음이 안 좋을 수도 있다. 또 상대방 뭐 집안이 마음에 안들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더군요. 그걸 읽어보니까 이해가 쏙 바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이제 이럴 때 이런 이제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자식이 결혼하겠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도 이제 답은 알죠. 머리로는 이제 아들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중생세간이라는 곳은 우리가 이 몸과 마음이 나인 줄 알아서 내 생각 가지고 삶을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얘가 나인 줄 아니까 내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내 인생과 내 자녀들의 인생의 결정권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이제 나라고 거기 개입을 시키는 거예요. 이 전체 상황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지관 멈추고 보기만 하면 사실은 삶은 인연 따라서 저절로 펼쳐지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내 뜻대로 통제해 가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인연 따라 삶은 저절로 펼쳐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아들은 아들에게 가장 적당하고 가장 인연인, 그게 잘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몰라요. 왜냐면 인연과 잘 맞느냐 안 맞느냐는 상관이 없거든요. 무언가 둘이 해결해야 할 어떤 인연이 있겠죠. 그게 악연일 수도 있고 선연일 수도 있지만 그건 모른단 말이에요. 한 번은 만나야 될 인연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만나겠죠. 인연 따라 연기법으로서 인연이 모여서 만나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법으로서 보면, 연기법으로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안목이 있으면 지관한단 말이에요. 분별 생각을 멈추고 그냥 본단 말이에요. 분별을 멈추고 그냥 본다는 걸 다르게 말하면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사는 거다,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거다라고 거기에 이 연기법이 펼쳐지고 있는 이 법의 세계에 나라는 망상, 가짜 생각이 탁 주인처럼 만들어 놓으면 이게 이제 나에게 펼쳐지는 삶의 온갖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왜안 될까? 화가 나고, 남들과 비교해서 좀더 못한 것 같아서 화가 날 수도 있고, 내 뜻대로 안 돼가지고 기분 나쁠 수도 있고, 그런 온갖 분별이 생기기 시작하면 삶에 대해서 온통 시시비비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 삶의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비교 분별심은 언제나 내가 아무리 잘해도 마음에 안 들거든요. 왜냐면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훨씬 많으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은 언제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렇죠. 모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 같은 얘기를 제가 아마 매번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괴로움은 자기 분별 망상에서 오거든요. 근데 괴로움의 소멸은 그 자기라는 분별 망상, 그 자기 나라는 걸 만들고 그 나에 집착하고 고집하고 가래할 때그 생각을 믿고 그 생각을 집착하니까 괴로운 거거든요. 삶은 인연 따라 펼쳐지는데 인연 따라 펼쳐지지 말고 내 뜻대로 펼쳐져. 그렇게 삶에다가 명령을 내리니까 삶이 어떻게 그렇게 돼요? 이 세상이 통으로 전부 다 연기법으로서 펼쳐지는 곳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법에 대한 안목이 없으면

사사건건 모든 삶의 내용물 하나하나에 다 스트레스를 받고 괴로울 수밖에 없죠.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눈, 정견의 눈은 사라지고 내 분별을 가지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면서 그런 경우 많을 거예요. 부모님 마음에 안 들어서 절대 결혼하면 안 돼! 이랬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너무 잘 사는 부부도 있죠. 또 너는 걔하고는 절대 안 돼! 이러고 내가 중매해주는 사람하고 해! 이래가지고 막 강압적으로 해서 얘가 괜찮아! 이래서 이 사람한테 집안도 좋고 다 좋은 사람하고 딱 결혼을 시켰는데 완전 지옥같이 괴롭게 사는 사람도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즉 부모님이 본인들이 잘 알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알수 없거든요. 모르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분별심은 올바른 지식이 아니에요. 올바른 지혜가 아니라 내가 그냥 이렇다 저렇다고 안다고 여기는 생각일 뿐이에요. 그 생각은 틀린 생각이란 말이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맞다라고 고집하면 괴로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혜로운 삶의 길은 내 의견을 얘기할 수 있죠. 자식이 데리고 왔어요. 그럼 부모님으로서 솔직한 심정을 얘기할 수 있죠. 나는 기차 저차에서 좀확 내키진 않는다. 그러나 그런데 넌 어떠냐? 너 왔다가 이게 좀이 사람 말고 딴 사람 다시 좀 생각해볼 마음이 있긴 있느냐? 없으니까 데려왔겠죠. 없는데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왜냐하면 모든 결정은 너 인생 아니야. 네가 해야지.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의 인생을 어떻게 할수 없잖아요. 이래야 돼, 저래야 돼라고 대신 결정 내려주면 큰일 나요. 나중에 욕먹어요. 자식한테 원망을 들어요. 그 최종 결정은 너가 해야 돼요, 어차피. 그거 네 인생이잖아. 엄마 아빠 인생 아니잖아. 그러면 애들이 좀 매정하게 느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아이들이 아, 엄마 아빠가 내 인생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구나.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구나. 그 나중에 원망할 사람이 없어요. 결국은 네가 스스로 결정해야지. 그리고 책임도 너 스스로 져야지. 근데 본인은 싫은데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해,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 실패해보세요. 그 소리를 언제까지 듣겠어요? 그래서, 내 스스로 내리는 결정이 아닙니다. 아이는 아이의 인연 따라 자기 인연과 가장 적절한 인연의 사람을 만날 것이고, 그 인연법, 연기법에 우리는 삶을 내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걸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자기 생각 가지고 맞다 틀리다 고집하면 괴로운데 그냥 아 이렇구나 하고 보면 되죠. 어차피 분별해서 아는 게 정말 아는 건지 알수 없으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은 뭐밖에 없어요? 보는 것밖에 없어요. 분별을 포기하고 분별은 하되 함이 없이 분별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혜인 거예요. 내가 안다고 생각해서 내 뜻대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생각하는 건 어리석음이에요. 근데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어떤 거예요? 분별하면 얘는 마음에 안 들어, 기분이 안 좋아, 이렇게 되는데 있는 그대로 보면, 아, 결혼할 때가 돼서 결혼할 만한 사람을 데리고 왔구나. 그냥 구나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보는 거예요. 아, 얘가 신랑감을, 신부감을 데리고 왔구나. 좋은 사람을 될것 같구나, 나쁜 사람을 될것 같구나, 이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 예전에 어떤 스님이 쓴 책에 보니까 이제 이런 게 있더만요. 좋은 방편이 되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그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해도 있는 그대로 봐지지가 않을 때 자기 분별, 내 생각이 저 아무리 생각해도 맞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이 맞는데 저 어리석은 놈이 왜 자꾸 지 생각이 맞다고 할까? 막 너무 도저히 내 마음을 조복받을 수 없을 때, 즉 이분 말처럼 어떻게 마음을 챙기면 좋을까요? 도저히 내 마음이 챙겨지지가 않을 때, 그럴 때 마치 바이런 케이티가 했던 네 가지 질문처럼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정말 옳다고 확신하는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듯이 이런 이세 가지 구나, 겟지, 감사라는 방편을 이야기한 스님이 계셨어요. 즉 있는 그대로를 좋아, 나빠라고 해석하지 말고 그냥 구나, 그렇구나, 신랑감 데리고 왔구나. 근데 내 마음엔 안 드는구나, 내 마음은 불편하구나, 내 마음이 너무 힘들구나. 그런데 그 구나, 진짜 구나는 있는 그대로 보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볼때내 마음이 불편한 것도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구나, 그러니까 내 분별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겟지를 한다는 건 뭐냐면, 이건 있는 그대로 보는 건 아니지만, 있는 그대로 보게 해주는 나의 잘못된 판단, 분별에 대해서 다른 가능성을 열어주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음을 일깨워주는, 우리는 보통 내 생각이 옳다라고 굳게 믿잖아요. 근데 겟지라는 말은 통해서 아, 내 마음이 불편하구나, 마음에 안 드는구나, 제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데리고 왔구나, 그런데 어쩌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보다 아들 마음에 드는, 내가 데리고 살 것도 아닌데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 아들 마음에 드는 저 사람이 쟤하고 더 맞을 수도 있겠지,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지, 내가 저 사람을 다 아는 건 아니겠지. 어떤 인연을, 어떤 업을 풀려고 둘이 만났는지 내가 알수 있는 게 아니겠지. 둘이서 설사 안 좋은 인연이라 할지라도 그걸 통해 둘이 업장을 소멸하는 걸 수도 있겠지. 업장이 소멸된 상태에서 둘이 나중에 가서는 처음엔 투닥투닥거릴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더 지혜로운 삶을 살 수도 있겠지. 그 겟지라는 무수한 긍정적인 가능성들을, 지금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그 생각들을 수많은 겟지를 가지고 써보게 되면, 내 뜻이 옳아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좀 뒤집어져요. 아,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구나. 근데 이럴 수도 있겠지, 저럴 수도 있겠지라고 얘기한 그 말들이, 나는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서 저런 며느리는 안 돼!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얘한테는 오히려 이런 애가 맞을 수도 있겠지. 그 생각이 더 맞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가능성 중에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 가능성, 아이가 옳을 수도 있는 가능성, 내가 집착하고 있는 하나의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좀 노연할 수 있는 가능성. 이 내가 집착하는 이 생각이 아닌 반대의 다른 생각들도 오를 수 있는 가능성에 마음을 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점점, 아, 내 생각에 집착할 필요가 없겠다, 이런 가능성에 눈뜨게 해주기 위해서 불교에서는 이런 방편을 쓰죠.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는데 아주 마음에 안 들고 성격도 안 좋고 영 성격도 드세고 그런 사람이에요. 맨날 싸우고. 그러면 불교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죠. 금생에 업장 소멸을 엄청 하려고 그 사람을 만났나 보다. 그 사람하고 안 좋은 인연이라면 도망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나서 해결하는 게 좋잖아요. 악업으로 만난 인연인데 어차피 만날 인연이라면 빨리 만나서 빨리 해결하고 빨리 업장 소멸하고 빨리 해소하고 가는 게 좋은 거죠. 왜 좋으냐면 누군가와의 악연을, 악한 인연, 악한 업장을 해결하지 않고 가면, 안 만났으니까 그 업이 안 나올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이 악업의 어둡고 탁한 업식들이 저 안에 자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뭔가 이렇잖아요. 사람이 막 부정적인 업식, 조금 뭐랄까 좀 냉소적이고 뭐 시니컬한 이런 성격 자체가 그런 업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뭘 봐도 다 부정적이고 이런 성향의 업식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세상을 볼때 모든 걸다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어떤 마음의 필터 같은 게 장착돼 있어요. 그게 자기 업장인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만나도, 어떤 일을 해도, 그 사람이 어느 회사를 가도 다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어떤 너무 좋은 사람을 만나서, 야,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그럴 수 있잖아. 옛날에 이렇게 사랑에 빠질 때 보면 내가 성격이 좀 더러운 사람인데 너무 좋은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나면 야, 저 사람 저렇게 착하고 저렇게 좋은 사람을 보니까 나도 저렇게 착하게 바뀌고 싶다. 나도 세상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싶다. 그러나 부정적인 업식이 있다 보니까 한동안 싸울 수 있겠죠. 그러나 조금 조금씩 상대방을 바꾸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애를 해도 뭔가 나를 바꾸게 하는 사람이 있고 안 좋게 또 바꾸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어느 쪽이 되더라도 이렇게 자식이 나는 죽어도 이 아니면 안 된다 하고 했다면 설사 조금 안 좋은 인연으로 만났어도 그 또한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그 아이의 과제인 거죠. 삶의 과제. 스스로 해결해야 할 업식의 과제인 거죠. 그래서 인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받아들이지 못하겠을 때 이렇게 구나겠지, 감사. 겠지 한 다음에는 야,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라도 데리고 온게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라도 안 데리고 와서 내 마음에 안 들지만 안 데리고 와서 평생 장가 안 간다면 어떨 뻔했습니까? 그래도 얘랑이라도 장가 간게 다행입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래도 사지 멀쩡한 사람 데리고 와서 감사합니다 하고 성격은 도르지만 이것보다 더 나쁠 수도 있는데 요만큼이라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그리고 나한테까지도 막 대들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나한테는 대들지 않고 지네 둘만 싸울 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온갖 감사할 일들을 막 찾으면 찾을 수 있단 말이죠. 그 또한 그것도 뭐예요? 생각의 유연함의 점을 눈뜨는 거예요. 유연함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 아 지금보다 더 최악일 수도 있었는데 지금 이 정도의 결정을 한 것은 어쩌면 감사한 일일 수도 있겠다. 그렇지 않나요? 괴로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한 생각 탁 돌이키면 이게 감사한 일일 수도 있겠네 이렇게 된다니까요. 어떤 거사님이 그러더라니까요. 아이가 공부를 너무 못하고 성적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너무 막 화가 나고 막 너무 미래가 암담하게 느껴졌대요. 근데 나중에 그 아이가 큰 병에 걸리고 나니까 병만 없었다면, 야, 내가 지금 보니까 이 병이 있고 보니까 얘가 공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냥 살아있기만 한 것으로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공부 못해주는 것 자체로, 공부 못하는 아들로 살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인데, 나는 이렇게 이 살아있는 것 자체로 충분한 감사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한테 더 많은 걸 바라고 있었구나. 사실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거였었구나. 이게 저절로 느껴지더란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뭔가를 하고 나서, 되고 나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난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뭐더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감사한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좀 부족하더라도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죠. 숨쉴수 있는 게 감사하고, 목마를 때물한잔 마실 수 있는 게 감사하죠. 목마를 때물 먹는 게 뭐가 감사해요? 당연한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도 그래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요즘 같은 이렇게 이런 시대에요. 물을 못 먹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잘 없겠지만 제가 강원도 양구에 근무할 때 쉬는 날마다 심심할 때 이렇게 산에 올라갔는데 그날따라 이제 히말라야 가기 전이어서 좀 뭐랄까 좀 힘든 코스를 가서 체력을 좀 단련하자 이런 생각으로 설악산 제일 험난한 코스를 한여름에 탄 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타고 가는데 그걸 깨닫게 해주려고 아마 인연이 그런 일을 벌였나 봐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슈퍼에 들어가서 물을 사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버스에서 내려서 슈퍼 들어갈 때 전화가 와가지고 심각한 전화가 와서 전화 받으면서 막 대충대충 뭐 그냥 대충 사가지고 500리터짜리 물 하나 달랑 사가지고 간 거예요. 그 험난한 그긴 코스를 한여름에 가는 거란 생각을 미처 못했던 거예요. 꽤 오래 통화를 하고 나서 한참 산에 올라가다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너무 우습게 알았죠. 난 히말라야를 갈 사람인데 설악산 정도는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냥 후다닥 갔다 내려오자. 더구나 군인이었잖아요. 체력이 셌단 말이에요. 아주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 아무 생각 없이 후다닥 갔다 오자 이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이 설악산이 후다닥이 아니더라고요. 더구나 더우니까 갑자기 체력이 막더 떨어질 뿐만 아니라 온몸에 오한이 오더라고요. 나중에는 물을 안 먹으니까. 그래서 진짜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때 제가 쓰러져가지고 이게 누워 있다가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와, 진짜 부처님, 와, 지금같이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하고 이렇게 먹고 살기 좋은 시대에 내가 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물사 먹을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체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와. 이렇게 죽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이는 없는데 체력이 이제 더 이상 안 받쳐주니까 못 걷겠는 거예요. 물도 못 먹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야, 인연이 이상하게 엮이면 그냥 이렇게 물한 모금 못 먹고 죽을 수도 있구나. 뭔가 허망하게 떠나갈 수도 있죠. 인연이 어떻게 뭐냐에 따라서. 자동차 사고 나는 게 우리가 사고 날줄 알아요? 자동차 타고 신나게 어디 여행 가다가도 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어쩌면. 괴로움의 업은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인연 따라 온단 말, 인연이 되면 화합하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지혜의 안목을 갖추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삶의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이 되는 안목이 생겨요. 저절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절로 내 고집을 부리지 않아요. 무엇이 되었든. 한 번, 두 번, 세 번, 내 생각, 내 고집을 얘기할 수 있겠지, 누구에게든. 근데 그걸 더 이상 고집하지는 않을 수 있는 지혜의 안목이 생겨요. 그러니까 삶이 되게 순탄하죠. 수월하죠. 물 흐르듯이 저절로 이렇게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삶,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생각대로 살면 자연스럽지 않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진도를 좀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지황비구의 이제 순서였어요. 지황비구는 5조 밑에서 선정을 닦으면서 선정을 얻었어요. 그래서 눕지 않고 좌선하면서 선정을 얻었고 좌선하기를 20년 동안이나 했다 그래요. 근데 6조 스님의 제자인 현책 스님이 지황 스님의 명성을 듣고 지황 스님을 찾아가서 묻는 대목이었어요. 그래서 당신은 여기서 20년 동안 참선하고 있는 그 지황 스님을 찾아가서 여기서 뭐 해요? 물었어요. 그때 지황 스님이 나는 여기서 참선해서 선정에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현척 스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이 선정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마음이 있어서 유심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마음 없이 무심으로 들어갑니까? 그랬어요. 만약에 무심으로, 마음 없이 무심으로 들어간다면, 정식, 분별의식이 없는 풀이나 나무나 기와나 돌들도 마땅히 선정을 얻어야 될 겁니다. 즉, 당신이 마음이 없이, 마음이 없는데 선정에 들어갔다? 그럼 마음이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마음이 없는데 선정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돌, 나무, 풀, 쟤네들도 선정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유심으로 들어간다면 마음이 있어서 마음 가지고 선정에 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마음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조작해서 수행해서 애써서 요렇게 요렇게 마음으로 마음 공부를 하고 수행을 했더니 요런 선정을 얻었다. 요렇게 유심으로 돌아간다면 정식을 가진 모든 이들, 모든 중생들은 마음이 다 있으니까 당신처럼 마음으로 좀 노력하면 다 선정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즉, 이 현책의 질문은 이 지황비구가 답변했던 이말 자체가 선정에 들어갑니다 하는 얘기를 듣고 나서 벌써 딱 간파를 한 거겠죠. 아, 이 사람이 지금

앉아가지고 선적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일을 하고 있구나. 선적에 들어간다는 말이 뭐예요? 자기는 선정이 들어가야 하는 어떤 곳인 거예요? 만들어내야 하는 어떤 곳인 거예요? 진짜 선정은 들어가고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참된 불이법이라는 것. 불이법이라는 건 여기와 저기 둘로 나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을 할 때도 선정이고, 생각할 때도 선정이고, 길을 걸을 때도 선정이고, 좌선할 때만 선정인 것이 아니라, 진짜 선정은 행주 좌와 어묵 동정 간에 가고 머물고 앉고 눕고 말할 때 말하지 않을 때 움직일 때 멈출 때 언제나 본래 선정. 본래 선정이라는 자기 본래의 성품을 확인하고 나면 언제 어디서나 모든 순간 일거수일투족 모든 순간에 선정 아닌 순간이 없어요. 전부 다 마음 이 마음을 확인한 이것을 선정이라 그래요. 현책 스님이 좀 자비가 있는 스님이에요. 어찌 보면 이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들어요. 그래서 슥 가가지고 이렇게 툭 쳐보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내가 법문을, 법을 좀 설해주거나 진실의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인지,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인지, 본인의 허물을 지적해줬을 때 그걸 탁 깨닫고서는 자기 허물을 뉘우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런 사람인지를 이렇게 몇 마디 해보고 나면 알아듣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아듣는 스님 같으면 몇 마디 해보고 나서 탁 본인의 허물을 찔러줘요. 그럼 스스로 딱 깨달아요. 아, 그리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 여태까지 내가 20년 동안 이 공부했는데 이 공부가 허물 있는 공부였구나를 스스로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럴 수 있는 스님들이 대부분일 것 같잖아요. 근데 꼭 그렇진 않아요. 어쩌면 이렇게 마음이 열려서 몇 마디 대화를 통해서 자기 허물을 뉘우치고 바른 법을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오히려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오히려 본인이 아는 내가 하던 그 방식, 원래 누구나 자기가 하는 어떤 특정한 수행 방법 또는 특정한 여러분, 그래서 스님들 하면 모든 스님들이 보면 전부 다 본인이 하는 수행법이 있잖아요. 어느 절은 지장도량, 어느 절은 뭐 염불도량, 또 어느 절은 무슨 저 전도제 도량, 또 어느 절은 수행을 해도 뭐 진원수행하는 절, 또 화엄경을 공부하는 스님, 법화경의 전문인 스님, 초기 불교에 특화된 사찰, 또뭐 윗바사나 하는 숫사찰, 가나선만 열심히 하는 사찰, 이런 식으로 스님마다 또 사찰마다 저마다 자기 수행, 자기의 특화된 어떤 공부 방법을 하나 딱 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좋은 거면서 조심해야 될 점이에요. 그걸 보고 부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셨어요. 그걸 깨뜨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부처님이 아난존자에게 문 앞에 찰관을 무너뜨려라 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선오록에 보면 나와요. 즉, 사찰마다 찰관에 그 사찰이 어떤 종파인지, 어떤 종단인지, 어떤 수행을 하는 종단인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뭐, 대한불교, 뭐, 조계종 이렇게 간판 있듯이, 옛날에는 찰관에다가 어떤 깃발을 꽂아놨단 말이에요. 그럼 그 깃발을 보고, 아, 여기는 염불 수행하는 절이구나. 아, 여기는 뭐, 법화경을 하는 법화종이구나. 아, 법화, 천태종이구나. 여기는 화엄종이구나. 여기는 염불하는 정토종이구나. 이런 식으로 그런 걸알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부처님께서 그문 앞에 찰관을 무너뜨려라. 즉, 스님들, 진짜 공부할 사람들이라면 나는 이 수행을 한다, 저 수행을 한다, 이 공부만이 절대 공부다, 이런 자기 집착, 고집, 그걸 내려놔야 된다. 왜 그럴까요? 불교는 불이법이어서 수많은 모든 경전과 방편 수행들이 전부 다 불이법 하나를 깨달으면, 자기 마음 하나를 깨달으면 괴로움을 소멸해서 열반 해탈의 자리에 들게 되면 모든 교리, 모든 사상, 모든

교설 모든 수행법이 전부 다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 모든 방편을 다쓸수 있으나 그 방편의 근본은 낙처 하나. 오로지 불이법의 낙처 하나. 이거 하나가 진실한 거예요. 근데 이 진실에 딱 뿌리 내리고 있으면 이제 모든 방편을 다쓸수 있지만 그 모든 방편에 어디에도 걸려서 집착하지 않아요. 중국이나 인도에서는, 인도는 다 교파불교였어요. 부파불교도 여러 가지로 나뉘고요. 교판을 또 나뉘었고요. 또뭐 중간사상, 유식사상, 열애장사상, 대승불교도 나뉘고요. 그게 중국으로 건너와서 중국에서도 법화종, 화엄종, 천태종, 화엄종, 열반종, 정토종, 선종, 온갖 종파, 법상종, 계유, 율종, 온갖 종파들이 나뉘어가지고 저마다 자기 종파, 자기 종단, 자기 수행법만 옳다고 막 고집하면서 찬란하게 그 방편에 꽃을 피우던 때였어요. 근데 그게 한국으로 건너오면서 인도의 모든 대소승의 가르침들, 중국의 모든 발전된, 연구된 교단의 가르침들이 전부 다 한국으로 넘어와서 원효 스님 같은 분들이라든지 의상 스님이 됐든 한국의 모든 스님들은 그 모든 가르침을 회통했다 그래, 회통. 그래서 한국 불교의 특징을 회통불교라고 하죠. 불이법이라는 이 진정한 한 맛으로 탁 돌이켜서 모든 것이 전부 다 같은 한 뜻이구나. 같은 부처님의 같은 가르침이구나. 대수승불교, 선불교가 전부 다 같은 하나의 진실을 다양하게 드러내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한국불교가 깨닫게 한 거예요. 이게 한국불교의 진짜 특징이에요. 한국불교는 어디 하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마음이 좀 열려 있는, 자기가 수행하는 수행이 있지만, 내가 언제든, 불교는 그러거든요. 어느 스님들이든 자기 수행이 있고 자기 공부가 있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과도하게 고집하진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 발견한 수행 중에 이게 가장 훌륭하니까 난 이것을 할 뿐이다. 근데 이거보다 더 훌륭한 안목이나 지혜를 있는 스승을 만나거나 그런다면 그에게 공부를 배울 수 있고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걸다 내려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 그 사람을 공부인이라고 해요. 근데 그 준비가 안돼 있고 잘못 공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중도적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중도적이지 않은 건 뭐냐면 내 공부, 내 수행법 그것을 집착하고 고집하는 거예요. 내 교단만 집착하고 내 경전만 집착하고 내가 하는 수행법만 집착하고 내가 얻은 선정 체험만 집착하고 그런 식으로 자기 거라는 뭔가를 하나 딱 붙잡고 있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공부인이고 가장 공부를 제대로 끝낼 수 없는 공부인이에요. 간혹 그런 분들도 계셔요, 가끔씩. 그건 좀 안타깝죠. 그걸 내려놓지 못하니까. 그리고 오히려 발끈하면서 막 논쟁하면서 싸우려고 해요. 그럼 오히려 바른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딱몇 마디 해보면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진짜 공부하려고 질문하는 건지, 자기 거를 아니라고 하니까 막 분노해가지고 아직 준비가 안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아마 이 현책 스님도 몇 마디 하다가 아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하고, 아이고, 열심히 하는 스님 존경합니다 하고 슥 나와서 딴데 제갈 길을 갔을 거예요. 그 현책 스님이 딱 들어보니까 이제 선정에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벌써 들어오고 나가는 둘로 나뉘는 공부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마음이 있어서 들어갑니까? 마음이 없어 들어갑니까? 마음이 있어서 들어간다고 해도 틀리고, 마음이 없어서 들어간다고 해도 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황 스님이, 당신도 나름 이제 공부를 좀 했던 스님이죠. 그러니까 지황 스님이 이렇게 답을 해요. 내가 선정에 들어갈 때는 윤희 무늬하는 그런 마음이 있음을 보지 않습니다. 유무중도 이런 공부도 들어봤겠죠, 아마. 윤희 무늬하는 그런 거 모릅니다. 이렇게, 이런 얘기는 되게 불교에서 많이 하는 얘기들이죠. 윤희 무늬하는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럴싸하게 답을 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고 현책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윤희 무늬하는 그런 마음이 있음을 보지 않는다고 했는데, 정말 그렇다면, 정말 그렇다면
유, 무, 있음, 없음이 둘이 아니다는 얘기잖아요. 중도.

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중도적 안목으로 선정을 닫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 그럼 정말 그렇게 너가 중도적 안목으로 보고 있다면 곧 유에도 치우치지 않고 무에도 치우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무

0: 있고 무가 있는 것처럼 선정이 아닌 게 있고 선정인 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선정에 들어가고 나고 하는 게 둘로 나뉜단 말이죠. 근데 윤희 무늬가 없다면 진짜 중도라면 본인은 나는 중도적 안목으로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중도라면 오케이 말 잘했습니다. 당신이 진짜 그렇게 중도적 안목을 가지고 보는 거라면 본래 선정입니다. 선정에 들어오고 나가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본래 선정에는. 그게 진정한 유무중도입니다. 그렇게 언제나 선정일 것인데 어째서 어떻게 들어가고 나옴이 있겠습니까? 스님은 어떻게 스스로 유니무니 하는데 걸리지 않는다고 하면서 선정에 들어가고 나가는데 하는 데는 걸립니까? 이런 말을 탁 듣고서 이 지황이라는 스님이 참 훌륭한 스님이에요. 20년 동안 자기가 하던 공부가 있었고 자기 공부가 올바르다는 확신이 있었고 또 자기 공부 선정을 닦아서 자기 스스로 체험이 있었단 말이에요. 선정을 체험한 것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체험한 거에 집착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탁 찔러주니까 지황 스님은 어떻게 했냐면 지황은 아무 대답도 못한 채 한참을 있다가 현책에게 물었다.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한참을 있었어요. 그때 뭔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기 허물을 보게 된 거예요. 내가 입으로는 유가 따로 없고 무가 따로 없다.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다. 중도적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렇게 눈 밝은 사람이 하는 한마디 말을 딱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정말 중도라면, 정말 불이 중도라면, 들어가고 나가는 게 둘이 아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내 20년 동안 선정에 들어가려고 죽도록 노력을 했고, 그런데 이 현책 스님도 뭔가 벽에 부딪히고 있었을 거예요. 20년 동안 선정만 닦고 있었으면, 앉으면 바로 선정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땐 선정에 들어가고, 어떨 땐또 선정에 안 들어가지고, 또 옛날에 들어갔던 선정이 그 향수 내지는 그걸 집착해요. 그게 수행인 줄, 그게 깨달음인 줄 알고. 그럼 또그 선정을 그리워하면서 그 선정을 또한번 체험해보고 싶어서 계속 닦아가고 닦아가고. 근데 어지간해서는 그 똑같은 선정이 또 나오지 않거든요, 또. 그러면 어쨌든 내 수행이 부족한가 보다 해가지고 계속 죽도록 밀어붙이는 수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밀어붙이는 수행을 20년 동안 했으니 얼마나 큰 좌절과 절망을 느꼈겠어요. 그리고 분명히 선정에 들어갔다 나온 이후에도 완전히 깔끔한 공부가 다 됐다는 생각이 스스로 들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미진함 속에 이런 법문을 듣고 나니까 멍해진 거예요. 스스로의 허물을 자각하고 나서는 깨달은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많았구나 하고.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1: ARS에 동참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설악산 닥터왕 인터내셔널에서 해양심충수 TNTN 정혈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0: TV BT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육조단경과 마음공부를 강의하고 있는 법상입니다. 절에서 보통 불사를 한다고 많이 하는데 진정한 불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법하는 게 불사겠죠. 그런 점에서 BTN 불교 TV를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 불사 중에 불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동안 몇년 BTN을 바라보고 옆에서 이렇게 어깨 너머로 지켜보면서 느낀 점이요. 와, 정말, 정말 열심히 하시고, 막 열정을 다하시고, 끊임없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또 훌륭한 스님들을 발굴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유튜브 100만 명을 넘게 된 것도 그런 열정과 그 포교에 대한 어떤 집념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0: 우리가 진정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지금 이제 BTN은 100만 명이지만 정말 1000만 명 이상 되도록 해서 전 세계에 부처님 가르침이 이게 전파가 되도록 그런 불사를 하려면 우리가 BTN 불교 TV를 우리 모두 함께 후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불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모두 BTN 불교 TV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하십시오.
1: 불국토 상조 영가를 극락세계로 인도해 부처님 품 안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기원하는 불교 장례 문화. BTN 불교 TV의 자회사인 불국토 상조는 사라져가는 불교식 장례 문화 정착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영가의 극락 왕생을 기원하는 것은 살아있는 후손들에게는 참다운 효행이며 나아가 불자로서 가족 신행 공동체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임종에서 발인까지 복잡하고 까다로운 장례 절차를 가족의 마음으로 전문 장례 지도사가 함께합니다. 총 25개 종단 및 단체와 제휴를 맺은 불국토 상조는 대한민국 최고의 불교 전문 장례 서비스를 제공함과 더불어 불자님과 가족분들의 마지막 길을 부처님을 모시듯 지극한 마음으로 배웅합니다. 불자의 길, 마지막까지 지켜드리는 것이 불국토 상조의 마음입니다.

0: 꼭 출가라는 것이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진짜 호심 출가, 정말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그런 마음으로 임하신다면 출가의 그 마음, 정신이 계속 함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2: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단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3: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4: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

0: 때문에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1: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국회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2: 장례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3: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4: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삼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6: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이처가 될 것입니다.
7: 어? 이거 실화야?
8: 에이, AI 같은데.
7: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9: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3: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가장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구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6: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5: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6: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5: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7: 오란 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8: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9: 고객 납입금은 주 벌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

0: 배치하고 있습니다. 장내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1: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2: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몸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겠고 본선의 노력을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관음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관음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는 거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집어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1: 인재의연 선사의 어록인 인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0: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1: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구 유황 인재로 15번째 시간입니다. 스님들이여, 거대들이 법과 같기를 바란다면 반드시 대장부여야 한다. 만약 힘없이 따라다닌다면 불가능하다. 깨어진 그릇에는 재호를 담을 수 없는 것과 같다. 큰 그릇이라면 반드시 남에게 속지 않고 이르는 곳마다 주인이 되고 선 자리가 모두 진실해야 한다. 스님들이여, 이름을 따라가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름 따라가면은 습관이죠. 습관적으로 생각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스님들이여 하든지 뭐 부처님 하든지 보살님 하든지 뭐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이게 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말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원래 여기는 뭐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없지만 뭐 자기 본래 자기랄까? 자기 본래 면모 또는 뭐 근원 근본 이 어떻게 할수 없는 게 있어요. 변하지 않고 항상 늘 있는 우리가 뭐 생각을 어떻게 하든 뭘 보고 뭘 듣든 말을 어떻게 하든 그와 상관없이 항상 있는 게 있습니다. 요게 이제 한번 요것이 한번 이렇게 자기한테 한번 확실하게

확인이 돼야 돼요. 이게 와닿고 이게 확인되면,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늘 살아있는 현실이지만 뭐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여기서는 여기는 생각이 해당이 되질 않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이제 통하는 걸 우리가 불교의 가르침이라 그러고 불법이라 그러기도 하고 깨달음이라 하기도 하고 해탈이라 그러기도 하고 열반이라 그러기도 하고 여기에 통하는 겁니다. 다른 뭐가 특뭐 다른 건 없어요. 또 이걸 우리가 뭐 본래 마음이다, 뭐 본성이다 그래 말하기도 하고 이게 다 있습니다 누구한테나. 그래서 사실 이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어렵진 않고 가면 이제 여기에 이게 안 통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마음을 뭐 먹어야 되느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무슨 수행을 해야 되느냐,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고, 그냥 뭐, 앉아 있을 때나, 서 있을 때나, 뭐,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때나, 시끄럽게 떠들 때나, 이거는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통해야 돼요. 여기에 통해야 늘 하루 24시간 살아가면서 뭐 온갖 일이 다 있는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늘 여유할 수가 있어요. 여유하다는 게 이건 늘 똑같으니까 이건 늘 변함없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통하는 걸 이제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요걸 이제 한번 통하도록 이끌어 드리는 겁니다. 이 법, 이걸 이제 보통 불법이라 그러니까, 이걸, 법을 말한다 해서 법문이라 그러고. 하여튼 요일 하나 있어. 요거 아니고는 다 이제 말이고 생각이에요, 그냥. 생각으로 이러쿵저러쿵. 생각 속에는 또뭐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나 기분 같은 것도 포함되겠지. 어떤 뭐 기분이 어떻다, 뭐 느낌이 어떻다. 뭐. 네, 그런 거는 이제 그때그때 지나가는 일이고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늘 변하지 않는 일은 요거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요것에 한번 통달이 되고 요게 통해 가지고 이제 이게 자기한테 이제 현실이 돼야 돼. 현실. 현실이 되면 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현실이 아니면은 생각으로 상상을 해야 되니까 그건 다 망상이에요. 현실은 딱그 드러나 있는 현실은 우리가 뭐 무슨 생각을 하든 생각과는 관계없이 그냥 늘 드러나 있는 현실이죠. 어떻게 말하든 어떻게 생각하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여름에 30도 넘어가는 그런 더위 속에서 말로는 생각으로는 시원하다 뭐 춥다 이럴 수도 있거든. 근데 실제로는 더위가 지금 그 온도 더위는 그대로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나 생각은 지멋대로 하는 거니까 그거는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현실이 중요한 거 현실이. 이 현실이 자기한테 이렇게 확실하게 한번 통해서 이게 와닿아야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현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눈에 보이거나 귀에 들리거나 이런 대상은 아니고 이제 이거는 어떤 그런 분별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불가사의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쨌든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한테는 이게 현실인 겁니다. 이걸 마음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제 불성이다 뭐 그런 말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대들이 법과 같기를 바란다. 법과 같다는 건 이제 여기에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한자로 그게 엿법이란 말, 엿법하다 이렇게 요도 엿법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엿법이라는 것은 같을 여자의 법법자니까 법과 같다 이 말은 여기에 통해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현실로서 이렇게 드러나 있다는 뜻이에요. 법이 있고 내가 있고 이러면 내가 법을 쳐다보고 저기 법이 저렇구나 이거는 법과 같은 게 아니라 그건 자기 생각하는 거지. 법과 같다는 것은 내가 따로 없고 법이 따로 없어가지고 그냥 법이 드러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법과 같은 거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중생들이라는 거는 항상 내가 여기 있고 저 상대가 저기 있어가지고 저건 뭐 저렇고 이건 이렇고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죠. 그렇게 또 생각도 하고 그렇게 느끼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건 항상 상대가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진실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율법하다 하는 거는 내가 따로 없고 법이 따로 없고 그냥 이제 하나로 통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논리, 법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이 이게. 그래서 법과 같기를 바란다면은 반드시 대장부여야 한다. 왜 대장부여야 한다 하느냐, 그 밑에 말이 붙어 있죠. 만약 힘없이 따라다닌다면 불가능하다. 힘없이 따라다닌다. 뭘 따라다니겠어요?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자기 느낌이나 기분, 자기 생각, 그걸 따라다니는 게 이제 중생이니까. 그렇게 따라다니면 그건 뭐 깨달음이 율법할 수가 없고 깨달음이 있을 수도 없고, 그걸 우리가 보통 미혹하다 그래요. 미혹하다. 미혹하다. 이런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이런 것에 홀려가지고 혹해가지고 그거 따라서 자기를 잃어버리고 이제 그런 걸 따라다닌다. 그걸 옛날 선사들이 말할 때는 중생이 자기를 잃어버리고 사물을 따라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를 하거든. 사물이란 꼭뭐 눈에 보이는 사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느낌, 뭐 생각, 뭐 이런 거다 모든 게 다. 율법하려면은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제 그렇게 하면 그건 중생들이고 자기의 법을 잃어버리고 뭐 그런 경계를 따라다니는 거니까. 이제 율법하려면은 한번 여기에 통해야 돼요. 그 생각을 가지고 아는 게 아니고 여기에 통할 때는 이제 생각이 끊어진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생각이 사라진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도 여기 어쨌든 이게 불가사의한 일이고 한번 여기에 통하면은 자기가 이런 생각하든 저런 생각하든 생각과 관계없이 생각을 우리가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생각을 이라든 저라든 그 관계없이 이제 이게 드러나는 거니까. 이게 뚝 드러나면은 저 요는 뭐 안팎이 없고 내가 따로 없고 법이 따로 없어요. 그 율법하다는 건 내가 따로 없고 법이 따로 없고 안팎이 없어야 돼. 주관 객관이 없어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이게 현실로서 딱 드러나 있는 거지. 예. 이제 그런 경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방법이 없고 요령이 없고 길이 없어요. 다만 이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나타난다고 자기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런 법문을 듣고 이래 하다 보면은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공부라는 거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이렇게 되는 것이지 자기가 애써서 이루어내는 게 아니에요. 세속일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이루어내는 거고. 그래서 그걸 이제 조작한다 해서 유의법이라고 그러거든. 그런데 우리 이 출세간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애써서 이룰 게 없다 해서 무의법이라고 그래요. 할 일이 없다고 그래요. 저절로 되는 겁니다. 뜻이, 예? 이런 이제 원을 가지고 꾸준히 법문을 듣고 공부하면은 저절로 돼요. 이제 그런 이제 어떤 진지하다 할까? 그런 면은 있어야 되겠죠. 이거 공부라는 게 장난삼아 하는 게 아니고, 꼭 한번 진짜로 그런 걸 경험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마음속 깊이에서 그런 뜻이 있으면은, 그게 진짜로 원한다면은 이루어진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진짜로 깨달음을 원하고 해탈을 원한다면 그건 이루어지는데, 그래도 이제 그거를 좀더 쉽게 이루려면은 자기 혼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선지식의 법문에 참여해가지고 그 법문을 듣다 보면은 따라오게 되니까 선지식이란 것은 이 속에서 생각을 벗어나서 이 속에서 살면서 이걸 자꾸 가르쳐 주는 게 선지식이거든. 그게 법문이니까 법으로 통하는 문을 열어놓고 자꾸 이제 이렇게 이끌어들인 데 그래서 법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법법자의 문문자예요. 법으로 통하는 문을 열어놓고 이쪽으로 이렇게 안내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법문을 듣다 보면은 저절로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게 통하는 그런 날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깨달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망상입니다. 공부에 전혀 도움이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뭔가 요래하면 깨달을 수 있겠구나. 내가 이래 해봐야지. 저 그런 어떤 답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생각이고 망상인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영원히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몰라, 이거는. 알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르고, 모르는, 어떻게 할, 뭐, 뭔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범을 들으라는 거지. 범을 들으면은, 이쪽으로 모르는 길을 안내를 해드리니까, 알수 없는 길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알고 가는 길,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알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길 없는 길이고 뭐문 없는 문이다 뭐 맨날 그런 얘기를 하거든. 알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냥 뭐 모르면서 가다 보니까 저절로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밝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힘없이 따라다닌다면 불가능하다. 매 그냥 습관대로 이제 생각 따라서 자꾸 이렇게 생각만 따라다니면 그건 뭐 깨달음이 불가능하다. 예법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깨어진 그릇에는 재호를 담을 수 없는 것 같다. 재호라는 게뭐 우리는 먹어보진 않았지만은 무슨 음료수라고 그래요. 인도에서 막 굉장히 맛이 좋은 음료수라고 그러는데 음료수니까 액체죠. 그러니까 그릇에 담으려면 그게 깨어지지 않은 그릇이 일어나야 되지. 깨어진 그릇에는 액체를 못 담죠. 이제 뭐 비유적인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자꾸 그 자기 습관대로 살아온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대로 생각 따라가고 감정, 기분, 욕망 뭐 그런 것만 따라다니고 살면은 중생을 면할 수가 없다. 이 우리가 이걸 한번 체험을 하고 체험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런 우리가 이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그런 이런 걸 경계라고 그러거든 불교에서. 경계라고라는 그런 단어를 써요. 뭐 대상이라 할 수도 있고 객관이라 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따라다니는 이제 그 습관 속에 살다가 한번 그걸 거기서 벗어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게 이제 해탈이거든요. 깨달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견성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해봐야 아 이제 어떤 것이 이제 생각을 벗어나는 길인가 하는 게 자기가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이제 밝혀지는 것이 이게 큰 그릇이라면 반드시 남에게 속지 않고 여 남이라는 게뭐 다른 사람이란 뜻보다도 바깥에 대상들에게 속지 않고 이르는 곳마다 주인이 되고 선 자리가 모두 진실해야 한다. 이 유명한 구절이죠. 많이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입처 개진 수처 작주 하는 그런 말인데 이거는 이제 순서가 수처작초 입처개진 이래 돼 있네. 그러니까 만약 큰 그릇이라면은 대장부라면은 남에게 속지 않고 이 말은 안 따라다닌다. 근데 이 말도 생각을 벗어나는 경험을 안 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뭘 따라간다 그러고 뭘안 따라간다 하는지 이 생각을 벗어나는 한번 체험을 해보면은 이제 이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없고 남이 없고 아니 없고 바깥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따라간다는 말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근데 이제 그래서 아무 뭐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뭐 아직까지 습관적으로 생각 따라가는 그 힘이 있으니까 또 자기도 모르게 또 생각을 따라가거든. 이 체험을 한다 해도. 그럼 생각 따라가면은 벌써 내가 또 따라가네? 이제 그때는 이제 아는 거야. 따라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예. 안 따라갈 때는 아무 문제를 못 느끼는데 생각을 따라가면은 뭔가 굉장히 불편하고 불안하고 뭔가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은 뭐 따라가냐 안 따라가냐 이런 말들은 자기가 경험을 해봐야 왜 따라간다 그러지? 예, 그 말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 그전에는 뭐 맨날 따라만 댕겼는데 맨날 따라만 갔는데 안 따라간다는 말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말 자체를 알 수가 없는 거지. 생각을 여기서 한번 그런 생각을 벗어나고 나다 남이다 뭐 아니다 밖이다 하는 이런 분별에서 벗어나 버리면은 그런 경험을 해보면은 이건 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런 불만 불안 뭐 문제를 느낄 수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이게 뭐 한번 체험했다고 해서 뭐 완벽하냐? 그게 안 되거든. 완벽한 게 아니라 겨우 이제 한

1, 2% 안 따라가고 98%는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또 그냥 가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자리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또쑥 끌려가면 또막 굉장히, 불안하고 뭔가 조치가 하나. 막, 굉장히 불쾌하죠. 그러면 이제, 아유, 내가 이렇게 또 따라가면 안 되지 하고 또 그래, 발버둥을 쳐다보면 또이 자리로 돌아와. 그럼 또 아무 문제가 없어. 이제 이런 경험을 계속 반복하게 되거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자꾸자꾸 익숙해지면은 자꾸자꾸 덜 따라가게 돼요. 그게 이제 98% 따라가다가 96% 따라가다가 94% 따라가다가 뭐 이런 식으로 쫙쫙쫙 쭉 따라가는 게 이제 줄어들지. 시간이 좀 걸리지만은. 그 나중에는 거의 제로 안 따라가게 돼. 그런 때가 온다고 언젠가는 그게. 꽤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은. 안 따라가게 되면 이제 안팎이 없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늘 이제 자기 벌레면 뭐 자기 근원에서 살수 있게 된다고. 예. 그래서 이러는 곳마다 주인이 되고 선자리가 모두 진실하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주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 주인의 반대는 하인이거든. 주인은 자기 자유가 있죠.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으니까. 근데 하인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주인 따라다니게 되지. 그러니까 하인이 아니라 주인이 된다 이 말이죠. 그걸 뭐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거든. 내가 사물을 부리느냐, 내가 사물에 부림을 당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말하게 돼요. 중생들은 다 부림을 당해 자기 말하자면 주인으로서 힘이 없고 자기 생각 따라가 생각이 주인이 돼 있고 감정이 주인이 돼 있고 뭐 욕망이 주인이 돼 있고. 그럼 따라만 댕겨야 되는 그 하인이지. 그러니까 생각 따라가면 생각이 주인이고 감정 따라가면 감정이 주인이고 그죠? 욕망 따라가면 욕망이 주인이고 뭐 그럼 맨날 하인 노릇밖에 못하는 거지. 근데 이제 한번 생각을 벗어나서 이렇게 통해 가지고 이 자리에서 이제 살수 있는 힘이 생기면은 안 따라가게 되거든. 안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조금씩 생긴단 말이죠. 그럼 이제 내가 주인이지. 예. 내가 이제 아무 데도 안 따라가면은, 그럼 뭐, 생각이 일어나고, 욕망이 일어나고, 무슨 그런, 뭐, 감정이 일어나고 하더라도, 그 이제 안 따라가면은 그건 이제 더 이상 뭐, 나를 괴롭히질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필요할 때 그냥 뭐, 생각은 쓰고, 뭐, 기분이나 욕망 이런 거는 뭐, 그냥 별거 아닌 거고, 그러니까 생각은 우리가 또안할 수가 없으니까, 필요할 때는 써야 되니까, 생각은 그냥 필요할 때 써먹는 이제 그런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생은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고, 뭐,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뭐, 어디에, 생각이나 기분이나 욕망이나 이런 게 주인이 되어 있고, 자기는 맨날 그거 따라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중생이라. 그럼 부처는 뭐냐면, 이제 지가 주인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얘기야. 이르는 곳마다 주인이 된다는 말이죠. 안 따라간다. 아무것도 안 따라간다는 거죠. 따라가는 것이 없이 늘별 일이 없이 살수 있다는 거예요. 이르는 곳마다 주인이 되고 선자리가 모두 진실하다. 그러면 안 따라가면은 진실이란 게 뭐냐면은 여여한 이 법이 진실이거든요.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이런 건 자꾸 이렇게 변해가니까 그걸 진실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진실 진리, 이런 참 진짜가 들어가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진리라고 그러면은 한국에서도 통하고 중국에서도 통하고 어디 뭐 유럽에서도 통하고 뭐 하늘에서도 통하고 땅에서도 통하고 다 통해. 그게 진리지. 서울에서 통하는데 경기도에서는 안 통해. 그러면 그 우리가 진리라고 안 하거든. 그런 거를. 예. 진리라는 거는 모든 곳에서 다 변함이 없이 통하는 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변하는 걸 진리라고 하질 않아요. 우리가 변하지 않는 걸 진리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통해 보면은 이거는 뭐 변할 수가 없는 거거든. 왜냐, 이거는 어떤 무엇이 아니에요. 생각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눈에 보는 것도 아니고 뭐 귀에 들리는 소리도 아니고 어떤 무엇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공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무엇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공이다 또는 무일물
한 물건이 아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 말을 할때 이거라.

법을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변할 뭐가 없어. 허공에 변합니까? 그거 변하지를 않거든. 변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가 아니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무엇이 아니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진여라고 그러지, 진여. 이걸 우리가 보통 불교 용어로는 진여라는 참되고 여야하다 이런 말이거든. 참 진짜에 같을 여자니까. 그러니까는 진실한 것은 늘 변하지 않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진여란 말 자체의 뜻이 그런 뜻이에요. 진여라고 하는 게 여는 같을 여자 맨날 똑같다는 말안 변한다는 거고 진이란 것은 이제 참 진자니까. 그러니까 진여 이걸 진여라고 그러거든. 예. 그러니까 여기에 통해가지고 여기 익숙해지면은 늘 여여하다, 여여하단 말을 많이 하잖아. 늘 똑같다 이 말. 변하는 게 없다 이 말이죠. 예. 겉모습은 다 변하죠. 겉으로는 뭐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어떤 느낌, 기분, 감정, 생각 이런 건 계속 달라지고 변해가니까 그런 걸 우리가 이제 허망하다고 그래요. 허망한데 이거는 뭐 허망할 수가 없어. 이거 뭐 맨날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통해서 여기에 이제 이걸 체험하는 걸 깨달음이라 그러고 해탈이라 그러고 여기에 통하면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열반이라 그럽니다. 열반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거든. 정멸이란 뜻이 한자로 정멸이라고 번역을 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통해서 이게 이제 한번 자기한테 현실이 되는 거예요. 다가오는 것이 있기만 하면 모두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그대들이 한순간이라도 의심한다면 곧 마귀가 마음속으로 들어올 것이다. 예컨대 보살이 의심할 때에는 삶과 죽음의 마귀가 기회를 얻을 것이다. 단지 생각을 쉬기만 하고 다시 밖으로 구하지 말고 사물이 다가오면 비춰보라. 다가오는 것이 있기만 하면 모두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은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다가오는 게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그러니까 색깔, 소리, 냄새, 맛, 느낌, 생각 이런 것들이지. 늘 우리가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으니까. 육식을 통해서 뭐 육진 경계를 뭐 경험한다. 뭐 우리가 뭐 어렵게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색깔을 이 계속 끊임없이 다가오고 소리가 늘 끊임없이 다가오고 냄새도 그죠? 늘뭐 우리가 냄새도 다가오고 뭘 먹으면 이제 혀로 맛도 이제 봐야 되고 육체에서 뭘 느끼는 것도 늘 있고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이게 이제 다가오는 것들이 전부 다. 여기 이걸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는 이제 이걸 따라가지 마라 이제 이런 말인데 굉장히 방편의 말이에요. 이제 어쨌든 이거를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잘못 이해를 하면은 그러면 뭐 눈을 감고 귀 막고 코도 막고 그러니까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냄새도 안 맡고 맛도 안 보고 느끼지도 않고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딱 앉아가지고 막 무의식 의식이 끊어져서 돌부처처럼 앉아 있으면 되는 건가?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 그건 죽은 사람이지. 그건 깨달은 사람이 아니지. 그래 되면 그건 이제 죽은 사람이지. 그 깨달은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지. 그런 식으로 돌부처처럼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살아서 할일다 하고, 볼거다 보고, 들을 거다 듣고, 냄새 맡을 거다 맡고, 맛볼 거다 맛보고, 느낄 거다 느끼고, 생각할 거다 생각하고, 말할 거다 말하고, 뭐. 그냥 살아있는데, 뭐가,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항상 아무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이제 이게, 우리가 해탈 열반이라고 하는 거거든. 이런,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오직 경험을 통해서, 불가사의하지만 경험을 통해서 실제, 이제, 경험해보면, 이제, 자기가 이제,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게 현실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다가오는 것이 있기만 하면 모두 받아들이지 마라. 이제 이런 말들은 방편으로 이제 하는 말인데 이제 오해를 할 여지가 있긴 하죠. 그냥 뭐이 말대로 붙으면 막 돌부처처럼 막 가만히 뭐 죽은 사람처럼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걸로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희한하지만은 한번 여기서 분별을 벗어나는, 생각을 벗어나는 이런 해탈의 체험, 이런 견성의 체험이라고.

이런 붙이는 이런 체험을 하면은 세상 일이 다 그냥 그대로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게 현실이 됩니다. 이게 희한하게 그렇게 돼요. 예. 뭐 설명이 안 됩니다. 세상 일 누울 거는 누울 그대로 다 있어. 눈에 보이는 그대로 뭐 들리는 그대로 뭐또 살아가면서 할 일도 그대로 다 하고 있고 다 있는데 그런데 항상 아무것도 없어. 이게 이제 점차점차 현실이 됩니다, 이게. 그리고 왜 그렇게, 설명이 안 돼. 이해도 안 되고. 그냥 그렇게 돼요, 그냥, 그게. 그게 이제 그 말을 해놓은 게 바로 반야신경이잖아. 오온이 전부 공이다 하는 겁니다. 오온이라는 게 온갖 일들이거든. 오온이라는 게 이런저런 물질적이건 정신적이건 온갖 일들, 오온이라는 건 물질적인, 정신적인 모든 것, 이런 뜻이거든. 간단하게 말하면.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온갖 것들이 있는데 전부 다 공이라고.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 이제 현실이 돼요. 근데 뭐, 그거는 뭐,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그냥 그런 현실 속에서 그냥 사는 거지, 그냥. 그게 불가사의라고 할 수밖에 없어. 불가사의한 일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임재가 지금 다가오는 것이 있기만 하면 모두 빠지지 않는다. 뭐가 다가오더라도 아무것도 다가오는 게 없다 이 말이죠.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게 없다 이런 말입니다. 다가오는 것이 있기만 하면 모두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그대들이 한순간이라도 의심한다면 의심한다는 게뭔 뜻이에요? 이건 뭐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의심은 딴게 아니에요. 의심한다는 거는 뭐지? 하는 거니까 그거 생각하는 거야. 알고 싶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알고 싶어 하는 순간에 바로 악마의 손아귀에 들어간다. 뭔 말이냐? 중생의 세계에 떨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출세가는 알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알수 있는 게 없어, 여기는. 근데 출세가 니를 알고 싶어서 머쥐하고 이렇게 헤아리고 따지기 시작하면 바로 망상으로 떨어져 버린다고. 예.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그대들이 한순간이라도 의심한다면 곧 마귀가 마음속으로 들어온다. 마귀의 손아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중생의 세계는 생각의 세계거든요. 모든 걸 생각으로 뭐지?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구나. 그렇게 살고 있잖아, 우리가 중생이라는 게. 그런데 중생의 삶을 벗어나는 이 출세간, 중생의 세계를 세간이라고 하는데, 출세간은 생각을 벗어나는 겁니다. 알수 있는 게 없어요. 아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냥 분명한 살아있는 현실로서 드러나 있지만 아무것도 아는 건 없어요. 단지 이렇게 살아있는 현실이고 깨어있는 현실이야. 밝게 드러나는 현실인데,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떤 생각도 이거는,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대들이 한순간이라도 의심한다. 생각을 따라서 알고 싶어 한다면, 의심한다는 건뭘 알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생각을 가지고 알고 싶어 한다면 곧 마귀가 마음속으로 들어올 것이다. 예컨대 보살이 의심할 때에는 삶과 죽음의 마귀가 기회를 얻는다. 기회를 얻는다는 게 나를 끌고 갈 기회를 얻는다 이 말이지. 보살은 이제 원래 깨달은 중생이란 뜻인데, 깨달았지만 아직까지 부처로 갈 수는 없어요. 공부가 그만큼 원만하지 못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생각을 벗어난 체험을 했는데, 분별을 벗어난 체험을 했는데, 아직까지 힘이 없어. 체험을 하고 뭐 적어도 10년, 20년 공부를 해야 이제 어느 정도 힘이 생기는데, 그전에는 이제 중생의 습관이 그대로 많이 남아있거든. 비록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걸 경험을 해도 여전히 중생의 그 습성이 남아가지고 뭐 중생으로서의 삶을 많이 살죠. 그걸 이제 자꾸자꾸 공부가 오래 시간이 지나고 더 깊어진다는 거는 이제 중생으로서의 습성은 자꾸자꾸 희미해지고 이제 자기 이 자리 진여사성이라고 그러면 진여사성이 조금씩 더 밝아진다고 할수 있는 거죠. 이게 더 힘이 생기는 거니까. 그 이제 보살이라는 게 그런 공부 중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살은 뭔가 이런 일이 있네.

하고 체험을 해서 이제 이삭에서 살렸고 애를 쓰는데, 그래도 중생의 그 습관이 남아가지고 또 생각이 나면 계속 뭐가 어떻게 되는 거고, 법이 뭐고, 깨달음이 결국 뭐가 깨달음이고 하고 자꾸 이제 자기도 모르게 그 습관적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걸 따라가는 순간에 바로 이제 망상 속에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네, 그런 말이죠. 예, 근데 보살이 의심할 때는 삶과 죽음의 마귀가 깨, 이제 망상 세계가 삶과 죽음의 세계예요. 생각의 세계, 분별의 세계가 바로 삶과 죽음의 세계입니다. 불교 공부를 우리가 항상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공부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그걸 이제 생사윤회를 해탈하는 일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근데 생사라고 하는 게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다, 이게 다 생각세계입니다, 생각세계. 생각 속에 있을 때, 그게 이제 자기한테 그런 게 현실이 되죠, 이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냐면은, 아, 그러면은, 생각세계 속을 사는 사람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데, 그럼 생각을 해서 딱 벗어나버리면은, 태어남도 없고 늙음도 없고 병든도 없어서 완전히 이제 삶과 죽음이라는 게 없어져 버리거나 이렇게 이제 언뜻 그렇게 생각이 될 거예요. 왜? 그게 생각이거든. 생각은 항상 이거 아니면 저거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인 거라. 그게 중생의 사고방식이란 말이죠. 이거 아니면 저거. 색이면 색이고 공이면 공이고 뭐 중생이면 중생이고 부처면 부처고. 체간이면 체간이고 출체간이면 출체간이고 둘 중에 하나라고 자꾸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게 중생의 이분법적 사고방식. 그게 망상입니다, 그게. 그럼 우리가 견성을 한다는 건 이제 불이법에 통하는 건데, 이분법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 거라. 그게 생각을 벗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벗어나면은 그렇게 둘로 딱그 갈라져 있질 않아요, 세계가.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없는 거지, 생각을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이렇게 되질 않는다고. 우리가 생각을 벗어난다 하니까 뭐, 아, 그럼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사는구나.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게 바로 이분법적 사고방식. 실제로는 어떻게 되느냐. 생각을 벗어나면,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없고, 생각이 없는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함과 생각하지 않음이 둘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불의중도라고 하는 우리 부처님의 세계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오로지 직접 경험을 해봐야 돼, 직접. 직접 겪어봐야 된다고. 경험해보면은 자기한테 그런 현실이 드러나니까, 뭐 이해할 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현실, 그런 현실 속을 사니까, 아, 원래 이렇구나 하는 게 이제 인정이 되고 적응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을 벗어난다라는 거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극복한다는 뜻이지, 생각을 안 한다. 이분법적 사고방식은 생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 자꾸 그런 식으로 보잖아요. 그게 중생이 사고방식이라고. 우리가 분별을 벗어나면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는데, 근데 생각이 없어. 원래부터 없어요. 아무 생각,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볼거 보고, 들을 거 듣고, 생각할 거 생각하고, 말할 거 말하고 다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불의중도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나타내는 게 이제, 색적시공, 공중시시에 이런 말이거든. 이거는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해보면은, 아, 자기가 그게 현실이 되고, 이 현실 속에서는 이제, 생로병사도 별로 의미가 없고, 생로병사를 벗어난다는 것도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둘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반신경에도 무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 일도 없고, 무생로병사진,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 일이 없어지는 일도 없다. 그런 구절이 나오거든, 반신경에 보면은.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직접 어쨌든 한번 얘기 통해 봐야 돼. 뭐 다른 얘기 다 필요 없어요. 직접 한번 체험을 해보면은 저절로 다 자기한테 현실이 됩니다.
예컨대 보살이 의심

말 때에는 상가 조금의 마귀가 기회를 얻을 것이다. 단지 생각을 쉬기만 하고 다시 밖으로 구하지 말고. 생각이 쉬어지면 돼. 생각에서 벗어나면 돼. 생각이 쉰다는 건 생각 안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분법적 사고를 벗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이 중도에 통달하는 거예요. 그걸 견성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단지 생각을 쉬기만 하고 다시는 밖으로 구하지 마라. 밖으로 구하고 구하면 이제 생각을 따라가는 거.

시기만 하고 이분법적 사고를 따라다니지 마라. 그러면 이제 지혜가 생겨. 불의 중도 이제 그런 안목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면 그 지혜를 가지고 사물이 다가오면 비춰보라는 세상을 이제 보는 겁니다. 이제 말하자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분법적 사고를 벗어난 불의 중도의 안목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사는 게 이제 말하자면 해탈한 사람, 깨달은 사람의 삶이다 이 말이죠. 그 겉으로 보면 똑같아. 근데 그 마음이 다른 거죠. 그거는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런 불가사의한 체험을 해보면은 저절로 갖추어지게 됩니다. 불가사의한 체험이 있으면은 저절로 갖추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체험이라는 거는 뭐 이제 견성이라고 그러는 건데 견성이라는 불이 육교 단경에 꼭 그런 말이 다 나옵니다. 참 그 육교 단경이 좋은 경전이에요. 견성이 뭐냐? 그 불이법이다. 그런 얘기 나오거든. 이분법적 사고를 극복하는 게 견성이다 이 말이죠. 그런 체험인 거예요. 이 체험이라는 게. 그러면 이제 그런 안목을 조금씩 갖추게 되고 근데 이제 참 쉽진 않아. 왜? 습관이라는 게 평생의 습관이니까 이게 쉽게 잘 안 고쳐져요. 이게. 이게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예? 경험을 하면서 이제 점차점차 이렇게 이제 달라지는 거죠. 이게. 자꾸자꾸 자기가 이걸 경험 이런 생각을 벗어난 체험을 하고 이제 이런 일이 있네 하고 이제 자꾸 여기 익숙해지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달라지는 그런 그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대들이 다만 지금 작용하는 것을 믿기만 하면은 하나 일도 없을 것이다. 지금 작용한다는데 작용한다는 건 작용이란 말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활용 이것은 뭐 작용이라고 이렇게 한자로도 그래 돼 있는데 그냥 살아있다 죽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살아있다 그럼 뭐 이 법인 거지 법이라 했다고 뭐 마음을 해도 좋고 현실이단 말이에요. 현실 살아있다는 말은 뭐냐 현실이다 이게. 현실로서 이렇게 이제 돌아다 있는 거죠 이게. 근데 작용하는 것을 믿기만 하라는데 이제 이게 좀 말이 이제 방편으로 이제 얘기하는 사실 뭐 믿는다 하는 건 없고 그런 게 아니고 처음이 일어나면 이게 현실이 되니까 여기에 적응을 하는 거예요. 적응. 이 현실에 아주 낯선 현실이죠. 지금까지 이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생각 속에서만 살다가 생각을 벗어나서 이런 이제 새로운 이제 현실을 경험하게 되고 여기에 이제 적응을 해가는 겁니다. 믿는다가 이런 내가 지금 이 현실로서 이 현실이 드러나 있으니까 의심할 수는 없어요. 의심할 수는 없는데 이제 아직 이게 너무 힘이 약하니까 또 자꾸 생각을 따라가. 그러니까 이제 아이 생각 따라가면 불편하고 이 자리에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여기에 더 익숙해지고 싶고 여기서 벗어나고 싶지 않죠. 근데 힘이 없으니까 그게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자꾸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익숙해져가지고 힘이 생겨요. 그거지 뭘 믿니 안 믿니 그런 건 아니고 당연히 현실로서 드러난 걸 의심할 수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뭐 믿음이란 말도 뭐 할 수는 있겠죠. 이 법은 현실로 이렇게 명백히 드러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의심이 생길 수가 없어요. 의심이라는 건 생각 속에 있을 때 맞나 틀리네 이렇게 하는 거고 현실로서 딱 드러나 있는 걸 어떻게 의심을 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생각만 아니라면 현실로 드러나 있으면 뭐 의심할 건 없어. 이렇게 분명하고 명백한 일이니까.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0: 오랜만이다, 여기. 그러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아, 난 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뭐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1: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하냐?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아빠는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믹스커피가.
0: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1: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타줘.
0: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0: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1: 그래. 알았어.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다음에.

0: 대구 산모사주지 동훈입니다. 60여 년 수행 법력과 회안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부처님 45년 설법을 불자님 두 손에 담아 드리고자 다시 섰습니다. BTM 불교TV를 매주 시청하시면서 부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1: 오란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

0: 어머니를 위해 도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2: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조선 왕실의 전통이 깃든 흥천사에서 백중 49일 영가 천도 기도를 봉행합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영가를 천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밌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붓다회의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0: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 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붓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중국 4대 성지 관음도량 보타산과 지장도량 구화산 순례는 8월 10일에 진행합니다. 2026년 대만 인구 공승법회 및 성지 순례가 8월 29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0: 장래 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1: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2: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주미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주년에는 BTN 불국토 상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상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4: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5: 자냐?
6: 아니, 근데 눈은 왜 감고 있냐?
5: 헤이지! 우와, 세계가 알아주는 사찰이네.
6: 당연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볼까?
7: 스님, 귀한 술인데 한 잔 드시고 하십시오.
8: 저 용이 도술을 부린 모양입니다.
9: 내일 아침 제일 먼저 만난 사람에게 반드시 시주를 받아라.
10: 저기

0: 공주가 이리 사람을 반기는 아이가 아닌데.
1: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2: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0: 오늘은 어디로 가는 거야?
1: 청주 용화사.
0: 그런데 왜 용화사란 이름에 절이 많은 걸까?
1: 그야 당연히. 너 용화가 뭔 뜻인지 알아?
0: 아니.
1: 용화란 미륵 부처님의 세상이라는 뜻이야.
0: 아, 알겠다. 용화사란 이름에 절이 많은 건 미륵 정토를 너무 가고 싶어서인 거지?
1: 딩동댕! 청주 용화사는 일곱 개의 신비로운 석굴이 있는 미륵 사찰이야. 일곱 개의 석굴은 신라 선덕 여왕이 세웠던 호국 사찰 산회사에 모셔져 있던 건데 홍수로 소실됐다가 조선 고종 때 발견하게 됐지. 고종은 그 일곱 미륵이 발견된 무심천 곁에 사찰을 짓고 이름을 용화사로 짓게 됐대.
0: 아,
1: 자 그럼 우리의 미륵 정토를 위하여 수리수리 마하수리 절따라 전설따라 용화사로 고고. 독실한 불자였던 고종의 후궁 엄비는 꿈에서 천둥이 요란하게 치더니 문 밖에서 아름다운 풍악 소리가 들리자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는데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2: 세상에, 어찌 저런 일이?
1: 일곱 빛깔 무지개가 펼쳐지더니 하늘에서 일곱 미륵과 일곱 선녀가 내려온 거였죠. 미륵과 선녀들은 내당에 들어와 슬픈 목소리로 엄비에게 말했습니다.
3: 그대에게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일곱 미륵이 지금 공경에 처해 있답니다. 그러니 엄비께서 우리를 위해 큰 절을 지어주세요.
2: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연을 말씀해 주십시오.
3: 그 사정은 청주군 지주 이복을 불러 물어보세요.
1: 일곱 미륵은 당부의 말을 남긴 채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엄비는 그제야 꿈에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청주군 지주 이희복도 엄비랑 똑같은 꿈을 꾸게 되었죠.
3: 부디 우리를 구해주게. 자네는 청주에 있으니 우리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있을 테니.
1: 엄비는 고종 임금에게 꿈 이야기를 했고 고종은 미륵이 말한 청주 지주 이희복을 궁으로 불러들였는데 이희복으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4: 그게 무슨 말이냐? 똑같은 미륵 꿈을 꾸었다고. 이건 예산 일이 아니구나.

0: 당장 내려가 이 일의 진상을 조사해보거라.
1: 이희복은 꿈에서 본 늪을 찾기 위해 청주 곳곳을 누비다 우연히 무심천에 다다르게 되었는데,
2: 여기다! 여기가 꿈에서 본 그 늪이야! 당장 이곳에 물을 퍼내거라!
1: 7일 동안 물을 퍼내자 무심천 바닥이 드러났고 꿈에서 본 거대한 7개의 석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0: 참으로 신비한 일이로다. 어찌 이곳에 저 큰 미륵이 7이나 묻혀 있었을꼬? 당장 미륵의 말씀대로 큰 절을 짓고 이름을 미륵청투의 세상 용화사로 하여라.
3: 늪에서 꺼낸 미륵이라길래 작을 줄 알았는데 자그마치 2층 높이라니.
1: 어마어마하지.
3: 그런데 어쩌다 그 큰 미륵불들이 무심천 아래 묻힌 걸까?
1: 궁금하냐?
3: 응.
1: 그럼 미륵상이 묻히던 신라 선덕 여왕 때로 돌아가 보지 뭐. 고고! 신라 선덕 여왕은 국력을 키우기 위해 고민하다 법력이 높은 스님을 찾아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4: 화랑과 군사들은 우리 신라의 큰 기둥입니다. 이 기둥이 튼튼해야 할 텐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5: 신라 화랑과 군사의 무술 실력은 삼국 최고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지금은 심신을 단단히 다스려야지요.
4: 어찌하면 심신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5: 사찰을 짓고 수행을 시키십시오.
1: 그 사찰의 이름이 바로 산회사였습니다. 선덕여왕은 산회사에 7 미륵을 지어 화랑들의 수행처로 삼았는데, 안타깝게도 잦은 산불과 대홍수 때문에 사라지고 말았죠. 하지만 무심천에 묻혔던 미륵불들은 수백 년이 지나 다시 빛을 보게 되었고 용화사에 안치되게 되었답니다.
3: 어? 동이, 네가 웬일이냐? 책을 다 보고. 야, 내일이 시험이야.
1: 시험? 무슨 시험?
3: 역사 시험.
1: 근데 그 책은 도선비기 아니야? 도선비기면 풍수지리 책인데.
3: 맞아. 운수가 좋아지는 법을 배워서 시험 운을 좋게 만들려고.
1: 뭐? 요행을 바라다니. 도선 국사께서 그런 꼼수를 쓰라고 그 책을 쓰신 게 아니거든.
3: 그런가?
1: 좋아. 그럼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도갑사.
3: 도갑사?
1: 응. 전라남도 영암 월출산에 위치한 도갑사는 신라 때 스님인 풍수의 대가 도선국사께서 호국의 기운을 담아 지은 천년 고찰이야. 그래서 도갑사엔 국보로 지정된 해탈문을 비롯해 다양한 시대를 만나볼 수 있는 문화재가 가득하다고.
3: 당연히 풍수도 좋을 테고.
1: 당연하지. 그럼 바로 절따라 전설따라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도갑사로 고고. 신라의 최씨 처녀는 우연히 냇물에 떠내려오는 오이 하나를 발견하곤 주워서 맛있게 먹고 집으로 향했는데, 그날 밤 아주 신기한 꿈을 꾸게 되었죠.
6: 이 아이는 훗날 내가 데려갈 터이니 그동안 네가 맡아 키우거라.
1: 꿈을 꾼 후 처녀의 몸에 태기가 돌더니 열 달 뒤 처녀는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7: 처녀가 혼인도 안 하고 아일라. 당장 갖다 버리거라.
8: 버릴 수 없습니다.
7: 이 애비를 화병으로 죽이려는 게냐? 당장 버리지 못해.
1: 결국 처녀는 울면서 아이를 숲속에 버리고 말았습니다.
8: 미안하다 아가야. 차마 부모의 명을 어길 수가 없구나.
1: 집에 돌아온 최씨 처녀는 아이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움 때문에 그만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그러길 며칠, 최씨 처녀는 다시 뒷산으로 향했죠.
8: 가엾은 아이, 극락왕생이라도 빌어줘야지. 어떻게 이런 일이?
1: 처녀의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죽었을 거라 생각한 아이가 수많은 비둘기들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있었으니까요. 최씨 처녀는 아이를 데려와 정성껏 키웠고, 아이가 13살이 되던 해 문수사를 찾았습니다.
9: 이 아이는 보통 인물이 아닌 듯합니다. 좋습니다. 이 아이를 제가 데리고 있지요.
1: 문수사에서 자라난 아이는 훗날 풍수지리의 대가이자 선승인 도선국사가 되었답니다.
3: 잠깐! 문수사라니? 도선국사가 자란 곳은 도갑사라며?
1: 도선국사께서 중국 유학을 다녀온 다음에 문수사를 고쳐 도갑사라고 지은 거야.
3: 아!
1: 동이, 너 부연이 뭔지 알아?
3: 부연 설명할 때 그 부연 아냐? 덧붙이다?
1: 오, 맞아! 바로 그 말의 시초가 이 도갑사 첨화에서 나왔다고. 무슨 사연인지 궁금하지?
3: 뜸들이지 말고 빨랑 얘기해줘.
1: 좋아! 그럼 부연에 관한 이야기로 고고! 신라 헌강왕은 월출산에 사찰을 지으라 명령하고 명목이라는 노인에게 대웅전 석가래를 맡겼습니다.
8: 쉬면서 하세요. 나무만 벌써 500개나 자르셨습니다.
10: 상냥일에 맞추려면 밤낮도 없이 일해야지.
1: 그런데 상냥일을 며칠 앞두고 웬일인지 노인은 식음을 전폐하고는 몸져 누워버렸죠.
8: 무슨 걱정이 있으시길래 일이 괴로워하십니까?
10: 아휴, 내가 큰 실수를 저질렀지 뭐냐.
8: 실수라니요?
10: 석가래 말이다. 분명 자루 재면서 잘랐는데 나무가 모두 석가래 도면보다 짧지 뭐냐. 다시 만들자니 시간도 없고 나무도 없고.
1: 시아버지를 도울 수 없어 답답해하던 며느리는 며칠 후 우연히 집 앞에 처마를 쳐다보게 되었는데요.
8: 잠깐, 저 석가래? 그래, 그거야! 아버님, 석가래 두 개를 덧붙이면 어떻겠습니까?
10: 덧붙이다, 부연하다. 그래, 그거야! 나무를 늘릴 수는 없지만 이어붙일 수는 있으니까.
1: 그렇게 두 석가래를 곡선으로 이은 도갑사의 건축 양식은 우리나라 최초의 부연식 지붕 양식이 되었답니다.

0: 뱀이다. 몽아, 딴 데로 가자.
1: 저건 물지 않는 뱀이니까 걱정 마.
0: 그게 아니라 징그러워서 그래. 꾸불꾸불.
1: 수양이 덜 됐네. 뱀도 생명이거든. 쟤도 지금 살려고 열심히 움직이는 거라고.
0: 그러네.
1: 자, 뱀도 보았으니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뱀에 얽힌 이야기를 가진 비암사로 떠나보는 거 어때?
0: 비암사? 이름이 특이하네.
1: 세종시 운주산에 있는 비암사는 원래 신라 사찰이다, 백제 사찰이다 말이 많았어. 그러다 국보인 아미타불 비상에서 비암사가 백제의 국왕과 대신 그리고 백성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는 기록을 발견했지.
0: 그럼 백제 사찰인 거네.
1: 맞아. 비암사는

0: 천년을 이어온 백제의 마지막 종묘 사찰이야. 지금도 매년 영산대제를 봉행해 백제의 왕과 유민들을 기리고 있지.
1: 진짜? 그럼 어쩌다 백제 마지막 사찰이 된 거야? 이름은 왜 비암사구?
0: 궁금하면 바로 절 따라 전설 따라 출발하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비암사로 고고! 비구니 스님들이 거처하던 비암사에 어느 날부턴가 밤이면 한 청년이 찾아와 탑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2: 저 청년 말입니다. 어째서 아무도 없는 밤에만 탑돌이를 하는 걸까요?
3: 궁금해 말고 그만 들어가 자거라.
2: 네, 스님.
4: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0: 밤새 탑돌이를 한 청년은 날이 밝자 스님에게 다가와 물 한 모금을 청했습니다.
2: 궁금해 죽겠네. 저기 탑돌이를 어째서 밤에만 하시는 겁니까?
0: 스님의 질문에 청년은 말없이 웃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 청년의 모습에 스님은 더더욱 청년의 사연이 궁금해졌죠.
2: 몰래 뒤를 밟아봐야겠어.
0: 그렇게 스님은 청년의 뒤를 따라 숲으로 가게 되었는데
2: 왜 마을이 아니라 숲으로 가는 거야? 설마 산적 같은 건가? 아닐 거야. 굴러 들어가잖아.
0: 스님은 망설이다 결국 청년을 따라 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굴 안에 들어가자마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죠. 뿌연 연기와 함께 청년이 뱀으로 변해버렸거든요.
4: 왜 나를 따라오셨습니까? 100일 동안 아무도 몰래 탑을 돌면 사람으로 환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면 사람으로 환생할 수 있었는데 스님이 저를 보셨으니 이제 다 틀렸습니다.
2: 미안하다. 내 호기심이 네 환생을 막았구나. 내 탓으로 일이 되었으니 이제 평생 너를 돌보며 이 죄를 속죄하마.
0: 그 후로 스님은 자신의 호기심 때문에 사람이 되지 못한 뱀을 돌보며 평생을 살았답니다.
1: 하루만 참았음 사람이 되는 건데 뱀이 너무 불쌍해.
0: 뱀이 징그럽다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1: 근데 이 돌단 말이야, 뱀을 따라 만든 거 맞지?
0: 진짜 그러네. 그런데 아니야. 이건 백제의 눈물이 담긴 운주산성이거든.
1: 백제의 눈물?
0: 궁금하지? 그럼 바로 660년 역사의 현장으로 고고! 660년, 백제는 나당 연합군에 의해 안타깝게도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백제의 백성들은 떠도는 유민이 되었죠.
5: 이제 나라를 빼앗겼으니 우린 어디로 갔단 말이냐.
6: 울고만 있을 거예요. 어떻게든 나라를 되찾아야지.
5: 맞아. 백제 부흥을 위해 끝까지 싸우자고.
0: 그렇게 백제의 유민들은 군대를 조직해 운주산성으로 모여들었고 백제 부흥군을 조직해 끝까지 싸웠는데 결국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6: 나라는 잃었지만 우린 살아남았으니 죽어간 백제인들의 극락 왕생을 위해 불비상이라도 세워줍시다.
5: 그럽시다. 비암사의 탑을 만들고 그 위에 불비상을 모십시다.
0: 그렇게 백제 유민들이 만든 비암사의 불비상은 지금까지도 나라를 지키다 죽어간 백제인들의 넋을 위로하고 있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꼭 출가라는 것이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진짜 호심 출가, 정말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그런 마음으로 임하신다면 출가의 그 마음, 정신이 계속 함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12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후배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진실한 수행자가 될 수 있는지 자비로서 가르쳐 주십시오.
1: 그 목적은 오직 만듭니다. 성불하고 또 중생을 위해서 모든 길사를 주고 남을 위해서 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만약 성불을 한다 자기를 위해서 저에게 길사를 하는 거죠. 유도하고 말이죠. 실제로 유도야.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6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갑작스런 입적으로 사부대중 모두를 놀라게 했던 만당 스님의 일주기 추모 달해제가 지난 주말 영광 불갑사에서 봉행됐습니다. 만당 스님의 빈자리를 아쉬워하는 불자들의 간절함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장병들의 건강한 군생활과 불심 증진을 위해 육군훈련소 호국 연무사를 찾아 수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치열한 외교 전선에서 팽팽한 긴장 속에 살아가는 주한 외교대사와 가족들이 남양주 봉선사를 찾았습니다. 국적과 언어는 달랐지만 비움으로 채우는 행복을 몸소 체험하며 긴장을 풀고 마음의 평화와 마주했습니다. 세계적인 유명 인사들이 한국에 오면 찾는 사찰음식 명가 진관사. 사찰음식 국가무형유산 지정 1주년을 맞아 사찰음식 명장 스님들의 특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진관사 회주 개호 스님이 비법 전수에 나섰습니다. 스마트폰 과다 사용과 무한 경쟁으로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호소하는 아이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선명상을 기반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한국형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이 발간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해 갑작스런 입적으로 사부대중 모두를 놀라게 했던 만당 스님의 일주기 추모 달해제가 지난 주말 영광 불갑사에서 열렸습니다. 생전 초늠을 아끼며 종단 대소사를 챙기고 불사와 포교에도 남다른 업적을 남겼던 만당 스님의 빈자리를 아쉬워하는 불자들의 간절함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호남지사 조용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취암당 만당 종사의 일주기 추모 달해제가 지난 4일 영광 불갑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종단의 주요 소임자와 중앙종회의원,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지자체 관계자 등 전국에서 사부대중 1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문중 원로스님과 총무원장 진우스님, 중앙종회의장 주경스님을 비롯해 교구본사 주지, 인연 깊은 도반스님들이 영전에 향과 꽃을 올리며 일주기를 추모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만당스님을 행동하는 행선수행자로 기억했습니다. 오직 공심으로 1분 1초도 자신을 위해 쓰지 않는 지독한 정진력의 소유자라며 누구보다 믿고 의지했던 만당 스님의 부재에 황망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2: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우리 만당 스님의 원력과 공덕 그리고 스님이 뜻하는 생각, 마음 잘 길이길이 이어서 가겠습니다.
1: 중앙종회의장 주경스님도 하와 중생을 실천하며 치열한 수행자로 살았던 만당스님의 마지막을 회고했습니다.
3: 부처님 가르침에 정통했고 또 열반하기 당일날도 신도들과 더불어서 티벳 성지순례를 가기 위한 그런 보살의 길 또 순례의 길을 준비하였습니다.
1: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을 억누르며 불갑사 주지 덕상스님은 대중의 화합과 정진을 다짐했습니다.
4: 저희를 비롯한 상자 일동은 오늘 스님의 일주기를 맞이하여 스님의 영단 앞에 후기 합장하고 하심하는 마음으로 스님께서 남겨주신 이 불갑사 도량을 화합 중의 정신으로 더욱 굳건히 지켜나가겠습니다.
1: 만당 스님은 1964년 구례에서 태어나 고려대 법학과를 나와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중 불갑사 수산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습니다. 법전보다 불전 읽는 것이 더 좋았다는 스님은 2001년부터 불갑사 주지를 맡아 가람을 일신하고 백제불교 초전지 마라난타사 대작불사에도 매진했습니다. 총무원과 교구본사 소임을 두루 거치고 중앙종의 부의장으로 종단의 현안을 막힘없이 해결했습니다. 말년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으로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 세계화에 앞장서며 부처님 제자로 한치의 부끄럼 없는 수행자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BTN 뉴스 조용수입니다.
0: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장병들의 건강한 군생활과 불심 증진을 위해 육군훈련소 호국 연무사를 찾아 수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상진 스님은 3천여 장병들에게 직접 계를 내리고 군포교 발전 지원금도 전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박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5: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법석을 향해 입장하자 육군훈련소 장병들이 뜨거운 환호로 맞이합니다.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가 지난 4일 연무관에서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을 증명법사로 숙의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에는 태고종 전북교구 총무원장 연수 스님과 재경부장 현웅 스님, 사서실장 도희 스님, 홍보부장 법진 스님을 비롯해 상진문도의 스님들이 대거 동참해 새로운 불자로 거듭난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상진 스님은 군 장병에게 3기 의계와 5계를 설하고 숙계는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일이라며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6: 부처님의 계를 받으면서 모든 잘못을 멀리하고 바른 생활을 하는 것은 천년 동안 어두웠던 밤에 불을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5: 법문에 이어 연비의식을 진행하고 수계증과 단주를 수여하며 불자로서 첫 출발을 응원했습니다.
6: 오늘 이 수계법회가 여러분들에게 큰 앞길에 밝고 맑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그러한 날들이 되기를 이 법사 스님은 간절하게 축원드립니다.
5: 한편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장병들의 신행활동을 돕기 위해 호국연무사의 수계법회 후원금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폭염 속에서도 장병들은 오계를 받으며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국가에 헌신할 것을 부처님 전에 서원했습니다. BTN 뉴스 박대규입니다.
0: 치열한 외교 전선에서 매 순간 팽팽한 긴장 속에 살아가는 주한 외교대사와 가족들이 남양주 봉선사를 찾았습니다. 국적과 언어는 달랐지만 비움으로 채우는 행복을 몸소 체험하며 긴장을 풀고 마음의 평화와 마주했는데요. 국경을 초월해 불교로 하나가 된 현장에 이지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7: 왼발을 안쪽으로 깊숙이 밀어넣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내뱉기를 반복합니다. 낯선 자세에 다리는 조금 저려오지만 눈을 감은 이들의 표정엔 이내 진지함이 감돕니다. 국제포교사회가 남양주 봉선사에서 지난 4일부터 1박 2일간 6개국 주한 외교사절단을 초청해 템플스테이를 진행했습니다.
8: It feels very, we can feel the difference. Like in the room, everyone is very focused and respectful, and there's this aura being good and all that. So it's a very special experience.
7: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회의 테이블 대신 나란히 앉아 같은 공기를 나누는 법당은 그 자체로 색다른 소통 공간이 됩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쉼없이 달려온 사절단이 한자리에 모여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겁니다.
9: 1박 2일 동안 이렇게 같이 수행도 하고 하면서 이 각국에 오신 대사님들이 사실은 자기 그들 간에 이런 소통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리를 또 마련해 주는 그러한 취지가 있다고.
7: 한국 불교를 단순히 보고 즐기는 관광이 아닌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수행으로 마주한 시간. 사절단은 스님의 안내에 따라 경례를 걸으며 봉선사의 한글 산문과 비석에 얽힌 역사를 배우

0: 만큼 산사가 주는 아늑함은 국경을 불문하고 깊은 편안함을 선사합니다.
1: Every time I'm looking forward to participating in because it's time for me to relax, to collect my mind. It's kind of the retreat for the soul.
0: 사절단은 커다란 당목을 직접 밀어 범종을 울려보며 한국 사찰의식에 담긴 평화의 염원을 마주합니다. 묵직한 종소리가 온 산사에 길게 번져나가는 순간을 함께 지켜보는 이들의 눈빛에는 말로 다 못할 울림이 스쳐 지나갑니다. 여기에 정갈하게 차려진 저녁 공양을 함께 나누며 사찰 음식 특유의 담백한 자연의 맛과 비움의 지혜도 함께 경험했습니다.
2: I think it's the great way to promote this understanding and to exchange the cultures and the mentality and the spirits and everything, because it helps us deeper into the history of the nation and to understand people, their behavior, their traditions, customs, everything.
0: 산사에서 직접 몸으로 체험한 평화는 국적과 언어를 넘어 서로를 이어주는 부드러운 외교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3: 세계적인 유명 인사들이 한국에 오면 찾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사찰 음식 명가 진관사인데요. 사찰 음식 국가 무형유산 지정 1주년을 맞아 명장 스님들의 특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진관사 회주 개호 스님이 나섰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4: 고즈넉한 북한산 자락을 벗어난 진관사표 전통 레시피가 서울 안국동 사찰음식 문화체험관에 펼쳐지자 건물엔 깊은 산사의 향기가 가득 찹니다. 오신채와 인공 조미료 없이 제철 오이의 아삭함과 콩보년의 담백함으로 여름철 생기를 깨우는 밥상. 사찰음식 국가 무형유산 지정 1주년 기념 명장 릴레이 특강 두 번째 순서로 진관사 회주 개호 스님이 나섰습니다. 전 세계 VIP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던 명장이 도심 속 대중을 향해 마이크를 잡고 손을 걷어붙였습니다.
5: 우리 몸이 자연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자연이 살아 숨쉬는 맛이 산사 음식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음식 받을 때 단조로우면서 담백한 맛이 산사 음식이다. 양념을 가하지 않는 요리가 아니에요.
4: 개호 스님이 선보이는 서리태 콩국수와 오이소박이 물김치. 콩을 삶고 재료를 손질하는 스님의 도마 위 수행에 참가자들은 카메라 셔터를 누르고 수첩을 채워나갑니다.
6: 일단 개호 스님의 레시피를 알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음식을 대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배우면 배울수록 더 깊이와 깨달음을 알게 돼서 앞으로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4: 척척 완성해내는 스님을 따라해보지만 귀로 듣는 설명을 손끝으로 옮기기란 또 다른 법.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는 서툰 손짓들이 이어지자 보다 못한 개호 스님이 직접 참가자들 사이로 나섰습니다.
7: 이럴 때는 넓은 그릇에다가
8: 양푼이 큰 거에
7: 저런 데다 양은 그릇에도 확 시키는 게 제일 빨라요. 이게 도자기이기 때문에 안 식어집니다. 이런 거 이렇게 쓸 때는 좀 어슷어슷하게 식어주면 좋아요. 요것도 납작납작하게 썰어봐요.
4: 스님의 친절한 원포인트 레슨에 서툴던 손길들은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이 자리엔 젊은 불교 열풍을 증명하듯 젊은 청년들의 진지한 참여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해외 귀빈을 비롯한 세계인의 입맛을 매료시킨 손맛을 직접 배우려는 열기는 세대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9: 일반 음식은 약간 간이 센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먹으면 물리는 경향이 좀 있긴 한데 사찰 음식은 간이 깔끔해가지고 먹어도 질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10: 이런 불교 굿즈가 굉장히 좀 화제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종교 자체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해서 사찰 음식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4: 세계적인 기후 위기와 환경 오염으로 신음하는 지금 사찰 음식에 담긴 불교 정신과 가치는 이렇게 대중 속으로 깊숙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국가 무형유산 지정 1주년을 맞아 산사를 나온 명장 스님들의 손맛이 지친 현대인들의 건강한 생명의 가치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3: 스마트폰 과다 사용과 무한 경쟁 속에서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 건강에 심각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호소하는 아이들이 급증하고 있는 건데요. 선명상을 기반으로 종교의 벽을 넘어 아이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한국형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이 발간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11: 친구와 눈을 맞추는 대신 스마트폰 액정만 들여다보는 교실. SNS 속 가상세계에 몰입할수록 타인과 마음을 연결하는 법은 잊어가고 무한 경쟁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아이들의 마음 건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실제 지표 역시 위험 수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10대 미만 아동 우울증

0: 진료 환자가 118%, 10대도 83%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돼 아동 청소년의 정서적 위기가 위험 수위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사후 치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선명상 기반의 인성교육 지침서가 발간됐습니다. 조계종과 동국대 YG 캠퍼스 아동인성교육연구소가 종교의 벽을 허물고 공교육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관계중심 통합적 사회정서 교육 교재를 발간했습니다.
1: 우리 아이들이 무너진 뒤에 치료하는 사후 치료가 아니라 스스로 마음의 힘을 길러내기 위해 이겨낼 수 있는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교육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런 선명상 기반으로 한 사회정서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종교의 벽을 넘어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한국형 마음 교육 프로그램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0: 종교적 색채를 배제해 명상 교육이 공교육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쇼폼 콘텐츠 등 즉각적이고 자극적인 매체에 고립된 아이들에게 모든 것이 연결돼 존재한다는 걸 깨닫게 하고 교류하며 참고 견디는 힘을 길러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사회성과 정서도 발달시키면서 내면으로 자신의 귀를 기울여서 소리를 듣기도 하고 필요한 것들을 해주기도 하고 또 타인을 이해하는 도구로 삼기도 하고 그러면서 연결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름이 관계중심 통합적 사회정서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활동의 기반은 관계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 교재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놀이 중심의 마음숲 탐험대, 고학년을 위한 회복 탄력성 게임 마음 항해 일지, 청소년의 정체성 탐구를 돕는 내 안의 빈칸을 찾아서 등 발달 단계별 스토리텔링으로 구성됐습니다. 학생용 워크북과 교사용 지도서 6권은 전국 100여 개 학교 300여 선생님과 3천여 학생을 대상으로 배포돼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교재와 병행할 교구로 어린이 일본 명상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선생님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학교 현장뿐 아니라 전국 4차례 어린이 청소년 법회 현장에서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책은 아이들이 스스로의 마음의 힘을 길러 세상이라는 바다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3: 문경 한산사 용성선원에서 정진하며 4부대 중 수행공동체 불의선회를 이끌고 있는 월암 스님이 서울에서 대중과 만났습니다. 신간 효효선의 출판을 기념한 법석에서 스님은 쉼없이 앞만 보고 나아가는 현대인을 위한 안심법문을 전했습니다. 보도에 윤호섭 기자입니다.
4: 7월의 첫 주말인 지난 4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 로비가 인파로 북새통을 이룹니다. 긴 장사진을 친 사람들의 손에는 저마다 똑같은 책 한 권이 들려 있습니다. 책 이름은 휴휴선. 선가에서 오랜 세월 전승돼온 쉬고 또 쉰다는 뜻의 휴휴라는 철학을 바쁜 현대인에게 알기 쉽게 전하기 위해 발간된 신간입니다. 평생을 제방선원에서 수선안거하며 정진한 문경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 스님의 저서로 스님의 친필 사인을 받기 위한 사람들이 발디딜 틈 없이 찾아왔습니다.
5: 스님 법문을 듣고 난 이후에는 불교에 대한 모든 것들이 제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와 있고 그 마음에서 손과 발과 입으로 나오는 것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4: 이어진 법회에서 월암 스님은 근기론을 내세우며 상근기와 하근기를 구분하는 한국불교의 오랜 관습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스님은 특히 신도들을 하근기로 치부하며 선빵 문고리만 잡고 돌아가게 만들었던 풍토를 악습이라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불자들 역시 눈치 보지 말고 수행의 주인공으로 당당히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6: 물리적인 저 선빵이 아니고 내 몸이 내 마음이 있는 그곳이 선빵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한 생각 일어난 그곳이 선빵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육조 스님의 선빵에 대한 정의입니다.
4: 만공선사의 어록을 빌려 간장 맛이 짠지 단지만 구분할 줄 안다면 누구나 참선할 수 있다며 수행의 문턱을 낮춘 월암 스님. 화엄경에 나오는 꿈속 강물 비유를 통해 강물에 휩쓸리지 않고 빠져나오려는 노력보다 꿈에서 깨어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참선 역시 이를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 꿈을 깨고 나면 본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본래 무사의 철학을 강조했습니다.
6: 네가 지금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꿈속에서 괴로운 것이고 꿈속에서 나고 죽음이 있는 것이다. 너는 본래 침상에 편안히 누워있다.

0: 바쁜 일상에서 앞만 보고 달리며 정신적 탈진을 겪는 현대인들. 쉼 없이 허우적거리는 고통의 꿈에서 깨어나 참된 내려놓음을 안내하는 지혜의 지침서가 깊은 위로를 건네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1: 마산청 법사가 사찰 음식에 담긴 수행과 생명 살림의 의미를 되새기는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정 법사는 지난 4일 경내 수자타에서 사찰 음식 장인 법송 스님을 초청해 이 음식은 어디서 왔는가를 주제로 사찰 음식 특강을 열었습니다. 정 법사 주지 광우 스님은 세계적으로 사찰 음식의 가치를 전하고 있는 법송 스님을 모시게 돼 뜻깊다며 사찰 음식에 담긴 지혜를 배우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찰 음식의 철학과 생명 존중의 가치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한 대전 영선사 주지 법송 스님은 르꼬르동블루 파리와 런던 강의를 비롯해 BTN 불교TV 절밥 한 끼에 출연해 사찰 음식의 가치를 전하고 있습니다. 7월 6일 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1: 미국 올 적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절에는 자주 못 가니까 스님 법문으로다가 안정 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방우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카피로 생각합니다.
2: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3: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2: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용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공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 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구람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0: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에 복받치 됩니다. 삼성강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스스로 겸손하여 잘 참는 사람은 마음이 고요하고 행실도 바르다. 좋은 말은 채찍을 받지 않듯이 비난과 모함도 그의 곁을 떠난다.

0: 우리는 종종 인생을 하얀 도화지에 비유하곤 하는데요. 보통 성인이 되기 시작하면서 하얀 도화지에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합니다.
1: 그림이 늘 실수 없이 그려지면 참 좋겠지만요.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후회도 하는데요. 되돌릴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덧칠을 통해 감쪽같이 실수를 만회할 수도 있고 실수의 과정을 거쳐 더 나은 미래를 그려나갈 수도 있습니다.
0: 하지만 늘 되돌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흔적이 너무 진하게 남거나 실수가 잦으면 도화지가 망가지거나 찢어지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늘 선택은 신중히, 잘못은 되돌릴 수 있을 때 되돌려야 합니다.
1: 여러분은 지금 도화지에 어떤 그림을 그려나가고 계신가요? 어떤 그림이든 그 자체로 아름답지만 훗날 되돌아봤을 때 후회가 남지 않는 그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인생 도화지 한 켠에 밝은 에너지, 생기를 불어넣어드리겠습니다. 쾌남열전과 함께 유쾌한 하루 보내세요.
0: 나상도
1: 남궁진의
0: 쾌남열전 정식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쾌남열전 진행자 나상도고요.
1: 남궁진입니다.
0: 네, 저희가 오프닝에서 도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우리 남궁진 씨는 인생을 도화지 속 그림이라고 표현한다면 어떤 그림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1: 글쎄요, 저는 약간 밭 이런 것 같아요. 밭.
0: 밭.
1: 예. 그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지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저는 약간 꽃씨를 뿌리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걸음도 잘 줘야 되고 물도 잘 줘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네,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네,
1: 걸음과
0: 좋습니다,
1: 물을 주기 위해서. 우리 나상도 씨는요?
0: 전 논이요.
1: 논이요?
0: 예, 네. 논인데 씨앗을 잘 뿌렸습니다.
1: 아, 잘 뿌렸어요.
0: 그리고 잘 자라고 있는데 잡초들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예, 그거 뽑느라 시간 다 보내고 있어요. 예,
1: 그렇습니다.
0: 잡생각이 많다는 소리죠.
1: 아...
0: 앞으로는 제 꿈을 달려가기에 앞서서 생각을 정리하고 딱 그냥 진짜 정신을 또 하사불성으로 제 꿈만 보고 달릴 겁니다.
1: 알겠습니다.
0: 아시겠죠?
1: 가끔 제초가 필요하시면 저 불러주십시오. 제가 말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0: 제초요?
1: 네.
0: 제 잡초가 당신이에요.
1: 그렇습니다.
0: 예, 제
1: 알겠습니다.
0: 예.
1: 알겠습니다.
0: 예, 좋습니다. 네. 자, 잠시 후 쾌남열전 오늘의 초대 손님과 쾌남 초대석 1위 오너라 함께합니다. 어떤 분일지 너무 궁금하시죠?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는 물론 라이브까지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1: BTN 불교 TV와 BTN 라디오 울림은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매주 수준 높고 알찬 방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0: TV, 라디오, 모바일,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트렌드에 발맞춰 나아가기 위해서 더욱 정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 어떻게 보태냐고요? ARS-060-800-7000번으로 전화 주셔서 BTN 불교 TV 후원에 동참해 주세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육회, 상쾌, 통쾌, 이 상쾌를 모두 충족하는 쾌남 쾌녀들만 모십니다.
1: 입장 조건 까다로운 쾌남 초대석에 오신 손님, 큰 소리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0: 쾌남 초대석 1위 오너라 오늘의 손님 모셔봅니다. 나와 주세요!

0: 좋다. 아, 드디어 왔습니다.
1: 이야.
0: 예, 제가 기다리던 누구죠?
1: 우리 정서주 씨였습니다. 예, 편한 초대석 오늘의 손님 우리 정서주 씨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하얀 민들레 라이브로 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요.
2: 네.
1: 우리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과 팬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트로 3 주인 첫눈 보이스 가수 정서주입니다.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1: 아, 봄이 온 것 같아요.
3: 아니, 스튜디오에 진짜 꽃이 핀 것 같아요. 민들레 향기로 가득하네요, 진짜. 네.
0: 꽃이 피었네. 서주꽃이 피었네.
3: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2: 네.
1: 그리고 이제 방금 불러주신 노래죠. 하얀 네. 민들레.
2: 네.
1: 이 곡은 어떤 곡이에요?
2: 이 노래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데뷔 앨범에 수록된 노래인데요.
1: 네.
2: 이 노래가 원래 원곡이 진미령 선생님 노래인데 제가 리메이크를 해서 이 노래를 앨범을 한번 냈었습니다.
3: 너무 잘 어울린다.
1: 네, 진짜 잘 어울립니다.
3: 네, 중학교 언제라고요?
2: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죠.
3: 아, 2학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되게 옛날처럼 들리는데 네. 불과 3, 4년 전이에요. 제 중학교 3학년은요.
1: 거의 예. 예 손가락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3: 28년?
1: 네. 네,
3: 그쯤입니다.
1: 아, 예. 그렇습니다.
2: 28년 전이라고?
3: 어?
2: 28년 전이라고?
3: 새삼스럽게 놀라세요? 늘상
2: 너무 동안이셔가지고.
1: 아.
3: 네. 아, 예. 오케이. 아, 좋아요. 좋았습니다.
1: 네네.
3: 아, 우리 서주 형은 그 세상에 있는 수많은 꽃들 중에 어떤 꽃을 제일 좋아해요?
2: 아, 저는 라일락 꽃을 좋아해요. 연보라인데. 그 꽃을 보면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0: 라일락 꽃 필 때면.
2: 원래 이렇게 노래를 많이 부르세요?
3: 지금 다 이거 지금 부른 거 전부 다 꽃, 이거 엄마 꽃, 라일락 꽃. 안성우 씨 곡이에요.
2: 그러니까요.
3: 예, 우리가 출연했던 사람들 노래 한번 부르거든요.
2: 그래요?
3: 좋습니다. 그러면 네. 여기 삼촌들은 어떤 꽃이 어울려요?
2: 남궁진 오라버니는.
1: 오라버니라고 하셨습니다. 삼촌과 오라버니. 아, 오늘 예, 방송 너무 좋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3: 예, 오라버니.
2: 백합 같아요.
1: 백합.
2: 왜냐면 너무 하얗시고 네. 잘생기셨으니까 약간 백합이 떠오르고.
3: 아, 백합 국물 내면 맛있어요, 저게.
1: 네. 아, 무슨 말씀이세요? 그 백합하고 다른 백합입니다.
3: 저는요. 기대됩니다.
2: 삼촌은.

0: 해바라기?
1: 해바라기?
0: 왜냐면 웃는 게 너무 매력적이시니까 해바라기가 떠오릅니다.
2: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3: 좋네요, 좋네요.
2: 좋아요. 네. 자, 우리 오프닝에서 도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해봤습니다. 서주향의 인생 도화지 속 그림을 표현한다면 지금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0: 저는 꽃밭으로 가는 길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2: 아, 저희는 뭐 논이었고 밭이었는데 여기는 꽃밭이에요. 야, 시작이 달라요.
0: 제 꿈이에요, 제 꿈. 왜냐면 저는 아직 꽃밭에 도착한 건 아니고 가고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3: 아니, 뭐 이미 도착하신 것 같아요, 이미.
0: 아닙니다. 네.
2: 그대가 있는 곳이 꽃밭이요.
3: 맞습니다.
2: 아, 죄송합니다. 배우병 걸려가지고.
0: 중증이, 갑자기 중증. 뮤지컬을 하시네요.
2: 예, 중증입니다.
3: 네. 그럼 삼촌은 좀 약간 언어 선택이 좀 다르시네요.
2: 좋겠습니다, 오라버니. 네, 네.
3: 네. 아, 근데 우리 서준양은 그림도 잘 그리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0: 네. 오,
3: 내가 간혹가다 내가 예술가적 기질을 타고났다 이런 느낌을 또 받곤 하시나요?
0: 제가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항상 이거 꿈을 적을 때는 네. 화가를 적었었어요. 가수 전에는. 그래서 그림 그리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2: 아, 저도 옛날에 꿈 화가로 적었었어요.
3: 진짜요? 네, 그래서 어떤 그림을 그리셨어요?
2: 이것저것 그러는데 네. 그래서 좀 이러긴 했어요. 평소에 화가 많아요.
0: 예. 아, 뭐예요?
3: 네, 어쨌든 뭐 이러긴 이렇습니다.
2: 아, 미안합니다.
3: 약간 조금 예, 토크의 결이 조금 다르긴
0: 뭐예요?
3: 합니다만.
2: 네, 오라버니랑 조카랑 잘 노세요. 네, 잘 자, 크람 초대석 1위 오느라 본격적으로 정서주 씨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서주향과 첫 번째로 해볼 코너는 바로 이겁니다. 키워드 토크!
3: 너를 알려줘!
2: 네. 좋습니다.
3: 키워드 토크, 너를 알려줘. 이 코너는요, 말 그대로 키워드를 통해서 정서주 씨를 알아가 보는 시간인데요. 서주향 인생을 과연 어떤 키워드로 나타낼 수 있을지 궁금한 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자, 바로 가보겠습니다. 키워드 보여주세요.
3: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껌딱지.
2: 껌딱지라 하면 뭐 이렇게 뭐 이게 어떤 사람한테 그냥 찰싹 달라붙나, 왜 껌딱지처럼 달라붙냐 이런 건데.
0: 네.
2: 이게 무슨 뜻이죠?
0: 제가 데뷔 전에는 굉장히 어렸잖아요. 지금보다 훨씬 어렸는데 네. 그때는 엄마 껌딱지였어요. 그래서 엄마가 항상 우리 서준은 엄마 껌딱지야 이렇게 저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하곤 했어가지고.
2: 많이 뵀죠. 그리고 참고로 서주향 어머니랑 저는 별 차이가 안 납니다. 비슷합니다.
0: 아, 아니에요.
2: 예, 비슷해가지고 예. 공감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3: 네.
2: 어머니랑.
3: 네.
2: 껌딱지. 네. 좋아요.
3: 그럼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가요?
0: 지금도 엄마 껌딱지기도 하고 이제 네. 미스트롯3 나가다 보니까 언니들 많이 만났잖아요. 네. 그래서 언니들도 너는 언니 진짜 껌딱지다. 언니 껌딱지라고 이제 많이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2: 여기저기 잘 붙어다니네요.
0: 네.
3: 근데 그만큼 누군가의 사랑을 이제 잔뜩 받으시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지금은 예전보다 스케줄이 좀 바쁘다 보니까 예전에 학생일 때 그때보다는 엄마랑 많이 붙어있을 시간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엄마가 조금 서운해하진 않아요?
0: 엄마가 원래 부산에서 이렇게 같이 살다가 저도 고향이 부산이니까 네. 그런데 엄마가 이제 20년 동안 거기서 직장을 다니시다가 저 때문에 다 그만두시고 이제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거의 맨날 보기 때문에 서운할 일은 없지 않아요.
2: 아, 그래요?
0: 네.
2: 아, 좋습니다. 저는 뭐 예전부터 어머니랑 떨어져 있어가지고 어머니에 대한 그림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네, 서주향한테 네. 그런 좀 아쉬움은 좀 없을 것 같네요.
0: 네.
2: 네, 좋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한번 네, 바로 볼까요?
3: 다음 키워드, 네. 두 번째 키워드 보여주세요. 바닷가.
2: 아,
3: 바닷가.
2: 영어는 또 부산이니까.
3: 아, 네. 그렇습니까?
2: 부산 아이가.
0: 부산 아이가. 부산이기 때문에 네. 키워드가 사실 바다가 빠질 수가 없어요. 네. 제가 항상 학교 끝나면 가는 곳이 광안리 바닷가였어가지고 제 인생에서 바닷가가 빠질 수 없고 요즘에도 가끔 살짝 마음이 좀 답답하거나 그럴 때마다 아, 빨리 부산 바다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2: 예전에 그 해수욕장, 부산 해수욕장에서 사진 찍은 것도 올린 거 봤어요, 저는.
0: 네, 맞아요. 인스타에도 예. 많이 올리고.
3: 오!
0: 네, 애 어릴 때.
3: 아니, 불과 2012년, 2013년입니다.
0: 네, 이때 엄마, 아빠랑 정말 많이 놀러 갔던 것 같아요.
2: 야, 정말 저는 그렇게, 저 30대 때 사진이에요.
3: 아, 그렇습니까?
2: 예.
3: 그러면 지금도 가족분들하고 여행을 좀 많이 다니시는 편이세요?
0: 아, 요즘은 사실 잘 못 다녔어요. 그래서 뭐, 일본에 공연 가거나 할 때마다 엄마, 아빠랑 같이 가서 그때 잠깐 뭐, 여유를 좀 즐기거나 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서
3: 네.
0: 좀 이번 연도 겨울쯤에는 좀 해외여행을 엄마, 아빠랑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야다 형님.
1: 야, 그럼 아. 부산에 그래도 오래 있었잖아요.
2: 네.
1: 그래도 부산에서 즐겨 드시던 음식이나 식당이 혹시 있을까요? 추천해주고 싶으신 곳이 있을까요?
2: 그냥 회를 진짜 거의 일주일에 한번 무조건 먹었고 산낙지를 제가 진짜 좋아해요. 근데 회는 회센터를 가야
1: 네.
2: 제일 맛있어요. 그냥 식당보다는 회센터가 네. 제일 맛있지 않나.
3: 지금 약간 머리 따는 것도 낙지 다리 같아요.
2: 아, 왜 그러세요? 예쁘게 하고 왔는데. 낙지 다리라뇨.
3: 삼촌 짓궂죠?
2: 네.
3: 아, 좋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1: 다음 키워드 가겠습니다. 2024.
3: 불과 2년 전인데요?
1: 네.
3: 2년 전이면 서주향이 오디션 준비할 때인가?
2: 맞아요. 미스트롯 3 때가 2024년이었어요. 그래서 제 인생에서 가장 좀 잘 많이 변환점이 됐던
3: 그렇죠.
2: 때라 가지고 미스트롯 3를 나갔던 2024년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3: 저는 그렇습니다. 이거 항상 서주향한테 정말 너무 이쁘고 너무 소중하고
1: 맞아요.
3: 너무 아기자기하고 해서 정말 예쁜 소리,
1: 네.
3: 좋은 소리만 해주고 싶지만 이제 삼촌이 알죠? 잔소리 엄청 많이 하잖아요.
2: 네.
3: 예.
2: 네.
3: 계속 맨날 아재라고 얘기하는데
1: 네. 네.
3: 아, 이제 서주향이 2024년 정말 힘들었잖아요.
2: 네.
3: 그리고 지금 조금 나이가 먹어서 이제 곧 있으면 성인이 되잖아요.
2: 네, 맞아요.
3: 예. 성인이 되면 더 힘들어요.
2: 아, 왜 예. 그래요?
3: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네. 서주향한테 현실적으로 얘기해주고 싶어요.
1: 근데 그만큼 아낀다는 소리니까요.
3: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서주향이 네. 상처를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상처를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이 삼촌의 마음이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잔소리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2: 네, 감사해요. 예.
3: 좋은 걸 받아. 아, 정말 성의 없는.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1: 그럼 어떤 점이 좀 힘들었어요?
2: 저는 사실 미스트롯 3 때는 그냥 마냥 언니들이 좋아서 즐겁게 이렇게 했는데 끝나고 나서가 사실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1등이라는 그 타이틀이 붙고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때 제가 사실 뭐 별다른 다른 가수분들처럼 엄청 오랫동안 노래한 게 아니었었으니까 뭔가 살짝 좀 저를 막 그렇게 좋아 미워 좀 미워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을 살짝 그런 기분이 들어가지고 살짝 부담감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1: 아, 아까 회를 좋아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도 회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정서주 사랑해. 다음 키워드
3: 가면 안 받으실 거예요. 어쩌다
1: 보니 이런 게 안 되는구나.
3: 근데 약간 서주향이 금방 생각한 이거는 진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서주향이 뭐 사람들이 날 뭐 미워하지 않을까 1등인데 뭐 이렇게 기대치가 높잖아요. 근데 그런 미움과 뭐 시기와 두려움 이런 거는 서주향 마음 속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 자신감으로 노래한다면 아니 그 1등이 누구 한 명이 준 게 아니에요. 국민
1: 맞아요.
3: 여러분들이 뽑아준 거잖아요.
1: 네.
3: 국민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1: 맞습니다.
3: 근데 뭐가 두렵습니까? 서주향 뒤에는 국민들이 있는데.
1: 정서주 씨 국민들의 사랑회. 네.
3: 아니 내가 좋은 말 하고 있는데 왜 껴들어가지고 뺏어먹어요?
2: 진짜 웃기네.
3: 아, 정말 웃길 때 이런 얘기합니다. 정말 웃기다.
1: 아, 네. 네, 오늘 뿌듯합니다. 아주
3: 뿌듯하게 얘기하는 편입니다. 자, 다음 키워드 한번 가보시죠.
1: 네. 다음 키워드 꿈 같은 순간 키워드를
2: 네.
1: 가지고
3: 아, 이거는 근데 알 것 같죠?
2: 네, 아실 것 같아요.
3: 네, 서주향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죠.
2: 네, 아무래도 미스트롯 3 진이 되는 그 날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1: 그 터닝포이가 포인트가 된 날군요.
2: 네, 그날 네. 진짜 꿈 같았어요. 그냥 이게 꿈인지 생신지 그런 느낌이었어요.
3: 그때 그냥 원래 트로트 하면 막 뭔가 좀 화려하고 힘있고 뽕끼 있고 이런 음악이 아니라 서주향은 되게 약간 센세이션을 했어요, 저는. 이렇게 감미로운 목소리로. 오, 진이 되네. 이런, 그래서 좀 되게 놀랐어요. 그리고 그때 진이 됐을 때 나이가
2: 15살.
3: 중학생이었나요?
2: 중학생이었어요.
3: 야, 중학생 때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 진짜로,
3: 사실.
1: 진짜로.
3: 참 대단한 업적이죠.
1: 맞습니다.
2: 예, 너무 감사합니다.
3: 참 부럽기도 했고.
1: 네.
3: 그냥 4등이었으니까.
1: 아, 예. 1등? 야, 1등 그 기분을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2: 진짜 이 키워드 그대로
1: 네.
2: 꿈 같았고
3: 어벙벙하고 황당하고
2: 사실 지금도
3: 당황스럽고.
2: 제가 거기서 1등을 한지 실감이 막 그렇게까지 나진 않아요.
3: 아~
1: 그럼 내심이 약간 1등 기대하고 뭐 그런 것도 없으셨나요?
2: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3: 아, 그래요? 난 몇 등쯤 하겠다, 뭐 결승전 때.
2: 결승전 때요?
3: 예.
2: 아니에요. 1등은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3: 아, 진짜. 7등 안에만 들어가면 좋겠다.
2: 네, 당연하죠.
3: 아, 이렇게 착한 사람입니다.
1: 진짜로.
3: 예. 네. 그

0: 지금 미스트롯 3그 출신 있잖아요.
1: 네.
0: 그 중에 가장 뭐 평소에 연락을 자주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1: 저는 소연 언니, 김소연 언니랑 진짜 거의 매일 전화하고 매일 영상통화하고.
2: 진짜요?
1: 네, 쉬는 날은 언니 만나고.
0: 안 지겨워요?
1: 안 지겹죠.
0: 아니, 가끔
1: 어떻게 사람이
0: 지겹습니까? 소주 형이 저한테 영상통화를 뜬금없이 걸어요. 전화하고 그러면서 삼촌 뭐 하세요? 하는데 꼭 그 옆에 소연이가 있어요.
1: 네. 소연 언니랑 이렇게 얘기하다가 상주 삼촌 뭐 하는데 전화해보자 이렇게 하고.
0: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0: 그걸 준비했죠.
2: 연결이 되어 있죠.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소연 씨와 전화 연결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1: 아, 진짜?
2: 네.
1: 지금요?
0: 한번 불러보세요.
2: 한번 불러보시겠습니까?
1: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우와, 뭐야? 뭐야? 신기하다.
2: 네, 반갑습니다. 김소연 씨.
3: 안녕하세요.
2: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듣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3: 알겠습니다. BTN 라디오 쾌락열전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께 웃음을 드리는 만능 트롯돌 김소연입니다.
0: 아, 역시! 야 거의 행사처럼.
1: 너무 귀여워.
0: 인사드렸습니다.
2: 목소리가 굉장히 밝습니다.
0: 네. 귀엽죠, 귀엽죠. 네. 소연 씨.
3: 네.
0: 잘 지내고 있죠?
3: 네, 상도 오빠 안녕.
0: 네, 예, 안녕이요?
2: 평소에 많이 잘
0: 제가 이런 존재입니다. 네, 이런 존재. 그리고 평소에...
3: 아니, 너무 평소에도 잘 챙겨주시고 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0: 네, 확실히 방송이라 그러지 평소에 그 목소리와는 조금 다르네요.
1: 그러니까요.
3: 아, 그래요?
1: 저랑 맨날 전화하는 그 목소리가 아니네요.
0: 네, 맞아요. 조금은 차분하네요. 이거보다 더 약간 비타민이 더 들어간 느낌이에요.
2: 네, 네.
0: 통통 튀는 느낌인데
2: 네.
0: 지금 뭐하고 계셨어요?
3: 아, 밥 먹고 후식으로 프로틴바 먹고 있었어요.
1: 프로틴바를 먹고
0: 야, 이거 남궁진 씨가 가장 좋아하는 루틴입니다.
2: 야,
0: 박수 한번, 박수 한번 잘해요.
2: 단백질 중요합니다. 네, 네 프로틴.
3: 네, 단백질 중요하죠.
2: 네. 네. 아니, 우리 서주영하고 얼마나 네. 친하게 지내세요? 아까 그 말씀하시기로는 매일 같이 뭐 쉬는 날마다 만난다고 하시는데 진짜 자주 그렇죠? 만나시나요?
3: 네. 아, 사실 미스트롯 경연하면서 만난 동생이라서
2: 네.
3: 경연이라는 곳에서 만난 인연이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아끼고 가까운 친구가 될 줄은 생각도 못했거든요. 근데 미스트롯3 끝난 이후에도 매일 서주 말대로 매일 연락하고 서로 일상을 공유하고 그냥 남자친구는 아니지만 남자친구 같은 가수 동생이 아니라 진짜 제 찐친이 됐어요.
0: 아, 거의 뭐 저한테 안성훈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1: 그런 느낌이네.
0: 아 근데 이게 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이게 안 맞는 게 있거든요.
2: 아 그럴 수 있습니다.
0: 네, 근데 네. 말은 못해요.
2: 네.
0: 예, 이 기회를 빌어서 서주랑 너무 친한데 아 요거는 네. 조금 안 맞는다 하는 점이 있어요? 말씀해 주세요.
3: 근데 저는 원래 너무 저랑 똑같은 사람보단 살짝 좀 다른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근데 딱 안 맞는 걸 뽑아보자면 거의 다 잘 맞긴 한데 저는 평소에 야채를 진짜 좋아하고 챙겨 먹는 편이거든요.
0: 네.
2: 네.
3: 소주는 야채를 진짜 싫어해요.
0: 제가
3: 예. 조류나 두부, 오이 이런 거 챙겨올 때마다 소주가 처음에는 막 할머니 아니냐고 놀리고.
0: 예전에 그 저희가 스피노프 녹화 그 대기실에서 서주 형 그 채소 안 먹는다고 제가 혼낸 적도 있었습니다.
1: 맞아요, 삼촌이.
0: 골고루 섭취해야 된다. 네, 같이 먹어라. 그 이런 거 이게 잔소리입니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이에요.
2: 조언이죠, 조언.
0: 그렇죠.
2: 네.
0: 소연 씨 안 그렇습니까?
3: 맞아요, 그게 다 몸을 필요로 하는 성분이죠.
0: 그렇죠. 아니 진짜 이거 남궁진 씨랑 소연 씨랑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네 이게.
2: 야 이거 뭐 너무 예 너무 바람직한 삶을 살고 계시네요.
0: 찐친이 될 수 있는.
2: 좋습니다.
0: 성향이 비슷해요.
1: 잘 맞을 것 같아요.
2: 그러면 반대로 우리 서주 씨는 혹시 뭐 약간 좀 안 맞는다 이런 게 혹시 있으실까요?
1: 아 저도 사실 진짜 없는데 생각을 네. 해보니까 약간 저희가 만나면 옷 구경을 많이 가요.
2: 네.
1: 그럴 때마다 언니는 굉장히 화려한 완전 튀는 약간 해외 언니들이 입을 것 같은
0: 거의 김현정 선생님이 드렸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3: 그런 느낌.
0: 느낌.
3: 네.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1: 그래서 그런 느낌인데 저는 되게 깔끔하고 단정한 걸 좋아하는데 언니는 되게 그러니까 튀고 발랄하고 약간 이런 걸 좋아해서 그게 좀 안 맞지 않아요?
0: 이게 평소의 성격인 것 같아요. 진짜 평소에 우리 소연이랑 제가 거의 오랜 시간 동안 같이 했었지만 진짜 목소리부터도 통통 튀고 하는 행동도

0: 피고 이게 안 좋은 뜻이 아니라 진짜 내가 기분이 안 좋아도 소연 씨가 옆에 있잖아요. 네. 기분이 좋아져요.
1: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습니다. 네,
0: 텐션을 쫙 끌어올려요. 네. 네.
2: 근데
0: 서주 형은 좀 차분한 느낌이 있어요. 네. 그게 옷 스타일에도 조금 투영이 된 것 같아요.
2: 맞아요. 그래서 서로 옷 구경할 때 각자 옷 구경할 땐 진짜 딴짓하고 그래요.
1: 자, 그러면 우리 소연 씨 마지막으로 우리 네. 서주 씨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2: 선생님 한마디를요?
1: 네.
2: 네, 서주야 시시콜콜한 이야기로 같이 웃을 수 있는 너가 있어서 좋고 항상 이렇게 쭉 서로의 편이 되어주고 너가 걸어가는 모든 길에 옆에서 의지되는 든든한 언니가 될게. 고맙고 앞으로도 잘 지내자.
1: 야, 우리 서주씨도
3: 저도 언니한테 정말 힘이 되는 존재가 되고 싶어서 앞으로도 언니 옆에서 항상 으쌰으쌰 약간 언니가 힘들어할 때도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동생이 되겠습니다. 사랑해요.
1: 아, 너무
2: 나도 사랑해.
0: 아, 좋습니다. 우리 소연 양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네. 저희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소연 안녕.
2: 안녕.
1: 고맙습니다.
0: 와, 동동 뛰죠?
1: 네,
0: 잠이 다 깼어요.
1: 목소리만 네. 들어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0: 좋습니다.
1: 네. 네, 첫 번째 코너에서 키워드로서 정서주 씨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네. 두 번째 코너에서는 밸런스 게임으로 정서주 씨의 취향을 저희가 세세하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0: 아, 네. 좋습니다. 밸런스 게임은 속도가 생명입니다. 빠르게 빠르게 정말 빠르게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3: 네.
0: 3초 안에 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네. 화면 띄워주세요.
1: 다음 중 더 좋아하는 음식은 닭발 대 산낙지.
0: 하나, 둘, 셋.
3: 산낙지.
1: 산낙지. 아, 더 웃픈 때는 사람들이 이름 헷갈려 할 때. 나이보다 성숙하게.
3: 사람들이 이름 헷갈려 할 때.
1: 오, 이름 아, 헷갈려 할 때. 자, 더 마음에 드는 별명은 첫눈 보이스 대 트로트 샛별.
3: 첫눈 보이스.
0: 아, 좋죠.
1: 더 자신 있는 개인기는 대박과 술 대 짱구 목소리.
3: 짱구 목소리.
0: 오, 대박이죠.
1: 자, 더 짜릿했던 칭찬은 무엇일까요? 송가인 씨께서 타고났다. 큰 물에서 놀아야 할
0: 선택하기 가수. 어려울 것 같아요.
3: 아니, 이걸 어떻게 선택해요?
1: 후배지만 존경스럽다. 이런 천재는 또 없다.
0: 자, 아. 하나, 둘, 셋!
3: 김현수 선생님.
0: 예. 아,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1: 네. 예, 굉장히 좋습니다. 빠르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3: 저 빨랐죠?
0: 네. 네. 엄청 빨랐죠. 보통은 한 번 정도는 막히거든요. 네, 소정이 선택이 빨라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이제 닭발 산낙지였죠?
1: 네.
0: 닭발도 좋아해요?
3: 네, 너무 좋아하는데 사실 닭발로 바꾸고 싶어요.
1: 아, 그만큼
0: 그냥 둘 다 하세요. 아, 닭발, 산낙지. 근데
3: 저 너무 좋아하는 음식.
0: 근데 보통 이게 산낙지, 닭발은 싫어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계시는 음식이잖아요.
1: 네. 예.
0: 산낙지는 뭐가 그렇게 맛있어요?
3: 저는 사실 이 빨판을 좋아해요.
1: 빨판을
0: 빨판이요?
1: 이게 이렇게 막 갈라붙잖아요.
3: 네, 그걸 좋아해요. 애기 때부터 그냥 애기 때부터 그걸 좋아했어요.
0: 애기 때부터 산낙지 드셨어요?
1: 몇 살 때부터 드셨어요?
3: 완전 애기 때부터 뭐 한 5살 때쯤부터 먹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다 아빠도 남해 사람이고 저도 부산 사람이고 바다 앞에 있으니까 해산물 다 좋아해요, 그냥.
0: 소주 씨 아버지가 우리 동네 행님 아닙니까?
3: 네, 남해.
0: 같은 미연 쌤이야.
1: 아, 그렇습니까?
0: 행님 아닙니까?
3: 네.
0: 엄마는 거의 동갑 아닙니까?
3: 네.
0: 서주 형, 남해 홍보대사 아닙니까?
3: 네, 맞아요.
0: 저도 홍보대사 아닙니까?
3: 그러니까요.
0: 아, 연관이 있습니다.
3: 네, 맞아요.
1: 알겠습니다.
0: 제조카입니다.
1: 아, 삼촌 알겠습니다.
0: 예, 예. 자, 다음 볼까요? 야, 이건.
1: 더 첫눈 보이스를 선택을 하셨어요.
3: 맞아요.
1: 마음에 드는 별명으로요.
3: 네. 네, 트로트 샛별은 뭔가 떠오르는 샛별이잖아요. 그리고 네. 지을 수도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0: 있는데. 이제 떠올랐는데요? 아, 눈은 더 빨리 녹아요. 그렇게
3: 아,
0: 따지면.
3: 그런가?
0: 네. 아, 근데 저는 이 첫눈 보이스가 이게 첫눈이라는 건 거의 모든 커플, 모든 연인들, 모든 사람들이 첫눈만 기다리잖아요.
1: 맞아요.
0: 그 첫눈 오면 서로 연락하면서 네. 첫눈 왔다, 첫눈 왔다. 밖에
1: 마음이 설레고.
0: 그렇죠.
1: 네. 네.
0: 또 그만큼 서주 씨가 어디서 노래 부를 때 서주 노래 부른다 그런 기다림을 맞아. 부르는 그런 목소리고 첫눈이 정말 깨끗하잖아요. 깨끗하니까.
1: 네. 소정,
0: 네. 소정 목소리가 얼마나 깨끗한데요.
1: 맞아요, 맞아요.
0: 진짜 그 옥보슬도 이런 옥보슬이 네. 없어요.
3: 감사해요. 네.
1: 항상 들을 때마다 감탄하면서 들어요.
0: 제가 볼 때는 이 첫눈 보이스는 네. 서주향을 상징하는 닉네임이에요.
1: 드레스까지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네.
0: 트로트 샛별 저거는 저도 달아봤어요. 예, 라이징 스타. 뭐, 트로트 샛별 많이 들어봐가지고. 이게 진짜 서주향을 상징하는 거다.
3: 저도 그래서 이걸 선택했습니다.
0: 예, 의상도 딱 첫눈 같잖아요. 네. 예, 잘 뽑아왔네요. 손은 왜 저러고 있는지 모르겠네. 자, 다음 볼까요?
1: 더 자신 있는 개인기.
3: 네.
0: 아, 근데 이거 네. 서주향. 우리 남궁지 씨 이거 봤어요, 개인기 하는 거?
1: 저 못 봤습니다.
0: 아니, 근데 장난 아니고 진짜 잘해요.
1: 그러면은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겠네요.
0: 그리고 네. 이거 판단 네. 잘해요. 네. 이런 거. 서주향 뭐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3: 짱구요?
0: 네, 짱구.
3: 한번 눈 좀 가려주세요. 네. 부끄러우니까.
0: 네?
3: 오, 예쁜 여자들! 조금이 사주세요!
1: 잠깐만, 지금 뭐 틀어놓은 거 아니야? 지금 애니메이션 틀어놓은 거
0: 아니야? 흰동아, 일로 와! 흰동이 없나? 흰동이 있는 줄 알았네.
1: 나 지금, 예.
3: 저 잘하죠.
1: 지금 온 거 아니야? 지금 뭐 틀어놓은 거 아니에요?
0: 진짜 잘하죠.
1: 와, 진짜 잘한다.
3: 그리고 복화술도 잘해요.
0: 복화술 더 대박이에요.
1: 복화술? 복화술은 이렇게 제가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3: 보아야 돼요. 네. 저는 볼 빵빵을 하고 입을 네. 움직이지 않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정소주입니다.
1: 이거 어디서 나온 소리예요?
3: 안녕하세요, 정소주입니다.
1: 되게 신기하다.
0: 신기하죠? 해보세요. 이게 아무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3: 그런 게 있습니다.
0: 연습을 한 거예요?
3: 네, 저 터득했습니다.
0: 어떻게?
3: 이게 살짝 발성에 좋대요.
0: 예.
3: 이게 소리를 이렇게 뚫고 나오는 거라서. 발성에 좋다고.
1: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두 가지 다 너무 훌륭한.
3: 정말요?
1: 예, 훌륭한 것 같아요. 근데 입을 좀 벌려야 되지 않을까요?
0: 입 아예 안 열어요?
1: 입을 안 벌리시네. 입술을 붙이고.
3: 볼빵빵을 하셔야죠, 볼빵빵을.
1: 볼빵빵을 해야 돼요?
0: 해야 잘 돼요?
3: 네.
0: 다음에 연구할게요. 알겠습니다. 당장 될 수 있는 개인기가 아닙니다.
1: 알겠습니다.
3: 네.
1: 되게 특이하다.
0: 저는 이게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녹화를 할 때 몇 번 봤었는데 네. 그때도 신기했는데 지금 더 신기하네요.
3: 진짜요?
0: 점점 연습을 하나 봐요.
3: 아니
0: 더 잘 되네요.
1: 네, 저는 약간 입을 살짝 벌리고 하는 것도 봤어도 네. 입을 닫고 하는 건 처음 봤어요. 되게 신기하네요.
0: 이거 오래오래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3: 네.
0: 자, 그리고 좀 네. 불편한 질문이 있었죠?
3: 네.
0: 자,
3: 네. 이거 진짜 고르기 어려웠어요.
1: 두 선배님들께서 칭찬을 해주셨어요. 네. 송가인 선배님, 김연자 선배님께서 칭찬을 해주셨는데 김연자 선배님의 후배지만 존경합니다. 이런 천재는 또 없다.
0: 이게 김연자 선생님께서 후배지만 존경, 이런 천재가 또 없어. 너무 감사하고
3: 네.
0: 칭찬이었고 우리 송가인 씨 타고났다 큰물에서 놀아야 할 가수는 별로 감동이 없었다.
3: 아니 이거 진짜 데뷔 전에 남해 네. 그 축제 갔는데 그때 갑자기 이렇게 차에서 내리시면서 전 연예인을 그때 거의 처음 봤어요.
1: 네,
3: 그래가지고 언니가 직접 내려서 이렇게 저한테 조언을 해주셨어요.
1: 진짜.
3: 서울로 올라오라고.
0: 마늘 축제?
3: 네 맞아요.
0: 와.
3: 거기서 이렇게
0: 저 그 영상을 봤거든요.
3: 진짜 짜릿했고 이때는 사실 김연아 선생님을 선택한 이유 중에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때 정말 잊을 수가 없는 선생님의 말씀이었어가지고
0: 제가 정확하게 그러면 기준을 드릴게요. 데뷔 전에 들었던 칭찬 중에 가장 좋았던 칭찬이고
3: 네, 맞아요, 맞아요.
0: 데뷔 후에 들었던 칭찬 중에 가장 좋았던 칭찬
3: 맞아요.
0: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둘 다 좋은 칭찬이었다.
1: 네, 진짜 아까 상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동을 전하는 가수.
0: 네, 좋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메시지를 보내주고 계세요. 예, 다음 코너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자, 지금부터는 청취자분들께서 보내주신 궁금증에 대해서 대답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1: 네네.
0: 그럼 보내주신 사연을 한번 만나볼까요?
1: 네.
0: 자, 차종근님께서 빠른 곡이나 댄스곡도 도전해볼 생각 있으신가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1: 네.
3: 저도 있습니다.
0: 있어요?
3: 네.
0: 춤 많이 들었어요?
3: 춤 저는 솔직히 막 그렇게 못 춘다고는 생각을 못하는데
0: 네네.
1: 저도 그래요.
3: 네. 아니 근데 실제로 상두삼치 진짜 잘 추시잖아요.
0: 저는 잘 못 춰요. 저는 거의 뭐 무술이고요. 제가
3: 아니 진짜 잘 추세요. 그래서 네. 저는 상도준 씨한테 기회가 되면 꼭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어요.
0: 근데 춤이라는 것은 말이죠. 처음에 기본기를 잘 써야 돼요. 여기서 배우잖아요.

0: 잘못된 길로 빠지는 거예요.
1: 아니 상도선 조치 타고난 끼가 있으시죠. 아,
0: 저만의 그 넘치죠. 바운스가 있죠. 네. 근데 같은 이제 트로트 업종 가수한테 배우려면 저는 추혁진 씨 추천합니다. 혁진 씨가 춤을 진짜 그렇죠. 잘 춰요.
2: 맞아요, 진짜 맞아요.
1: 혁진 씨. 네.
0: 그리고 특히나 이제 남궁진 씨 같은 분한테 춤 절대 배우면 안 됩니다.
1: 안성훈 오빠.
0: 진짜 많이 들었어. 예?
1: 안성훈 오빠 춤.
0: 매 한 가지입니다. 비슷해요.
1: 춤 잘 추세요.
0: 비슷합니다. 야,
2: 알겠습니다.
0: 네. 네, 좋습니다.
2: 자, 다음 질문 한번 가볼까요? 드림즈 오브 도니님께서 신곡 계획도 있으신가요? 지금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요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신곡 계획 있으신가요?
1: 신곡을 열심히 찾아보고 있어요.
0: 아직 컨택 중이네요.
1: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팬분들이 기다리시는 마음 너무 알아서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좀만 기다려주세요.
0: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찾고 있다는 건 얼마나 좋은 곡이 나오려고.
2: 맞아요, 맞아요.
0: 예. 야, 더 좋은 곡, 더 좋은 네. 곡을 찾다 보니까 오래 걸리는 거잖아요.
1: 맞아요.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려야 될지 아니면 약간 보여드렸던 모습 중에서 더 좋은 모습을 또 보여드릴 수 있을지 그걸 좀 고민하는 것 같아요.
0: 둘 다 하세요.
1: 아, 앨범으로요?
0: 둘 다 하면 돼요. 네. 차근차근. 앞으로 많잖아요.
2: 네. 네. 네. 근데 평소에 이제 기타도 이렇게 치시면서 노래도 하시고 네. 싱어송라이터가 또 꿈이라고 하시기도 네. 하셨는데 네. 그러면 혹시 자작곡 같은 것도 지금?
1: 자작곡은 항상 집에서 그냥 기타 코드 치면서 그냥 흥얼거리면서 곡을 만들고 있는데 아직까지 너무 좀 전문적이지 못하니까 이제 또 내년 되면 대학교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더 음악적으로 많은 걸 배워서 더 많은 분들께 좀 좋은 노래로 자작곡으로 또 들려드리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2: 요즘 이렇게 흥얼거리시는 곡 중에서도 약간 살짝 뭐 불러주실 수 있는 곡들이
1: 있어요? 자작곡 중에요?
0: 네.
1: 네, 그럼 하이라이트만 조금
0: 드릴게요. 네. 사비가 완성이 됐는데 벌써? 네. 다 만든 거죠.
2: 네.

0: 오,
1: 아니 이거 바로 내도 되겠는데요?
0: 괜찮은데?
1: 네.
0: 멜로디가 너무 예쁘다.
2: 감사합니다.
1: 오, 바로 내도
2: 갑자기
1: 되겠습니다.
2: 이렇게. 네,
0: 아니 이거 저희가 이제 작곡이나 이런 걸 할 때 이제 그, 그 음악도 규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제 그 규칙을 벗어나면 그 음계도 그게 벗어나면 이제 불협이 되잖아요.
1: 그렇죠. 불협이
0: 근데
1: 되죠.
0: 그 코드에서 나올 수 있는 멜로디들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어요. 이제 그 리듬과 박자가 어떠냐에 따라 노래 느낌이 달라지는데 오, 지금 되게 정석대로 잘 갔어요.
2: 네. 그냥 집에서 흥얼거리면서
0: 그 머릿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1: 그러니까요.
0: 예, 예, 예. 좋습니다. 아, 진짜.
1: 야, 오늘 덕담이 끊이진 않고 있습니다.
0: 네, 벌써 시간이 네. 끝날 때가 됐어요.
1: 맞습니다. 시간 진짜 빠르죠.
0: 시간 빠르죠?
1: 네.
2: 끝? 그냥 끝이에요?
0: 아니요, 아니요. 이제 1부 끝났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2: 아니.
0: 빨리 기타 치고
2: 너무
0: 싶어요.
2: 너무 아쉬워서, 네.
0: 그렇죠.
1: 이거 자작곡 완성시켜 주셔야 되거든요, 지금.
0: 우리 소연 씨랑 통화하고, 네. 선생님 삼촌한테 잔소리 몇 번 드리니까 끝나잖아요.
2: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빨리 끝나요?
0: 좋습니다. 네. 자, 나상도,
1: 남궁진의
0: 크람 열전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1부 끝곡 한번 들어볼까요?
1: 네. 어떤 곡으로 들려주실 예정이신가요?
2: 저는 제 노래 손편지 한 장 준비했습니다.
0: 아, 손편지. 좋습니다. 그럼 정서주 씨의 손편지 한 장 박수로 청해드리면서 정서주 씨와 함께하는 첫 번째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잠시 후에 정서주 씨와의 두 번째 시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서주 씨를 응원하고 싶다면 ARS 060-800-7000번으로 전화주세요. 그럼 저희는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0: 가수님과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1: 예, 세준님 안녕하세요.
2: 네. 어.
1: 앞으로 이끌어갈 100년을 보입니다. 그래서
3: 토성에 해당하는 예, 글자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2: 이거 너무 쉽습니다.
3: 어, 그래요?
2: 너무 알 것 같은데. 네. 3번.

0: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쾌남열전에서 웃음과 행복을 전하고 있는 미소천사 나상도입니다.
1: 쾌남열전에서 훈훈함을 담당하고 있는 절 오빠 남궁진입니다.
0: BTN 불교 TV와 BTN 라디오 올림은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 속에서 눈부신 발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행복과 즐거움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선두가 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0: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은 ARS 060-800의 7000번을 통해 전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쾌남열전을 완성시켜주세요.

그런 이웃의 존 불설여시 신신경경아종성례소득의 아미진 등문여시 지경세존약구유인 등문시경

몸에 의지하려는 사람들은 잠깐 동안 즐거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곧 사라지나니 어리석은 마음이다. 비록 몸에 병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은 병들지 않게 하라.

현명한 이는 자신의 불순한 행위들을 단계별로 조금씩 시기를 보아가며 제거하네. 마치 장인이 은에 붙은 불순물들을 벗겨버리듯.

0: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다시 찾아온 드라마 굿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굿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굿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저는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하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 앞에 법망경 10종 48경계 하나하나의 설명이 다 끝나고 지금 이제는 사회에서 벌어지는 즉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이야기를 불교적으로 함께 설명하고 그 속에서 계율적 가치로서 다시금 바라보는 시간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간다,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사회라는 모습일 겁니다. 한 사회,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이 공간은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거죠. 나 하나가 사회가 될 수 없고 우리가, 너와 내가 같이 손을 잡고 각자의 역할을 톱니바퀴와 같이 할 때 이루어지는 게 사회라는 것일 겁니다. 사회가 태초에 생겨나게 된 것도 사람과 사람이 모여 살며 각자의 일을 자신만의 것이 아닌 다른 것을 함께하면서 그것을 물물교환하기도 하고 또는 함께 힘을 합쳐 무언가를 하면서 만들어진 게 사회 그리고 세상, 지금은 하나의 나라, 국가라고 하는 모습으로 커져 있는 것일 겁니다. 즉 사회를 살아간다는 건 함께하고 있는 것이고 그 가치관을 불교적으로 볼 때 바로 승가적 모습으로 볼 수 있죠. 사부대중, 즉 화합 공동체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 함께 수행에 닦아나가는 출가자와 재가자가 어우러진 게 불교 승가의 모습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 때때로 사회적으로 살지 못한 채 사회 안에서 나만 아니면 특정 무리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이 종종 이 시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회를 살아간다는 건 함께 화합해야 되는 건데 화합이 아닌 단합으로서 자신들만의 이익을 취하려는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투게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다시 단합이 아닌 화합으로 이 세상을 바르게 함께 살아가자라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단합, 사전적 의미는 의논하여 합의한다라는 겁니다. 원래 단합은 좋은 의미입니다. 지나친 경쟁을 피하고 무리한 시도를 막기 위한 방법이라고 사전에서는 설명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단합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절대 이런 이미지가 아니죠. 오히려 부정적이고 안 좋은 그리고 특정 집단이 국민 또는 그 사회의 구성원들을 기만하는 모습으로서 단합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나올 겁니다. 의논하여 합의함이 완전 다른 이야기가 되죠. 자기들끼리 이야기해서 자기들만의 계약으로 묶어나가는 것이 이 시대의 단합이라는 모습일 겁니다. 지나친 경쟁을 피하는 것도 아닌 경쟁 자체를 없애고 무리한 시도도 아닌 그냥 자신들만의 것으로 딱 가려진 채 감춘 채 이익을 가져가는 게 단합의 문제이고 이거는 우리나라를 떠나 전 세계적으로 이 지금 자본주의 그리고 경쟁이 심해지면서 단합의 문제도 극심하게 끌어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단합은 사전적 이러한 단합과는 전혀 달리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나아가 국민과 대중을 속이고 자신들은 경쟁하는 척하면서 가격과 용량, 즉 그것의 양을 맞추는 그런 아주 악질적인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는 누가 보죠? 제가, 여러분이, 우리가, 즉 사회의 국민과 대중이 그 피해를 입는 겁니다. 피해를 입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 피해를 통해 이익을 얻는 사람들은 누구죠, 그럼? 이 단합을 꾀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배를 계속 불려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경쟁자가 나타나거나 또는 다른 데서 이 같은 것을 가지고 오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무리한 시도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오히려 그것을 반대해서 또 다른 단합으로서 다시금 가격과 용량을 맞추는 그런 행태가 지금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거 녹화를 하러 오면서 꼭 라디오를 듣습니다. 라디오에 첫 번째 나온 시사 뉴스가 지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조금 당연히 가라앉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달걀 값이 진짜 폭등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계란, 달걀이라고도 하죠. 이 달걀이 지금 생산량에 비해서 판매되는 양을 못 따라가고 또 이것에 대해 조정을 하는 게 어려워지면서 태국에서 달걀을 수입해 와갖고 우리 대형 마트에서 판매를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태국 달걀을 우리가 먹어보는 적이 있을까요? 어디 태국에 여행 가지 않는 이상에는 그럴 일이 없을 텐데
그런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지금 이 녹화를 하고 있는 6월 이 시점에 이 뉴스가 아직도 나오고 있는 게 참 안타까운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은 단합이 아닌 조작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많은 뉴스에서 보셨죠? 특히 뭐 돼지 가격, 고기 가격이 계속 오르는데 납품을 단합하거나 또는 할인 압박에 유통업계들은 그래서 두 번의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마 계속되고 있죠. 우리 전쟁을 통해서 기름값이 진짜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값을 단합하고 있거나 또 우리가 쌀과 더불어 가장 많이 먹는 주식의 원재료가 바로 밀가루죠. 8년간 10조 원대의 단합을 해왔다고 합니다. 뉴스에 나오죠. 당군 이래 최악의 담합이라고 해서 몇몇 기업들의 이름이 실제로 거론되기까지 했던 사건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뉴스 나온 게 2026년 4월 24일입니다. 두 달이 채 안 지나간 시점까지 이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가스값도 마찬가지죠. 가격을 올리자 그러면 서로 모여갖고 경쟁사들끼리 이 정도로 조정하시죠. 그럼 우리 서로 어느 정도 이익이 되는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부둥켜 안고 단합하는 겁니다. 이 모습은 원래 화합이어야 되는데 단합으로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죠. 또한 공정위가 은행권 네, 단합을 조사한 일지가 있죠. 은행이 단합을 한다.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게 자본, 경제적인 거, 돈일 것입니다. 돈을 집에 모아두지 않죠. 옛날같이 어디 뭐 서랍장에 넣어놓든가 집에 금고를 사서 보관하지 않죠. 은행을 믿고 맡기는 세상입니다. 근데 그 은행이 단합을 했다라는 게 말이 될까요? 금리며 대출 그런 것들을 단합을 해서 서민들을, 국민들을 어렵게 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나라가 어렵다. 우리가 희생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게 맞을까요? 우리는 서민들은 항상 희생했습니다. 항상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조금이나마 챙겨주고 함께 끌고 가서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단합을 하고 조작을 해서 정말 얼마 되지 않는 우리 요새 뭐 주식이나 그런 데서는 개미라고 부르죠. 개미의 그러한 밥을 빼앗는 겁니다. 개미의 밥이라고 하면 요 정도도 안 될 것이지만 이게 국민의 숫자가 침부러지면 여러분 눈덩이만해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나에게 10원은 별게 안 되지만 우리나라 전 국민의 10원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10원 정도 빠져나가도 티도 안 날 겁니다. 여러분들 크게 관여하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그게 숫자가 달라지는 순간 완전 다른 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그들이 이제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고객이고 손님이죠. 우리가 사고 우리가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우리를 위해 신제품을 내고 더 좋은 제품 개선들을 해서 함께하는 건데 그 안에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법망경제 32경계 손해중생계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단합의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불자로서 칼이나 몽둥이, 활과 화살을 갖고 있거나 속이는 저울이나 적게 담아 팔거나 관청의 세력을 믿고 남의 재물을 빼앗거나 해치려는 마음으로 상대를 속박하거나 남의 성공을 부수거나 함부로 동물을 기르는 등의 일을 해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고의로 그리한다면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해서 속이는 저울로 또는 그렇게 해서 적게 담아 팔거나 어떤 세력을 믿고 남의 것을 빼앗듯이 또는 그 사람을 해치려는 듯이 그리고 그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들 성공을 부수거나 함부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 그 안에는 직업이 있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이익을 얻어야 되죠. 경쟁을 통해 장사를 하고 장사를 통해 이익을 얻고 이익을 통해 사람을 얻고 사람을 통해 삶을 얻는 것입니다. 장사는 필연적으로 경쟁입니다. 그리고 경쟁을 해야만 합니다. 경쟁을 해야 더 나은 제품, 더 괜찮은 가격으로 사람들에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경쟁이 사라지고 독점이 되거나 단합이 이루어진다면 그때부터는 장사가 아니죠. 자, 이 가격이니까 사가려면 사가. 근데 우리 가격 아니어도 딴 데 가도 똑같을 거야. 어차피 우리 다 손잡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 그냥 이거 사. 어쩔 수 없다, 너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장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익을 얻고 그렇게 해서 올바른 이익을 얻는다면 사람들이 알아줍니다. 우리 요새는 그걸 노포라고도 부르죠. 오래된 가게. 오래된 가게는 사람이 찾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왜 찾죠? 알기 때문이죠. 좋고 맛있고 편안하고 그리고 나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거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나쁘지 않다라는 공통점 속에서 오랜 시간 사람들이 발길을 가진 것이고 그 발길 속에서 함께 살아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 삶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제가 몇 해 전 이 동영상 사이트에서 우리 유퀴즈라고 하는 방송에 나오는 유재석 씨가 같은 개그맨들이랑 오래된 가게가 폐업할 때 거기를 찾아가는 장면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다른 방송에서 유재석 씨가 새벽 청소하는 일을 하면서 화장실이 급해서 그 가게를 들린 적이 있대요. 그게 사장님은 그걸 기억하시더라고요. 근데 유재석 씨는 그걸 몰랐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가게, 그 자리에서 어마어마하게 몇십 년간 항상 새벽 장사를 하시며 출근하시는 분들, 밤일 하신 분들의 식사를 책임져 주셨었는데 사장님들이 이제 80이 넘어가시면서 너무 힘들어 그 가게를 폐업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 안타까운 소식을 시청자가 유재석 씨에게 전해서 개그맨들과 함께 그곳을 방문하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었습니다. 그거는 나쁜 모습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죠. 장사를 했을 뿐이고 이익을 얻었을 뿐인데 단순히 그게 아닌 사람을 얻었고 삶을 얻었던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사는 모습입니다. 이 시대는 서로가 물물교환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 팔고 함께합니다. 그 속에서 사람이 존재하는 거죠. 요새는 이제 중고거래 사이트가 있죠. 거기에 보면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이 올바르게 살고 남을 속이지 않고 잘 거래를 하면 온도가 올라간대요. 그래서 자신의 체온이 얼마나 따스한가를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만큼 막 거짓으로 막 속이는 물건을 몰래 그렇게 중고로 팔고 했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중고거래 사이트가 생기면서 그렇게 사람의 온도를 둬서 그 사람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가를 통해서 그런 물건을 서로 거래할 수 있게 만드는 건데 바로 이 모습 그대로입니다. 장사합니다. 장사를 하는 이유는 돈 벌기 위해 이익을 위한 겁니다. 근데 돈만이 아니죠. 여러분 진짜 장사를 하는 분들은 돈과 더불어 사람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삶이 들어있는 것이죠. 돈벌이만을 생각하다 보면 돈이야 어느 정도 초반에 벌을지언정 큰 돈을 절대 벌 수 없습니다. 적어도 제가 알고 있고 저와 인연됐던 큰 대기업가들 그리고 큰 돈을 버신 분들은 항상 이익을 쫓지 않고 사람을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곳을 신뢰하기 때문에 다시금 그곳에 장사의 물건을 사주고 그 이익이 올라가면 다시 또 사람에게 투자해서 삶을 얻은 분들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장사를 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존중받고 존경받는 분들이 제 곁에서 제가 항상 확인했던 분들이죠. 그분은 돈을 위해 산 게 아니라 삶을 위해 살으셨던 분들입니다. 그게 올바른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돈벌이만을 위한 단합은 경쟁도 장사도 아닌 그저 진짜 자기 이익만을 위한 사기일 뿐입니다. 사기, 속인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번 돈을 자기가 떳떳하게 쓸 수 있을까요? 유흥과 쾌락을 위해서 쓸 수 있지만 자신의 삶을 위해서 쓰는 돈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왜? 그 삶에

함께 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시기가 지나가고 그 돈이 사라질 때쯤 그나마 좀 같이 있었던 그 사람들은 돈이 떨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함께 떠나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단합이 가진 가장 큰 문제이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직업에도 해야 될 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직업 윤리라고 부르죠. 직업 윤리의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이 해야 할 자기 목적 그리고 인간으로서 해야 할 사명과 의무입니다. 즉 내가 하는 지금의 이 일, 직업 또는 장사가 바로 내 삶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직업이라고 부르죠. 이을 직자의 업자입니다. 업을 이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이 내 업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업으로 삼다라고도 표현하죠. 그 업도 까르마, 업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가에 따라 내 삶이 갖춰지고 내 삶은 그 일을 통해 투영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요새 젊은 세대들은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 이직이 많은 이유도 아직 이 업에 대한 개념을 깊게 배우지 못하고 깊게 사유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건 우리 어른들이, 선배들이 잘못한 것이죠. 직업을 쉽게 옮긴다는 건 내 삶의 업을 쉽게 바꾼다는 겁니다. 불교에서 업을 바꾼다는 건 수행을 통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사회에서 그렇게 돼서는 정착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고 해야 한다는 것을 먼저 개념을 해서 목표의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따라 나의 삶의 나침반으로서 직업을 두고 내 걸음으로 한 걸음씩 해나가 쌓아오고 쌓아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일 겁니다. 평생 직장은 사라진 지 오래이지만 내 일에 직업을 가진 필요한 세상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행복할 수 있죠. 지금 이 시대는 행복을 추구하는 게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워라벨이라고 해서 우리 일과 일상의 조화를 이루는 것들을 중요한 만큼 이 일이 내 일상과 함께해야 되고 내 일상도 또한 이 일과 이어지는 것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나의 목적이며 일에 대한 사명과 의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이 사라지고 무엇인지도 모르는 성공만을 꿈꾸고 추구하는 세상. 성공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성공입니까? 단순히 돈만 많으면 성공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돈 많으면 당연히 좋겠죠. 편안하고. 돈이 많아지면 돈에 집착하게 됩니다. 돈에 집착하면 돈 못 씁니다. 여러분 돈 왜 버십니까? 모으려고? 돈을 모으는 이유는 쓰려고 버는 겁니다. 그나마 그 돈을 벌어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함께 화목하게 맛있는 것도 먹고 편안하게 살고 때때로 여행도 하면서 그렇게 그거 써야지만 우리가 생활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돈에 대해 강렬한 집착과 욕심을 갖는 겁니다. 돈도 쓸 수 있을 때의 돈입니다. 쓸 수 없으면 돈이 아닙니다. 며칠 전에 그 오래된 이제 개그맨 분들, 배우분들이죠. 연세가 조금 드신 배우분 두 분이 식당에 가서 식사하는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분은 이제 똑같이 돈은 많이 버신 분들이죠. 한 분은 돈을 벌으면서 자신을 위해 계속 좀 썼던 분이고 한 분은 돈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모았던 배우분이었었습니다. 돈만 모으다 보니 돈을 써본 적이 없던 겁니다. 이제 나이가 한참 들어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 때쯤 두 분이 식사를 하러 가서 한 분이 밥을 사준다라고 해서 갔는데 돈을 써보신 분은 자신을 위해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주문해서 먹는데 이분은 꼭 그렇게 비싼 걸 먹어야 되나 그냥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 않냐라고 하며 이분은 사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니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때 너무 유명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언니는 돈 쓰면서 돈 써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나는 밥을 먹은 것도 아니고 언니는 돈을 썼지만 제대로 쓰지도 못했다. 이제 언니를 위해서 좀 써라. 이런데도 좀 와보고 자신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았으면 좀 누려도 된다. 그러면서 막 눈물을 먹으면서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맞다고. 젊은 시절 너무 가난한 탓에
돈이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생각에 악착같이 돈만 모았더니

이제 나이를 들고 보니 돈 쓸 줄 모르는 사람만이 됐다. 지금도 그렇게 해서 돈만 모으는 삶이 된 것이죠. 돈을 모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특히 돈이 없으면 세상을 살 수 없죠. 하지만 돈을 쫓지 마십시오. 그리고 쫓는 돈이 되지 마십시오. 쓸 줄 아십시오.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인연을 위해, 때때로 사회를 위해.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이고 보시 속에 회양과 화합이 들어있는 겁니다. 베풀지 않으면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받기만 원하죠. 어떻게 받습니까? 준 적이 없는데. 순환 구조로 이어져 있습니다. 세상은. 불교에서도 모든 것들을 바퀴와 같다 해서 법륜이라고도 부르죠. 그리고 윤회, 모든 것들은 서클입니다. 이쪽으로 던진 공이 다시 나에게 되돌아오듯이 무언가를 내가 내 형편에 맞게끔 쓰면 이게 되돌아오는 겁니다. 내 형편에 맞지 못한 채 근데 많은 사람, 좋은 걸 쓰는 사람만을 쫓다 보면 가랑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무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를 탓하는 것이죠. 각자의 형편이 있습니다. 그 형편에 맞게끔 살며 그 안에서 나를 챙기다 보면 더 나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좋아질 수밖에 없고 행복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우리만의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풍부한 사람이 부자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부자 아닙니다, 여러분. 풍부해지십시오. 삶이 풍부해지셔야 됩니다. 그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며 더 잘 살고 보다 좋으며 많이 가지고 앞서고 싶어 하십시오. 누구나 꿈꾸는 거죠. 더, 보다, 많이, 앞서고. 근데 이 네 글자가 집착으로 바뀌는 순간 악착 같은 삶이 되고 사람들과 더불어 살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나침반의 바른은 행복을 추구하는 겁니다. 부자를 추구하고 더 많은 돈을 추구하고 더 큰 권력을 추구하고 더 비싼 명품과 차나 집과 그런 걸 추구하는 게 아닌 그냥 내가, 여러분이, 우리가 꿈꾸는 그냥 안락한 행복을 추구하며 이것을 찾아간다면 급하지 않게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급하면 무리합니다. 투자도 투기도. 급한 마음에 항상 해서 실수하죠. 천천히 한 걸음씩 하면 쌓이고 쌓입니다. 그걸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큰 이익이 일확천금이 뚝 하고 떨어졌으면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흥부놀부 이야기에도 나오죠. 욕심이 나서 그냥 방만 짜는 놀부는 도깨비를 만나 어려움을 겪지만 오랜 시간 힘들어도 잘 참고 인욕하며 가족들을 보필했던 흥부에게 그리고 부러진 제비나 다리를 욕심 없이 그냥 고쳐줬던 그것이 그거 오랜 시간의 인욕과 더불어 금은보화로 되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선생님, 선지식입니다. 선생, 앞서 태어난, 즉 앞서 경험한 분들입니다. 선지식, 올바르게 알려주는 분이죠. 더 알려주고, 보다 챙겨주고, 많이 보여주고, 앞서 이끌어주는 존재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계속 이익을 쫓고 권력만을 탐하는 그런 세상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린 다 경험해봤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죠. 근데 왜 또 그래야만 하죠? 내가 소외된다라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내가 손해본다라는 그 피해감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만으로도 충분히 잘 살아주시고 저도 지금 저의 삶 속에서 만족을 찾으며 행복하게 수행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이죠. 2025년 3월에 이제 해인사를 회향하고 나온 뒤로 이제 1년이 훌쩍 지나간 시간입니다. 얼마 전에도 저와 함께 계셨던 보일스님 만나서 이야기도 나눴었는데 때때로 저랑 보일스님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 지금 저희 집도 절도 없으니까요. 어디서 지내냐라고 하시는데 지낼 곳은 있습니다. 그래도 좋은 선배 스님들, 선지식들이 계셔서 저를 또 품어주셔서 지금 뭐 대전에 있는 화암사, 또 남양주의 불암사, 또 그렇게 또 도반 스님들 곁에서 함께 지내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투게더를 뵙기도 하고 또 제가 지금 또 하고 있는 동국대에서 학인들을, 학생들을 지도하기도 하고 또 여러 활동들을 여러분과 함께 법문이나 강의 자리에서 만나면서 함께 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형편은 안 좋아졌는데 가벼워졌습니다. 가벼워져서 좀 더 여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움직임 속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1년은 저에게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었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행인

회사와 투게더밖에 없던 시절이었었지만 지금은 1년 동안 많은 곳을 다니며 여러분들을 곳곳에서 만나 뵙고 있습니다. 길상사, 봉선사, 또 정예선언, 또 여러 사찰들에서 저를 불러주면서 여러분들과 만나며 그곳에서 소통하고 이야기 나누고 곳곳에서 함께 계율도 알려드리고 제가 알고 있는 불교도 함께 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오히려 투게더에 더 가까워진 삶을 사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죠. 더 알려주고, 보다 챙겨주고, 제가 아는 것 선에서 많이 보여주고, 함께 불교로 이끌어드리려고 하고, 더불어 또제 방송에도 나왔던 해성스님과 또 해외 성지순례를 다니며 많은 분들에게 제가 아는 불교를 또 소개하고, 또곧 있으면 우리 BTN에서 제가 함께 여러분들과 일본 대마도에 성지순례를 가서 일본 불교, 그리고 또그 안에 있는 한국의 아픈 역사를 함께 또 살펴보고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집도 절도 없지만 길이 있고 그 안에 인연들이 있고 인연 속에 사람들이 있어서 행복한 것 같습니다. 일, 장사, 직업, 수행. 초발심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저는 요새 초발심에 많은 것들을 다시금 생각하고 그 초발심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좀더 흥분되고 즐거운 것 같습니다.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처음 출가했을 때 마음을 먹었던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 수행자가 되겠다라는 이야기. 제가 제 유튜브에 지금 공개가 돼 있어서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20년 전 제가 행자 때 모습이 그 얘기를 담아놓은 게 있어서 천만다행이더라고요. 여러분들께 거짓말하지 않은 것 같아갖고. 맞습니다. 우리 무언가 시작할 때 항상 처음 생각한 게 있었었는데 그첫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이익과 경쟁과 힘에 의해서 바뀐 겁니다. 근데 바뀌었어도 우리 안에 그 마음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상자의 뚜껑을 닫은 것뿐이지 뚜껑을 열고 살펴봐 주시면 그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 한켠에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 다시 꺼내서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우리가 왜그 일을 시작했는지, 이 장사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왜이 직업을 가지려고 했는지, 그리고 이 수행으로서 무엇을 깨달으려고 했었는지 다 초발심이 있었습니다. 그냥 한건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마음 이제 살펴보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그것의 가장 궁극적이며 때로는 기본이 돼줄 수 있는 건, 즉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가족, 인연, 친구, 지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신, 모든 인연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우리 열심히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있고 일하고 있고 노력하고 수행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어떤 욕심도 없으실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 여러분들 마음속에 따스함이 피어오를 겁니다. 우리 다 그렇게 모든 것들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내다 보니 사회가, 환경이, 인연이 그런 것들을 자꾸 가로막고 때때로 일이 생기다 보니 자꾸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나갔던 것뿐입니다. 이제 단합이 아닌 화합으로 다시금 다가서야 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듯이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그 끝도 좋을 수 있게 처음도 중간도 그 끝도 항상 사람과 함께 행복해 주십시오. 우리 그냥 행복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행복이 어쩌다 보니 경쟁과 비교가 됐던 것뿐인데 행복은 경쟁할 것도 비교할 것도 아니죠. 더 많이 있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더 비싸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더 크다고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더 많으면 더더 많은 것을 찾을 것이고, 더 비싼 걸 가지면 더더 비싼 것을 갖고 싶어 할 겁니다. 그 더는 계속 더한 것들을 끌어오기 때문이죠. 더하지 마십시오. 때때로 빼십시오. 덜어내십시오. 덜어낼 때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고, 비워낼 때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무소유의 가치는 바로 그것이었었습니다. 더하고 채워서 만족을 갖는 게 아닌, 빼고 더러우고 비워서 모든 것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맹자의 가르침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천시부려 지리요,
지리부려 인환이라.

하늘이 내려준 기회라 할지언정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의 견고함, 즉 지리적인 특수성에는 미치지 못하고 아무리 견고한 요새, 그 지리적 이익이라 할지언정 사람의 화합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늘이 준 기회여도 내가 지금 그걸 할 수 있는 위치여야 되며 그 위치에서 함께할 사람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맹자의 가르침.

없습니다. 하늘의 기회라고 잡았던 것이 때때로는 우리를 나락으로 내려버리죠. 그게 때때로 투자 투기의 모습이었었습니다. 주식, 코인, 광풍이 불어서 아 지금 아니면 안 돼 하늘의 기회라고 했지만 어느 순간 폭락을 해서 우리의 삶이 한없이 무너진 적도 있습니다. 그게 지리적 중요함이라는 겁니다. 지금 내 상황이 그것을 할 수 있을 때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 반드시 귀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함께 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그 가치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그저 희생과 배려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불교도 모든 성인들도 희생과 배려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리이타, 자타이시성불도, 상구보리 하와중생. 그 앞에는 항상 자신이 들어있습니다. 나를 통해 자신으로 인해 모두와 함께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익됨이 있어야 그 이익을 통해 타인을 품을 수 있고 자비로울 수 있는 게 자리이타입니다. 이타심만 강조하다 보면 내가 오히려 그 이타심에 의해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때때로 희생과 배려만이 강요돼서 또 다른 심리적 피해자가 생기는 이유인 겁니다. 자타일시 성불도, 내가 깨달음에 대한 발보리심, 서원을 갖고 수행을 해야 그 사람을 끌어안고 함께 일시 성불도에 들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러한 마음이 없는데 타인에게만 강요해라. 자비, 수행, 깨달음. 정작 본인은 그것을 단 하나도 실행하지 못하면서 자비를 말로만 하고 수행해라 수행해라 깨달아야 된다. 그것은 허망한 말일 뿐입니다. 상구보리 하와중생, 중생제도가 그렇게 중요하면 내가 먼저 보리를 구하려는 보리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사람을 위한다, 위한다라고 하지만 정작 되돌아가서 내 이익만 생각한다라고 하면 어떤 것도 불법이 아닌 겁니다. 당시 그냥 정치적인 이유, 내 모습을 좀 더 포장하기 위해, 내 이익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 마치 내가 그 사람들을 돕는 것과 같은 모습을 낸다. 그건 하와중생이 아닙니다. 함께 더불어 하는 게 바로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참된 모습이죠. 나를 통해 자신으로 인해 모두와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되면 그것은 희생도 배려도 아닌 그들과 함께하는 보시이며 자비행이며 바로 자리이타, 중생제도,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실행된 보살의 그 모습, 보살행 그 자체를 잘 성취하는 그것이 될 것입니다. 모두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들도 함께 해주십시오. 단합이 이루어지면 특정 집단만이 이익을 얻게 됩니다. 특정 집단이 이익을 얻게 되면 사회구조상 누군가는 그 특정 집단으로 들어가기 위해 애쓰고 때때로 발버둥치게 될 겁니다. 그럼 그 특정 집단이 하나의 사회가 돼서 나머지 사회와는 별도의 또 다른 것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사회는 이분화가 되는 겁니다. 하나의 사회여도 잘 살까 말까 한 어려운 세상에 그 사회를 쪼개 사회가 대립하고 서로의 경쟁만을 추구하려고 한다. 그럼 누가 그 안에서 잘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들도 우리와 함께하는 중생이고 그것도 우리와 함께하는 이 시대, 이 세계의 사회입니다. 모두가 함께해야 됩니다. 함께라는 표현에는 손잡고 안아주고 그리고 같이 가는 것에 의미가 들어있죠. 그, 나, 나와 너.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나뉘는 순간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나뉘는 순간 저쪽은 적이라고 불리게 될 겁니다. 적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살면서? 이런 말이 있죠. 내 편은 아닐지언정 적은 두어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세상에 사람이 적이 돼서 서로를 삿대질하고 공격하고 뺏으려고 한다면 이 세상을 못 살아갈 겁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우리가 더 지치고 힘들어하는 걸지 모릅니다. 인터넷 뉴스만 보더라도 사회 분열에 대한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동영상 플랫폼만 봐도 자꾸 그러한 음모, 조작 그런 뉴스만이 나와 한쪽의 상대방을 계속 몰아치고 있습니다. 내몰아친 상대가 반대편에 조금이라도 문제를 찾거나 발견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금 서로를 또 잡아먹으려고 싸웁니다. 계속 충돌하는 사회이죠. 우리 언제 화합해서 언제 함께 잘 삽니까? 우리도 함께 잘 살아보세라고 우리 그렇게 노력해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외환위기가 왔을 때 국민 모두가 모여 금모으기 운동이라고 하는 전 세계의 전무후무한 노력을 해서 그걸 극복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시절에는 코로나가 터지며 그 병을 물리치기 위해 모두가 애쓰고 마스크를 쓰고 서로를 지킨 적도 있죠. 작년에 큰 산불이 났을 때 모든 국민들이 모여 그 산불을 끄고 그곳에 계신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 십시일반으로 모여서 함께 그 어려움을 이겨낸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이나마 그것들이 편안해지고 일상으로 되돌아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또 분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내 이익만을 취하려고 또 단합하려고 합니다. 단합하지 마십시오. 화합해 주십시오. 그 화합 속에는 여러분도 들어있고 우리도 들어있고 저도 들어있고 모두가 들어있는 겁니다. 나만, 너만, 우리만. 그 단합은 모두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들만이 들어있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생각하겠죠. 우리를 뺀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불이익을 주고 그 불이익 속의 이익을 우리 것만으로 가지고 올 것인가.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이익을 얻고 권력을 얻으면 과연 행복할까요? 사람이 없는 삶 속에서 우리의 노후에 말년에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걸 우리는 요새는 고독사, 고독함이라고도 부르죠. 사람과 살아주십시오. 이 사회, 세상에 있는 모든 윤리, 도덕, 종교, 철학, 가르침은 결국에는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 사람들 속에서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그것을 성찰하고 사유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투게더를 함께하고 있는 이 순간도 여러분과 제가 투게더 함께하고 있고 우리가 사람과 더불어 불교 속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혹시라도 나만의 이익을 위해 어제 하루를 살았다라고 하면 조금이나마 참회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주십시오. 오늘 하루 그렇게 포용해주고 함께 산 그 삶은 내일의 우리를 사람과 함께 이 사회가 조금 더 따스해지게 여러분의 온도가 조금 더 올라가게 해주는 그러한 자비의 광명이 되는 날이 될 겁니다. 사람과 함께 사회 속에서 화합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불교 속에 여러분의 하루가 더욱 빛나기를 바란드리며 오늘 투게더 우리 이 시대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단합, 이제는 단합이 아닌 화합으로 살아가자라는 그러한 이야기로 투게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곁에 있는 소중한 인연들과 소중한 인연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란드리며 투게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BTN 불교 TV에서는 보시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우리 투게더와 BTN 프로그램 제작에 쓰이고 많은 불자님들이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를 비롯해 BTN의 여러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은 여러분이 항상 아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가 큰 힘이 됩니다. 이 여러분이 해주시는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많은 불자님들이 우리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립니다.

열 가지의 장엄한 비를 내리매 백 가지, 천 가지며 백천 가지니 물은 비록 한 맛이나 장엄은 각각 달라 구경의 변제도 그와 같아서 열 가지, 스무 가지 법을 말하며 백 가지, 천 가지로 한량 없지만 마음과 생각에는 차별이 없네.

재물을 모으되 거리 여러 곳에서 꿀을 모으듯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 먹고 사는 살림에 만족함을 눈뜨고 자기 직업에 게으르지 말고 틈틈이 모으고 쌓아 가난하고 어려울 때를 준비하라.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따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덕에 불지종과 통도사의 19암자 중 하나인 서운암이 자리하고 있다. 서운암 경내에 다다르면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 것이 있다. 바로 장독대다. 길게 줄지은 장독은 그 수가 5천이 넘는다고 한다. 서운암은 일명 꽃암자로 불린다. 암자를 중창한 성파스님이 사라져가는 들꽃을 지키기 위해 암자 인근에 야생화를 심어 군락지를 조성해 계절별로 들꽃을 만나볼 수 있다. 야생화 군락지 언덕에 듬직하게 장경각이 서 있다. 이곳에는 세계 최초 도자로 만든 대장경이 보관돼 있다.

부자 대장경은 900도씨로 초벌 구이한 도판에 대장경 영인본을 실크스크린 기법으로 새긴 뒤 유약을 발라 1250도씨의 불에 다시 구워내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한 판에만 글을 담을 수 있어 경판의 수도 해인사 8만 대장경의 두 배에 달한다. 가로 52, 세로 26, 두께 1.5cm, 4kg의 도판을 일정하게 구워내는 작업은 용맹정진의 수행정신과 고도의 기술이 빚어낸 혼의 예술이다. 일상사 모든 것이 수행정진이고 절집에서 일어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이를 도량 밖으로 널리 펼쳐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수행자의 열린 삶이요. 변치 않을 서운함의 본 면목이다. 암자, 그곳에 가면 서운함이 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회의사 백년함에서 감원소임을 보고 있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우리는 수행, 또 명상, 선명상 이런 말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또 AI 등 첨단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일상생활이 편리해지긴 했지만 그것이 우리 마음의 평온과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에 관심이 더 많아진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6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도 카필라국의 왕자로 태어나셨지만 보장된 온갖 부귀영화를 버리고 생로병사를 해탈하는 진리를 찾아 떠났습니다. 6년의 수행 끝에 마침내 자기 안에 본래 갖추어진 영원한 대자유의 길을 깨치게 되셨습니다. 부처님은 생사의 괴로움을 영원히 해탈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통해서 스스로 깨쳐야 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겪으며 또 대립과 갈등이 일상화되어 있는 이 사바세계에서 영원한 대자유를 성취하고 또 평화와 화합을 성취하려면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깨달음의 길은 말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고 오직 직접 수행하고 또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예불대참회문을 통한 절선명상입니다. 예,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예불대참회문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예, 절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절이 일상에서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얻고 더 나아가서는 생로병사를 해탈하는 견성성불에 이르는 공부가 되려면 먼저 불교를 바르게 이해하는 정견을 세워야 합니다. 불교란 무엇이며 또 불교 공부가 우리 삶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바르게 알아야만 수행을 잘할 수 있습니다. 불교 공부는 연기 무아를 깨달아서 생로병사를 해탈한 부처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연기 무아로 가는 공부라면 모두가 불교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공부 중에서도 절은 남을 공경하고 자기를 비우는 가장 훌륭한 공부법이죠. 자기 내면의 갈등이든 또 바깥의 갈등이든 모든 갈등에는 아상, 곧 나라는 생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집착을 비워야 내 안에 평화를 발견할 수 있고 또 세상의 갈등도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 절은 나에 대한 집착을 비우고 또 하심하고 또 마음의 평온을 얻는 아주 탁월한 공부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예불대참회문을 통한 108참회는 성철 큰스님께서도 1951년 통영 안정사 천재굴 시절부터 이 참회문을 직접 한글로 써가지고 신도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매일 빠지지 말고 108참회 기도를 하라고 당부도 하셨고 또 당신을 찾아오는 신도들에게 나를 찾아와서는 아무 이익이 없다면서 부처님께 절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그냥 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절을 하라, 또 자기를 위해서 절하는 것은 거꾸로 하는 거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삼천배를 또 하고 나면 그 사람의 심중에 뭔가 큰 변화가 온다면서 삼천배를 하도록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이 예불대참회문을 통한 108참회는 큰스님의 많은 가르침이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참회법은 인도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 신라 고려에까지도 전해져서 널리 시행되어 왔던 참회법이라고 합니다. 성종 총림의 일과를 규정한 선문일송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도 보면 선종 총림에서 매일 일과로 이 예불대참회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총림의 모든 절에서는 이것으로 참회를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불대참회문이라고 하는 이 법요집은 당나라 때 불공삼

부장 스님이 번역한 35불명경 예찬문에다가 송나라 때 부동 삼장 스님이 다시 53불의 명호를 앞에다 더하고 뒤에다가 보현보살의 10가지 서원의 개송을 붙여가지고 108예찬이 되게 해서 예불대참회문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 예불대참회문은 내용상으로 크게 다섯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부처님을 예찬하고, 다음으로 발심에 대해서 말하고, 이어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서 절을 93번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참회하고, 마지막에는 보현행운 개송으로 발언 회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참회문은 이사가 하나로 끼어져 있고 또 방편과 실제가 모두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조속으로 예참하고 독송함으로써 108번뇌를 소멸하도록 잘 만들어진 법요집이라 할수 있습니다. 책을 한 페이지씩 넘겨가면서 주요한 대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시작하면서 대자대비 민중생 대희대사 제함식 상호광명이자음 중등지심기명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앞에 이두 줄은 자비사와 광명으로 장엄한 부처님을 예찬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지심기명례 금강상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이 금강상사라는 말은 비로교주, 비로자나 부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지심기명례라는 말은 목숨을 바칠 만큼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하며 예경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심기명례 금강상사 이렇게 하면 목숨을 바칠 만큼 지극한 마음으로 금강상사 비로자나 부처님께 돌아가겠다고 절을 올린다는 말이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서 보셔야 할 글자는 돌아갈 귀자라는 글자입니다. 원래 이 글자는 따라간다라고 하는 글자하고 또 걸음을 멈춘다는 글자, 또 부인이나 아내를 의미하는 세 글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한자를 만들어 썼던 옛날 동이족에는 대릴사이제라고 하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아내를 얻기 위해서 처가에 가서 일정 기간 동안 일을 하고 그리고 나서 부인을 데리고 본래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풍속입니다. 그래서 이 돌아올 귀라는 글자는 부인을 얻어서 다시 본래 자기 집으로 돌아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심기명례 금강상사 이것의 뜻이 목숨을 바칠 만큼 지극한 마음으로 금강상사 비로자나 부처님께 돌아가겠다고 절을 올립니다. 라는 뜻이라고 했는데 이 부처님, 비로자나 부처님께 돌아간다는 말에는 사실 내가 본래는 비로자나 부처님과 함께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부처님은 저만큼 저기에 계시고 지금 나는 또 여기 이렇게 비로자나 부처님과 떨어져서 따로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그래서 이제 내가 다시 본래 있던 저 비로자나 부처님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이 됩니다.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서 절을 하는 것이 왜 참회가 되느냐, 또 진짜 참회가 무엇이냐 하는 비밀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늘 독송하는 천수경에 이런 구절이 있죠. 백겁적집제 일념동탕진 여화분고초 멸진무유요. 죄무자상종심기 심양멸시죄영망 죄망심멸양구공 시중명이 진참회.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순간에 없어지니 마른풀이 타버리듯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는 본래 실체가 없는데 마음의 무명을 쫓아 일어나므로 마음의 무명이 소멸하면 죄 또한 없어진다. 마음의 무명인도 없어지고 죄도 없어져서 그두 가지가 함께 공해져 없어지니 이것이야말로 진짜 참회로다. 이렇게 해석되는 글인데요. 우리는 본래 비로자나 부처님과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호련이 잘못 생각해서, 부처님은 저기에 계시고, 나는 여기에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망상을 일으킨 것입니다.

부처님은 저기 피안의 언덕 건너편에 계신데 나는 부처가 아닌 중생으로 여기 이 사바세계에 따로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 성철 큰스님께서 번역하신 이산해연선사 발언문에 한 대목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억천만 걸 긴긴 세월 끝이 없는 인의 고생 햇빛보다 밝은 자성 배반하여 저버리고 어둡고 험한 길에 잘못 흘러 들어가니 죽고 나고 나고 죽어 지옥하기 드나들며 이런 이제 구절이 있는데요. 억천만 걸 긴긴 세월 끝이 없는 인의 고생이 햇빛보다 밝은 자성을 자기 스스로 배반하여 저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능엄경에 연야달따라고 하는 여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연야달따라고 하는 여인이 어느 순간 갑자기 자기 머리가 사라져 버렸다고 망상을 일으켜서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머리를 찾아서 미친 듯이 사방을 헤매고 다닙니다. 없어지지도 않은 머리를 공연히 잃어버렸다고 자기 혼자 착각을 했는데 찾는다고 그것이 찾아지겠습니까? 찾았다고 한다면 그게 더 놀랄 일이죠. 연야달따라고 하는 여인처럼 우리도 어느 순간 갑자기 나는 본래 중생이 아닌데 중생이라는 생각이 후련히 일어난 것입니다. 또 성경 창세기에는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갑자기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피해 숨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악을 안다는 것은 바로 이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로서의 나, 이 나라는 생각, 즉 아상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주관은 나 아닌 것, 인상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객관세계라고 하는 것과 연기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아상과 인상은 연기하여 동시에 생겨나고 나와 남이, 나와 세계가 생겨나게 되면 그것들이 서로 나와 남을 비교하고 판단하게 되고 그래서 죄라는 생각이 생겨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제 부처가 아니라 중생이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고 또 죄 많은 그 중생은 악도에 태어날 것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래서 죽음을 무서워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발생하는 원리의 순환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두가 바로 어이없는 망상에 사로잡힌 우리의 모습입니다. 날짱하게 붙어있는 자기 머리가 없어졌다고 착각한 연야달따와 같습니다. 햇빛보다 밝은 자성을 배반해서 저버렸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호련히 잘못 생각해서 부처님은 저기에 계시고 나는 여기에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철 큰스님께서는 자기를 바라봅시다 라는 어느 초파일 법어에서 하신 말씀인데 부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오 이 세상이 본래 구원되어 있음을 가르쳐 주려고 오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본래 구원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부처입니다. 네, 이것을 알면 백겁 동안 쌓인 죄가 마름풀이 타버리듯 1년간에 또 순식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죄라는 것은 무명의 마음으로부터 호련히 나라는 실체가 있다고 착각함으로써 생겨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죄도 무명도 동시에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아는 것이 진정한 참회라고 천수경에도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신기명내 금강상사 또 지신기명내 보광불 이렇게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서 내가 바로 본래 금강상사요 내가 바로 본래 보광불이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바로 새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서 지신기명내 절을 하는 참회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이 선명상이 된다고 하는 것도 바로 이 원리를 잘 알게 되면 바로 절이 선명상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예불 대참회문 책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절을 하면서 부처님의 명호를 구성하는 한자를 잘 살펴보면 이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 대강은 알 수 있습니다. 이 지신기명내 보광불 이렇게 부처님 명호가 나오게 되는데 보광불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한다 그러면 이 보광불의 이

보자는 두루보자고 광자는 빛광자입니다. 예, 두루 빛을 비추는 부처님이라는 말이 됩니다. 아, 이것은 비로자나 부처님이라는 말과도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비로자나는 그 범어인데 이것을 한역을 하면 대일열이라고 할 수 있고, 대일이란 말은 큰 대자에다가 날일자인데 큰 태양이란 말이죠.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 두루 빛을 뿜어내는 부처님이라는 말이 되니까 사실상 이 보광불이라는 말, 두루보자에다가 빛광자, 두루 빛을 뿜어내는 부처님이라는 보광불이라는 이름이나 비로자나 부처님이라는 명호나 다 같은 것을 지칭하고 있는데 이름이 다를 뿐이죠. 또 어떤 부처님의 명호는 명호를 구성하는 한문 하나하나는 잘 알겠는데 그 전체가 왜 그런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째서 부처님의 명호가 이런 뜻을 가진 한자들로 구성이 되었을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절을 하면 그것도 좋은 공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부처님 명호 중에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또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봐도 이 그 부처님의 속성을 전혀 짐작할 수 없는 그런 이름들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은 그 이름이 보통의 경우 범어를 그대로 한역한 경우에 그렇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다마라발 전단양불의 경우, 이 다마라발이라는 것은 범어인데요. 그것을 이제 한역을 하면은 가장 가까운 뜻은 이구라고 번역이 된다고 합니다. 한역이 된다고 합니다. 이자는 예, 떠날 이자고, 구자는 때구자인데 때를 떠난다, 때를 벗어난다, 때를 벗는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 부처님 명호 중에는 저 범어를 그대로 옮겨놓는 그런 저 부처님 명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 명호가 쭉 있는데 그런 명호들 가운데서 그런 명호들은 이 원어를 잘 알아야만 알 수 있는 거니까 예, 나중에 또 필요하다 그러면 그 원어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찾아보시면 찾아보시고 또 이제 절을 할 때마다 그런 의미를 새기면서 절을 하시면 명상을 하는데 부처님의 속성을 명상하고 또 나도 그와 같은, 본래는 그와 같은 부처님인데 왜 지금 나는 스스로를 중생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참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절을 하시면 훨씬 더 가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부처님 명호가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보광불에서 이 법계장신 아미타불까지가 53불의 명호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53불의 명호는 53불명경 예찬법에 나오는 부처님의 명호고, 그 뒤에 이어지는 석가모니불에서 법계장신 보려나 선주 사라수 왕불까지 여기는 35 부처님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은 35 불명경에 나오는 이름이고, 마지막에 이제 법계장신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명호가 하나 더 추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송나라 때 부동삼장 스님이 예불 대참회문을 108배를 하기 위한 체제로 재구성을 하면서 특별히 이 부동삼장 스님께서 추가한 부처님의 명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뒤를 이어서 두 번의 절을 하게 되는데 이 두 번의 절은 구체적인 잘못에 대해서 참회하는 절을 두 번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이어서 보현보살의 10대 행원을 얘기하고 있는 개송을 붙여서 보현 행원을 따라서 절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예경제불원 1배, 그래서 111 별례 찰진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예경제불원을 얘기하고 있고, 참불심신공덕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칭찬열애원, 그리고 보변공양제열애 이렇게 해서 절을 한번 하는데 이건 광수공양원이라 할 수 있고, 일체아금개참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참회업장원, 소유공덕회수희 하면서 절을 하는데 이것은 수희공덕원, 전어무상묘법륜 하고 있는데 이건 청전법륜원 이렇게 되어 있고,
유언구주 자기증거

일하길 제재중생 하면 절을 하는데 이것은 청불지세원이라 할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보현보살의 10대 행원 중에 7개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 보현보살의 10대 행원은 10가지니까 10개가 다 나열되었어야 할것 같은데 10개를 다 나열하지 않고 7개를 나열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하나의 개송을 더 덧붙여 놨습니다. 근데 이 하나 덧붙여 놓은 이 개송 속에 10가지 이 보현보살의 10대 행원이 총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예찬공양불 청불주세전법륜 수의참회재선금 회양중생급불도 이한 개송 속에 보현보살의 10대 행원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회향하는 내용이 들어와 있는데요. 허공이다 하고 또 중생이다 하고 중생의 업이다 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할 때까지 나의 회향도 이와 같이 끝이 없을 것이다. 끝이 없이 회향을 하겠다라는 그런 그 서원을 하면서 이 예불대참회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108배를 할수 있도록 구성해 놓은 이 예불대참회문을 아주 여러 부처님을 예찬하고 또 부처님께 또 발심을 또 말하고 부처님 또 부처님께 귀의하고 또 부처님께 참회하고 또 발언을 하고 또 서원하고 회향하는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렇게 해서 108 예참을 할수 있도록 108 참회를 할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법요집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예찬문을 통해서 108배를 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궁극적인 수행을 위한 전단계로서 좋은 방편으로 이제 할 하는 수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보통 이제 부처님 명호를 부르면서 절을 하는 행위를에 집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예찬이 갖는 더 깊은 의미를 놓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불대참회를 통해 가지고 매일 108배를 일과로 하는 것은 나도 언젠가는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미래의 성불을 기약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이미 본래라 불처라는 자각을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하는 일입니다. 절을 통한 예참을 자기를 바라보는 수행 차원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깨달음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깨달은 자의 행위를 펼쳐나가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성철 큰스님께서도 참으로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면 날마다 아침에 108배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나도 새벽으로 108배를 합니다. 라면서 늘 일과를 강조하셨는데 우리도 매일 108배를 반드시 하도록 합시다. 그럼 우리도 지금 바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생각하시면서 108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극복하기 어려운 그 저열한 가래를 극복한 사람은 그로부터 슬픔이 떨어져 나간다. 연잎에서 물방울이 떨어져 나가듯이

역경을 참아 이겨내고 재물을 오물처럼 볼 줄도 알고 터지는 분노를 잘 다스려라. 때로는 마음껏 풍류를 즐기고 사슴처럼 두려워할 줄 알고 호랑이처럼 무섭고 사나워라. 이것이 지혜로운 이의 삶이니라.

늘 한결같이 꾸밈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이 참선법은 승속이 없습니다. 남녀가 없고 노소가 없습니다. 빈부와 귀천도 없고 유식무식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0: 소중한 나
1: 우한빈보
0: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예,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죠?
2: 네.
0: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 제자분들께서도 살다 보면 부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안 좋은 역경을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부처님께서는 역경을 스승으로 삼아라. 사람이 뭐든지 좋은 일만 생기면 교만해지기 쉽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교만함이 강해지면 사람이 악업을 저지르기 쉽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담이지만 불교 경전에 보면 그 사람이 교만함을 많이 일으키면, 교만하다는 건 남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2: 네.
0: 남을 무시하고 교만한 마음이 강하면 다음 세상에 태어날 때 가난하고 지위가 낮은 사람으로 태어난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항상 무시받는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번 생에 갑질이라고 하죠. 네, 이번 생에 내가 막 누군가에게 내가 힘이 있다고 갑질을 하고 교만하게 살면 다음 생에 오히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살면서 막 다른 사람이 막 나 무시하고 그러면 이씨 내 만만하게 보여? 이렇게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지 마시고 아 내가 전생에 교만하게 살았구나.

0: 살았나 보다. 내가 전생에 교만하게 살면서 저희들한테 내가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그 빚을 갚으려고 저 사람들이 나를 이번 생에 저렇게 무시하나 보다. 이번 생에는 내가 마음을 잘 닦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1: 네. 예.
0: 근데 잘 안 되죠?
1: 네.
0: 예, 그렇죠. 그거 되면 벌써 도인 됐다. 예.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1: 네.
0: 부처님 당시에도 이제 살면서 부처님의 제자분들도 이렇게 안 좋은 일을 당하실 때가 있었는데 그것도 다 내가 전생에 진 빚이라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만나는 모든 인연이 내가 전생에 지은 인연법에 의해서 내가 지어놓은 인연의 흐름에 의해서 만나게 된 것이다 라는 그런 가르침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부처님 제자 중에 상기짜라는 스님이 있었어요. 상기짜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이 상기짜라는 스님은 어린 나이에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 상기짜 스님이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드셔서 당신의 조카를 제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당신의 조카를 이제 제자로 받아들이게 됐는데 이제 제자가 나이가 이렇게 자라서 보통 부처님 당시에는 20살 이전의 스님들을 삼위승이라고 불렀어요. 삼위승. 예, 이제 동자승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삼위승이라고 불렀고 부처님 당시에는 20살이 넘어가면 이제 구족계라는 걸 받고 비구승이 됩니다. 비구승. 예, 부처님 당시에는. 그래서 지금은 제도가 좀 바뀌어서 20살이 넘어서 출가해도 4년 기본교육과정을 받는 동안에는 4년 동안 삼위승이라고 하고요.
1: 네.
0: 4년 기본교육과정이 끝나면 이제 비구승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 2600년 전 부처님 당시에는 20살 이전에는 삼위승이었고 20살이 넘어가면 이제 비구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당신 상기짜 스님의 조카가 이제 동자 삼위승으로 자라다가 20살을 코앞에 두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상기짜 스님이 자기 조카 스님한테 이 아띠 무따까요. 조카 스님의 이름이 아띠 무따까였대요. 아띠 무따까. 아유 어렵다. 예. 아띠 무따까. 아띠 무따까 스님이요. 너 집에 잠시 가서 네 생일이 언젠지를 정확히 알아오너라. 그렇죠. 생일이 언젠지를 알아야 언제 20살이 확실히 넘어가는지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 생일이 언젠지 확실히 알아오너라. 그러니까 집에 좀 갔다 오너라 라고 이제 시켰답니다. 그래서 아띠 무타카 스님이 이제 집에 갔대요. 집에 가다가 길 중간에서 산적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 이제 수많은 산적들을 만나게 돼요. 500명의 산적을 만나게 되는데 산적들이 내놔라. 물건을 내놔라. 귀한 물품을 내놔라. 안 그러면 널 죽일 것이다. 근데 뭐 스님이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예? 머리는 빡빡이고 예? 뭐 승복 하나 가지고 있고 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우리 같으면 내가 스님인데 가진 게 어딨냐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약한 모습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아띠 무따까 스님이 수행이 엄청 깊었나 봐요. 산적들이여 내 말을 들어보소 이러는 거예요. 죽을려고. 그러다 칼 맞으면 안 아프지. 예? 내 말을 들어보소. 영어로 하면 listen 이렇게 잘 되겠죠. 내 말 좀 들어보소 이러니까 또 산적들이 들어요. 예? 그래 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이러니까 스님이 법문을 하는 거예요. 예? 착하게 살아야 된다. 전생에 업보다. 니들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 뭐 하여튼 도둑을 만났는데 도둑들한테 너 그렇게 살다 지옥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먼저 땅에 묻히겠죠? 근데 그 아띠 무따까 스님의 법문을 딱 듣고 나서 이 500명의 도적들이 감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풀어주겠다. 그냥 가라. 대신 스님이니까 풀어주는데 조건이 있다.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아라. 네? 그렇잖아요. 이제 누구한테 고발하면 자기네들이 그 왕의 군사들이 와서 이제 자기들 잡아갈 수 있을까. 약속하겠냐? 그 스님이 약속하겠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겠다. 그러면 믿고 보내주겠다. 그 이제 스님이 이렇게 이제 풀려났어요. 그 이제 집으로 가려는데 멀리서 가족들이 오는 거예요. 부모님하고 가족들이 스님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마중을 나온 거예요. 그 여기 도적들이 있잖아요. 근데 가족들이 오잖아요. 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스님은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 했어요? 그 스님이 약속을 어기고 거짓말한 거야? 그러면 했어? 안 했어? 안 했다. 융통성 없다. 유도리 있게 어떻게 예?

0: 말을 안 해요. 네. 부모님이 오든 말든 산적이 있다는 걸 얘기를 안 합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중생들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스님이. 그것도 불교의 계율이잖아요.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제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을 깨면 거짓말한 게 되잖아요. 부모님이 오다가 가족들이 오다가 산적대한테 잡혔어요. 산적대한테 잡혔는데 산적대한테 딱 잡혀서 이제 위험에 빠지니까 부모님들이 막 한탄을 하는 거예요. 스님인 줄 알았더니 우리 아들이 도둑놈, 저 산적들의 끈아풀이었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부모가 산적한테 잡히게 생겼는데 그걸 어떻게 말을 안 해줄 수가 있냐. 아들 하나 잘 키워서 스님 만들었다고 했더니 스님이 아니라 도둑들 끈아풀이었구나 하고 땅을 치고 한탄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때 스님은 그러거나 말거나 가만히 아띠 못 닦았으면 뭐 그런 얘기 하거나 말거나 가만히 있으니까 도둑들 그 얘기 듣고 움찔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저 스님이 우리 끈아풀이한 게 무슨 말이냐. 아니 우리가 멀리서 오는데 요 아들이라는 작자가 요 도둑들이 있는데도 전혀 도둑이 있다는 걸 알려주질 않았다고 깜짝 놀라서 도둑들이 스님한테 아띠무타가스님한테 부모님 아니냐. 내 부모님 친부시다. 아니 그러면 도적이 있는데 오는데 왜 그걸 안 알려줬냐. 아니 말 안 하겠다고 그대들과 약속하지 않았느냐. 부다의 제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러는 거예요. 산적들이 그 자리에서 가슴이 우두두두두두두 이걸 전문 용어로 감동의 도가니탕이라고 하죠. 예? 그 감동의 도가니탕에 빠져버린 거예요. 예? 예? 무릎이 아플 때 뭘 먹어요? 예? 도가니를 먹어라 뭐. 그 산적들이 무릎이 풀려버린 거예요. 예? 감동의 도가니탕에 빠져서 무릎이 풀려가지고 칼을 다 던지고. 우리가 스님을 스승으로 삼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완전히 이제 개가천선이 된 거예요.
1: 네.
0: 스님은 정말 성인이십니다.
1: 네.
0: 스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를 제자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띠 무따까 스님이 머리를 다 삭발을 합니다. 삭발을 하고 그 500명의 도적들을 데리고 이제 부처님께 데려갑니다. 그 부처님이 다 보시고 이미 다 아시잖아요. 부처님은.
1: 네.
0: 다 알고 계신데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서 알면서 일부러 물어보십니다.
1: 아, 네.
0: 예? 이걸 경전에서는 알면서 짐짓 물으셨다 보통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1: 네.
0: 아시면서도 짐짓 물어보셨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아띠 무따까스님의 자초지종을 얘기를 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 500명의 머리 깎은 산적들에게 내 제자의 말이 사실이냐 하니까 이 500명의 머리 깎은 산적들이 예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머리를 깎고 이제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받아주십시오 하니까 부처님께서 유명한 개송을 남기십니다. 악행을 저지르며 100년을 사는 것보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수행을 하면서 하는 삶이 더욱더 훌륭하다라는
1: 네.
0: 유명한 말씀을 남기시고 그 500명의 도적들은 결국 부처님 제자가 돼서 스님이 되어가지고 열심히 수행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1: 네.
0: 예, 근데 이런 거 보면 물론 결과적으로는 아띠무따까스님이 500명의 도적들을 다들 개과천선을 시켰지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만 딱 보면 되게 윤통성이 없잖아요.
1: 네.
0: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하긴 해요. 근데 우리 불교에는 지범계차라는 게 있어요. 계율을 지키긴 지키되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인데 계율을 지키되 지키고 범하고 열고 닫을 줄을 잘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유도리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대표적인 게 아까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계율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슴이 막 뛰어왔어요. 산적이 막 사슴을 쫓아서 뒤에서 활을 겨누면서 뛰어왔는데 그때 산에서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가 사슴이 오른쪽으로 휙 도망갔대요. 그때 사냥꾼이 와요. 사냥꾼이 요보게 나무꾼 양반 여기 사슴이 뛰어갔는데 오른쪽으로 갔나 왼쪽으로 갔나. 그게 나무꾼이 불자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원칙대로 사슴이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어디 갔습니다 라고 진실을 말해줘야 될까요? 진실을 말해줄 때는 예. 벌써부터 헷갈려요. 진실을 말한다면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진실을 말한다면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지범계차 지키고 어기고 열고 닫을 줄 알아야 된다.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알려주면 사슴은 결국 죽게 되잖아요. 내가 거짓말한 업보보다 살생의 업보가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을 하는 업보보다 자비심이 더 중요해요.

0: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비심이. 그러니까 당장은 내가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살아있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디 갔다고 얘기한다? 왼쪽에 갔습니다. 또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게 계율을 지킬 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걸 마음대로 써먹으면 이게 계율이 아니라 개판이 돼버려요. 계율이 아니라 개판이 돼요. 지범개찰만 마음대로 써버리면. 네?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내 마음대로만 해버리면. 그런데 제대로 사용하면, 계율을 제대로 사용하면 구속이 아니라 살리는 법이 된대요. 구속하는 법이 아니라 살리는 법이 된다. 근데 이게 사실 쉽다 어렵다? 어렵죠. 그래서 계율 공부하시는 분들이 머리가 똑똑해야 돼요. 네? 이거는 내가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인가? 이거는 내가 조금 어기더라도 다른 사람을 더 도와주는 것인가? 이렇게 머리가 지혜로워야 된답니다. 자, 어쨌거나 그 앞뒤 무따까 스님은 뭐 그냥 뭐 부모님이 잡히든 말든 거짓말을 안 했지만 이제 더 깊은 이야기를 보면 아띠 무따까 스님은 수행이 높은 분이잖아요.
1: 네.
0: 아마 다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1: 네.
0: 내가 지금 거짓말을 안 하고 부모님이 잠깐 잡혀서 고생하시더라도 내가 거짓말을 안 하고 저 도둑들과의 약속을 잘 지키면 분명히 저 도둑들이 마음에 개과천선을 해서 부처님의 제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저 아버지 어머니 쏴리 뭐 이러면서서 그럼 뭐 5분만 고생하세요 뭐 이러면서 아마 이런 게다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1: 네.
0: 그렇죠 여러분.
1: 네. 네.
0: 그러다 안 되면 어떡하나. 예. 자 어쨌거나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500명의 도적을 제도한 아띠 무따까 그런 스님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고요. 또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 부처님 당시에 꼰다냐라는 스님이 있었어요. 이름이 꼰다냐. 예, 이름이 뭐 다리를 꼰냐 뭐 이러는 건가요? 자, 이제 꼰다냐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이 꼰다냐 스님이 수행이 엄청나게 깊은 분이셨대요. 엄청나게 수행이 깊은 분이었는데 이제 어느 날 이렇게 마을에서 이제 절로 건너오시다가 산을 이렇게 넘어가시다 너무나 몸이 피곤하셔가지고 몸이 너무 피곤해서 내가 휴식을 취해야 되겠다 해서 저 나무 그루터기 있죠?
1: 네.
0: 큰 나무를 자른 그 나무 그루터기 위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결가부자를 하고 이렇게 참선에 들어가셨대요. 그 우리가 몸이 되게 피곤할 때 어설프게 잠을 자면 몸이 더 무거운 거 경험하셨죠?
1: 네.
0: 오히려 몸을 피곤할 때는 이렇게 명상 같은 걸 하면 훨씬 뇌가 맑아지거든요.
1: 네.
0: 그래서 요 꼰다냐 스님이 이렇게 산매, 깊은 어떤 참선의 상태에 들어가셨는데 아주 깊은 경지에 들어가셨대요.
1: 네,
0: 그래서 아주 깊은 명상의 상태에 깊이 몰입을 해서 들어가셨는데 그때 날이 어두컴컴해진 거예요. 이제 날이 어두워져가지고 그때 하필이면 마을에 500명의 산적들이 500명의 도적대들이 마을에 강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00명의 도적대들이 이제 도둑질을 해가지고 이제 저마다 큰 바구니에다가 500명의 도적대들이 이제 물건을 훔쳐서 산을 올라가고 있었대요.
1: 네.
0: 그래서 이렇게 산을 건너가다가 이제 산에 이제 막 무거운 걸 들고 도둑질한 물건들을 들고 산을 넘어가니까 너무 무겁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500명의 도적대들이 그 스님이 앉아있는 나무 그루터기 근처에서 날이 어두우니까 스님은 보지 못하고 야 우리 너무 무거우니까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거 짐을 어디다 둘까? 야 저기 그루터기에다 두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어두우니까 그루터기에 앉아있는 스님을 그냥 돌덩어리로 봤대요. 그러니까 스님 몸 위에다가 뭘 올려놨을까요? 500개의 보자기를 올려놓은 거예요. 물건이들은. 그러니까 우리를 치면 500개 사과 박스를 올려놓은 거예요. 광우 스님 몸 위에 500개 사과 박스 올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1: 예,
0: 전문 용어로 짜부라진다라고 하죠. 이렇게 짜부라져 버리잖아요. 예? 근데 스님 몸 위에다가 500개의 보자기를 올려놨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참선을 해서 깊은 산매에 들어가면 불에 타지도 않고 예? 물에 익사당하지도 않고 물과 불이 침범할 수 없고 완벽하게 몸이 보호하게 된대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어떤 수행의 힘이겠죠. 우리도 수행까지는 아니지만 차력하는 사람들 보면 막 무거운 거 막 들고 막 창을 목에다 대고 막 꺾어버리고 이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스님이 깊은 참선의 상태에 들어가 있으니까 몸 위에다 500개의 짐을 놨는데도 끄떡이 없는 거예요. 끄떡이 없으니까 하여튼 이제 500개 짐을 올려놓고 도적들이 이제 아침에 날이 셀 때까지 쉬고 있다가 날이 딱 되니까 500개의 짐 속에서 스님이 몸을 움직인 거예요. 숨이 막히니까
1: 네.
0: 뭐야 이거 이렇게 움직였겠죠. 도적들이 놀래가지고 귀신이다 귀신이다.

0: 하고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때 스님이 이제 짐 안에서 입으셔 입으셔 난 스님입니다. 이거 짐 좀 치워주십시오. 그러니까 도적들이 이제 짐을 치워놓고 나니까 스님이 딱 앉아있는 거예요. 다들 놀라서 아니 스님, 스님인 줄 모르고 몸에다가 저희가 짐을 쌓아놨는데 어떻게 스님 위에 500개의 짐이 올라갔는데도 이렇게 몸이 멀쩡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스님이 그 도적들 보고 잠시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고 앉혀놓고 부처님의 법문을 해줬대요. 네. 수행의 공덕의 이익과 부처님 법에 대해서 다 법문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개과천선을 해가지고 머리를 깎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500명의 선적들이 이제 그 스님에게 감동을 받고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구나. 그렇잖아요. 자기 눈앞에서 500개 짐을 올려놨는데도 멀쩡한 스님을 봤는데 어떻게 감동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머리를 깎고 부처님 앞에 나아가니까 부처님께서 아시면서도 짐짓 다시 물어보시기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이 꼰다냐 스님이 자초지종, 제가 그루터기에 힘들어서 잠시 휴식을 취하려고 앉아있을 때 500개의 짐을 올려놓고 도적들이 쉬다가 이런 이런 일이 이렇게 돼서 저의 법문을 듣고 머리 깎고 출가하려고 부처님께 찾아왔습니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500명의 선적들에게 꼰다냐 스님의 말이 맞냐? 그러니까 그 500명이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역시 아주 유명한 개송을 남기십니다. 아까와 똑같은 개송이에요. 악행을 저지르며 100년을 사는 것보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수행을 하며 사는 삶이 더욱더 훌륭하다라는 유명한 말씀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꼰다냐 스님을 그루터기에서 나무 그루터기에서 500명의 도적들을 제도했다 해가지고 카뉴 꼰다냐라고 불렀대요. 아. 예, 카누, 까누라는 말에 아마 뭐 그루터기라는 뜻이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카누 꼰다냐라고 불리게 태웠다라는 그런 훈훈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인연이 다 전생에 내가 지은 업연이다. 내가 지은 업이다라고 말씀드렸죠.
1: 네.
0: 그러니까 이번 생에 만나는 좋은 인연은 전생에 내가 지은 좋은 업이고 이번 생에 만나는 진짜 보기 싫은 나쁜 인연은 전생에 내가 지은 악업이라고 나쁜 업이라고 항상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 네.
0: 이번 생에 불교에서는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사람으로 태어나도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어렵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처님 법을 만난 것 자체가 전생에 복이 많은 거래요. 그런데 이 선적들이 이번 생에 일단 도적으로 태어난 거는 전생에 나쁜 업이겠죠. 그런데 도적으로 태어났지만 그나마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게 됐죠? 스님들을 만나게 됐잖아요. 예?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아띠무따까 스님을 만나게 됐고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꼰다냐 스님을 만나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런 스님을 만난 것 자체도 누구의 복일까요? 그렇죠. 그 도적들 복이에요. 그 산적들의 전생에 지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나마 스님을 만났던 거예요. 재수 없어서 염라대왕 만났어 봐요. 저승사자 만났어 봐요. 저승사자 만났어 봐요. 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골로 간다 하죠. 골로 가는 거예요. 자, 근데 다행히 스님을 만났으니까 스님을 만나고 부처님 법문을 듣고 머리 깎고 출가해서 스님이 돼서 도를 닦게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전생에 또 지어놓은 게 없으면 전생에 내가 지어놓은 선업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1: 못
0: 알아듣죠. 못 알아듣습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전생에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속으로 니나 잘해라 이래요. 니나 잘해라.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나온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우이 독경. 예? 무슨 말인지 뭐 우이동에 뭐 그게 아니라 우이동에 있는 사찰에서 독경을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소귀에 경을 읽는다. 소는 전생에 업장이 두꺼워서 어리석은 소로 태어난 거잖아요. 어리석은 소한테는 아무리 부처님 말씀을 들려줘도 당장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예, 그와 같이 부처님 법문을 듣고 그 자리에서 마음이 맑아져서 야, 우리 머리 깎고 출가하자라고 마음을 낼 수 있는 것 자체.

0: 제가 누구 복일까요?
1: 본인.
0: 그렇죠. 그 산적들, 500명의 산적들이 전생에 그래도 성근이 있었단 증거예요.
1: 네.
0: 전생에 그래도 나쁜 짓을 한 악업 때문에 이번 생에 도적으로 태어났지만 그래도 또 전생에 닦은 선업과 공덕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 스님을 만나서 마음에 개과천선을 해가지고 부처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1: 네.
0: 그 내 앞에 펼쳐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이에요.
1: 네.
0: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보다 그 도적들, 500명의 도적들이 우리보다 더 복이 많을 수도 있어요.
1: 네.
0: 근데 500명의 도적들은 부처님 직계 제자가 되잖아요.
1: 네.
0: 우리는 기껏해야 부처님 돌아가시고 2600년이 지난 지금 겨우 부처님 가르침을 책으로 만난 거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사실 누가 더 복이 많겠어요?
2: 도적이요.
0: 그렇다고 도적이 되면 안 돼요? 또 말을 또 이상하게 꼬아서 그래 도적이 장땡이야 뭐 이러시면 안 되고 이와 같이 내 앞에 펼쳐진 어변이라는 거 내 앞에 펼쳐진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그 모든 어변이라는 것이 아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해보니 다 내가 뿌린 씨앗이구나 라는 것을 새록새록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1: 네.
0: 여러분들도 가만히 여러분들 마음을 스스로 살펴보세요. 살다 보면 아, 정말 생각할수록 흐뭇해지는 좋은 인연 있죠.
1: 네.
0: 소중한 인연 있죠. 그것도 갑자기 별로 없어요. 예? 예? 그런 좋은 인연도 여러분들 전생에 지어놓은 여러분들 복이에요. 근데 생각했으라 짜증나는 인연 있죠. 나 그 인간 안 봤으면 좋겠어. 진짜 보기 싫은 그런 인연들도 있잖아요. 어떤 보살님은 스님 저는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죽겠습니다. 아유 누군데요. 매 밤마다 자리에 누워서 옆에 보면 그 인간이 옆에서 자는 그 인간이 그 놈입니다. 예, 예. 그런 얘기를 하신 분도 있었는데 그래도 전생에 악연이죠. 예, 악연이죠. 이제 부부 관계도 좋은 인연으로 만난 관계도 있고 나쁜 인연으로 만난 관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스개로 하는 얘기가 지독하게 나쁜 인연이 부부로 만나면 이혼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보살님이 무릎을 치면서 막 웃더라고요. 맞다고 맞다고. 예? 정말 꼴보기도 싫은데 헤어지지가 않는데요. 그거 맨날 보면서 열받는데요. 네? 그런 인연이 있답니다. 그거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어설픈 인연이면 만났다가 서로 주고받을 거 받고 줄 거 준 뒤에 깔끔하게 헤어져요 차라리. 정말 지독한 인연은 맨날 너 죽네 나 죽네 속을 볶아도 헤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해가는 그날까지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도 누가 지은 어변이다?
1: 내가 지은.
0: 예, 그러니까 불교는 남 탓할 게 없어요.
1: 예.
0: 그런 인간 만난 것 자체가 내가 박복해서 만난 거예요.
1: 맞아요.
0: 저렇게 좋은 소중한 인연을 만난 것 자체가 내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그런 거래요.
1: 네.
0: 그 스스로를 잘 이렇게 한번 자신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1: 네.
0: 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연이 좋은 인연들이 많았나? 나에게 손해를 주는 나쁜 인연들이 많았나? 또 반대로 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연이었나? 나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나쁜 인연이었나? 그래서 항상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지어야 다음 생이라도 더 좋은 세상에 좋은 몸을 받고 좋은 인연을 만납니다.
1: 네.
0: 지금 기도 안 하고 복을 안 지어 놓으면 다음 생에 더 안 좋은 삶을 살 수도 있어요.
1: 네.
0: 이걸 생각하다 보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돼요. 무서워가지고 여러분 아 스님 저 조금 더 여유로워지면 조금 더 여유 있어지면 그때 제가 닦을게요. 아닙니다. 사람은 언제 갈지 몰라요. 예?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젊을 수도 있어요. 저보다 젊은 분들도 몇 분 계시겠지만 그런데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 있다 없다
1: 없어요.
0: 언제 갈지 몰라요.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내일인지 갈지 내일모레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복을 지어야 돼요. 지금 당장 염불,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염불 한번 더해야 되고 지금 지갑에 돈 1,000원이 있으면 100원이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베풀어야 돼요. 그게 다 누구의 복으로 돌아온다? 나의 복으로 돌아온다. 내가 지은 업은 다음 세상에라도 반드시 내가 받는다는 인과 업보를 믿는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기도하고 복 짓는 것을 게을리할 틈이 없습니다.
1: 네.
0: 아시겠죠, 여러분?
1: 네.
0: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복을 지어야 됩니다.
1: 네.
0: 그래서 그 금방 말씀드린 500명의 선적들도 전생에 나쁜 업을 지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 도적들이

0: 된 거지만 또 전생에 지어놓은 착한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스님을 만나서 개가천선하고 개가천선할 수 있는 마음을 일으켰다는 것 자체가 전생에 착한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가천선에서 살아있는 부처님을 만나서 부처님의 직계제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복 짓는 걸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여러분들 가슴 깊이 각인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1: 네.
0: 이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살면서 일어난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 알게 모르게 보호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불자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큰 사고를 당할 뻔했는데 몸이 크게 안 다쳤다거나 뭐 얘도 뭐 물속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거나 뭐 큰 사고가 났는데 기적같이 그걸 피했다거나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소나무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재미난 이야기를 준비해 왔는데요.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어느 촌에서 살던 그 젊은이가 있었대요. 촌에서 농사를 짓던 젊은이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밭에 이렇게 호미질하고 밭을 일구다가 호미 끝에서 뭐가 땡 소리가 나더래요. 퍽 땡 소리가 나서 뭐지? 이렇게 했더니 목각? 목각이면 땡 소리 안 나겠죠? 예, 그래요. 이렇게 해봤더니 뭐 돌덩어리가 있더래요. 그래서 뭐 돌이야 하고 파도 파도 끝이 안 나더래요. 한참을 팠더니 어린아이 크기만한 어떤 사람 모양의 흙에 잔뜩 묻은 돌덩어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그걸 끙끙 안아서 집에 가져갔대요.
1: 네.
0: 집에 가가지고 깨끗하게 이제 물로 닦았답니다. 네. 물로 닦았더니 관세음보살 석상인 거예요.
1: 아.
0: 관세음보살 석상. 거기 왜 버려졌는지 모르겠지만 관세음보살 석상이니까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전생에 불현이 있었는지 보고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이렇게 자기 방에 그 상석에 올려놓고 매일매일 기도를 올렸대요.
1: 예?
0: 그래서 확 보면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밥 먹을 때에도 밥 덜어가지고 관세음보살 앞에 놓고 관세음보살님 맛있게 드세요 하고 그리고 뭐 먹을 때 간식 있어도 자기 먹을 거 먹기 전에 먼저 떼가지고 관세음보살님 맛있게 드세요. 또 오늘 하루를 마치고 나서 집에 와서 깨끗이 씻은 뒤에 관세음보살한테 인사하면서 관세음보살님 저 잘 들어왔습니다 인사하고 남들이 보면 미쳤다 그러죠. 어머 쟤 왜 그래 외로워서 저러나 이럴 수도 있죠. 맨날 이제 입에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외우면서 관세음보살을 살아있는 분처럼 모셨대요. 그래서 막 관세음보살을 이렇게 모시니까 어느 날 그 마을에 선적들이 들어왔답니다. 마을에 이제 마적대들이 이렇게 쳐들어왔는데 이 선적들이 들어와가지고 요 선적이 그 젊은 그 이제 농사짓는 그 젊은이를 붙잡아다가 이제 저기 끌고 가가지고 목을 쳤대요.
1: 어머.
0: 예, 다 목을 치려고 이제 마적대들이 옛날 마적대들 아주 흉악했잖아요.
1: 네.
0: 목을 딱 치려고 했을 때 우리 같으면 이런 마음 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관세음보살님을 열심히 모셨는데 관세음보살님이 이런 것도 안 도와주고 서운하다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1: 네.
0: 관세음보살 믿어봤자 영험없구나. 그런데 이 젊은이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 저는 이렇게 떠납니다. 관세음보살 하면서 그 선적의 칼날이 목에 닿는 순간에도 관세음보살을 간절하게 불렀대요. 관세음보살 부르다가 산적이 목을 딱 쳐버렸대요. 목을 딱 쳐버리는 순간 으악!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눈에 딱 떴는데 눈에 딱 뜬 순간 아 여기 저승인가 보다. 저승이 염라대왕이 어디 계시나 저승인가 보다 하고 눈에 딱 떴대요. 근데 자기 방 안이더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산적한테 목이 잘렸잖아요.
1: 네.
0: 근데 이 방 안인 거예요. 주변은 조용하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게 꿈인가 생신가 꿈인가 이상하다 그리고 목이 뻐근해 목이 뻐근하지 뭔가 해서 방 안에는 관세음보살님한테 아유 관세음보살님 또 습관처럼 인사드리려고 관세음보살님 제가 참 더러운 꿈을 꿨습니다 관세음보살님 하고 인사해드리는데 관세음보살님 좀 느낌 이상하더래요. 뭐가 왜 이러자고 딱 봤더니 관세음보살님 목에 칼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칼을 누가 대신 받아준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이 그 칼을 받아주시고 그 청년을 살려냈던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자, 이러한 영혼.

0: 어미 불교 신앙에 굉장히 많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대신 칼을 받고 살려주신 이 이야기가 옛날부터 전해지고 있죠.
1: 네.
0: 이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옛날 중국에 있었던 일인데 그 중국에 어느 젊은이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 젊은이가 좀 망나니였대요. 망나니. 그러니까 요새 우리 용어를 양아치라고 하자. 양아치. 예? 너 양아치니? 뭐 이러죠. 애가 좀 이렇게 정신이 별로 이렇게 바르지 못한 이런 어떤 한량이었는데 요 자기 어머니는 굉장히 불심이 깊었대요. 그래서 매일 관세음보살, 매일 관세음보살, 집에서도 염불하고 막 시간이 날 때마다 항상 절에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시던 분이었는데 이 어머니가 맨날 이제 기도를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니까 아들은 불심이 없잖아요. 맨날 어머니한테 투정을 부렸대요. 관세음보살 외우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과일이 나와. 아우 지겨워, 지겨워 막 이러면서 지겨우니까 그만 좀 하라고. 엄마 왜 이렇게 관세음보살 부르는데? 그러면 어머니가 너 사람 되라고 부른다 이러면 또 뭔 소리야? 그 내가 개야? 뭐 이러면서 막 그런 이제 양아치 같은 놈이 있었어요. 에? 그러니까 이제 부모 소중한 줄 모르고 그렇죠. 부모님은 그저 자식 잘 되는 거 바라보면서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관세음보살 외우는데 그러다 그 나라에 큰 전쟁이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이제 병사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그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불안해요. 그 아들 손을 잡으면서 아들아 아들아 힘들고 위급한 일이 생기면 누구를 불러라? 관세음보살 불러라. 관세음보살 부르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관세음보살 불러라. 그러니까 아들아 아, 알겠어. 아이 그냥 나 살아서 돌아올게. 걱정 마요. 뭐 이러면서 그 이제 불안한 마음을 갖고 이제 전쟁터에 나갑니다. 근데 참 우리가 저희들도 이제 전쟁 세대가 아니라서 편하게 자랐지만 실제로 전쟁 겪으셨던 분들 글을 보면 와 정말 그 흉악하기가 이를 데 없어요. 막 눈앞에서 막 피가 튀기고 살점이 날아가고 정말 그 전쟁이라는 게 참혹하지 않습니까? 그 괴롭고 힘든 전쟁 속에서 하루하루 겨우 버티다가 결국 적군들에 의해서 이 젊은이가 이제 포로로 붙잡히게 돼요. 포로로 붙잡히게 돼. 다행히 목숨은 살았는데 포로로 딱 붙잡히게 되었을 때 이제 그 당시 먼 옛날에는 이제 식량 같은 게 부족했잖아요.
1: 네.
0: 그 뭐 지금은 뭐 포로들 제노바 협상인가 뭔가 그래가지고 포로들을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 뭐 이런 전쟁 협정이 있잖아요.
1: 네.
0: 뭐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근데 옛날에 그런 게 어딨어요. 마음에 안 들면 그걸 죽이고 말지.
1: 네.
0: 그 포로들을 계속 살려놓으면 자기들 먹을 식량도 부족하니까 옛날엔 그냥 막 죽였나 봐요. 그러니까 그 적군에 의해서 붙잡혔을 때 그 대장이 적군의 대장이 야 제 병사 저놈을 저쪽 뒷산 웅덩이에 끌고 가서 거기서 목을 베어버려라 시켰대요. 그러니까 이제 적군의 병사가 그 젊은이를 끌고 가서 웅덩이 이제 사람 목을 자르는 큰 웅덩이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칼을 다 내리치려고 하는데 사람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막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뒤에서 나한테 총을 쏘려거나 내 목을 베려고 하면 심장이 얼마나 벌렁거리겠어요. 심장 벌렁벌렁벌렁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무서우면 정신이 쎄하얘진대요. 하얘진다고 하더라고요. 정신이 없고 그때 머리를 스치던 게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아치도 엄마는 보고 싶어. 엄마 이럴 줄 알았으면 효도 좀 하고 갈걸. 그 애가 좀 착했나 봐요 원래는. 엄마 나 이렇게 가나 봐 하다가 어머니가 항상 관세음보살 외우던 게 기억나잖아요. 위급한 일이 있으면 누구를 불러라?
1: 관세음보살.
0: 그러니까 애를 뭐 너무 무서우니까 애를 부렸다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막 소리내서 외쳤대요. 관세음보살 소리내서 외치니까 뒤에서 칼을 치려는 적군이 문짓하더니 너 불교 신자냐? 이러는 거예요. 너 불교 신자냐? 예. 너 지금 관세음보살 불렀냐? 예. 그니까 적군이네. 그 뒤에서 목을 치려던 적군이 딱 한숨을 쉬면서 나 어렸을 때에도 나 키워주신 우리 외할머니가 평생 동안 염주를 굴리면서 관세음보살을 염불하셨다. 너를 보니 네가 관세음보살을 염불하니 우리 외할머니 생각이 나가지고 차마 네 목을 칠 수가 없구나. 야 이것도 인연인 것 같은데 여기 구덩이에 시체들 속에 몰래 숨어 있다가 날 밝기 전에 어두울 때 몰래 도망가라. 야, 대신 내가 살려줬으니까 내가 살려준 의리를 생각해서 중간에 붙잡히더라도 내가 살려줬다는 얘기는 하지 말아라.
1: 네.
0: 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숨어있다가 가라 이러면서 그 병사가 몰래 이렇게 숨겨준 거예요, 구덩이에.

야, 관성부사를 외웠더니. 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연, 지연보다 또 무서운 게 이 종교연일 수도 있어. 네. 네. 만약에 적군이 저기 교회 다니신 분이면 뭘 외우면 돼요? 뭐 아멘이라든가 할렐루야 뭐 외운다든가, 예, 뭐 우짜가 뭐 예를 들어 뭐 이슬람교면 뭐 뭐라고 해야 돼요? 뭐 알라 뭐 이래야 되나? 어쨌거나 관세음보살님을 다 외우니까 이 적군의 병사가 옛날에 자기 외할머니가 관세음보살 열심히 염불하던 게 기억이 나서 풀어줍니다. 그래서 몰래 시체들 그 이제 속에서 몰래 숨어 있다가 이제 날이 어두워지고 새벽이 되기 전에 몰래 도망을 갑니다. 산을 타서. 산을 타서 도망갈 때에도 무서우니까 계속 입으로 누굴 불렀겠어요? 그렇죠. 관세음보살님 살려주세요. 관세음보살님 살려주세요. 외우면서 집으로 도망을 가는데 정말 관세음보살님이 도와주셨는지 중간 적군의 병영을 몰래 도망가서 도망치는데도 한 번 걸리지 않고 무사하게 빠져나왔대요. 그 집에 딱 당도합니다. 온몸이 완전 거지꼴이 돼가지고 집에 딱 와서 엄마 하고 울면서 부르니까 문이 벌컥 열리면서 엄마가 맨발로 뛰쳐나오면서 이게 웬일이니 이게 웬일이니 하면서 엄마가 막 울면서 하는 얘기가 얼마 전에 꿈을 꿨는데 네 목이 잘려서 죽는 꿈을 꿨다. 꿈자리가 너무 뒤숭숭해서 그 뒤로 내가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계속 관세음보살을 기도했다.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살아 돌아오는구나 했더니 그 어머니의 꿈 얘기를 듣고 아 정말 관세음보살님이 도와주신 거나 하면서 그 뒤로는 개과천선에서 아주 독실한 효자가 되고 평생 부처님의 은혜를 갖는 불자의 삶을 살았다 하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염불하는 삶을 살면 힘들고 괴로울 때 알게 모르게 나를 도와주는 힘이 있습니다. 네. 네. 그 힘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또 부처님의 가피를 발언하면서 공덕을 짓는다는 것은 내가 전생에 지었던 업장을 소멸하고 앞으로 미래에 올 행복을 창조하는 강력하고도 적극적인 하나의 방법론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제자로서 진정한 행복을 성취하고자 싶다면 항상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기도를 해서 업장 소멸을 하는 것. 둘째는 복을 많이 지어서 선업을 많이 지어서 공덕을 많이 쌓아서 여러분들의 행복을 증득할 수 있는 복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 것. 그래서 항상 기도해서 업장 소멸하고 복을 많이 지어서 행복을 성취해라 라는 법문이 부처님의 경전과 큰스님들 법문에 한결같이 나옵니다. 네. 기도를 해서 업장 소멸을 하지 않고 부지런히 적극적으로 열심히 복을 짓지 않으면 그 사람은 다음 생 다다음 생 지어놓은 복이 없으니까 또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전생에 박복하게 살았기 때문에 태어나도 또 새로 태어나도 내 살아가는 삶이 원만하지를 못합니다. 네.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자꾸 장애가 생기고 자꾸 이것저것 부딪히는 일들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로서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지금 계속 말씀드린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첫째가 기도해서 업장 소멸, 두 번째가 복을 지어서 공덕을 쌓는 것.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실천하신다면 말년에도 편안해질 것이고 다음 생, 다다음 생에는 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사시고 항상 복 짓는 삶을 살아야 된다. 늘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소나무가 이제 불자분들이 많이 보시나 봐요, 전국에서. 네. 그럼 막 이렇게 상담, 전화 상담도 온 거 많이 오세요. 그리고 저는 제가 바쁘기 때문에 멀리서 찾아온다고 하면 오지 말라고 그래요. 네. 네, 어차피 와봐, 그냥 전화로 얘기하시라고. 뭐 포항에서 오시고 부산에서 오시고 뭐 전라도에서 오시고 하면 그분들도 힘들잖아요. 네. 그 내 얼굴 봐봤자 아무 영험 없다. 아 진짜예요. 뭐 제 얼굴 본다고 복을 쑥쑥 받으면 뭐 얼마든지 내 머리 없는 머리카락이라도 뽑아줄 텐데 나 봐도 영험 없으니까 궁금한 게 뭐냐. 그럼 뭐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네. 그러면 항상 기도하는 게 항상 질문이 비슷비슷해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소나무에서 이미 다 말씀드렸는데 또 물어보세요.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는 무슨 기도를 하든

0: 사건은 하나로 통합니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지장경을 부르든 관세음보살 경을 부르든 금강경을 읽든 법화경을 읽든 어떤 기도를 해도 하나로 통하니까 그냥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1: 네.
0: 예,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쓰는 기도에도 효과가 잘 안 나타나요 이런 또 질문이 많은데 효과가 빨리 나타나야지 하는 그 마음이 집착이 돼서 오히려 효과가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많으면 효과를 빨리 보고 전생에 지어놓은 게 없으니까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전생에 지어놓은 게 없나 보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라는 마음으로 효과를 빨리 본다. 느리게 본다. 그것조차 신경 쓰지 마시고 오직 한결같은 마음으로 꾸준하게 기도하고 복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1: 네.
0: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1: 네.
0: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1: 와 행복!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복을 지어야 합니다.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복 짓는 것 중에 최고의 방법이 바로 법공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TV BTN에서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법공양 해주십시오. 방송포교 후원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 법공양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고 늘 고운 날 되소서.

탐욕의 비길 불은 없고 성냄의 비길 죄악은 없다. 존재의 다발의 비길 고통은 없고 적정보다 나은 안락은 없다.

0: 만물을 비울 때 비로소 만물을 품고 모든 소원을 놓을 때 비로소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느니라.
1: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000년의 기다림. 그 시간의 끝에서 우리는 한 산을 만납니다. 경주 남산. 신라의 수도를 품었던 이 산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불교가 삶이었던 시대의 기억을 간직한 공간입니다.

0: 산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 바위 위에 새겨진 부처님을 마주합니다. 이름 없이 남겨진 수많은 마예불과 석불, 그리고 무너진 탑의 흔적들. 그 수는 수백에 이르고 산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법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찬란했던 신라의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이 산에 기도를 새기고 바위에 염원을 남겼습니다. 정으로 다듬은 돌 위에 한 획 한 획 새겨 넣은 부처님의 모습. 그 안에는 나라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 삶의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함, 그리고 깨달음을 향한 깊은 발원이 담겨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완전하지 않아도 그 모습은 오히려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자연과 하나 돼 시간 속에 스며든 신앙. 비바람에 닳고 세월에 깎여도 그 자리에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 마음 때문일 겁니다. 경주 남산은 묻고 있습니다. 천년 전 이곳에 새겨진 기도처럼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돌에 새긴 믿음은 시간을 넘어 오늘에 닿고 침묵 속의 가르침은 여전히 이어집니다. 걸음을 멈추고 잠시 귀 기울여 보면 보이지 않는 시간의 층위 속에서 여전히 울리고 있는 목소리를 만나게 됩니다. 천년의 기다림 끝에 우리에게 다가온 한 산. 경주 남산은 오늘도 그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깊게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있습니다.
1: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나가 보니까 부인이 궁중에서 귀하게 크던 사람이지라 병이 났죠. 사라스 대왕이 부인을 원한 부인을 자연장자에게 황금 2,000냥에 팝니다.
1: 안락구 피자경을 비롯해서 여러 땅설법의 불교 서사시들을 한번 고빈문학적으로 가치를 좀 새삼스럽게 좀 드러내야 될 그런 점이 있지 않는가. 하하.

0: 그러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회양을 해서 모두에게 이익되게 할 때, 그럼 그 이익됨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떡을 주면 손으로 받는 것도 받을 수 있지만 접시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부처님의 공덕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 이익됨을 누려야 되겠죠. 그죠? 깨달음의 길을 다시 나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추어야 될 열 가지 행원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열 가지 일을 계속 꾸준히 행해 나가야지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경지, 부처가 된 경지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보현 행원품인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그 보현 행품 자체가 그 열 가지잖아요. 그죠? 열 가지인데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향가 아시죠? 총 우리가 25수가 전해진다는데 요새는 그래 알려져 있죠? 신라에는 14수, 고려에는 11수가 전해진다 하죠. 그건 고려시대 때 뭡니까? 균여대사라고 스님이 계셨습니다. 이 스님은 이제 기법사란절의 주지 스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보현보살의 이 열 가지 행원을 가지고 향가를 짓습니다. 그게 바로 11수거든요. 10수까지는 이제 각, 그 열 가지를 이제 짓고, 마지막에 총괄에서 하나 지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보현 행원과 11수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원래 이제 화엄경 보현 행원품에 나오는 그 같으면 원래 제목이 대방광불 화엄경 입부사의 해탈경계 보현 뭡니까? 행원품이라 그래요. 이름이 너무 길죠? 한번 따라 해볼까요? 대방광불 화엄경 입부사의 해탈경계 보현 행원품. 그렇습니다. 이거 이렇게 긴 제목을 보현 행원품으로 줄여서 말을 하고, 여기에서 열 가지 행원이 있는데 균여대사는 11수로 나누어서 향가를 지었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이 열 가지를 뭡니까? 닦아야 돼.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깨달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우리가 성도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예경, 찬탄, 공양, 뭐 참회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열 가지, 뭡니까? 행원 자체가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칠지 공양하고 똑같습니다. 상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티벳이나 이곳에서 칠지 공양 자체가 보현 행원품의 품에 열 가지 행원과 일맥상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양 자체가 누구에게 드린다의 개념이지만, 겉으로는 실제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드러났는데, 우리가 균여대사가 지은 향가 11수를 다 우리가 뭡니까? 읽거나 이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보현 행원품 10가지 행원과 더불어서 균여대사의 향가 11수의 주제별로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예경제불가.
1: 예경제불가.
0: 칭찬여래가.
1: 칭찬여래가.
0: 광수공양가.
1: 광수공양가.
0: 참회업장가.
1: 참회업장가.
0: 수희공덕가.
1: 수희공덕가.
0: 청천법륜가.
1: 청천법륜가.
0: 청풀주세가.
1: 청풀주세가.
0: 상수불학가.
1: 상수불학가.
0: 향순중생가. 보계해양가. 총결무진가.
1: 총결무진가.
0: 자, 이렇게 해서 보현보살의 열 가지 행원도 여러분들이 다 들으신 것이 되고, 균여대사의 향가 11수도 여러분들이 다 들은 것으로 제가 속된 편으로 퉁치겠습니다. 자, 그래 놓고 놨더니까, 그럼 우리가 이거 한번 들어봐야 된다, 그죠? 이 네 가지가 조금씩 다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옮겨 쓰다 보니까 글자상에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왕생계가. 그럼 보현보살이 말한 보현 행원품의 왕생계는 길지만 길니까 완전 차이 나는데, 안락국 대자경이라든가 관음시식, 새벽예불에 나오는 사대조에 나오는 왕생계가 글자상에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좀 언제 여러분들이 잡아내셔야 돼요, 어떡하나. 언제 가장 먼저 관음시시 갑니다. 제가 천도제 같은 거 이제 마지막 이제 봉송 부분이에요. 그러면 원앙생 원앙생 왕생 극락 겸미타 행복마정 수기별 원.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아침 송주 할 때, 장엄 연불 할 때, 아까 사대주 할 때, 그때 왕생계 같은 경우는 앞에가 뭡니까? 왕생극락 겸미타가 아니라 원으로 다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원생극락 겸미타 행목마정수기별, 원제미타 해중자 수집향화 상공화, 마지막 같은 경우는 원생화장 연하계 자타일시성불도. 이렇게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를 넘으로 인해가지고 왕생이나 그 부분에 있으면 뭐 의미는 큰 차이는 없지만 더 이제 그 소망을 더 강조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락국 태자경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문구와 두 번째 문구가 바뀌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새벽 예불이라든가 그 관음 시식에 나온 거는 뭡니까? 왕생극락 겸미타 행목마정수기별, 원제미타 해중자 수집향화 상공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안락국 태자경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제미타 해중자 수집향화 상공화, 이제 원생극락 겸미타 행목마정수기별, 그리고 나서 왕생극락 연하생 자타일시성불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원인서보에 나오는 안락국 태자경에는 이렇게 개성이 이제 바뀌어 있다. 그래서 달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서 보현행원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게 상당히 깁니다. 원하임용 힘정시에 진제일체 제장에 명견피불라미타 즉득왕생알 아기왕생피고기 현전성치차대원 일체원만치무여 일학일체중생계피불중에함 아기여성현하생 친도열의무량광 현전수아보리기 목피열의수 하신무소백고진 치력광대변시방 보리일체중생계로구나 했습니다. 그래 이게 뭐냐 이거 저 땅 설법하는 중은 아무나 못해 먹소. 이래 애울랑 죽을 판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래 어쩌다 이런 차이가 있는데 제가 해석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안락국 태자경이나 장엄연불 그다음에 이제 그 저 관음시식에 나오는 것들이 내용은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익숙한 관음시식에 나오는 것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원왕생 가서 태어나기가 원입니다. 두 번 하죠. 강조하고. 그 다음에 와서 왕생극락 겸미타. 극락 세계에 태어나서 아미타불 뵙기가 뭡니까? 소원이다 이거지. 그랬더니 행목마정수기별. 내가 꿈속이라도 아미타불 부처님이 나와서 야 너 극락 세계에 내 데려갈게. 수기를 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수기를 받고 싶다 이거지. 간절함이죠. 원제미타 해중자. 아미타불 부처님이 법회하는 그 장소에 내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더니 수집향화 상공화 꽃과 향을 집어서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고 싶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왕생화장 연하계 구품 연하계 우리가 이제 극락세계에 가면은 구품 연하대가 있답니다.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에 따라서 구품으로 나눠지는데 그곳에 내가 태어나기가 원이다 이거죠. 그랬더니 자타일시성불도 이게 마지막 핵심입니다. 여기 왕생계의 핵심은 자타일시성불도입니다. 아까 제가 그 화엄경도 마찬가지죠. 불가를 이루었지만 회향이 없으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시고 만약 설법을 하지 않고 혼자 열반에 들었으면 과연 온전한 우리가 성도라고 볼 수 있느냐는 거죠. 맞죠? 도 닦는다고 첩첩 산골에 들어갔어. 그러면 혼자 있는데 무슨 근심이 있겠어 이게. 그런데 시장 가운데 있으면서 고통받고 시샘받고 힘들 때 우리가 수행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첩첩산골 혼자 가만히 있으면 뭐 누구 애들이 돈을 달라 하나 뭐 관청에서 뭐라 근심이 없잖아. 그 근심이 없는 사람이 뭐 도 닦을 게 뭐가 있나 거기에. 근데 시내 한가운데 있는데 이놈 아침으로 뭐는 남편도 돈을 벌러 갔대 부인도 뭐 돈을 벌어 애들도 먹여 살리고 세금도 내고 이렇잖아요. 그죠? 공부를 해 또 뭐 취직도 하고 먹고 살지. 이런 어떤 고통 속에서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는 거 이걸 공부하는 게 불교란 말이에요. 이게 근심 걱정이 없는데 뭘 닦을 게 뭐가 있나 그죠? 그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부처가 되었으면은 중생들, 고통받은 중생들이 있기 때문에 부처의 의미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화엄경의 마지막 불가 부처가 된 다음에 보현행품에 의해서 뭡니까? 회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타일시성불도 나 혼자만 성불하는 건 아무런 그 뭡니까? 도움이 안 돼. 그거는 쓸데없는 짓이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땐 쓸데없어. 자기 혼자를 봤을 때 의미가 있지만은 그런 사람 사회에 가면 어떤 도움이 되겠냐는 거죠.

종교가 이 세상에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죠. 분쟁을 잠재우고 모두가 행복하고 그죠. 그런 세상을 꿈꾸기 때문에 종교가 필요한 거거든. 그런 와중에서 자타일성을 또 나와 여러분 모두가 같이 성불하는 것이 원이라는 게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아까 그 화엄경 왕생계도 뭡니까? 보리일체 중생계, 일학일체 중생계. 그게 마지막 핵심 구절인 거죠. 자, 그럼 제가 이제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원왕생을 우리나라 말로 하니까 원일래라 그죠? 왕 가서 태어나기 원입니다. 이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원일래라, 소원일래라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해봅시다. 원일래라, 원일래라.

뭐냐니까 오늘 이 왕생계 들으시고 우리 여기 뭐 방청에 계신 여러분도 왕생하시고 이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같이 왕생하시고 그다음에 오늘 이 뭐 동참하신 여러분들 만조상님네도 오늘 왕생계 계속 암송 덕분에 극락 왕생하시기를 발언하면서 다음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 송주나 안락국 태자경에 나오는 왕생계는 똑같기 때문에 해석을 다시 안 하고 보현 행음품에 나오는 왕생계를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 임종 임정시 내가 만약에 임종의 순간이 다가오거든 뭡니까? 진제일체 재상에 모든 장애가 다 사라지어라. 그게 원이라 이거지. 그리고 나서니까 명견 피불 아미타 아미타불 부처님을 보는 것이 소원이고 즉득 왕생 안락자 즉시 극락세계 태어나는 것이 내가 원이구나. 그리고 났더니까 아기 왕생 피국이 이 개송을 읽었더니까 내가 뭡니까? 극락세계 내가 탄생 이미 해버렸다는 거죠. 그랬더니까 뭡니까? 현전성치 차대원 내가 세웠던 모든 서원이 다 이루어졌네. 그랬더니 일체 원만 진무여 모든 것이 남김없이 다 이루어져가지고 내가 원만하다. 그랬더니 뭡니까? 일학일체 중생계. 이게 중간 주제입니다. 이 몸의 즐거움과 이익을 모두가 중생들과 내가 함께해서 나누겠다. 이런 뜻이죠. 이게. 그리고 뭡니까? 피불 중에 함청정 아미타불 부처님이 계시는 그 국토는 항상 청정하다는데 아기어성 연하생 그 청정함에서 나는 벌써 연꽃에 나는 탄생한다는 것이죠. 이게. 거기에 갔을 때. 그러고 나서 친도예레 무량강 내가 직접 아미타불 부처님의 무량한 광명을 내가 봤으니까 내가 뭡니까? 나는 바로 뭡니까? 보리. 너 깨달음 얻을 거야. 이런 수기를 내가 받아버렸다는 거지, 이게. 그러고 나서는 뭡니까? 몽피어의 수기. 이미 부처님의 내가 수기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화신무수 백구지입니다. 불교는 청정법신, 그 다음에 원만보신, 천백억하신이 있어요. 청정법신은 정신세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이 세상 모든 청정법신이 안 깃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 못생긴 사람, 잘생긴 사람, 요 몸이 좀 불편한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차별이 있으면 안 돼. 청정법신으로 보면 모두가 똑같은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다소 몸이 불편하대도 차등하지 말고 고하에서도 차별하지 안 돼. 누구나 다 청정한 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지 형상이 다르게 빚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이죠. 청정법신의 눈입니다. 원만 보시는 뭡니까? 재료 같은 것이죠. 팔, 다리 이런 것들이고 화신은 개별의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최원호 교수님 예를 들어서 하나의 어떤 인격체죠. 이런 식으로 드러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뭡니까? 조현설 교수님 저는 인격체로 드러난 거예요. 한 분 한 분으로 다. 그래서 이건 화신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그다음에 뭡니까? 약사이래 뭐 이렇게 다양한 부처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수기를 이미 받고 아미타불의 무량 광명을 봤더니 내가 봤다 직접 봤다 이것이. 그러는 순간 나는 뭡니까? 이미 부처가 돼가지고 나는 수많은 부처의 몸으로 내가 나타나가지고 이게 뭡니까? 내 또 지혜의 힘도 역시 동서남북 사방 팔방과 하늘 땅 십방에 가득 차서 그러면 보리 일체 중생계 이 깨달음을 내가 일체 중생과 내가 함께 하겠노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뭐 한문을 국문으로 옮기다 보니까 조금 내가 어설픈 적도 있지만 너무 많이 사적도 알기보다 집에 가서 생각하면 더 이익됨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거는 보리 일체 중생계, 일학 일체 중생계, 자타 일시 성불도가 이렇게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사라스 대왕이 이제 이제 애워야 되겠다 싶어. 이제 애워야 되겠지. 줄줄이 사탕으로 이제 애워야 된다. 딸딸딸딸 애워가지고 이제 떠나가야 되는데 부인이가 뭐냐 하면은 남편이 가는데 뭐냐면 또 헤어지기 싫어. 축원을 한마디 해야 된다. 그죠? 해는 져서 서산에 넘어가는데 그 부인이가 이제 신랑이라 해야 되는 뭐 사라스 대왕이 떠나가는데 뭐요? 이것만 하고 마쳐야 되죠. 축원이가

제가 좀 오래 해가지고 힘들었죠, 듣기가. 근데 이래 안 하면 할 기회가 없어서 했습니다. 자, 이랬더니까 이제 출근까지 했다, 그죠? 그러니까 대왕님이 떠나간다, 그죠? 대왕님이가 뭡니까? 이제 마누라, 이제 부인이, 그죠? 마누라가 원래 저 높임 말인데 낮아진 말이라죠, 그죠? 그래서 임금의 부인이 마누라다, 그죠? 그러는데 이제 마누라가 이렇게 출근을 하니까 대왕님이 떠나갔는데 대왕님도 좀 양심이 있지, 어떻게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미안하다, 그죠? 그래가지고 떠나간다.

이래가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사라스대왕이 떠나갑니다. 그 이제 원앙부인이 남아 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 어떤 그 벼랑 끝에 나무가 설 곳이 없어서 거기 섰겠냐는 그 대목이 엄청 중요한 말이거든요. 이분이 마지막에 부부의 부인을 파는 이유가 뭡니까? 부인을 파는 것만큼 비정한 일이 세상에 없죠. 또 그 돈을 받아가지고 돈을 닦으러 간다고 짊어지고 돈을 받아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또 자기 자식을 팔한 돈을 짊어지고 가니까 이보다 더 극적인 일이 없죠. 그 어떤 절대적인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슬프고 극적인 이 대목을 통해서 사라스 대왕이 뭡니까? 돌을 닦겠다는 마음을 더 굳건히 하는 것이죠, 이게. 그렇게 하면서 떠나가는 대목을 하기 위해서 이 대목을 하는데, 실은 이거 안락국 태자경은 백중날에 하거나 부모 효와 관련된 날에 안락국 태자경을 하고, 원앙부인 왕생인연경은 뭡니까? 관세음보살님 점화식이라든가 원통보살 낙정식에 합니다. 그리고 사라스 대왕경은 아미타불 불상을 조성해서 점화하거나 무량수전 지었을 때 하는 겁니다, 이게. 그 행사마다 따로따로 하는 거거든요. 오늘 세 가지를 고려했는데, 아무튼 그 보혜냉음품 같은 경우에도 원하임정 임종시림에서 원앙생 원앙생이 나서죠. 내가 만약 죽음에 원앙생 원앙생 그 순간이 다가오면 원앙생에서 이렇게 엮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다음번에 누군가가 이걸 보시고 보혜냉음품 하실 때는 저처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워낙 길기 때문에 이거를 그 행사날에 맞춰서 짧게 해야지 법회가 그를 오래 못하거든요. 안정사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에 성주대제 같은 거 3년에 한 번 할 때는 그전에는 3일 하니까 하루 종일 땅설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길게 다 할 수가 있는데 요새는 이제 하루밖에 못하니까 낙공양하고 잠깐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 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 좀 지루하시고 잠도 오고 허리도 아프고 빨리 집에 가 있는 것처럼 뭐 오래 하나 싶겠지만은 제 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그래 하시고 좀 다소 힘들더라도 이래 들으시면 큰 공덕이 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이런 걸 자주 할 기회도 없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라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좀 지금처럼 이렇게 열성적으로 옹호해 주시고 또 유무해 주시면 원호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또 BTN을 보시면서 소송의 땅설목을 함께 하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도 정말 건강하시고 소망하신 일들마다 운만 성취하시기를 발언하면서 오늘 설복 공덕을 회향합니다. 다 같이 성불하십시오.

우리는 아주 안락하게 산다. 고통스러워하는 자들 속에서 고통을 여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고통을 여인 자로서 산다.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 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고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 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0: 후배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진실한 수행자가 될 수 있는지 자비로서 가르쳐 주십시오.
1: 그 목적은 오직만 성부나 또 중생을 위해서 모든 진상을 주고 남을 위해서 하는 거지. 자기를 위해서 만약 성부를 한다 자기를 위해서 저렇게 진상을 위해서 하고 실제로 위해서야.

0: 자냐?
1: 아니, 근데 눈은 왜 감고 있냐?
2: 헤이디! 우와, 세계가 알아주는 사찰이네.
0: 당연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볼까?
3: 스님, 귀한 술인데 한 잔 드시고 하십시오.
4: 저 용이 도술부

0: 내일 아침 제일 먼저 만난 사람에게 반드시 시주를 받아라.
1: 저기...
2: 무슨 일이시지요, 스님? 스님! 우리 스님! 공주가 이리 사람을 반기는 아이가 아닌데...
3: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0: 뱀이다! 몽아, 딴 데로 가자!
1: 저건 물지 않는 뱀이니까 걱정 마.
0: 그게 아니라 징그러워서 그래. 꾸불꾸불.
1: 수양이 덜 됐네. 뱀도 생명이거든. 쟤도 지금 살려고 열심히 움직이는 거라고.
0: 그러네.
1: 자, 뱀도 보았으니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뱀에 얽힌 이야기를 가진 비암사로 떠나보는 거 어때?
0: 비암사? 이름이 특이하네.
1: 세종시 운주산에 있는 비암사는 원래 신라 사찰이다, 백제 사찰이다 말이 많았어. 그러다 국보인 아미타불 비상에서 비암사가 백제의 국왕과 대신 그리고 백성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는 기록을 발견했지.
0: 그럼 백제 사찰인 거네.
1: 맞아. 비암사는 천년을 이어온 백제의 마지막 종묘 사찰이야. 지금도 매년 영산대제를 봉행해 백제의 왕과 유민들을 기리고 있지.
0: 진짜? 그럼 어쩌다 백제 마지막 사찰이 된 거야? 이름은 왜 비암사고?
1: 궁금하면 바로 절따라 전설따라 출발하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비암사로 고고! 비구니 스님들이 거처하던 비암사에 어느 날부턴가 밤이면 한 청년이 찾아와 탑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2: 저 청년 말입니다. 어째서 아무도 없는 밤에만 탑돌이를 하는 걸까요?
3: 궁금해 말고 그만 들어가 자거라.
2: 네, 스님.

0: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1: 밤새 탑돌이를 한 청년은 날이 밝자 스님에게 다가와 물 한 모금을 청했습니다.
2: 궁금해 죽겠네. 저기 탑돌이를 어째서 밤에만 하시는 겁니까?
1: 스님의 질문에 청년은 말없이 웃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 청년의 모습에 스님은 더더욱 청년의 사연이 궁금해졌죠.
2: 몰래 뒤를 밟아봐야겠어.
1: 그렇게 스님은 청년의 뒤를 따라 숲으로 가게 되었는데,
2: 왜 마을이 아니라 숲으로 가는 거야? 설마 산적 같은 건가? 아닐 거야. 굴러 들어가잖아.
1: 스님은 망설이다 결국 청년을 따라 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굴 안에 들어가자마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죠. 뿌연 연기와 함께 청년이 뱀으로 변해버렸거든요.
0: 왜 나를 따라오셨습니까? 100일 동안 아무도 몰래 탑을 돌면 사람으로 환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리면 사람으로 환생할 수 있었는데, 스님이 저를 보셨으니 이제 다 틀렸습니다.
2: 미안하다. 내 호기심이 네 환생을 막았구나. 내 탓으로 일이 되었으니 이제 평생 너를 돌보며 이 죄를 속죄하마.
1: 그 후로 스님은 자신의 호기심 때문에 사람이 되지 못한 뱀을 돌보며 평생을 살았답니다.
3: 하루만 참았음 사람이 되는 건데 뱀이 너무 불쌍해.
1: 뱀이 징그럽다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3: 근데 이 돌단 말이야, 뱀을 따라 만든 거 맞지?
1: 진짜 그러네. 그런데 아니야. 이건 백제의 눈물이 담긴 운주산성이거든.
3: 백제의 눈물?
1: 궁금하지? 그럼 바로 660년 역사의 현장으로 고고! 660년, 백제는 나당연합군에 의해 안타깝게도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백제의 백성들은 떠도는 유민이 되었죠.
4: 이제 이 나라를 빼앗겼으니 우린 어디로 갔단 말이냐.
5: 울고만 있을 거예요. 어떻게든 나라를 되찾아야지.
4: 맞아. 백제 부흥을 위해 끝까지 싸우자고.
1: 그렇게 백제의 유민들은 군대를 조직해 운주산성으로 모여들었고, 백제 부흥군을 조직해 끝까지 싸웠는데 결국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5: 나라는 잃었지만 우린 살아남았으니 죽어간 백제인들의 극락왕생을 위해 불비상이라도 세워줍시다.
4: 그럽시다. 비암사의 탑을 만들고 그 위에 불비상을 모십시다.
1: 그렇게 백제 유민들이 만든 비암사의 불비상은 지금까지도 나라를 지키다 죽어간 백제인들의 넋을 위로하고 있답니다.
3: 표정이 왜 그래? 신둥이가 나랑 안 놀아줘. 내가 맨날 밥도 챙겨주는데.
1: 귀엽다고 맨날 귀찮게 하니까 그렇지.
3: 난 귀찮게 한 게 아니라 엄마처럼 보살펴준 거라고.
1: 그래서 흰둥이한테 효도라도 바랬냐?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파주 보광사로 정했어.
3: 보광사?
1: 파주 고령산의 보광사는 신라 진성여왕 때 구근을 키우기 위해 도선국사에게 명령해 창건한 비보사찰이야. 그래서 임진왜란이랑 한국전쟁을 겪으면서도 부처님의 가피로 창건 당시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
3: 그리고 조선 영조의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가득 담겨있는 사찰이기도 하고.
1: 오, 잘하네. 그럼 영조 임금의 효심을 따라 절 따라 전설 따라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보광사로 고고. 조선 숙종의 후궁 숙빈 최 씨는 원래 궁중의 최하계급 무술이었는데 우연히 숙종의 눈에 띄어 후궁이 되었죠. 그리고 훗날 영조가 되는 아들 연인군을 낳게 되었습니다.
2: 어쩜 아이가 이리 천하게 생겼을까? 애미 신분이 천해 그런가? 이를 어쩌나. 나 장희빈이 낳은 아이는 훗날 왕이 되겠지만 자네가 낳은 아이는 평생 천대받을 텐데.
1: 장희빈의 말처럼 숙빈은 인현왕후와 장희빈이 죽고 나서도 신분이 천하다는 이유로 왕비에 오르지 못했죠.
5: 어찌서 어머님은 왕비가 되지 못하는 겁니까?
2: 이 애미는 우리 연인군의 어머니로 충분히 행복하답니다.
5: 어머니, 말씀만 하세요. 어른이 되면 어머니가 원하는 걸 다 들어드릴 테니.
2: 그냥 저기 고생하는 무술이들한테 잘해주세요.
5: 무술이들이 고생이 많은가요?
2: 그럼요. 이 애미도 무술이 생활을 할 때 누비못을 얼마나 꿰맸는지 손가락에 피가 마를 날이 없었답니다.
5: 그리 고생을 하셨다니. 전 평생 누비못은 입지 않을래요.
1: 어머니를 생각해 평생 누비못을 입지 않았던 영조는 어머니 숙빈 최 씨가 죽자 신분 때문에 무시를 당했던 어머니의 한을 풀어주기로 결심했죠.
6: 내 어머니는 신분 때문에 마땅한 대우를 받지 못하셨으니 이제라도 보광사에 사당을 지어 어머니의 위패를 모셔 예우하라.
1: 그렇게 영조는 어머니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기 위해 어실각을 짓고 그 옆에 어머님을 지킬 향나무를 심어 효심을 표했답니다.
3: 근데 왜 향나무를 심은 걸까?
1: 효심 때문이지. 옛날엔 향이 귀했다고. 그러니까 향나무를 심어 향을 쉽게 구하려고 했던 거지.
3: 어머님한테 올리는 향이 떨어지지 않게 하려던 거구나.
1: 맞아.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 그게 바로 효라는 거다.
3: 그러네.
1: 그리고 그 마음으로 임진왜란때 죽은 영혼들을 지장전에 모신 거고.
3: 임진왜란? 여기 파주에서도 전쟁이 났다는 거야?
1: 맞아. 가슴은 아프지만 승병과 의병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그때로 고고.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한양과 개성을 잇는 보광사 주변은 극심한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그러자 사명대사를 필두로 스님들과 백성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투에 뛰어들게 되었죠.
7: 우리 조선과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모두 전투에 힘을 보탭시다.
8: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9: 함께 하겠습니다. 자, 돌격하시오.
8: 돌격!
1: 싸움은 7년이나 이어졌고 보광사 주변 전투지는 죽은 이들의 피로 물들었다 하여 피밭골이라 불리게 되었죠.
8: 전쟁은 끝났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9: 죽은 이들이 다 내 친척이고 이웃이니 명복이라도 빌어야 할 텐데.
8: 그럼 보강사에 죽은 영혼을 모시고 극락왕생을 빌자고.
1: 그렇게 전란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보광사 지장전에서 죽은 이들의 극락왕생을 빌었답니다.
3: 하루 종일 나무 밑에만 있을 거야?
1: 아, 더워서 손가락도 꼼짝하기가 싫어. 온몸에 땀이 줄줄이야.
3: 어? 진짜? 그럼 청량사가 보이겠네?
1: 네? 뭔 소리야?
3: 주지스님이 그러시던데. 땀 흘리면 청량사가 보인다고?
10: 그건 날씨가 더워서 나는 땀이 아니라 힘들어서 나는 땀을 말하는 거거든. 청량사가 해발 890m나 되는 연화봉 중턱에 있어서 가려면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야.
3: 아, 난 힘든 건 싫은데.
10: 그래도 청량사가 품은 12비경을 안 보곤

0: 한국전쟁 때 사찰이 많이 훼손되긴 했지만 청량사는 지금도 문수보살, 지장보살, 16나한이 봉안된 훌륭한 기도 도량이라고.
1: 그럼 힘들어도 봐야겠네.
0: 잘 생각했어. 자, 그럼 바로 절 따라 전설 따라 경상북도 봉화군 청량사로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청량사로 고고! 청량사 창건 때문에 일손을 찾아 마을로 내려갔던 원효대사는 우연히 뿔 새 딸린 소가 밭을 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2: 뿔이 새 딸린 소라니 참으로 영물입니다.
3: 예이, 그럼 뭐합니까? 맨날 지멋대로 이리저리 날뛰는데. 이 모습자, 또 이렇게 날뛴다니까요. 멈추라니까.
2: 제가 조용히 시켜보겠습니다.
3: 아마 안 될걸요.
0: 하지만 날뛰던 소는 원효대사가 다가가자 언제 그랬냐는 듯 얌전해졌죠.
3: 아니 세상에, 도대체 어찌하신 겁니까? 이놈이 이럴 놈이 아닌데.
2: 괜찮으시다면 청량사 창건 불사를 위해 이 소를 시주하시면 어떻겠습니까?
3: 얼마든지요.
0: 그렇게 스님은 뿔 새 딸린 소를 데리고 청량사로 향했습니다.
2: 이제 네 이름은 삼가구다. 삼가구야, 청량사를 창건해 함께 잘 살아보자.
0: 삼가구는 청량사 창건을 위해 일하다 안타깝게 창건 하루 전 그만 생을 다하고 말았습니다.
2: 삼가구야, 부디 극락 왕생하거라.
0: 그렇게 삼가구를 묻고 며칠 후 삼가구의 무덤 위에 삼가구처럼 가지가 새 딸린 소나무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2: 청량사 창건을 보고 싶어 삼가구가 환생했구나. 그래, 이제 소나무가 되었으니 오랫동안 청량사를 지켜보며 서 있거라.
0: 삼가구를 닮은 삼가구송은 긴 세월이 흘러 지금까지도 청량사를 지키며 부처님의 뜻을 지켜가고 있답니다.
1: 우와, 진짜 신기하다. 그치?
0: 아직 감탄하기엔 이르거든. 청량사엔 그것 말고도 신기한 게 또 있다고.
1: 그게 뭔데?
0: 응진전 뒤에 있는 동풍석.
1: 동풍석? 동풍석이면 동쪽 바람, 바위, 뭐 그런 건가?
0: 땡! 바람에 움직이는 돌이란 뜻입니다.
1: 아...
0: 좋아. 동풍석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바로 동풍석 전설로 고고! 아주 오래전 한 스님이 절터를 찾아 전국 방방곡곡을 돌다 봉화 청량산에 오게 되었습니다.
3: 이곳에 좋은 길지가 있다던데.
4: 명당 중에 명당이 있긴 한데 가보시겠습니까?
3: 더 올라가야 합니까?
4: 바로 여기! 에? 언제 바위가 생겼대?
3: 이곳에 사찰을 짓겠습니다.
4: 에이, 아니 바위가 이렇게 큰데 어찌 사찰을 짓습니까?
3: 아, 이깟 바위야, 그냥 밀어버리면 되지요. 자, 바위가 떨어졌으니 내일부터 절을 지으면 되겠어.
0: 이튿날 청량산으로 향하던 스님은 뜻밖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4: 스님! 바위가 돌아왔습니다!
3: 응? 바위가 돌아오다니요?
0: 스님이 밀어버렸던 바위는 발이 달린 것처럼 어제 그 자리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3: 이는 모두 부처님의 뜻일 터 바위를 피해 절을 지어야겠어.
0: 스님은 바위를 피해 사찰을

0: 지었고 그 바위는 한 사람이 밀어도 흔들리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만 결코 떨어지지 않아서 동풍석이라 불리게 되었답니다.
1: 자비는 불자의 근본이며 일체 중생에게는 부처님의 성품이 이미 존재하니 자비로서 이를 깨우쳐야 하느니라.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불제자여 부처님이 해탈세계에 이룬 것은 오랜 거불 목숨 바쳐 수행하신 까닭이요 중생들이 생과 사의 고해 속에 윤회함은 끝이 없는 저 세상의 탐욕심을 낸 탓이니

경계하라. 재물간탐하는 사람 악마들의 권속이요 선심으로 돕는 사람 진정한 불제자라. 호히 옷이 아껴봐도 몸은 끝내 죽어가니 손과 발이 얼어와도 불생각을 아예 말고 간절한 신심으로 더욱더욱 정진하여 생사윤에 벗어나서 모든 중생 제도하라.

방해라나 배운 것과 실천행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쌀을 쪄서 밥을 짓듯 불국토에 쉽게 가며 배운 것이 많다 해도 실천행이 없는 이는 불국토로 안내해도 가지 않는 사람이라. 배고프면 목을 조른 사람마다 알면서도 어리석고 어두운 마음 고칠 생각 전혀 없네.

무려더라. 오늘날 나쁜 짓은 많이 해도 내일 내일 미루면서 착한 일은 전혀 없네.

금생은 의할고 사람 몸을 받는 것이 어렵고도 어려운데 한평생을 수행 않고 용락마를 탐차가며 부처님 법 만나기가 더욱더욱 어려우니 하루속히 정진하여 생사윤회에 벗어나라. 끝이 없는 옛날부터 오늘날에 이르도록 부모 인연 맺은 네가 한이 없이 많은지라. 오늘도 부모처럼 인연 있는 중생들이 지옥에서 밤낮으로 고통 속에 헤매이니.

고에 답도다. 부처님도 옛날에는 우리 같은 범부인 걸 청정한 보리심과 광대한 원력으로 설산에서 정진 끝에 마음 개처 성불하여 생사윤에 벗어나서 해탈인이 되었나니 지극한 신심으로 뜻을 세워 수행하면 누구든지 성불한다 부처님은 말씀했네.

깨달은 님의 출현도 행복이고 올바른 가르침의 베품도 행복이고 참 모임의 화합도 행복이고 화합한 님들의 수행도 행복이다.

대구 산모사주지 동훈입니다. 60여 년 수행 법력과 회안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부처님 45년 설법을 불자님 두 손에 담아드리고자 다시 섰습니다. BTM 불교TV를 매주 시청하시면서 부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BTN 투어에서 7월 26일 일요일 경상북도 예천으로 특별한 순례를 떠납니다. 깊은 산사에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 수행의 향기가 머무는 천년 고찰, 예천 용문사 국보 대장정과 천년의 지혜를 품은 윤장대, 고요한 산사 속에서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의 숨결을 만납니다. 새롭게 국보의 가치를 인정받은 계심사지 5층 석탑, 천년의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중생의 길을 밝혀온 국보 앞에서 잊고 있던 마음의 평화를 만나보시죠. 이번 순례에는 BTN 가족기도 도원 스님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의 뜻깊은 시간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은 수행이 되고 한 번의 합장은 기도가 되는 시간. BTN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늘 한결같이 꾸밈없는 시각으로 균형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4: 남해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5: 모든 인류시여, 라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오래가를 다할지어다.
4: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복음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인가.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6: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권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 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 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 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7: 손녀가 수능인데 기도하러 가까이 가고 싶은데 내가 무릎이 아파.
8: 이렇게 하면 되는데.
9: 사연해 볼려, 사연해 볼려.
8: 연불 좀 듣고 싶은데.
10: 아이, 이걸 이렇게 쉽게 올려놓으면 연구를 들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 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곧 해골더미를 향하여 이 말을 땅에 대고 근절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 마가지 기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 한무득이 벼들은 전생에 나의 조상이었을 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

만일 여자의 뼈라면 금고 가벼울 것이니라. 아난다가 부처님께 사리여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남자와 여자가 살아

하여금 남녀의 배를 분명하라 하시나이까. 난다여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을 때에 피를 흘리고 여덟섬 너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굶고 가벼울 것이니라.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가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그 끄야

올해는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 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피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버린 아니라 둘째 달에는 잘 끓인 우유죽이 한 방울 떨어진 것 같나니라 셋째 달에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팔꿈치가 3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5포가 되느니라. 어머니가 수태한 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여섯 전기가

속에서 360마디와 84,000 들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떡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생기나니라.

을 먹지 않나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한더미의 상과 같이 되나니라. 이것을 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번 무너지면 한 줄기의 피가 되어서 아기의 입으로 들어간 아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숯에

내게 효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긴 하다. 어디기도 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청개의 칼로 찌르는 듯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두시는 듯하게 하나님이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밥을 옥상소 심심상계 옥고광 염년불리 금색상 아지병주 옥계관 허공위생 무불관 평등산하 무아처

급중생 시외대중각보기 선망부모 왕극락

대제양령소멸 토지철룡호삼보산신국사보정상 준동함정등피안세세상행보살도

어서 속히 올라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기의하오니 고통받아 어서 어서 건네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계정해를 어서 속히 얻어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열반 언덕 어서 어서 올라지다 자비하신

나무 대륜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직 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보살 마살 나무 만월 보살 마

댓글 없으니 삼보 천룡 이도량의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에 없나니 대자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서. 죄업을 니우치는 계송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악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 업장 고성장을 보강왕 하렴조불 일체 향화

오적불무진향 승왕불사자월불환이장엄주왕불 제보당만이 승강불 열가지 악업을 참회합니다. 살생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요.

빠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한

중에 개송 준제 주는 모든 공덕 고고이여라고 요한 마음으로 항상 애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

은인은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리라. 나무 칠구집을 모대준 제보살. 나무 칠구집을 모대준 제보살. 나무 칠구집을 모대준 제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언 옴남. 옴남 옴남 몸을 보호하는 지는 옴치림 옴치림 오치림 관세음 보살님의 본마음을 보여주는

이루리다 제가 이제 삼보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의견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부처님의 법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참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참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따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도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1: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2: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내가 무심코 한 장의 종이를 구겨버릴 때 몇 그루 나무가 베어질지 나는 몰랐습니다. 내가 신고 다닌 이 신발이 얼마나

벌레들을 위협했는지 나는 몰랐습니다. 내가 먹다 남긴 밥알들이 얼마나 많은 농부들의 피와 땀이 담겨 있었는지 나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 몇 사람의 가슴에 상처가 되었는지 나는 몰랐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며 받아들인다는 그 말이요, 스스로를 용서하며 받아들이는 것, 이 모든 사실을 시간이 간 뒤에야 나는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 너무 늦지 않게 한 번씩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봐야겠습니다.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아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아는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 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기를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관무량 수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부처님께서 기사굴산에서 많은 제자들과 보살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실 때였다. 마가타국의 태자 아사세는 악한 벗인 제바달다의 꼬임에 빠져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감옥에 가두었다. 위제희 왕비는 왕을 흠모하고 슬퍼하여 몰래 음식을 전하며 왕의 생명을 지켰고 부처님의 제자들은 감옥을 찾아가 왕에게 법을 설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사세는 크게 분노하여 어머니마저 해치려 하였으나 월광과 기바라고 하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충신들의 간곡한 만류로 왕비의 시혜를 멈추고 대신 깊은 궁 안에 가둬버렸다. 위제희 왕비는 궁 중 깊이 갇히게 되어 슬픔과 시름으로 몸은 사뭇 수척해지고 마음은 그지없이 혼란스러웠다.

0: 왕비는 멀리 기사골산을 향하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말하기를.
1: 세존이시여, 지난날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안한존자를 보내시어 저를 위로하여 주셨사옵니다. 저는 지금 슬프고 괴로울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부처님을 뵈올 게마저 없사옵니다. 원하옵건대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주시어 제가 두 분 존자님을 뵐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0: 위제희 왕비는 슬픔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을 향해 간절히 예배하였다. 그 마음을 아신 부처님께서는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시고 스스로도 왕궁에 놔두셨다. 왕비가 머리를 들었을 때 부처님은 금빛 몸으로 연꽃 위에 계셨고 여러 성중과 천신들이 허공에서 공양을 올리고 있었다. 이를 본 왕비는 깊은 감동에 영락을 끊고 흐느끼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숙세에 무슨 죄가 있사옵기에 이러한 악독한 아들을 두게 되고 부처님께서는 또한 무슨 인연으로 제바달다와 같은 나쁜 무리와 친족이 되셨사옵니까? 원하옵나니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괴로움과 번뇌가 없는 세상을 자상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마땅히 그곳에 태어나겠사오며 이 연부제와 같은 혼탁하고 악한 세상에는 아예 살고 싶지가 않사옵니다. 이 더럽고 악한 세상에는 지옥과 악의와 축생이 가득 차서 못된 무리들이 너무나 많사옵니다. 저는 다음 세상에서는 나쁜 소리를 듣지 않고 사나운 무리들을 만나고 싶지 않사옵니다. 지금 저는 부처님 앞에 오체 투지하여 참회하오며 구원을 비옵니다. 진정으로 원하옵나니 중생의 태양이신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안락한 세계를 보여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간에서 금빛 광명을 놓으시니 그 빛이 시방 세계에 두루 비추었다가 다시 부처님의 정수리에 머물러 마치 수미산과 같은 황금의 좌대가 되었다. 그 안에 여러 불국토가 칠보와 연꽃으로 되어 있고 타와자재 천궁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위제희 왕비가 분명히 보게 되었다. 이에 위제희 왕비는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이러한 여러 불국토는 모두 다 청정하고 광명이 충만하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에서도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나고자 원하옵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에게 극락세계에 왕생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바른 수행법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자 오색의 광명이 입에서 나와 빈비사라왕의 이마에 비추었다. 그 광명으로 왕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마음의 눈이 열려 부처님을 뵙고 예배하였으며 번뇌가 끊어져 안아함과를 이루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아미타불은 결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왕비께서는 마땅히 마음을 가다듬어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저 극락세계를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왕비를 위하여 널리 가지가지의 비유를 설하고 다음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도 청정한 업을 닦아서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극락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세 가지의 복을 닦아야 합니다. 첫째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섬기며 자비한 마음으로 살생하지 말고 지성으로 열 가지 착한 업을 닦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처님과 불법과 성인 등 삼보에 기이하여 여러 가지 계율을 받아 지니고 지키며 위의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위없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보리심을 내어 깊이 인과를 믿고 대승 경전을 독송하여 다른 수행자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힘써 전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수행을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청정한 업이라 하는 것입니다.
0: 부처님께서는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착하도다 위제희여, 왕비는 미래 세계의 중생들을 위하여 참으로 좋은 질문을 하였도다. 아난이여, 그대는 내가 하는 말을 잘 지니고 기억하여 널리 많은 중생들에게 베풀도록 하여라. 나는 이제 위제희 왕비와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서방 극락 세계를 생각하여 관하도록 가르쳐 주리라. 열애의 위실력으로 저 청정한 국토를 바라보는 것이 마치 맑은 거울에 자기의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게 하리라. 그리하여 극락 세계의 지극히 미묘한 장엄과 즐거운 일들을 보고 나면 그들의 마음은 환희에 사무쳐 바로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불생불멸의 진리를 얻어 흔들림이 없을 것이니라.
0: 부처님께서는 다시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왕비께서는 아직 생사를 깨닫지 못한 범부이니 그 마음이 여려서 상처받기가 쉽고 아직 신성한 지혜의 눈을 얻지도 못했으니 멀리 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열애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에 의해서만 저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1: 세상에서 가장 위없이 높고 존귀한 열애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으로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열반하신 후 미래 세계의 중생들의 마음은 혼탁하고 태어나고 늙고 아프고 죽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슬픔 등 오고감에 사뭇 시달리게 될 것이옵니다. 이와 같은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볼 수 있겠사옵나이까?
2: 왕비시여, 그대와 중생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여 서쪽으로 지르는 해가 마치 서쪽 하늘에 매달린 북과 같음을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물을 생각하십시오. 극락세계의 맑고 깨끗한 물을 생각하고 해와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극락세계의 물을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와 각각의 보배에서 광채가 빛나는 극락의 대지를 생각하여 흩어지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0: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말씀하셨다.
2: 아난이여, 그대는 내 말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였다가 미래 세상의 중생들 중에서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러한 극락의 대지를 권하는 법을 말하여 주어라.
0: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극락세계의 대지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로 된 꽃과 잎, 열매가 열려있고 마치 일곱 겹의 인드라망과 같은 진주 그물을 덮고 있는 보배나무를 생각하여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보배나무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여덟 가지 공덕과 칠보로 이루어진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극락세계의 연못과 물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극락세계의 보배나무와 연못과 물을 생각한 뒤에는 온갖 보배로 장엄된 극락세계의 500억 누각이 있고 무수한 천신들이 보석으로 장식된 악기들로 불법승 삼부를 노래하는 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대들은 자세히 듣고 이를 깊이 명심하여라. 나는 그대들을 위하여 고뇌를 없애는 법을 분별하여 해설하겠으니 그대들은 착실히 기억하였다가 널리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잘 풀이하여 설명해 주도록 하여라.
0: 그때 위제희 왕비는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웠고 그 발 아래 공손히 큰절을 하고 나서 부처님께 사뢰었다.
1: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위실력에 의지하여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미래 세상의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겠사옵니까?
2: 법장비구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극락세계의 꽃과 잎새와 보배의 구슬과 광명으로 미묘하게 장엄된 연화대를 생각하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듯이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0: 부처님께서는 다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2: 아난이여, 이와 같이 연화대를 생각하는 사람은 능히 윤회하는 제업을 없애고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생각함을 바른 정관이라 하고 달리 생각함을 사관이라 하느니라.
0: 부처님께서는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연화대를 본 후에는 부처님의 모습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면 항상 훌륭한 법문을 듣고 지혜를 성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량억겁의 제업을 소멸하고 염불삼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이루어지면 아미타 부처님의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명확하게 생각해야 하며 이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보는 사람은 84,000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미래에 성불할 것이라는 수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분명하게 칭견한 뒤에는 관세음보살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수리 위의 육계와 하늘왕관을 생각하고 관세음보살의 모습도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0: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다시 이르시기를,
2: 다음에는 대세지보살을 생각하여라. 이 보살은 관세음보살과 크기와 높이가 같고 온몸에서 나오는 빛은 자금색이며 지혜의 빛으로 중생들을 사막도에서 구하고 모공 하나에서 나오는 광명만 보아도 우주에 두루 모든 부처님의 광명을 보게 되느니라.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 극락 정토에 태어나 연꽃 속에서 500가지 광명이 나와 자신의 몸을 비추고 허공을 가득 채운 부처님과 보살들을 칭견하고 설법을 듣는 생각을 해야 하느니라.
0: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몸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고 한량없는 복과 공덕, 광명을 두루 갖추신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연꽃 위에 계시며 온 우주에 두루 설법하는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성스러운 마음과 깊은 신심, 모든 선행 등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중생들이 세 가지 마음을 일으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그리고 사랑하는 연민의 마음으로 삼 목숨을 죽이지 않고 대승방등경전을 독송하는 사람, 여섯 가지 염원을 수행하고 해양하는 세 종류의 중생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대승경전을 배우고 독송하지 않더라도 대승의 뜻을 알고 그 근본 진리에 있어서 마음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인과의 도리를 믿어 대승을 비방하지 않으며 공덕을 회양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서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그때 수행자가 스스로 돌아보면 자기는 이미 자마금의 연화대에 앉아 여러 부처님을 찬탄하며 극락세계의 칠보연못 연화대에 태어나느니라. 인과를 믿고 대승의 가르침을 비방하지 않으며 다만 위없는 도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러한 공덕을 해양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수행자가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권석들과 함께 황금의 연꽃을 가지고 500의 화신부를 놔두시어 그를 영접하시어 법어의 아들아, 그대는 이제 청정하게 위없는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내었기에 내가 그대를 맞이하러 왔노라고 하시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5계와 8계를 지키며 오욕제를 범하지 않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공덕을 회양하여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아미타부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과 권속들에 둘러싸여 금색 광명을 비추시며 칠보의 연꽃을 가지고 수행자 앞에 놔두시는 모습을 배울 수 있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팔재계나 삼위계를 지키거나 구족계를 지켜서 그 공덕을 회양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계행의 향기가 몸에 밴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에는 아미타부 부처님께서 많은 권속을 거느리시고 수행자 앞에 놔두심을 배울 수 있느니라. 선남자 선녀인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진 일과 자비를 행한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그 목숨이 닿으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극락세계에 안락하고 장엄한 일들과 법장비구의 48원에 대한 설법을 듣고 목숨을 마치면 바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느니라. 어떤 중생이 대승의 경전을 비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지가지 악업을 짓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목숨이 닿으려고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대승 12부 경전의 제목을 찬탄함을 듣게 되면 그 공덕으로 천겁 동안 지은 죄업을 소멸할 수 있느니라. 또한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권하여 그 말 그대로 정성껏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그 염불 공덕으로 50억 겁 동안 생사에 헤매는 무원죄를 소멸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모든 계율을 범하고 승단이나 스님 내의 물품을 훔치며 부정하게 법을 설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며 온갖 악업을 짓고는 자기 스스로는 옳고 장하다고 뽐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사람은 목숨이 마치려 할 때는 지옥의 불길이 몰려들게 되는데 이때 선지식을 만나 아미타 부처님의 열 가지 위실력과 광명과 계율과 선정과 지혜와 해탈과 해탈지견 등을 찬탄하느니라. 이때 이 사람은 80억 겁 동안 죄업을 벗어나게 되느니라. 어떤 중생이 오역 죄업과 십악 등 악업을 지어 지옥에 떨어져 무한한 고통을 받을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도 목숨이 닿으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게 되어 그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편안하게 위로하여 주고 법문을 들려주어 지성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도록 가르쳐 주느니라. 이때 선지식은 그대가 만약 부처님을 생각할 수가 없다면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하여라 하고 일러주시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지성으로 소리를 끊이지 않고 아미타 부처님을 열 번만 온전히 부르면 80억 겁의 죄업을 소멸하게 되느니라. 이 경은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는 경이라 하고 또는 깨끗하게 업장을 소멸하고 부처님 앞에 태어나는 경이라고 이름할지니라. 그리고 그대는 잘 기억하여 잊어버리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이 경에서 말한 삼매를 닦는 사람은 현재의 몸으로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울 수 있으며 염불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라. 언제나 부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 가운데서 가장 순결한 연꽃이니라. 그래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그의 좋은 친구가 되며 모든 부처님 처소에 태어나 필경에는 부처를 성취하게 된다.

매달 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붓다회.

0: 후배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진실한 수행자가 될 수 있는지 자비로서 가르쳐 주십시오.
1: 그 목적은 오직 성불하는 것도 중생을 위해서 모든 길상을 주고 남을 위해서 하는 거죠. 자비를 위해서 만약 성불하는 것 자기를 위해서 저에게 길상을 위해서 유도하고 실제로 유도해야 합니다.

0: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동해약사대불.
2: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3: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0: 현덕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오랜 시간 흔들림 없이 정진해온 주지스님과 불자들의 원력을 찬탄했습니다.
1: 본사에서 사실 이런 큰 불사를 해도 참 신선했는데 스님께서 개인의 원력으로 이렇게 큰 도량을 일궈내셨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기도 하고.
0: 이날 독립선언은 삼천일 정진의 결실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장 천일 기도의 첫발도 내디뎠습니다. 지난 5월 준공한 문화공간 독립 내에 지장전 조선과 지장보살 봉안불사의 원력을 다시금 다진 겁니다. 지난 10년간 수행과 문화가 결합한 복합전법도량으로 발전해온 독립선언.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호흡하는 열린 수행공간으로서 포교와 전법의 새 지평을 열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김효동입니다.
2: 직지사 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직지사 노인요양원이 지난 6일 새마을금고 지역희망 나눔재단의 지원으로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한 차량을 전달했습니다. 전달식에는 직지사 회주 법성대종사, 주지 장명스님, 베나코 김천시장이 참석해 차량 전달을 축하하며 지역사회 복지 향상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이번 전달된 차량은 어르신들의 병원 진료와 안전한 이동 지원에 활용될 예정으로 보다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직지사 주지 장명스님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일상과 안전을 지켜드리는 소중한 선물이라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복지 실천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 역시 앞으로도 지역사회 복지 향상과 소외된 이웃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경남 남해용문사가 제2회 수국축제 산사음악회를 성황리에 봉행했습니다. 용문사는 지난 4일 경내 특설무대에서 쌍계사 주지 지현 스님, 주지 승원 스님, 류경환 남해 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민과 함께하는 산사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가수 버디킴의 색소폰 연주를 시작으로 트로트 가수 정미의 노래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또한 용문사는 남해군의 성금 500만 원을 기탁하는 등 지역사회에 자비행을 실천했습니다. 주지 승원 스님은 오늘 음악회가 일상에 지친 군민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여유와 힐링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불상과 불화는 단순한 예술 작품이 아니라 시대의 신앙과 문화를 담아낸 기록이기도 한데요. 불교학 연구회가 불교 미술을 보다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3일간의 학술 워크숍을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이지훈 기자입니다.
3: 단순한 예술 작품을 넘어 불교의 시대적 사상과 신앙의 흔적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인 불교미술. 불교미술의 가치와 연구 방향을 모색하는 불교학 연구회 학예 워크숍이 어제 이화여대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기조 발제에 나선 이주형 서울대 명예교수는 버나르 포르의 논문, 불교 성상과 현대적 시선을 소개하며 불교미술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불교미술품은 단순한 미학적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당대의 신앙과 의례 속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했고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문헌해독이 학문의 기본이듯 불교미술 연구 역시 유물의 제작 시기와 장소, 전례 경로를 밝혀내는 치밀한 기초조사가 모든 연구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4: 그럼 이게 도대체 뭐고 언제 적의 것이고 혹은 다른 데서 만들어 가져온 것인지 혹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런 기본적인 정보를 밝힐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누가 해요? 불교미술 연구자가 아니면 할 수가 없지. 불교학 연구자에게 그걸 하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3: 연구의 외연을 넓히기 위한 재연도 이어졌습니다. 불상을 구성하는 단계부터 제작과 봉안, 나아가 오늘날 대중에게 수용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조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불교미술학자와 불교학자 간의 긴밀한 교류는 물론 연구자 스스로 불교 사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4: 인류 문명사의 중요한 정신적인 흐름이었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창조의 원동력이 됐었고 어쨌든 불교의 중요성 때문에 불교 미술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다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3: 사흘간 진행되는 학예 워크숍은 불교 미술사 분야를 대표하는 연구자들이 인도에서 동아시아에 이르는 불교 미술의 흐름을 주제별로 강의합니다. 김현미 이화여대 교수, 최선아 명재

0: 의대 교수, 신광희 충북대 교수가 불상과 불화, 불교 의례와 공간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 최신 연구 성과를 소개합니다. 전공자뿐만 아니라 불교에 관심 있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강연의 문턱도 낮췄습니다.
1: 불교 미술 연구자들도 그런 의미에서 테크니컬한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 본질적으로 학문이 뭐고 불교학이 뭐고 그럼 내가 왜 사는지 그런 걸 함께 물으면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진정성 있는 글도 좀 쓰고
2: 불교라고 하는 이제 소재에 의해서 통일성이 주어지는 관심 이제 비슷한 연구자들끼리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이 함께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0: 이번 워크숍은 학문 간 경계를 허물고 차세대 연구자들의 소통을 끌어내며 불교 미술 연구의 저변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불교학 연구회는 오는 동계 워크숍에서 베트남의 역사와 전통 문화 속 불교를 중심으로 한국과 베트남 불교의 문화적 특징을 함께 조명할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3: 제12회 불교 무용대전이 지난 4일 3주간의 여정을 회향했습니다. 아시아 불교 무용의 허브로 자리 잡은 이번 축제는 국경을 넘어선 학술 컨퍼런스와 야외 결선 무대로 불교 예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4: 불교 무용의 대중화 전략과 문화 콘텐츠로서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설립된 제12회 불교 무용대전 기념 컨퍼런스. 지난 3일 서울대학로 좋은 공연 안내센터에서 열린 컨퍼런스는 불교 무용을 통한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불교 무용대전에 참가하는 무용수들이 직접 무대 위 고백과 다짐을 풀어내는 생생한 교류의 장으로 꾸며졌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사단법인 구슬주머니 이철진 대표는 불교야말로 아시아를 하나로 묶는 강력한 열쇠라고 강조했습니다.
5: 아시아의 공동점을 찾으라고 한다면 그건 아마 두 가지가 될 것 같아요. 한자 문화권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는 불교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가 그리고 서로의 우정을 나누고 그렇게 해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그런 친구 사이가 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4: 발표자로 나선 인도 무용수 아논나 구아는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다는 불교의 원흉 사상을 춤에 담아낸 과정과 의미를 공유했습니다. 국경을 넘어 마주한 한국 무용계의 열린 태도가 불교적 상생의 가치를 창작에 녹여내는 큰 동력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6: Lot of openness to dance, to art, to music and very similar to in India because we have very similar thinking in India and Korea as far as art is concerned, as far as you know respecting the various dance and music forms are concerned.
4: 일본 무용수 사라사 스즈메는 일본 고전 소설 겐지 이야기를 준비하며 인물의 비극적인 삶과 슬픔을 불교적 해탈의 관점으로 어떻게 재해석했는지 설명했습니다. 스즈메 무용수는 몸짓이라는 언어로 소통하며 이번 축제가 아시아 무용계의 협업으로 이어지길 소망했습니다.
7: 전통的な踊りとコンテンポラリーダンスをミックスさせて踊っているダンサーの方がもしいらっしゃったら私も日本の 伝統的な踊りを学んでそのコンテンポラリーダンスとコラボレーションをしてということをしていきたいと思うのでその交流ができたら嬉しいです。
4: 이번 불교 무용대전은 불교 철학의 심오함을 몸짓으로 증명하고 대중과 소통하는 상생의 원력을 보여준 자리였습니다. 결선에서는 장홍신 바라승무 보존회가 종합대상인 총무원장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쫀득연구소를 비롯한 두 팀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8: 불교를 통해서 많은 이렇게 춤으로 같이 소통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뜻깊었고 불교 무용을 하면서 지금 다른 나라 분들 춤추시는 거 보면서도 너무 다름을 느꼈고 그 다름이 되게 좋은 뜻으로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져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던 것 같아요.
4: 한국 불교 무용이 세계 불교 무용과 상생하는 글로벌 문화 콘텐츠로 도약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3: 창원 성주사가 문화유산을 활용한 다채로운 수행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민들에게 치유와 명상의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성주사는 지난 5월부터 2026년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 사업의 일환인 불화와 나한, 부처와 나를 만나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에는 유근자 동국대학교 교수의 인문학 강좌를 시작으로 사찰 음식 체험과 주지 스님과의 대화 등 다채로운 시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성주사 주지 법안스님은 이 프로그램

경험을 통해 전통 산사의 가치를 마음 깊이 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유산청과 경상남도, 창원특례시가 후원하고 성주사가 주최 주관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10월까지 매월 첫째 주 일요일마다 진행될 계획입니다. 올해 출범한 사단법인 계룡산 신원사 중학단 산신대제 보존회가 첫 이사회를 개최하고 산신대제 보존과 계승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신원사 중학단 산신대제 보존회는 지난 5일 신원사 세심당에서 이사장 신원사 주지 성관 스님을 비롯해 쌍계사 주지 대륜 스님, 동열사 주지 종성 스님, 이준 의친왕 기념사업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첫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사장 성관 스님은 계룡산 중학단은 단순한 사찰의 재단이 아니라 국행제를 봉행하는 국가 제례의 중심이었다며 산신대제를 국민 모두 향유하는 문화유산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준 의친왕 기념사업회장은 황실과 불교의 전통이 깃든 중학단 산신대제를 충남과 한국의 무형유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중학단 산신대제 보존회는 산신대제 봉행과 정기 학술 세미나 개최, K명상 및 힐링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역사적 가치 계승과 보존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광주 광덕사가 불교,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4대 종교 간 대화와 시민 인문 강좌로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모색합니다. 광덕사 주지 동진 스님은 지난 3일 절에서 듣는 신부님 이야기를 주제로 천주교 서울대교구 하성용 신부를 초청해 천주교가 말하는 정의와 평화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습니다. 조이밴드의 식전 공연으로 시작한 이날 행사에는 원효사 해청 스님, 덕림사 지선 스님, 박인수 신도회장, 민판기 누리하제 인문학당 준비위원장, 정진우 민주당 의원 등 불자 시민 200여 명이 동참해 평화와 공존의 미래를 모색했습니다. 광덕사는 이날 첫 강좌를 시작으로 8월 7일 개신교 임의진 목사의 세상은 넓고 인생은 짧다, 9월 11일 강혜윤 교무의 평화를 위한 종교의 사명과 원불교를 주제로 시민과 만남을 이어갑니다. 기획 보도를 통해 힛불교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무언가를 채우기보다 내려놓음에 미하게 응답하는 청년들, 더 널리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불교의 내일이 기대됩니다. 7월 7일 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은 더 외로워졌다. AI 시대, 인간의 길을 다시 묻다. 퇴우 정념 스님의 신간, 퇴우 정념 시대를 깨우다. AI 시대와 한국 불교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민족사에

0: 전화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732-2403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23교구 본사 관음사에서는 오는 7월 12일 제주불교 중흥조 해월당 복려관 스님을 기리는 추모 달해제와 제12회 신행숙이 공모 시상식을 봉행합니다. 암울했던 제주불교를 다시 일으키고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등 호국불교의 앞장선 스님을 기리는 이번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64-724-6830번입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잇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성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1: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당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2: 오란 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3: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 광명, 자비 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 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0: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가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토크쇼 가피의 진행자 광우입니다. 불교의 깊은 메시지를 친근한 이미지를 통해서 굿즈를 만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재미와 감동을 전해주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노슬기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0: 아유,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0: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저는 이제 불교를 현대적인 감성으로 재해석하는 이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노슬기이고요. 동시에 이제 커스텀 굿즈 제작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0: 예, 와주셔서 고마워요.
1: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0: 그러니까 굿즈를 제작하고 계시는 우리 대표님이시잖아요.
1: 네.
0: 예, 근데 지금 우리 토크쇼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굿즈 하면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굿즈가 뭔지 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1: 굿즈라고 하면 보통 요즘은 이제 이런 키링들 같이 많이 작은 제품들도 보시긴 하는데요. 보통 저희가 아이돌 굿즈 아니면 이제 가방에 많이 달고 다니는 인형 키링 같은 것들을 많이 굿즈라고 하고 있습니다.
0: 무슨 인형 같은 액세서리 뭐 네. 이런 걸 굿즈라고 표현하면 되겠네요.
1: 네네.
0: 예, 그런 불교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굿즈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불교를 소개하고

0: 계신다고 들었어요.
1: 네.
0: 예. 근데 이거는 그냥 우스개로 하는 얘기인데 성함이 노슬기잖아요.
1: 네네.
0: 예. 다슬기이신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다슬기라고 놀림받은 적 있나요?
1: 사실 초등학교 때 별명이었습니다.
0: 예. 그 우쩍한 얘기였고요. 지금부터 우리 노슬기 대표님 모시고 좋은 말씀 많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슬기 대표님께서 인생 키워드 세 가지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또 좋은 말씀 우리가 듣도록 할게요. 자, 노슬기 대표님이 직접 선택한 인생 키워드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보겠습니다. 뭘까요? 완성하는 소원. 이게 무슨 뜻인가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 우선 완성하는 소는 저는 이제 아이디어를 이렇게 말로 제시하는 사람이기보다는 제 손을 통해서 직접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굿즈 제작을 하면서 이제 작은 키링 하나나 이제 포장이나 라벨 하나에도 이제 만드는 사람의 정성이나 이제 그걸 받는 사람의 마음이 함께 녹아든다는 걸 많이 배워왔기 때문에 저를 키워드를 이제 완성하는 손을 먼저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0: 굿즈를 완성하는 손인가요?
1: 네,
0: 이야,
1: 맞습니다.
0: 그러면 우리 노슬기 대표님이 제작하고 있는 굿즈 브랜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번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려요.
1: 네, 저희 브랜드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불교를 이제 현대 감각으로 재해석하고 저희 일상에 있는 제품들에 이제 불교의 언어를 넣어서 쉽고 좀더 친근하게 젊은 세대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 브랜드가 이제 일상에 있는 이런 친근한 이제 이런 키링이나 저희가 입고 있는 이런 티셔츠 혹은 스카프 이런 식으로 조금 재해석할 수 있는 디자인이나 그런 패션 언어로 다시 해석을 해서 보여드리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브랜드 이름이 뭔가요?
1: 저희 브랜드 이름은 이제 널바나에서 이제 더 부르기 쉽게 만든 이름인데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락을 좀 좋아했거든요.
0: 락 가수
1: 네.
0: 너바나. 예.
1: 너바나를 좋아해서 그때 처음 접한 게 열반이 영어로 널바나구나를 알았는데 미국 락밴드가 그런 불교 개념을 영어로 쓴게좀 신선했어가지고 저희 브랜드 이름을 착안할 때 널바나가 생각나서 짓게 되었습니다.
0: 원래 불교에서 말하는 최고의 영원한 행복, 깨달음의 세계를 열반이라고 하거든요. 열반의 산스크리트어가 니르바나고요. 그 니르바나를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너바나래요. 근데 이제 너바나라는 그 락가수, 락그 그룹을 좋아하신 거였네요.
1: 네, 맞습니다.
0: 그리고 이제 그 너바나에서 산스크리트어 니르바나, 니르바만 따와가지고 브랜드 이름으로 만드셨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1: 네,
0: 예,
1: 맞습니다.
0: 지금도 락을 좋아하세요?
1: 매우 좋아합니다.
0: 좋아요. 락 스피릿?
1: 네.
0: 예, 그래요. 그러면 이 불교 굿즈를 만들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사연이 있나요?
1: 우선은 굿즈 제작 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이제 몸에 가까이 지니는 키링으로 만드는 일을 해오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아티스트를 보면서 요즘 이제 BTS나 블랙핑크 말고도 임영웅 같은 트로트 가수도 이제 어머님 팬들이 임영웅을 보면 소녀같이 되게 활기가 생기고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아티스트의 그런 이름이나 상징이 아니더라도 이제 불교의 개념과 상징을 굿즈로 만들었을 때 그런 불교의 철학을 이제 내몸 가까이 지니면서 그런 좋은 글귀들을 되새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의 굿즈 제작 경력을 바탕으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0: 그러면 불교 굿즈를 만들기 전에 이미 좀 아이돌 어떤 굿즈 이런 걸 이미 만들고 계셨던 거네요.
1: 네,
0: 그러다 이제
1: 맞습니다.
0: 불교 굿즈를 본격적으로 제작하게 되신 거고요. 예. 원래 불교하고 인연이 있었나요?
1: 사실은 불교를 이렇게 깊게 처음부터 공부한 건 아니고요.
0: 그러면 집안이 불교 집안이었나요?
1: 아니요, 집안도
0: 그것도 아니었는데.
1: 무교입니다.
0: 자세히 좀 얘기해 주세요.
1: 원래는 이 사업을 하면서 좀 힘들었던 기간이 많이 길었는데요. 그때 우연히 이제 명상을 접하게 되었는데,
0: 명상을 해서.
1: 네, 그 명상에서 해주시는

0: 말씀들이 그러니까 뭐 달라이라마 스님이나 이제 틱나탄 스님이나 페마초드른 선생님의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 그런 내용을 듣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 담긴 불교의 언어가 굉장히 힘든 시기에 그게 너무 와닿아서 이거는 철학 같기도 하고 무슨 도덕책 같기도 한데 사람을 마음을 정말 진정시켜주고 나를 좀더 객관화시켜주는 그런 학문인 것 같아서 이런 메시지를 좀더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조금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1: 와, 그러니까 집안 자체가 불교를 믿는 집도 아니었고, 본인도 처음부터 불교 신자가 아니었는데, 불교를 만나고 명상을 하고 마음 수행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불교를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지금은 불교 굿즈를 전문적으로 만들게 된 거군요. 신기하다. 예. 그러면 이 불교 굿즈가 이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불교 굿즈를 제작하면서 또 나름대로 느끼신 부분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0: 사실 굿즈가 저희가 이렇게 크기가 많이 작기도 하고 많이 가벼운 이런 내용들이 가벼운 소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를 내 일상에 가까이 지닐 수가 있고 가방에도 가볍게 달수 있으면서 여기에서 주는 메시지나 응원 같은 거를 그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제 마음의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1: 간직하면서 마음의 힘을 얻을 수 있는 도구가 될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어떤 작품을 만들었는지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예.
0: 가장 사랑받고 있는 제품 이제 두 가지를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혹시 스님은 혹시 이 키링을 보시면 혹시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1: 좀 자세히 봐도 될까요? 어디 보자. 딱 보니까. 도저히 모르겠는데. 뭘 의미할까? 이거 근데
0: 어렵죠.
1: 되게 예쁘다. 연꽃이네요?
0: 연꽃참도 달려 있습니다.
1: 연꽃. 연꽃 맞나요?
0: 네, 맞습니다.
1: 예. 불교에서는 연꽃이 진흙 속에 피어나 맑고 깨끗한 가르침을 뜻하거든요. 근데 또 우리 왕성하는 선, 우리 노슬기 대표님이 이 굿즈를 만들 때 표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한자로 열반이라고 적혀 있는데,
0: 맞습니다.
1: 직접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0: 보신 바와 같이 이제 열반이라고 쓰여 있는 저희 키링인데요. 이 색상은 사실 저희 이제 티벳 승려들의 가사
1: 스님들
0: 색에서
1: 가사 색깔.
0: 여기서 오렌지빛이 너무 강렬하고 이뻐서 저희가 키링의 색깔로 이렇게 정하게
1: 이거하고
0: 되었는데요.
1: 색깔이 비슷하구나.
0: 더 비비드한 컬러인데 저희가 이제 저희 브랜드에서 열반 도시라는 슬로건을 밀고 있거든요.
1: 열반 도시?
0: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그러니까 모든 도시가 열반인데 수행처인데 그러니까 우리 일상의 수행처인 것처럼 우리도 이제 수행자의 길을 걷는 이런 승려처럼 이렇게 가사색을 담은 키링에 열반을 담은 그런 키링입니다.
1: 그렇구나. 깊은 뜻이 있네요. 예. 다리 위에 덮고 있는 스카프가 있는데, 네, 굉장히 예뻐 보여요. 한번 그것 좀
0: 이런
1: 소개해
0: 보여드릴까요?
1: 주세요.
0: 이게 저희가 요번에 새로 제작한
1: 그거 부처님 얼굴이잖아요. 이야, 활짝 펴주세요. 이야, 신기하다.
0: 저희가 이제 사실은 제품들이 락 페스티벌 때 나가면 그 젊은 친구들이 많이 좋아해 주고 있는데 그때 야외에서 이제 공연을 보다 보면 얼굴이 많이 타온다고 해서 스카프를 만들어 달라는 제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큰 사이즈로 부처님의 이런 얼굴을 넣어서 좀 메탈릭한 느낌으로 이제 락페에 어울릴 수 있게 이제 스카프랑 이렇게 큰 사이즈 반다나를 만들어 보았는데 얘도 인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음으로 인기 있는 제품이 여기 있는 저희 수평계 중독 키링이 좀 인기가 많아요.
1: 중독 키링.
0: 그래서 이 제품은 이렇게 아실 수 있겠지만 여기 이렇게 움직이는 수평계가 있는 키링인데,
1: 예, 왔다 갔다 하네요.
0: 그래서 저희가 사실 저는 불교에서 중도라는 개념이 가장 어렵고 아직도 조금 이해하기 힘든 개념인데,
1: 가장 핵심이거든요.
0: 그래서 저는 근데 수평계를 보면 제가 좀 뭉뚱그려 알고 있는 개념을 얘가 설명해 주는 것 같아서

0: 같이 하게 되었거든요.
1: 오,
0: 그래서
1: 그걸로 중도를 지켜라.
0: 네, 너무 한쪽으로 극단으로 치닫지도 말고 그렇다고 기포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보여주는 개념인 것 같아서 이제 불교에 대해 잘 모르시거나 혹은 이렇게 스님처럼 잘 아시는 분들도 이 제품을 키링을 보시면 되게 흐뭇하게 웃고 가시거나 이제 일반인들도 되게 좋아하는 재밌게 보시는 그런 키링이거든요.
1: 누구 아이디어예요?
0: 제
1: 이야, 고민을 많이
0: 아이디어입니다.
1: 하셨구나. 특히 그 물거품 같은 기포가 생기잖아요. 우리 금강경에서도 또 부처님 팔만대장경에서도 모든 걸 꿈과 같이 봐라, 환상과 같이 봐라, 모든 걸 물거품과 같이 바라봐라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알고 만드신 건가요?
0: 사실 물거품은 처음 들었는데
1: 근데 얻어 걸렸네요.
0: 네. 그런 의미까지 다음에 제가 좀잘 해석해 보겠습니다.
1: 좋습니다. 좋은 작품 만드느라 애쓰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세대 차이를 느끼는 게 부처님 얼굴이 그려진 그 스카프를
0: 네.
1: 얼굴 탈까 봐 머리 위에다 이렇게 뒤집어 쓰는 거잖아요.
0: 네.
1: 저희 세대는 부처님 얼굴이 그려진 걸로 얼굴을 덮는다는 게 상상도 안 되는데, 근데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젊은 친구들이, 젊은 청년들이 부처님 얼굴이 그려진 그런 스카프를 통해서 그만큼 또 불교와 인연을 맺는 거잖아요. 또
0: 네.
1: 다른 의미로는 또 다른 포교인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좋은 작품 만드느라 참 애쓰셨습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0: 감사합니다.
1: 자, 그래서 이게 다첫 번째 키워드,
0: 네.
1: 완성하는 손으로 만들어진 그런 이제 굿즈들이 되겠네요.
0: 네.
1: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나를 지키는 중도. 이건 뭔가 좀 거창해지는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0: 네, 아무래도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저도 이제 뭐 제작사로서 납기나 그런 뭐 품질이나 그런 책임과 관련해서 정말 흔들리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그럴 때마다 단순히 이제 중도라는 개념이 뭐 흔들리는 거를 뭐 바로 세우고 뭐 중도를 간다 그런 의미의 불교 용어보다도 제가 일을 함에 있어서나 아니면 사업을 이루어갈 때 혹은 제 삶을 살아가는 데에도 이게 정말 많은 저를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는 이렇게 지탱하게 해주는 그런 단어로서 많이 다가와서 두 번째 키워드를 나를 지키는 중도로 하게 되었거든요.
1: 불교와 인연을 맺게 된게
0: 네.
1: 명상을 하면서 불교를 만나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0: 네.
1: 명상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0: 명상을 하게 된게 처음에는 스트레스가 많은 줄 알고 운동도 많이 해보고 사람도 많이 만나보고 다양하게 해보았는데
1: 스트레스.
0: 네.
1: 얼굴 보면 스트레스 받을 얼굴 아니에요?
0: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남들과 시간을 보내고 그런 것보다 저한테 더 집중하고 제 내면을 좀 돌아보고 나에 대해서 시간을 갖는 그걸 그러한 여유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느끼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하루를 시작하는 이렇게 의식처럼 하는 것이 아침에 눈 뜨자마자 명상을 하는 건데,
1: 아침마다요.
0: 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명상으로 이제 하루를 시작하면 제가 제 하루를 주도적으로 좀 시작을 하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인 것 같아서 좀 계속하게 되었고요. 명상을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이런 감정이 드는지 저에 대해서 좀 메타인지가 늘어난다고 할까요?
1: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힘이.
0: 자기 객관화가 생기는 것들도 사실 그렇게 앞서 말씀드렸던 뭐 달라이라마 스님이나 그 페마 초드론 선생님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
1: 페마
0: 더
1: 초드론이라는
0: 네.
1: 그 서양의 그
0: 스님.
1: 비구니
0: 네네.
1: 스님이시잖아요. 제가 그분 책을 봤는데 이혼해가지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명상을 시작했다고 나오거든요. 맞죠? 페마 초드론 또 팬이셨군요.
0: 네네.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저만 혼자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불교의 용어도 담겨져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메시지를 풀어서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공부하듯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재밌게, 좀 위트 있게 좀 공유를 하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그래서 명상은 지금도 제가 꾸준히 하고 있는 루틴 중 하나입니다.
1: 그러면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0: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찾다가 이제 명상을 만나게 되고 명상 수행을 지금까지 꾸준히 해오고 있는 거잖아요.
1: 네.
0: 실제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명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나요?
1: 저는 시작한 지가 5년 되었는데,
0: 오,
1: 그
0: 5년.
1: 효과를 본게 1년도 채안된것 같긴 하거든요.
0: 예.
1: 효과를 하기 전과 후가 많이 나뉘어지고 있긴 해요.
0: 1년도 안 돼서 효과를 보았다.
1: 네.
0: 몇년 하셨다고요?
1: 5년 중에,
0: 5년.
1: 네,
0: 그래서,
1: 1년밖에 안
0: 오.
1: 됐어요.
0: 예, 아재 개그였습니다. 예. 그래서 명상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불교의 가르침에 젖어들게 되었고, 지금은 불교 굿즈를 만드는 제작자, 대표님이 되신 거네요.
1: 네.
0: 불교 굿즈를 만들면서 뭐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1: 불교를 너무 좀 가볍게 만드는 것과 그런 재미와 또 의미를 살리는 것 사이에서 좀 선을 찾는 게 많이 어렵긴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또 가볍게 만들면 제가 이렇게 막 공부하고 좋아하는 개념들이 좀 사라질 것 같아서 고민이 되었고, 그래서 너무 어렵게 하기에는 사람들이 안 좋아하거나 다가오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러한 부분들이 항상 고민이 되는데, 그래서 그러한 재미와 의미 사이에서도 그좀 연결이 잘 되어야 하고, 그리고 사람들도 좋아해 주되 이게 또 너무 의미가 이렇게 좀 무례하거나 그렇게 선을 넘지 않게 좀그 고민을 하는 것이 저희의 조금 핵심인 것 같습니다.
0: 이 불교 굿즈를 통해서 불교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전달하고 있잖아요.
1: 네.
0: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작업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있습니까?
1: 아무래도 저희가 이렇게 좀 비주얼이 바로 직관적으로 보이는 키링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소재를 사용하더라도 사람들이 이제 일상 속에서 잘 알고 있는 물건이나 그런 감각에 대해서 이렇게 익숙한 것에 대해서 이제 불교의 의미를 더했을 때 이게 직관적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지, 그러니까 이미지가 어울리는지, 메시지가 맞는지를 보는 게 가장 큰그 1순위의 저희 고민 사항이고요. 그리고 그런 거에 있어서 이렇게 제품, 물품 외에도 그런 소재나 이런 컬러, 그리고 들어가는 문구를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가 가장 고민인데, 어쨌든 보여지는 것에 이런 문구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에 닿게 하는, 마음에 걸리게 하는 문구를 어떻게 만들까, 그게 가장 고민입니다. 가장 하고 싶은 메시지는, 지금도 괜찮으니까,
0: 지금도
1: 예, 지금도
0: 괜찮으니까.
1: 충분히 괜찮으니까, 나를 그대로 바라보고, 그리고,
0: 있는 그대로 바라봐라.
1: 네,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지금 현재, 저도 못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에 좀 살도록 하고,
0: 지금 이 순간.
1: 네, 너무 과거에 지나간 것에 대해서 계속 자책하고, 스스로 옭아매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부터 많이 좀 벗어나고 지금에 집중하는 게 제일 현명하게 사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메시지들을 주고 싶어요.
0: 지금 말씀하신 걸 정리해보면, 괜찮아,
1: 네.
0: 괜찮아, 그리고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바라봐. 그 말씀하셨고,
1: 네.
0: 마지막 세 번째가, 나아가서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에,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자.
1: 네.
0: 현재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자.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1: 네. 사실 저도 제일 못하는 부분들인데.
0: 저도 못해요. 이거 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닦으면서 사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걸다 합치면 결국 마음의 평화네요.
1: 네,
0: 마음의
1: 맞습니다.
0: 평화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1: 네.
0: 어떻게 이 굿즈를 많은 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1: 우선은, 저희가 이 제품을 선보인 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었는데,
0: 1년 정도요?
1: 네. 처음에 이렇게 불교박람회에서 제품들을 이렇게 보여줬을 때는, 정말 생각보다 그 젊은 친구들이 많이 좋아해줘서, 이렇게 좋으면서도 조금 더 제가 이렇게 개념을 잘 설명한 게 맞나, 그런 고민이 좀 들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제가 하는 방식으로 우리한테 친근한 소재와 물건에 이런 불교 개념을 가져와서 설명해주는 방식이 틀린 건 아니구나라는 걸 느껴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

0: 방식대로 해보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1: 그 굉장히 반응이 좋은 거네요.
0: 네, 너무 감사하게도 너무 사랑해 주셔가지고 힘을
1: 좋다.
0: 얻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1: 좋네요. 불교 박람회에 청년들이 엄청 많이 왔대요. 그리고 요새 젊은 청년들에게 불교가 굉장히 좀뭐 힙하다고 하나요? 그런 힙한 문화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데, 같은 청년 입장에서 봤을 때 불교의 매력이 뭘까요? 왜 이렇게 청년들이 요새 불교에 관심이 많을까요?
0: 매력이 너무 많아서
1: 예.
0: 꼽기가 힘든데,
1: 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소개해 준다면? 뭐 한두 가지라도.
0: 우선은 사실 요즘 청년들이 많이 이제 뭐 불안이나
1: 불안.
0: 이제 관계 이런 피로나 뭐 번아웃 이런 키워드들이 유행을 하잖아요.
1: 피곤하죠.
0: 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불교는 저희한테 너할수 있어, 너 힘내, 이겨내 이게 아니라 오히려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1: 아, 괜찮다. 내려놔라.
0: 네, 다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되게 드문 언어인 것 같아요. 저희가 접하기에는. 그래서 그런 거 말고도 제가 앞서 보여드렸듯이 사실 불교의 이런 상징이나 이미지가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1: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0: 그래서 이렇게 사실 패션의 언어를 쓴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한문으로 개념만 써도 저는 그게 함축적인데도 의미가 많이 풍성하게 깊고 섬세하게 담겨져 있고 그런 것들을 뭔가 패션이나 이런 다양한 오브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1: 불교 자체가 하나의 뭐 패션이 될수 있고
0: 네.
1: 또 하나의 뭐좀 문화가 되어서 청년들에게 또 많은 어떤 위안이 될수 있고. 저희는 저래만 살아서 잘 몰랐는데 불교가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예. 맨날 마하바냐 이런 것만 읽다가. 그러면 우리 대표님이 생각하는 불교의 매력은 뭔가 같아요? 그냥 나는 이래서 좋다, 불교가.
0: 불교가 저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청년들이 왜 불교를 좋아하고 이렇게 패션으로나 키링으로나 그런 굿즈로 애용하는지 좀 제가 느끼기에는 전 사실 불교를 좋아하는 것 자체가 청년들한테는 되게 부드러운 저항으로 느껴지거든요.
1: 부드러운 저항?
0: 네, 사실
1: 오.
0: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1: 괜찮아요. 예.
0: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제가 사실 락 스피릿이 있는 사람이다
1: 오,
0: 보니까
1: 락을
0: 네,
1: 좋아하신다고.
0: 그런 이렇게 반항적인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1: 반항 이런 걸 좋아하세요?
0: 네.
1: 그렇게 안 생기셨는데. 예.
0: 네, 좋아하는데.
1: 부드러운 저항.
0: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회사에서나 그런 사람들 관계 속에서 나를 남들과 비교하거나 뭐 나를 어떤 상에 가둬서 보더라도 나는 나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는 나대로 존재하고, 그러한 것들을 이제 부드럽게 표출하는 방식이 불교의 그런 문화나 감각이라고 저는 느껴져서, 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제품에 표현할 수는 없지만 청년들이 그런 것을 좋아하는 이유가 불교는 정말 나의 길을 가고 있고 누가 뭐 어떻게 바라보든 나를 어떻게 정의하든 나는 나대로 그 무아의 나로 존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이런 구체를 좋아해주는 게 그러한 나를 부드럽게 표현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1: 부드러운 저항이라고 말씀하실 때, 무슨 뜻인지 이렇게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말씀하신 걸잘 들어보니까 알게 모르게 불교의 핵심을 굉장히 잘 짚으신 것 같아요. 부드러운
0: 그런가요?
1: 저항. 왜냐하면 우리 부처님이야말로, 석가모니 부처님이야말로 그 시대 최고의 반항아였어요. 왕자였는데 머리 깎고, 승복을 입고 출가를 하시고 세상의 모든 관습을 다 부셔버리고 나답게 살아라. 진리의 길을 걸어라. 무수의 뿔처럼 나아가라. 어떻게 보면 대표님이 말씀하신 가장 부드러운 저항을 하신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우리 부처님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알게 모르게 뭐 불교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신 것 같다라는
0: 네.
1: 생각이 들어요. 고민을 많이 하셨나요?
0: 많이 하긴 했는데,
1: 예.
0: 또 해외 석을 더 잘해주신 것 같아서,
1: 네,
0: 이제 꿈보다 행운이 더
1: 꿈보다 행운이라고.
0: 좋게 나왔습니다.
1: 예. 하여튼 부드러운 저항.
0: 네.
1: 아주 그냥 재미난 표현이었습니다. 예.
0: 감사합니다.
1: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마음을 읽는 땡땡. 초성 퀴즈예요.
0: 네.
1: 제가 거의 틀리거든요. 근데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뭘까 하다가 디귿 지읒을

0: 우리 대표님이 어쨌거나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굿즈를 제작하고 제작자로서 대표님으로서 사업을 하고 이제 세상에서 무언가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제가 찍은 게 마음을 잇는 도전이라고 해봤는데 아, 표정을 보니까 틀렸네. 또 틀렸구나. 또 틀렸어. 그러면 우리 대표님이 직접 답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 네. 마음을 잇는 덕질입니다.
0: 덕질?
1: 네.
0: 야, 생각지도 못했다. 오타쿠들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덕질. 네. 야, 자세히 얘기 좀 해주세요.
1: 우선 덕질, 이제 잘 아시다시피 오덕후들이 하는 그런 팬심을 덕질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저는 덕질을 이제 아이돌에 대한 팬심뿐만 아니라 이제 이러한 사람과 마음을 잇는 매개체가 굿즈도 될 수 있고, 또 이렇게 불교와 젊은 청년을 이어주는 것들도 저는 이제 덕질이라고 굿즈를 통해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음을 잇는 덕질이라고 정의를 해봤고요. 오. 저희 브랜드도 앞으로 이렇게 계속 앞으로 젊은 청년 혹은 남녀노소 무관하고 한국 불교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어우러질 수 있고 애정을 가질 수 있게 덕질을 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되고자 하는 저의 키워드를 담아봤습니다.
0: 오, 그렇구나. 어떻게 보면 우리 스님들도 덕질하고 있는 거거든요.
1: 그렇죠.
0: 부처님을 향해서 덕질을 하는 게 바로 우리 이제 스님들의 삶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대표님은 젊은 세대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마음을 잇는 덕질을 하겠다. 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1: 네.
0: 아, 덕질. 야, 생각지도 못한 답이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굿즈를 계속 제작하고 싶어요? 뭐 앞으로의 방향 같은 게 있다면 또 소개 좀 해주세요.
1: 저는 사실 앞으로 좀 거창하게 말을 하자면 한국 불교를 조금 널리 알리고 싶은 야망이 있거든요.
0: 굉장히 거창해지네요. 한국 불교를 널리 알리고 싶다. 멋있다.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1: 사실 저도 잘은 모르지만 또 서양에서는 이제 그냥 불교를 그냥 동양의 무언가 그냥 오리엔탈리즘으로만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한국 불교만의 매력이 정말 무한하고 매력이 많다고 느껴지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외국에서도 K불교
0: K불교.
1: 저희가 이제 K아이돌이 유행인 것처럼.
0: 네, K-POP.
1: 네. 네. 그래서 K불교를 그렇게 널리 알려보고 싶은 게 제가 입은 티셔츠도 그 양양 낙산사에 있는 해수관음상이거든요.
0: 멋있죠.
1: 거기가 동해 파도가 굉장히 세잖아요. 그래서 저희 티셔츠에도 이런 동해 파도를 담고 해수관음도를 담아봤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한국에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찰 그리고 불상 그리고 산과 관련해서 외국인들이 좀 알 수 있게 그런 패션이나 굿즈로 많이 소개를 좀 해주고 싶은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0: 이야, 한국 불교를 널리 알리고 싶다.
1: 하고 싶어요.
0: 이야, 근데 지금 조금씩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1: 네.
0: 이렇게 굿즈라는 친근한 이미지를 통해서
1: 네.
0: 그리고 젊은 세대들에게 딱딱할 수 있는 불교를 재밌게 전달하고 있잖아요. 아, 앞으로 응원 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정말 훌륭하시네요.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만으로도 한국 불교를 널리 전하고 싶다.
1: 네.
0: 앞으로 우리 굿즈가 하나의 문화로서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굿즈 제작자, 대표님으로서 또 생각하는 바가 있으실 텐데.
1: 저는 우선은 불교의 가르침이 제가 전문적으로 뭐 소승대 불교, 뭐 대승 불교 이렇게 아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한국에서 좀 더 특수하게 자리 잡은 영역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한국에서 이렇게 민간에 자리 잡기 위해서 많이 융화되어 온 그런 이제 특징들이나 뭐 이제 한국의 지역성을 살려서 그런 굿즈의 깊이를 담아보면 저희가 이제 관광객으로서 외국인이 오더라도 그런 지역 명소를 갔을 때 그런 한국의 저를 더 궁금해한다든지 아니면 저희의 그런 사찰이나 이제 경주에 보면 불교와 관련된 절 그런 유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소개해주는 방식을 단순히 그냥 관광 기념품 느낌보다는 좀 더 귀엽고 트렌디한 이런 패션 굿즈로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0: 굿즈를 만들려면 많은 영감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수많은 영감들을 일으키는데, 뭐, 스스로가 그 영감을 개발하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1: 영감을 일으키는 방법으로는 저도 사실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해서 그런 박람회나 전시나 그런 미술관을 많이 가보려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얻는 것보다도 사람들하고 이제 많이 만나러 가거나 제가 좋아하는 락 페스티벌을 가거나 아니면
0: 락 음악을 들으면서 불교를 또 불교에 대한 영감, 불교 굿즈에 대한 어떤
1: 반항을
0: 아이디어를 얻으시는 거예요?
1: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경험들을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사람들하고 어우러지면서 할때 그들이 좋아하는 그런 언어나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그런 불교 용어들 앞으로 더 공부를 해야 되지만 그런 것들을 정말 우연히 이렇게 매개가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하는 것도 한순간에 떠오르는 게 아니라 이런 제품들을 제가 평소에 알고 있는 그런 사용하는 물건들인데 그렇게 알고 있던 개념에서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그 법륜스님 금강경 강의를 들었었는데 이제
0: 좋죠.
1: 그럴 때 알게 되는 개념들이 이제 평소에 알고 있던 사물에 접목이 되는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저는 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 같고 좀 사람들을 많이 관찰하고 이렇게 좀 보려고 하는 것들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0: 그러면 락을 좋아하신다고 했잖아요. 락 음악을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무슨 불교 락 그룹 같은 거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본에 보니까 머리 빡빡 깎은 스님들이 헤비메탈하는 걸 너튜브에서 봤거든요. 보신 적 있으세요?
1: 아니요, 보진 못했는데.
0: 근데 댓글에 야 말세다 말세. 근데 그 일본 스님들 인터뷰를 하는데 젊은 세대들에게 불교를 더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헤비메탈을 선택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1: 헤비메탈로.
0: 한국에서는 아직은 조금 한국에서는 힘들 것 같지만 우리 대표님이 락 음악 좋아하신다니까
1: 기회가
0: 갑자기 그런 생각이.
1: 된다면 해보고 싶습니다.
0: 예,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불교 문화잖아요. 불교 굿즈. 어떻게 넓은 카테고리로 보면 하나의 불교 문화일 수도 있는데 불교 문화, 그 중에서도 불교 굿즈에, 앞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과 소통하면서 한국 불교의 좋은 가르침 널리 전하겠다라는 원력을 가진 우리 노슬기 대표님 만나 뵙게 되어서 오늘 진심으로 반가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그러면 우리 토크쇼 가피의 공식 질문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노슬기 대표님, 가피란 무엇일까요?
1: 네, 저에게 가피란 킵고잉이라고 하고
0: 킵고잉,
1: 싶습니다.
0: 멈추지 마, 계속 가는 거야.
1: 이것도 락 스피릿 같나요?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사실 정말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흔들릴 때마다 이제 좋은 사람을 만나거나 이렇게 스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나 아니면 저희 굿즈를 보고서 이제 위로가 되었다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 아, 지금 내가 이걸 계속 가도 된다는 그런 가피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0: 예. 킵고잉. 가자! 예. 근데, 킵고잉. 불교적으로도 그게 굉장히 깊은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어요. 게으르지 말아라. 멈추지 말아라. 꾸준히, 꾸준히 나아가라. 묵묵히 나아가라.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 나아가라. 가자! 나가라. 그 표현을 정진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정진하라. 그래서 킵고잉. 우리 노슬기 대표님의 가피는 멈추지 않는 거. 계속 가자.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멋있습니다. 역시 락의 정신이 느껴지네요. 예. 자, 오늘 이렇게 우리 노슬기 대표님 만나 뵙고 또 불교 문화, 또 불교 굿즈에 대해서 자세한 좋은 말씀 들을 수 있어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여러분, 오늘 재미있으셨죠? 토크쇼 가피는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으로 만들어집니다. 060-800-7000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2: 부처님을 만난 것이

0: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복을 지어야 합니다.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복 짓는 것 중에 최고의 방법이 바로 법공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TV BTN에서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법공양 해주십시오. 방송포교 후원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 법공양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고 늘 고운 날 되소서.
1: 우란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2: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3: 고객 납입금은 주 벌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 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 승가 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2: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1: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3: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1: 무명사회주 무명큰 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 큰 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조선 왕실의 전통이 깃든 흥천사에서 백중 49일 연가 천도 기도를 봉행합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연가를 천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0: 뜻깊은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밌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붓다회의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0: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바라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4: 조선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 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3: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백년 동안 모셔질 백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5: 자, 안녕하세요. 자연수입니다. 드라마 붓다 또 부활했습니다. 여기서 몇 번을 틀어주는지 잘 모르겠는데 55부작 굉장히 길고 뭐 그렇긴 한데 왜 그러면 이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게 자하고 콤파스에 의해서 세상이 반듯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날 같이 가치관이 혼란스럽고 다양한 생각들이 나올 때 어떤 기준점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읽어본 부처님 생애와 관련된 내용들이 한 100권이 넘어요. 저는 지금도 사실은 새로운 책이 나오면 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으로서 가장 좋은 안경이 부처님의 생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드라마 부다가 굉장히 잘된 인도에서 공을 많이 들인 작품이면 분명합니다. 교육적 효과라든지 계몽적 효과, 그 다음에 불교가 어떤 종교라는 것을 쉽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의미 시사점이 존재한다는 생각은 합니다.

2500년 전의 현실을 어떻게 구현해낼 거냐라고 하는 거는 거의 창의적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벤져스급의 작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의 최선의 노력은 다한 가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용될 수 있겠지. 어떤 것들은 일회성으로 사용되고 어떤 것은 이렇게 스테디셀러 같이 갈 수 있는 것은 그 노력이 빛을 발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있어서 이러한 드라마 부타가 의미를 가지는 것은 부처님께서는 왜 출가하셨겠는가? 그리고 그분은 사실 많은 것들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왕자로서 태어나고 아무리 나라가 조금 작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왕인 계승설 1위자로서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좋은 조건이에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처님께서 계속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카시산 비단이 아니면 입지 않고 우리 집에서는 하인들에게도 쌀밥 고기 반찬을 줬다. 그래서 충분히 풍족하다라는 걸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왜 그 풍족한 분이 출가하느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행복 추구,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행복 추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갇힌 자유 속에서의 풍족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는 행복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거기에 이제 흐르고 있는 게 중생을 제도해서 내가 풀어졌다면 그들도 풀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 녹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 물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장을 이루어서 안정적인 그러니까 불편함이 없는 정도를 이루고 있지만 행복 만족도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더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더 피폐해진 게 현실입니다. 작은 것으로 가지고도 갈등을 일으키고 진짜 사소한 걸로도 많이 싸우시고 인간관계들이 끊어지고 있는 시절들이에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향이 중요한 것이다. 물질에서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얼마를 가졌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나의 삶의 자세는 무엇인가. 그리고 연세가 드신 분들 입장을 고려해 본다면 더 이상 물질이나 육체적인 것을 확장시킬 수 있는 여력은 없다고 생각해요. 축소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경제의 축소, 그 다음에 건강의 축소, 그 다음에 인간관계의 축소입니다. 그 축소 시절에 내 본래 모습으로서, 내 본래 면목으로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항상함을 반조해 볼 수 있는 게 드라마 부타가 줄 수 있는 지금 현대사회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드라마 부타는 계속 반복되고 있어도 새로운 옹고지신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방향을 설정을 잘 못해서 갈등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돈에 집착을 하고 어떤 분들은 건강에 집착을 하고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어떤 거는 사회적 위치에 집착을 합니다. 왜?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대우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지만 부처님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고 그 안에서 또 다른 가치를 제시하려고 했었고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혼자 있어도 편안하고 같이 있으면 활락하고 그리고 삶과 죽음을 관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죽음 넘어서까지도 가지고 갈 수 있는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드라마 부타를 보시면서 거기에는 이제 사문유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부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 돌아가시는 이야기, 그 다음에 갈등에 대한 이야기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바달타와의 갈등 이런 얘기들 그래서 왕궁에서의 이런 투쟁 부분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출가하기 전까지 있었던 소소한 갈등들 그거는 드라마니까 만들어내는 요소들이거든요. 각술쟁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무술을 겨루어서 결혼을 한다. 뭐 이런 요소들. 그런데 실제로 제바달타나 부처님은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서로 경쟁 상대나 이런 것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허구적인 요소들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 더 재밌었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기존에 나오지 않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작가가 가공해서 끌어올리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삼국지로 얘기하면 적벽대전이 재밌는 이유는 적벽대전은 존재하지 않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최대한 상상력들을 많이 뭐 부과하면서 넣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더 오히려 더 재밌었었고

일반 분들이 보시기에는 흔히 이제 불교에서 전해지는 스토리 구조 상에서 나오는 뭐 사문유관이라든지 아마 성도가 어떻게 보면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도 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드라마 붓다가 예전에 리틀 붓다를 약간 영향을 받지 않았나? 사실 그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는 화살을 쐈을 때 그게 꽃잎으로 바뀌고 이러한 묘사들이 기록에는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거와 관련해서는 사실 시각적으로 앞에 선행한 어떤 자료들이 있으면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결점들이 조금은 존재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고방식의 다른 점들 같은 거는 재밌어요. 이게 인도적인 어떤 사고방식들, 인도에서 그 꽁냥꽁냥 하는 그런 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리우드라고 하는 거고, 인도 문화와 관련해서 제일 재밌는 게 마살라 이제 향신료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건데 중간에 뜬금없이 춤추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뭔가 싶은,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왜 갑자기 이렇지라고 하는데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판소리도 비슷해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창을 하다가 얘기를 하다가 창을 하다가, 그래서 그런 식의 문화 패턴들을 오늘날까지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재밌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질적이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익숙한 거고, 그리고 우리께 꼭 맞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냥 차이가 있는 거지. 그들은 그들식으로 해석하고 우리는 우리식으로 해석하고. 한 줄로 얘기하면 제가 좋아하는 논어 대목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볼리비 도생이라고, 근본이 바로서야 도가 생한다. 라고 하는 거고, 자기의 본질적인 것이 확고해졌을 때, 그리고 그것은 불교도들에게는 부처님이에요. 드라마 부타를 통해서 내 본질이 확고해지면 나이가 들어도 흔들림은 없고 더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래서 볼리비 도생 말하고 싶습니다. 자, 잊을만 하면 다시 찾아오는 드라마 부타 또 나왔습니다. 저는 이컷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야, 이거 스티브 잡스도 이 정도의 창의력은 없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꺼지지 않는 것은 그 나름의 운건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드라마 부타를 보시면서, 그리고 아니면 전에 보셨더라도 한번더 보시면서 스스로를 환기하고 부처님을 표준으로 삼아서 마치 관세음보살이 아미타불을 이마에 정대하고 모시고 다니듯이, 부처님을 가슴에 품고 사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면 가피는 충만하고 모든 안 좋은 일은 사라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7월 말에 새롭게 다시 방영되는 드라마 부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즐거움과 함께 의미, 그 다음에 공덕이 깃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려 보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게 불교이지의 월드입니다. 지금까지 초발심 자경문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훑어봤는데요.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정도는 종합적인 부분을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발심 자경문은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신라의 오뇨스님께서 발심수행장을 가르쳐 주셨고 고려 보구조국사 진울께서 개초 심학인문을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려 야훈스님께서 자경문을 강의하신 내용을 집대성해서 세 부분의 가르침을 묶어서 자경문이라고 하는 한 책으로 편찬을 했는데 이 부분은 조선시대에 들어서 태조 6년에 서기를 치면은 1397년에 이 세 가지 책을 한 책으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스님들이 처음 출가를 하면은 바로 출가 규범에 대한 출가하신 스님들에게 꼭 공부해야 되는 부분의 내용으로 교과서로 이어졌던 부분의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약 600년 정도를 스님들이 가르침에 지침서로 써왔던 부분 내용이 자경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공부를 이미 해오긴 했지만은 처음 강의했던 내용 중에 개초 심학인문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출발을 해서 첫 내용 자체가 보면은 부초심지인은 수원리악화하고 친근현산하야. 여기 들어보셨죠? 처음 마음을 내는 사람은 무엇을 말씀하셨냐면은 주변의 사람들을 착한 사람을 만나라. 그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면은 처음 공부하러 오는 사람에게 대개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라, 뭐 집중을 해라, 마음을 이렇게 닦아라, 수행은 이렇게 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부초심지인은 처음 마음을 내서 발심을 하는 사람은 수월리악화하라 이게 벗을 새기는 데 있어서 가까운 사람을 두는 데 있어서 악한 사람은 멀리해라. 그리고 반드시 친근현산에 착한 사람을 가까이 하라. 우리가 흔히 보면 여러분 공부를 하는 것 자체는 누군가의 특별한 부분의 내용을 듣고 지식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평상시의 만남이라고 하는 자체가 공부가 된다는 가르침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만남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착한 사람을 만나면 착해지게 돼 있고 악한 사람을 만나면 악해지게 돼 있어요. 들은 대로 행하게 되고 본 대로 따라하는 게 우리 삶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자녀분들 이렇게 보면 본 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를 만들고 싶으면 잔소리를 해야 됩니까? 부모가 공부를 해야 됩니까? 아시네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부모는 대개가 입으로 교육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입으로는 잔소리지 그 교육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위험하다 잘못된 거다 먹으면 안 된다 뭐 맨 이런 부분들로 입으로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왜 어른들은 되고 아이들은 안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지금 가끔 보면 이제 우리 그 유치원에 자모들을 모시게 하거나 어떤 그런 교육의 현장 같은 데서 가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현장 학습을 많이 간대요. 옛날에는 현장 학습을 선생님들이 중심이 돼서 현장 학습을 갔는데 요즘은 선생님들이 중심이 돼서 현장 학습을 가는 게 아니고 자율학습이라고 해가지고 부모님과 함께 가는 현장 학습이 꽤 많아요. 근데 이 현장 학습을 하러 갈 때 정말 아이만을 위해서 갑니까? 놀기 겸 함께 때워서 갑니까? 전혀 기억이 없으세요? 대개 보면은 현장 학습을 가는 것은 아이들이 중심이 돼서 아이들이 필요한 부분을 목표를 정하고 가서 현장을 확인하는 학습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들은 얘기로는 보면 나하고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 어른들 친한 사람 중심으로 해가지고 팀을 짜고 그래서 현장 학습은 바쁘게 낮에 대강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저녁 시간 되면 아이들 재워야 돼요? 안 재워야 돼요? 네? 아이들 재워놓고 그러고 난 이후에 자기들은 모여가지고 뭐 합니까? 네? 맥주 한잔 해가면서
주로 하는 얘기들은 무슨 얘기를 해요? 아, 우리 회사 상무님은 참 훌륭하시더라. 우리 회사 정무님은 대단하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 인간 재수 없다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맨 그런 식의 어떤 그런 삶을 사는 게 우리 삶이에요. 그래놓고도 내 자식은 바른 자식이길 원해요. 그런데 그 자식은 그 어머니와 그 아버지가 그 내 친구 부모들과 모여갖고 무슨 짓을 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아요. 그 아이들은 부모가 움직이는 모습을 안테나를 떼놓고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듣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위기라고 하는 부분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보조국사 진울 스님께서는 출가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출가는 환경이 만드는 거다. 정확하게 부처님 가르침을 잘 연구하고 따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째로 살아가야 될 부분은 주변에 있는 친구를 잘 새겨야 된다. 착한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된다. 어떤 게 착한 사람인가요? 여러분 착한 것은 내 거 막 퍼주는 사람이 착한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착한 사람은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부처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대개 보면 좋은 사람들끼리 모인 거잖아요. 자, 출가를 했다는 얘기는 뜻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절에 오셔서 법문을 들어오는 여러분들은 이미 기본적으로 목표가 있어요 없어요? 그 목표는 뭡니까? 개인적인 소원을 이루는 부분도 있고 성불을 하는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첫째는 여러분들이 부처님 가르침대로 부처님 가르침이 뭔가라고 하는 부분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부처님처럼 말하고 부처님처럼 행동하고 싶은 부분을 목표로 정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목표를 정해 오셔서 사시다가 보면 가끔은 그 생각과 전혀 관계가 없는 짓에 가끔 빠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 솔직하시네요. 전도 몽상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듯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 모여 있어도 그 좋은 사람 중에 일부는 또 아닌 사람이 생길 수 있는 게 그게 세상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 여러분 나를 경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를 만나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를 선택하는데 그 선택은 마구제비로 잠에 따라서 시간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상대를 구하지 말고 정말 저 사람이 행동 거지가 바른가, 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가, 바른 언어를 구사하는가,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나와 더불어 도반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좌표를 정하는 데 있어서 혼란을 겪게 하지 않을 사람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친구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왕 친할 거면 혼자 살아갈 수는 없는 거지만 어차피 가까이 할 부분이라면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좋은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불교가 이야기하는 착하다라고 하는 부분은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옛날에도 얘기를 했지만 불교의 근본적 목적은 착함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까? 과거 칠불께서도 바로 악을 멀리하고 착함을 근본으로 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여러분 착한 것은 결코 여러분 슬로건은 착할 수 있지만 행동과 착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저 중국의 유명한 문장가 백낙천이라고 하는 분이 항주 자살로 계실 때 너무나 대단한 분이었거든요. 이분이 어느 날 그 항주에서 가장 유명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스승은 누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도림 선사라고 하는 스님이 아주 대단한 소문을 들었어요. 계율에 청정하고 학문에 능하며 수행에 있어 뒤지지 않는 모범적인 스님으로 살아가는 분이 바로 도림 선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도림 선사를 찾아가서 진리로 가고 싶었어요. 어느 날 도림 선사에게 가서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그 궁금증을 해소하고 싶어서 불교라고 하는 가르침이 본질이 뭔지가 궁금해서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 스님은 저 나무 꼭대기에 계시는 거예요. 그 도림 선사가 왔다고 그 소위 백낙천이라고 하는 항주 자사 지금은 지금 도지사 같은 분이 오셨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스님은 그 높은 데서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아요.
요게 올도스님하고 도림선사하고 차이야. 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나는요, 시장님이 오셨다 그러면 내 버선발로 쫓아나가잖아요. 그런데 도림선사는 뭐든지 가든지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나무 꼭대기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곳에 앉아 수행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그 백낙천이 스님을 쳐다보고, 스님 스님 위험하십니다. 얼른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거기서 나무 꼭대기에 앉아서 내려다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위험한 사람이지 나는 위험하지 않다. 아니 어찌 그렇습니까? 나는 두 발로 땅을 디디어 서 있고 스님은 나무에 올라앉으셔서 번뜩 잘못하면 떨어질 수 있으니 스님이 위험하시지 저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도림선사가 하는 얘기가, 출세를 위해서 세상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 분주한 부분이 세상에서 있는 자산은 번뜩 잘못하면 목이 왔다 갔다 하니 그게 위험한 자리요. 나는 바람이 없이 마음을 비우고 사니 안전하다면 나보다 안전한 삶이 어디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해요.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라가면 떨어져야 안 떨어져야. 근데 우리는 올라가고 싶어야 안 올라가고 싶어야. 여러분, 돈을 벌고 싶어야 안 벌고 싶어요? 벌고 싶죠. 근데 그 돈이 들어올 땐 좋지만 나갈 때는 마음이 아파야 안 아파야. 그래서 옛날에 돈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할 때 지혜로운 사람은 그랬대요. 돈님, 돈님, 들어오실 때는 이렇게 기분 좋게 들어오셨는데 나가실 때는 사람 안 상하게 해달라고 축원드려서 기도를 했다는 얘기가 있듯이, 우리는 높은 것을 좋아하지만 그 높은 것이 언젠간 반드시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반드시 높이가 있으면 반드시 내려오게 되는 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망하는 것은, 거지는 망하지 않는다. 망하는 건 부자가 망합니까, 거지가 망합니까? 부자가 망하지 절대 거지는 망한 일이 없어요. 왜? 거지는 망해봐야 본전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가 막힌 가르침에 감동을 한 백낙천이 그 도림선사에게 너무너무 감동을 해서 너무나 큰 법문을 들었기에 다시 질문을 합니다. 불교의 대의가 뭡니까? 불교는 도대체 뭘 하자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천연덕스럽게 도림선사가 설명을 합니다. 제약 막작하고 중선 봉행하여 자정기하면 시제 불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 이 세상의 모든 악은 절대 행하지 말고 착함이 있다면 반드시 받들어 행할 것이며, 그렇게 했을 때 내 마음은 청정해지고 그 청정한 마음을 유지해 사는 것 자체가 불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대문장가인 백낙천은 그 어마어마한 법을 설해주셨던 그 스님의 입에서 뭔가 기가 막힌 법설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악하게 살아라요, 착하게 살아라요? 착하게 살아라고 하는 그 한마디 법문이 별로 그렇게 가슴에 와 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걸 법이라고 설하십니까? 그것은 세 살 먹은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내용이니 어찌 나 같은 사람에게

가벼운 법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발길을 돌려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백낙천에게 그 뒤대고 딱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돌이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은 세 살 먹은 어린아이도 행할 수 있는 일이라고 백낙천이 딱 도림 선사에게 항의하듯 돌아서려고 하니까 딱 그 말을 해요. 세 살 먹은 어린아이도 말로 하긴 쉬우나 80 먹은 노인도 행하기 어려운 게 그거다. 인정하십니까? 선이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 모든 부분은 슬로건이 불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실천이어야만이 반드시 가치가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 말로 하는 게 불교가 아니고 행동으로 하는 게 불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착함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잖아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 아니고요. 바르게 사는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어떤 게 바른 걸까요? 바르다라고 하는 부분은요.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모두가 좋을 수 있는 부분을 지켜 사는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바로 부처님의 계율입니다. 계율을 지킨다는 자체는요, 나를 위해서도 너를 위해서도 모두를 위해서도 다 위하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나는 이게 바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개 보면 우리는 그 착하다라고 하는 기준, 좋다라고 하는 기준은 반드시 내 기준에 맞춰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면 생각이 다 달라요. 그 욕구가 다 다릅니다. 그 마음가짐이 전부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구조로 살고 있는 우리 삶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맞추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특히 많은 단체에 있을 때 더 그렇습니다. 이 사람하고 조금 이야기를 하면 저쪽에서 삐죽거리고 이쪽하고 좀 친해놓으면 저쪽에서 삐죽거리고 세상이 참 피곤한 게 인생이더라. 여러분, 지금이나 예나 스님들이 출가해서 하는 부분의 환경은요, 그냥 단촐하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살아요. 그걸 우리는 대중이라고 말합니다. 대중의 삶이라고 하는 부분의 기준을 정하는 것, 서로 끼리끼리 친목해 하듯 모여 사는 부분이 대중이 아니고 바르게 부처님 가르침을 실행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실행하는 가운데 맞이는 행위 중에 반드시 착한 사람을 도반으로 하고 그 중에도 악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거든 반드시 그를 멀리하는 부분으로서 나를 지켜갈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하는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더불어 함께하는 부분을 통해 가지고 가는 데 있어서 순간순간 처음 먹은 마음들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수많은 유혹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흔히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보면 교과서 새로 받으면 그 당시에 책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그래서 책 표지를 쌉니까 안 쌉니까? 책 표지를 싸요. 다 붙여놓고 앉아가지고 거기 다짐을 합니다. 내가 오늘부터 이 책을 뚫어지도록 봐서 꼭 부모님이 원하는 만큼 성적을 만들어낸다고 목적을 정하는데 처음은 책이 뚫어질 듯이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3일만 지내면 책 뚜껑이 덮여져서 펴져야 안 펴져야. 아, 물론 펴져서 잘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작심 3일이다. 내가 출가할 때 아님 내가 부처님 진리를 찾아올 때 처음 먹은 그 마음은 얼마나 견고합니까? 내가 세속적 욕망을 뒤로하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서 그 가피의 주인공이 되겠다라고 하는 원대한 꿈을 꾸고 함께하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때로 보면 한 달 안거를 하거나 뭐 특별기도 주간을 하거나 우리가 지금 뭐 천일 그 결사를 해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있긴 하지만 시작할 때만큼은 의지가 탑니다. 가다가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면 그때부터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날 샜어요 안 샜어요? 날 샜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나는 어차피 베린 몸이라 이거예요. 아, 누가 베리게 했습니까? 지가 베렸습니까? 지가 베렸어요. 그거 포기할 일 아니에요. 다시 마음을 잡으면 되는 거고 다시 잡아서 가면 되는 부분이지 그걸 어차피 베린 몸이라고 얘기할 이유까지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경우들이 무척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흔히 보면 우리가 도반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 주변에 있는 도반들이 끊임없이 마음 변하지 않게 자꾸 독려를 하면 그래도 포기했다가 마음이 다시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도반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절에 제대로 된 도반은 착한 도반은 어떤 거예요? 내 마음이 나태해졌을 때 나를 독려해서 일깨워주는 도반이 최고의 도반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가기 싫은데도 전화해서 그 사람 정성 때문에 안 갈 수가 없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신행단체가 됐든 기도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누군가가 전화 한 통 해줘서 아 내가 오늘은 드라마가 너무너무 재미있는 게 있어서 오늘이 꼴딱 넘어가는 클레이막스야. 그래서 오늘 그걸 꼭 보려고 했는데 도반이 전화 와가지고 가자. 그러면 갈등이 잠깐 생기다가도 그 도반이 불러서 드라마 뒤로 하고 나중에 재방송 보지 하고 끌고 놓고 찾아 나선다면 그게 진짜 착한 도반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보면 내가 가려고 마음 잘 먹었는데 한 도반이 전화 와가지고 노래방 노래방 오늘 노래방 그래가지고 꼬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거기 넘어가가지고 못 온 사람 아직도 못 온 사람 많다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번만 그곳에 그냥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그게 한 번 두 번 가다 보면 내가 부처님 전에 언제 갔다 왔는지 가물가물해질 정도로 그렇게 1년에 한 번 정도를 초파일 정도가 돼야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참 저는 이 초파일 같은 문화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초하루 보름 참 좋아요. 왜냐면요 깜깜하게 잊어버렸다가도요 지나가는 연등을 보면 정신이 차려져야 안 차려져야 그리고 그 연등 자리를 절에 한번 왔다 가면은요 그때 또 마음이 또 생겨요. 아 지금부터 다시 해봐야지.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저는 불교 문화가 참 대단히 좋은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불교 여러분 꺼졌던 등불을 내가 다시 회복해내는 게 불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도반이라는 게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 주변에서 여러분 주변의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 걸 우리가 느끼게 하느냐면 담배 꼴초가 있어요. 담배 꼴초가. 근데 이분이 어느 순간에 건강이 좀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듣고 담배를 끊으려고 해요. 이 담배를 끊으려고 그러면은 담배 피우는 사람들 많은 데 가야 되겠습니까? 담배 안 피우는 사람들이 있는 데 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요거예요. 내가 담배 피우는 게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담배를 끊으려거든 담배를 안 피우는 곳에 가서 자꾸 시간을 보내야 끊을 수 있는 거지 담배 피우는 부분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에 가서 담배를 끊으려면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끊었던 담배도 또 피우고 싶대요. 그게 우리 삶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지금 술을 끊고 싶어요. 술을 먹으면 더 이상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술을 끊으려고 하면은 어디에 가야 돼요? 어디에? 술 없는 데 가야 돼요. 그러니까 술 없는 데가 어디예요? 대성사예요. 근데 여러분 아주 안주가 풍성하고 술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을 지나가다 보면은 한 잔 생각이 그러지 않아도 막 올라오는데 그곳을 가면 그 유혹에 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해되십니까? 근묵자학이라고 해요. 먹을 가까이 하면 먹물이 배이게 되고 향을 가까이 하면 향내가 배이듯 내가 어느 환경에 머무르게 할 거냐 도반은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다. 뭐 여러분 그 젊었을 때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담배를 피우거나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이 유혹에 넘어가는 건요 꼭 친구들이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어떤 비행이 만들어져서 뭐 어디 그 파출소나 이런 데 잡혀가면은요 모든 부모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 그래요? 우리 애는 착해요 안 착해요? 착해요. 나는 우리 애 나쁘다는 얘기는 들어본 일이 없어요. 우리 애는 다 착하대요. 근데 이 얘기가 왜 이렇게 됐냐고 물으면요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랬대요. 난 충분히 이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찾아오는 사람 정도 되면 어쩔 수 없는 환경에 끄들려가는 게 아니고 선택하는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 선택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참되게 살아보겠다. 바르게 살아보겠다. 정말 진리에 부응해서 살아보겠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보겠다. 부처님 진리에 부응해서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정해서 스스로가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곳에서는 내가 주변 환경을 내 스스로 얼마든지 정리할 수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만들어주는 게 난 절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곳에 오셔서도 본인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질질 끌려가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난 그 바르게 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부처님만 바라다 보고 부처님 가르침만 생각하고 진리만 생각해서 갈 수 있는 정말 건강한 불자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세상을 선택하는 겁니다. 처음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컵이 있습니다. 컵. 이 컵은요, 물을 따르면 물컵입니다. 근데 여기다 담뱃재를 털면 뭐가 됩니까? 재떨이가 됩니다. 여기에 꽃을 꼽으면 뭐가 됩니까? 꽃병이 됩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뭘 담을 거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온갖 오물을 담거나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면 그는 낙오자입니다. 근데 그는 항상 좋은 마음을 갖고 있고 좋은 말을 하게 돼 있고 좋은 행동을 해요. 그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이에요.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대개 보면 내가 뭘 담는 부분을 내 책임이 아닌 그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 거죠. 내 가정이 이렇게 된 것은, 만족스럽지 않은 가정이 된 것은 남편 책임만 아니에요. 나도 거기에 일조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스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성실합니다. 난 너무너무 지혜롭습니다. 난 너무너무 착합니다. 지혜롭다면 덜 지혜로운 사람을 지혜롭게 만드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야. 내 남편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그런 사람을 이런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내가 노력이 부족했다는 걸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 부처님께서도요 아주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반드시 될 사람하고 가까이 해라. 되지 않을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부처님께서는 차별을 하지 않아요. 모든 생명, 모든 존재가 다 불성의 존재라고 말하지만 부처님께서도 가끔은 지혜롭지 않은 자, 우둔한 자, 고집센 자는 포기할 때가 가끔 있으셨습니다. 정말 우이도경의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부처님께서 코끼리 조련사와 대화를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코끼리 조련사. 그래서 코끼리 조련사에게 물어요. 당신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코끼리를 조련하는 훈련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코끼리 조련사가 부처님에게 여쭤요. 당신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사람을 조련합니다. 네? 나는 일체 중생, 그 조어장부잖아요. 모든 중생을 부처 되게끔 하는 큰 가르침을 베푸는 그야말로 스승이라 이거죠. 그래서 두 분이 대화를 나누다가 코끼리 조련사에게 부처님께서 묻습니다. 코끼리를 조련하다 보면 아주 고집이 센, 말을 참 안 듣는 코끼리가 있지 않냐. 그럼 코끼리를 어떤 식으로 조련을 하냐. 그러니까 코끼리 조련사가 나는 코끼리를 조련할 때 고창이를 가지고, 응? 쇠고창이를 가지고 조련을 합니다. 그래서 코끼리가, 이 코끼리는 표피가 두껍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이 매체 갖고 때려봐야 안 아파요. 그래서 쇠구쟁이 같은 걸 찔러요. 그래서 망치 같은 걸 가지고 코끼리를 조련해요. 좌로 우로 이렇게. 근데 그 코끼리도 말 잘 듣는 코끼리는 사랑을 받지만 고집이 돼서 말을 안 듣는 코끼리가 가끔 나타난대요. 그래서 조련을 해도 안 되는 그런 코끼리가 있으면 그 코끼리는 어떡하냐. 그러니까 코끼리 조련사가 그 코끼리 죽여버립니다 그러거든요. 말을 안 들으니까 쓸모가 없잖아요. 그 코끼리가 어마어마하게 큰 그 코끼리가 그 쓸모 없어졌을 때는 코끼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죽여버린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코끼리 조련사가 부처님에게 다시 여쭤요. 부처님, 사람을 가르치다가 진리를 가르치다가 전혀 알아먹지 못하는 제자가 있거나 정말 이해가 할 수 없을 정도로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그를 어떻게 합니까? 그 부처님께서 뭐라는 줄 알아요? 나도 그를 죽여버린다 그러거든요. 아니 부처님께 불살생 산 목숨을 죽이지 않는다라고 가르치는 부처님이 가르치면 어떻게 죽인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그를 죽인다는 게 생명을 죽이는 게 아니고 마음을 두지 않는다, 포기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부처님에게 버림받지 않는 지혜로운 불자로 살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부처님도 포기하는 어리석음들이 많이 있어요. 절에 오셔서도 보면 하지 말라는 건 골라서 하는 사람 많아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전